0: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토론이에요. 토론이란 말 들어봤어요?
4: 회의를 해요라는 단원에서 주제 토론이라는 것, 아니 주제 토의라는 것을 해봤어요.
3: 방금 제니가 주제 토의라는 것을 해보았다라고 했는데요. 토의와 토론은 다른 말이거든요.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이란 뜻이에요. 국어 시간에 친구들과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럼 우리 친구들 찬성과 반대가 있는 토론을 해본 적이 있나요?
5: 엄마랑 형아랑 누나랑 저랑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집에서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서 핸드폰을 얼마나 하는지 의견을 해서 토론을 했는데 토론 끝에 엄마의 의견이 그걸로 찬성을 한다고 했었어요.
3: 그렇구나. 우리 민준이가 지금 이야기한 건 역시도 토의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도 제니와 민준이 머릿속에 토의랑 토론이 뭐가 다르지? 이런 말풍선이 지금 둥둥 떠 있어요.

0: 다시 말하자면 민준이가 만약에 토론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학교에 다녀와서 집안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토론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를 얼른 만나볼까요? 토론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찬성하다. 찬성하다는 무슨 뜻인가요?
1: 다른 사람의 의견에 나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를 찬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가장 해야 할 것을 맞다고 하는 거를 찬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네, 찬성하다는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 옳거나 좋다고 판단해 뜻을 같이 하다란 뜻이에요. 친구의 의견에 찬성했어요. 제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찬성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2: 반대.
1: 반대요.
0: 맞아요. 반대하다는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따르지 않고 맞서다란 뜻입니다. 주제를 줄 테니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3: 네.
0: 착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 찬성, 반대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3: 찬성.
1: 반대.
0: 우리 민준이가 착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에 반대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민준이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1: 착한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저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는데 맛이 없는데 엄마한테 맛이 없다고 하면은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서 착한 거짓말로 맛있다고 하면은 엄마가 계속 해줘서 또 맛있다고 해야 되고 못 먹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못 먹을 것 같아요.

0: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네요. 우리 제니 이야기 들어볼까요?
1: 착한 거짓말은 거짓말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거나 아니면 기분 좋게 만드는 거짓말이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이야기했어요. 토론을 할 때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 의견을 잘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똑똑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배운 토론과 찬성하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2: 꺼내고
0: 펼쳐서
2: 펼쳐서
0: 오늘 배운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2: 네!

0: 토론.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 찬성하다.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 옳거나 좋다고 판단해 뜻을 같이 하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0: 우리 제니부터 발표해 볼게요.
2: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토론을 하다. 친구가 내는 의견에 찬성하다.
0: 많은 친구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서 토의와 토론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니가 쓴 문장에서 토론이라는 말보다는 토의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을 우리가 토론이 아닌 토의라고 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토의라고 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잊지 마세요. 알겠죠?
1: 네.
0: 다음은 우리 민준이 문장을 함께 볼까요?
3: 토론이 계속되자 조금 지루해졌다. 오늘 치킨을 먹자는 의견에 찬성한다.
0: 오늘은 문장을 민준이가 아주 잘 썼어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토론 그리고 찬성하다를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어느 때 토론을 하는지 또 토론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알겠지요?
1: 네.
0: 잘했어요. 다음 시간 새로운 단어로 우리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안녕.
4: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4: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5: 로봇카 플리랑 꼭꼭 양치.

0: 그린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오늘 관용어는 무엇일까?
0: 정말 궁금해.
1: 라라한테 물어보자.
0: 좋은 생각이야.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린남매 안녕.
1: 똑똑, 안녕.
3: 마법의 펜 라라야. 오늘도 라라와 재미있는 관용어 배워보자.
1: 좋아. 응.
3: 물에 라 탄 것 같다. 라에 들어

0: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1: 근데 물에 탈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잖아.
2: 그럼 라라한테 힌트를 달라고 해보자. 이 정도는 좀 있어야지.
1: 그치, 그치.
3: 라라야, 우리 힌트 하나만.
0: 알겠어. 이 관용어는 음식을 딱 먹었는데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을 때 쓰는 말이야.
2: 뭔가 느낌이 온 것 같아. 아이디가 쏙쏙쏙. 물에 탄 거야. 그럼 맥맛이 되잖아. 아무것도 안 나잖아. 물에 눈?
1: 눈?
2: 내려오는 눈 있잖아.
1: 어쩌면 물에 차 탄 거 같다.
2: 어? 멋있겠다.
0: 좋은 생각이야. 그럼 어디 한번 오늘도 재미있게 그려봐요. 예진아.
1: 응?
0: 왜 정답이 물에 물 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
2: 원래 있었던 물에 똑같은 물을 타면 다른 새로운 변화가 없고 그냥 물, 즉 맥맛, 아무 맛도 안 나잖아.
1: 아,
2: 이런 경험이 있었어. 어떤 친구가 물에 차가 아닌 물을 타는 거야.
1: 응? 왜?
2: 시력이 안 좋은가 봐.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아, 저렇게 시력이 안 좋으니까 물에 물을 타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1: 그렇구나.
0: 좋아. 그럼 노아야.
1: 응?
0: 노아는 왜 정답이 물에 차 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
1: 왜냐면 물에 차를 타면 약간 좀 맛있잖아. 그런데 약간 좀 아픈 사람들은 미각이 안 좋아진대. 그래서 어? 이거 분명히 차를 탔는데 왜 그냥 아무 맛도 안 나고 물 맛이 나지? 이렇게 가지고 어? 혹시 쟤 병 걸렸나?
2: 그러면 아픈 사람한테 말하는 말인 거야?
0: 아, 무언가를 먹었는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렇게 아픈 사람을 뜻하는 말이구나?
1: 응.
0: 좋아.
2: 나도 너랑 비슷한 게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을 뜻하는 말 같아.
1: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야?
2: 맞아.
0: 노아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파 본 적 있어?
1: 아, 나는 예전에 무시무시한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 맛있는 죽을 먹고 빨리 나아야지 해서 아, 죽 맛있겠다 먹어봐야지 했는데 그냥 물 맛이네. 이거 이상한데? 아, 물에 차 탄 것 같은데 이 물 맛이 나는 게 이런 뜻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2: 그렇구나.
0: 그랬구나. 정말 아팠겠다. 그럼 예진아.
1: 응?
0: 예진이는 물에 물 탄 것 같다라는 말을 어떨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
2: 예를 들어 너처럼 차를 탄다고 해보자. 응? 근데 차가 아닌 옆에는 또 물을 탄 거야.
1: 응?
2: 그렇게 시력을 안 좋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0: 물에 물 탄 것처럼 그런 일을 한 시력이 안 좋은 사람한테 쓴다는 말이지?
2: 맞아, 맞아.
0: 좋아요, 그럼. 그림남매, 오늘도 한번 어떤 정답을 생각했는지 설명을 해줘볼까요?
1: 나는 물에 차 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물에 차를 타면 맛있고 건강한 차가 되잖아. 그런데 아픈 사람들은 미각이 안 좋아진대.
2: 그렇구나.
1: 나도 예전에 아팠거든. 그런데 그때 혀에서 아무 감각이 안 나는 거야.
2: 정말?
1: 죽을 먹었는데도 그냥 물맛이 났었어. 이 사람도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아픈 사람이야. 그래서 차를 탔는데도 그냥 물맛이 나는 거지.
2: 그럼 다음엔 내 차례지?
1: 응.
2: 나는 이 물이라고 생각했어.
1: 왜?
2: 여기 개울가에 물고기를 풀어주려고 했어.
1: 어?
2: 근데 마침 이 사람이 눈이 엄청 나쁜 거야.
1: 아, 그래?
2: 그래서 옆에 있던 물컵을 들고 와서 부어주고 있는 거야.
1: 왜 그랬지?
2: 그래서 이건 시력을 나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1: 시력이 나쁜 사람한테 에휴 물에 물 탄다잖니. 야 그거 묻는 거 아니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먹어야지. 이렇게 말이야?
2: 맞아 맞아.
0: 좋아. 그럼 과연 둘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라라가 알려줄게. 뾰라랑.
3: 뾰라랑.
0: 오늘의 관용어는 물에 물 탄 것 같다야. 여기서 탄다는 것은 붓는다, 섞는다는 의미야. 물을 부어먹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 아가들이 먹는 분유, 달콤한 꿀.

0: 어른들이 먹는 차 등엔 물을 부어 맛을 내어 마시지. 또 김치찌개, 된장국 등의 국물 요리를 할 때는 물을 부어 간을 맞추기도 해. 국이 너무 짜다면 물을 부어 짠맛을 줄일 수 있지. 그런데 이때 물을 너무 많이 붓는다면 싱거워져서 맛이 없는 음식이 되어버려. 이렇게 아무 맛도 없고 싱거운 음식을 보고 조상들은 물에 물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 마치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물에 또 물을 탄 것처럼 싱겁고 맛이 없다는 뜻이지. 만약 엄마가 나물을 무쳐주셨는데 간을 안 해서 싱겁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엄마, 이 나물은 물에 물탄 것처럼 너무 싱거워요. 간장을 조금 더 넣으면 어떨까요? 라고 말이야.
1: 맛있다. 졌어. 나는 이거를 A클래스지. 아, 졌어.
2: 그러니까, 짱. 그런데 나는 먹는 게 엄청 좋은데. 물에 물을 타면 그냥 맥맛이. 나는 그냥 빠른 음식도 좋아하는데.
3: 역시 노아는 정말요.
2: 오늘의 반영화는
4: 물에 물탄 것 같다.
5: 아무 맛도 없이 싱겁다는 뜻.
6: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양치기 소년과 늑대.
1: 오늘 함께 시청할 친구는 에이든, 슬아, 예은이, 다온이,
2: 응!
1: 그리고 나는 누구?
2: 우구지미!
1: 모두 준비됐나요?

0: 자, 그럼 시작한다. 뿅뿅.
1: 뿅뿅. 뿅뿅.
2: 어느 마을에 양치는 일을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3: 10마리, 11마리, 12마리 다 있네. 아, 이제 뭐하지? 심심해. 양치는 일은 정말 심심하고 따분해. 뭐 신나는 일 없을까?
2: 이때 저 멀리 산속에서 늑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3: 어? 이 소리는 늑대가 저 산 너머에 있나 보네. 여긴 안전하겠네. 가만. 아, 그래.
2: 뭔가 결심한 듯 소녀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3: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2: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4: 늑대가 나타났대요!
5: 소년이 혼자 있어요! 위험해요! 빨리 구하러 갑시다!
2: 마을 사람들은 다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산을 올라갔어요.
5: 늑대 이놈!
4: 얘야, 다친 데는 없니?
5: 늑대는 어디 있니?
3: 늑대요? 늑대는 여기까진 오지 않았어요. 저기 산 너머에 있을걸요?
5: 산 너머에 있다고? 그럼 장난을 친 거잖니?
3: 네, 그냥 심심해서 장난을 친 건데요.
5: 얘야, 아무리 심심해도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 다들 얼마나 놀랬는데.
2: 사람들은 소년을 타 잃은 후 산을 내려갔어요.
3: 쳇, 그냥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2: 다음 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던 소년은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3: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는데. 가만, 사람들이 또 속을까?
2: 소녀는 어제보다 더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3: 으아! 늑대다! 빨리 들어가요!
2: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한달음에 뛰어왔어요.
5: 늑대가 약을 물어 간다고?
3: 네, 빨리 도와주세요!
5: 늑대 이놈!
2: 하지만 이번에도 늑대는 보이지 않았어요.
5: 얘야, 늑대는 어디에 있니?
4: 아무리 둘러봐도 늑대가 보이지 않는구나. 너 설마 또?
2: 소년이 웃음을 겨우 참다가 깔깔대며 말했어요.
3: 늑대는 안 왔어요. 장난이었어요.
5: 뭐라고? 그럼 또 거짓말을 한 거잖니? 이 녀석 그렇게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다니. 앞으로 늑대가 왔다고 해도 이 말은 믿지 못하겠구나.
2: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소년을 꾸짖었어요. 하지만 양치기 소년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긴커녕 이렇게 생각했어요.
3: 두 번이나 속다니 너무 재밌어. 늑대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4: 늑대라고?
5: 에휴, 거짓말을 또 하네. 맞아요. 우리가 가면 장난이었다고 할 게 분명해요.
3: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요.
5: 그럼요. 이번엔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말고 하던 일이나 마저 합시다.
4: 네. 네. 네.
2: 양치기 소년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6: 양들이 세 마리밖에 안 남았어.
7: 정말 저 양치기 소년을 어쩌면 좋을까?
8: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아. 너무 양치기 소년이 너무
9: 진짜. 나도 그랬어.
10: 나도 진짜. 터질 것 같아.
8: 맞아.
0: 다온이도 답답했구나. 그럼 친구들, 마을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믿었던 이유는 뭘까?

0: 억울하고 슬프고 황당하고 또 답답하겠지.
1: 맞아. 좋지 않은 감정들이 들 거야. 양치기 소년이 다시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0: 너 알림장 알지?
1: 알지.
0: 그 알림장을 한 장씩 뜯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실을 믿어주세요. 하고 날리는 거지.
2: 양도의 고난 일에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했었으면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그 믿어줄 것 같다.
3: 다음부터는 이제 진실을 말하고 반성을 하는 거지. 잘못했다고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진짜 늑대가 나타나면 믿어줄 것 같아.
1: 좋아, 그래, 친구들. 다들 멋진 생각? 최고.
4: 최고.
5: 너는 최고.
6: 너도 최고.
1: 친구들,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보고 느낀 점을 부모님과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곰철수님 택배요.
1: 어?
2: 이게 뭐예요?
1: 드디어 왔군. 야,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에서 우주 최초로 개발해 10개만 한정 판매하는. 야, 바로 드글드글 안경.
2: 드글드글 안경?
1: 이걸 쓰면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지. 방금 손을 씻었는데도 세균이 남아있군.
2: 저는요?
1: 물론 세균이 있다. 사람들 손에는 보통 6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거든.
3: 핫초코 두 잔 주세요.
1: 핫초코 마시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겠다고 약속하면요.
4: 알겠어요.
3: 씻을게요.
1: 그럼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야, 안녕하십니까?
2: 문정민님 오셨습니까?
5: 예. 내가 오늘 뭘 살게요? 바로 르꼬르동 볼로 출신 스타 파티셰가 만든 뽀롱뽀롱 마카롱.
2: 오, 유명한 거예요?
5: 아유, 그럼요. 무려 3시간이나 기다려 사왔는걸요. 어?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아유, 이걸 먼저 먹어볼까? 이야.
1: 저 손엔 세균이 6만 마리가 아니라 600만 마리쯤 있겠어.
5: 나는 이거. 자, 곰초이도 먹어봐요. 아!
1: 잠깐. 아! 곰통령님, 손 언제 씻으셨죠?
5: 야, 손이요? 어디 보자. 곰곰곰. 와, 오, 맛있겠다. 와,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오, 아, 아까 가게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1: 세균 1차 획득.
5: 예. 자, 여기
1: 마카롱을
5: 있습니다.
1: 사고는 세균 2차 획득.
5: 아, 감사합니다. 아이, 저 근데 서비스 하나 안 주시나요? 룰루룰루,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아, 오늘도 맛지군.
1: 자, 세균 3차 획득.
5: 곰돌이 옆에 사무실에 갔다가 오늘도
1: 세균 4차 획득.
5: 어, 동아씨, 어?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5: 복도에서 동아씨 만나 인사하고.
1: 세균 5차 획득.
5: 그리고는 바로 여기로 왔네요.
1: 그러니까 손은 한 번도 안 씻으셨군요.
5: 예, 뭐가 잘못됐습니까?
1: 곰통령님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합니다.
5: 에? 세균? 안 보이는데?
1: 이 드글드글 안경을 쓰면 다 보입니다. 당장 손 씻으세요.
5: 에? 참나. 에이? 에이? 알았어요.
1: 어서요.
5: 철수님도 깐깐하기는 참. 에이. 됐다. 아이, 깜짝이야!
1: 아직도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하군요.
5: 그럴 리가요. 물로 씻었는데요.
1: 물로만 씻는 건 소용없습니다. 자, 올바른 손 씻기 방법 함께 보실까요?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자,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2: 우와, 깨끗해!
1: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모두 아시겠죠? 곰통형님도 아니, 어디 간 거야?
5: 그렇게 손 씻다가 마카롱을 언제 먹을까?

0: 그럼 난 맛보지도 못했는데.
1: 죄송해요 공동장님. 먹다 보니까 고기가 꼴도 몰랐고 나도.
2: 주문하시겠습니까? 어? 네.
0: 이게 다 철수님. 아니 철수님의 저 안경 때문이야.
2: 핫초코 드시기 전에 손
0: 부숴버릴
2: 씻으시죠.
0: 거야.
2: 아시겠죠?
0: 철수님.
2: 어? 곰통령님, 아까 손 씻다 말고 어디로?
0: 야,
2: 어? 이런.
0: 야,
2: 아직도 손을 안 씻으셨군요.
0: 예예. 아, 예. 아, 그 안경 쓰고 제 손의 세균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말 세균이 많으면 손을 씻겠습니다.
2: 좋습니다. 자.
0: 어디 정말 세균이 많은지 한번 볼까?

0: 모닝 핫초코 한잔 하자. 내 안경. 좋아, 됐어. 아니, 이게 왜 의자에? 안 돼.
1: 아이고, 제가 실수로 안경을 의자에 떨어뜨렸는데 그새 그걸 깔고 앉으셨네.
0: 안경아,
1: 좀 잘 살펴보고 앉으시지.
0: 이게 뭐야?
1: 아이고, 우리 절수님, 이제 손에 세균 검사도 못하시겠네.

0: 어떻게 우리 다 증상이 똑같지?
1: 그러게.
2: 아이고. 아이고, 기운 없어.
0: 곰돌이님도?
2: 아니, 다들 얼굴에 빨간 반점이?

0: 이게 무슨 일이죠? 병원에 갔더니 음식물을 통해서 세균에 감염된 것 같다고 하던데.
1: 우리가 다 같이 먹은 건 딱 하나예요.
2: 마카롱.
3: 네, 알겠습니다. 마카롱 가게에 확인한 결과 다른 손님들은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먹은 마카롱에만 세균이 있었던 건데.
0: 아니, 어째서 우리가 먹은 마카롱에만 세균이 있었던 거죠? 대체 왜?
3: 어쩌면... 어제 곰통령님이 여기저기서 손에 묻히고 온 세균들.
0: 예뻐라.
3: 손을 씻지 않아 손에 그대로 남아있던 그 세균들이 마카롱에 묻어 병을 일으킨 거 아닐까요?
0: 그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손을 씻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3: 지금도 곰통령님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하군요.
0: 지금도요? 그 안경이 어떻게?
3: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상품이라서요.
0: 말도 안 돼.
1: 곰통령님, 얼른 손 씻고 오세요.
2: 빨리요.
0: 아유, 나 이거 참. 무슨 안경이 원 플러스 원이야?
3: 꼭 비누로 씻으십시오. 여러분도.
0: 좋아, 내 손에 세균 녀석들 다 없애버리겠어. 자, 우리 함께 깨끗한 손 씻기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질러줍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2: 깨끗해.
1: 친구들도 이렇게 씻어봐.
2: 안녕.
0: 안녕.

붕붕붕 도로의 황제 스포츠카다 붕붕붕 길을 비켜라 씽씽씽 앞에 빙판길이야 어떡해 미끄러진다 어떡해 빙판길에 빠졌어요 누가 나 좀 구해주세요

역시 견인차가 최고네요. 와.

0: 우와, 저절로 막 움직이네요.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우와, 힘도 엄청 강하게 생겼다. 우와. 아, 선생님, 선생님, 이 차는 어디가 고장나서 온 건가요?
1: 아, 이 차는 고장난 게 아니고 불법 주차해서 이렇게 있는데 온 차예요.
0: 아, 불법 주차요? 가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불법 주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불법 주차란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앞,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곳에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거죠.
1: 탄다면 잘 나왔는데요.
0: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견인차 좀 한번 탈 수 있을까요?
1: 아, 이 차는 공무수행차라 마음대로 못 타요.
0: 그럼 언제 탈 수 있는데요?
1: 구청에서 불법주차 단속 오면은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0: 아, 눈앞에서 못 타다니 너무 아쉽다. 아, 아쉬워.
1: 여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견인 요청하는데 같이 갈래요?
0: 아, 지금 탈 수 있어요?
1: 예.
0: 아, 그럼 무조건 타야죠. 예. 갈래요.
1: 갑시다.
0: 네네.

0: 선생님! 저도 해보면 안 될까요?
1: 담겨볼래요?
0: 오, 재밌어요, 재밌어!
2: 만나, 뚱바, 뚱바, 뚱바. 신난다, 처음 가요.
0: 올렸다가, 아, 이 준비 상태로. 선생님, 저 잘했나요?
1: 오, 잘했어요.
0: 어, 저 이제 조작도 잘하는데 차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1: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0: 어? 차를 직접 주는 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요?
1: 예.
0: 아, 그럼 차는 못 들겠네요.
1: 예.
0: 그럼 제가 아까 자세히 못 봤으니까 예. 선생님께서 직접 차를 드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1: 예, 보여드릴게요.
0: 제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네.
1: 예, 요거 리프트를 밑으로 내려갖고 네. 차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돼요.
0: 아, 우선 차로 한번 밀고 들어가셔야 돼요. 가까이 갔습니다. 완전 붙진 않고 가까이 예. 갔네요. 네.
1: 예, 여기서 리프트를 이 안쪽으로 더 밀어내야 돼요.
0: 네. 오, 길어져라, 로봇팔!
1: 디귿자로 바퀴를 잡아줍니다.
0: 아, 이제 디귿자로 변신한 거군요?
1: 예.
0: 아. 아, 이렇게 하면 바퀴를 잡을 수가 있네요.
1: 예, 그래갖고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차를 이렇게 조금 떠갖고.
0: 네.
1: 요 정도 올라갖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0: 아, 요 정도 올려서 출발하나요?
1: 예.
0: 어, 힘도 남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올리면 안 돼요?
1: 아, 더 많이 올리면 뒤에가 범퍼가 됩니다, 땅에.
0: 아, 범퍼가 땅에 닿는군요.
1: 예.
0: 그럼 차가 망가지겠네요.
1: 그렇죠, 예.
0: 어, 다시 내려가서 로봇팔 접혀라! 와! 진짜 멋있다! 우와! 우와! 무거운 차를 잘 던졌네! 우와! 저리 차 정말 멋있다! 오, 로봇팔 움직여서! 우와! 멋지다! 어? 저리 차는 어떻게 무거운 차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3: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견인차. 다른 말로 운한차라고도 해. 견인차는 고장이 났거나 불법으로 주차된 차를 끌고 가는 차를 말하지. 견인차 뒤에는 리프트가 있는데 이 리프트가 자동차 아래로 들어가서 차의 앞바퀴나 뒷바퀴 쪽을 들어올려. 리프트가 힘이 센 이유는 곳곳에 숨어있는 바로 이것.
0: 아하! 나 알아! 유압 실린더지!
3: 맞아! 유압 실린더는 기름의 압력으로 피스톤을 움직여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장치야. 차 안에 있는 이 단추를 눌러주면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는 유압 실린더 작동 준비 완료! 그리고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무거운 리프트도 척척 내리고 집게발처럼 생긴 포크로 바퀴를 꽉 잡아준 다음 무거운 자동차까지 번쩍 들어올릴 수 있지! 자동차는 아주 무거워서 자동차를 들어올리려면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만 견인차 하나만 있으면 무거운 자동차도 거뜬하게 들어올리지.
0: 아, 그런데 견인차는 힘도 세면서 차를 다 들지 않고 반만 들고 가는 거야?
3: 차 전체를 다 들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 근데 자동차에 따라 앞이나 뒤를 들어올리면 나머지 바퀴가 따라서 굴러가. 바로 이 바퀴를 이용해서 더 큰 힘을 쓰지 않고도 자동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0: 아하! 나 이제 견인차의 비밀을 알았어! 유압 실린더가 달린 리프트와 끌려오는 차의 바퀴를 이용해서 무거운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였어!
3: 맞아! 바로 그거야!
1: 탄다면 견 출동 또 할 건데 같이 갈래요?
0: 네! 견인차 출동!

0: 저기 뽀로로네 집이 보이네요.
1: 아,

0: 멈춰! 여긴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1: 크랑.
0: 안 된다고 했다.
1: 크랑크랑인데. 크랑크랑.

0: 그로 여기서 그로 이것도 치워.
1: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2: 버러러
3: 그룸 거기 서라고.
0: 뭐 하는 거야?
3: 거기서 너 잡히기만 해봐.
4: 버러러 그룸
5: 안녕.
6: 우리 왔어.
5: 언제 왔어?
3: 거기서.
5: 그롱이 짐을 다 어질러 놨어.
3: 크랑크랑.
0: 어디? 정신없긴 하네.
2: 청소 좀 해야겠다.
5: 그래, 우리도 도울게. 좋아, 청소하자.
3: 크랑크랑.
0: 이건 여기.

0: 무슨 소리야? 이건 너? 그럼 그럼
1: 잡히기만 해봐.
0: 또 시작이네.
2: 그러게.
0: 쏘면 못 잡을 줄 알고? 크랑크랑 너 정말!
3: 얘들아! 안녕!
4: 퉁퉁이다!
3: 내려가자. 아이고.
4: 퉁퉁아, 괜찮아?
3: 괜찮아. 다들 여기 있었네. 뭐 하고 있었어?
0: 크롱이 말썽을 부려서.

0: 이따 나누러 들어가자.
1: 그럴까? 아, 집이 왜? 무슨 일이야?
2: 크롱이 그런 거야.
3: 그만해.
2: 같이 치우자.
4: 금방 치울 수 있을 거야.
1: 내가 할게. 실력을 보여주지.
0: 어떻게?
1: 기다려봐.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예전대로 얍.
2: 다시 쌓아졌어.
0: 어떻게 한 거야?
1: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법이야.
2: 크랑크랑.
1: 다시 보여달라고? 알았어.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예전대로 얍.
2: 크랑 크랑 크랑.
1: 해보고 싶다고? 위험해서 안 돼. 아, 알았어, 그럼. 정말 조심해야 돼.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꿀꿀, 똥똥똥. 꿀꿀, 똥똥똥. 예전대로.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꿀꿀, 똥똥똥. 꿀꿀, 똥똥똥. 예전대로.
0: 커졌는데?
3: 뽀로로!
0: 루피도 커졌다!
3: 그게 아니라 뽀로로가 작아진 거야.
0: 뭐? 내가 작아진 거라고? 어떻게 된 거야? 통통이 네가 그런 거야?
1: 그게...
0: 빨리 날 원래대로 돌려놔줘.
1: 알았어. 해볼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예전대로 얍.
5: 이런, 뽀로로가 아기가 돼버렸어요.
3: 뭐야?
4: 뽀로로. 이번엔 뽀로로가 아기가 됐어.
3: 통통아, 어떻게 된 거야?
0: 뽀로로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지.
1: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3: 뽀로로, 아기가 되니까 왠지 귀여워진 것 같아.
2: 맞아.
6: 아기가 크롱을 좋아하는 것 같아.
0: 그렇네. 크롱, 크롱, 크롱, 크롱,
3: 크롱, 내가 안아줄게. 왜 울어? 저쪽? 거기 뭐가 있는데? 크롱한테 가고 싶어? 크롱, 아기가 너한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
0: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신기하다. 아기가 크롱을 정말 좋아하네.
0: 그게 문제가 아니라 뽀로로를 빨리 어떻게 좀 해봐.
1: 어떡하지? 다시 한번 해볼까?
2: 실수는 안 돼.
4: 잘할 수 있지?
1: 아무래도 집에서 책 보고 주문을 확인하고 오는 게 좋겠어.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
2: 빨리 돌아와야 해.
1: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변해라. 다녀올게.

0: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1: 친구들은 아기 뽀로로를 안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2: 아기야, 이거 좀 봐봐.
3: 마이마이야.
2: 브릉브릉. 자, 갑니다.
4: 너요?
2: 자, 받았다. 다시 갑니다.
1: 어느새 밤이 됐어요.
2: 아기가 졸린 것 같다.
5: 재워야 할 것 같은데.
6: 잠들었어.
5: 다행이다.
0: 그럼 우린 집으로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5: 그럼.
2: 밤새 혼자 아기 잘 볼 수 있겠어?
0: 그럼 그럼.
6: 그럼 내일 봐.
0: 안녕.
1: 크렁이 아기 뽀로로와 함께 잠들었어요. 아기 뽀로로는 어떻게 될까요?

0: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신비한 연못.
1: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이네요.
2: 조금만 나가줘.
3: 싫다니까.
2: 미롱. 거기서.
3: 랄랄랄라 따라와 보시지.
4: 아, 어떡하지?
2: 내가 가볼게.
3: 넘어졌대요. 너희 이제 큰일 났다.
5: 날 깨운 게 너냐? 잡아먹을 테다.
2: 잠깐.
5: 뭐야?
2: 미안해. 마법 지팡이만 찾으면 갈게.
5: 마법 지팡이?
2: 방금 연못에 빠뜨렸거든.
5: 그런 거였어? 기다려봐.
0: 도망가자.
5: 찾았다. 자, 여기.
2: 이게 다 뭐야?
5: 어느 게 네 거야?
2: 여기 있다. 이거야.
5: 그게 맞아?
2: 응, 고마워.
5: 다른 지팡이를 욕심내지 않다니 착하구나. 이거 다 줄게.
2: 필요 없는데.
5: 받으라니까.
2: 진짜 괜찮아.
5: 안 받으면 확 잡아먹는다.
2: 알았어.
5: 그럼 안녕.
4: 대단하다.
0: 다른 지팡이까지 얻었네.
2: 그러게.
0: 새 지팡이를 써봐. 크랑크랑.
2: 좋아. 꾸리꾸리 통통통. 무지개야 나타나라. 이야. 더 잘 되는 것 같아.
6: 그렇단 말이지.
1: 다음 날이 됐어요.
6: 새 장난감을 얻는 거야. 이걸 연못에 넣으면.
0: 에디!
7: 안녕!
6: 안녕!
0: 에디, 어디가?
6: 그게.
7: 연못에 가.
6: 어이!
0: 거긴 왜?
6: 크랑크랑. 그게
7: 장난감을 빠뜨리러 간대.
6: 로지.
0: 통통이 따라하려고.
6: 우리도 갈래.
0: 그래, 같이 가자.
6: 알겠어.
1: 뽀로로와 친구들은 다시 연못을 찾아왔어요.
0: 뭐? 괴물이 잡아먹으면 어떡하냐고?
6: 크랑크랑. 괜찮을 거야.
0: 무서우면 돌아가자.

0: 이렇게 시끄러워? 또 너희들이냐? 다 잡아먹어야겠다!
1: 잠깐만.
0: 왜?
1: 장난감을 빠뜨렸어.
0: 뭐? 잠깐만 기다려봐. 자, 어느 거야?
2: 잠깐!
0: 어?
2: 나야, 나! 내가 빠뜨렸어.
0: 자, 찾아봐.
2: 고마워. 이거야.
0: 그것뿐이야?
2: 응.
0: 착하네. 그럼 안녕.
2: 어, 잠깐만. 어? 뭐 잊은 거 없어?
0: 아, 그래. 이거 다 줄게.
2: 고마워.
0: 그럼 안녕.
2: 안녕.
3: 에디, 에디.
2: 이곳 좀 더.
4: 멋지다.
5: 에디는 좋겠다. 나도 장난감 받고 싶은데.
2: 아! 이거야. 크랑 크랑.
4: 그럼 우리도 해보자.
2: 크랑.
4: 에디처럼 장난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4: 정말 안 갈 거야?
2: 크랑. 무시야.
4: 그래? 장난감 받으면 나만 갖고 놀아야지.
2: 장난감. 크랑 크랑 크랑.
4: 자, 크랑. 던진다.
2: 크랑.
4: 야! 오, 내 장난감.
2: 흑 흑.
4: 크랑 크랑 크랑.
0: 야유, 시끄러. 누구야? 왜? 또 너희들이야?
2: 아, 아니 그게.
0: 예, 더 이상 못 참아.
2: 크랑.
0: 어디?
2: 크랑 크랑 크랑.
0: 진짜 먹는다.
4: 미안해.
0: 미안하네 다야.
4: 아끼는 걸 빠뜨려서 그랬어.
0: 그래?
4: 아휴.
0: 어떤 거야?
4: 우와.
2: 그게
4: 이거야.
0: 착하구나. 다 줄게.
4: 고마워.
0: 이젠 그만 좀 빠뜨려.
4: 알았어.
0: 그럼 안녕.
4: 안녕. 성공이다.
2: 크랑 크랑 크랑.
4: 크랑 혼자 도망쳐놓고.
2: 크랑 크랑 크랑.
4: 어? 크랑.
2: 그거 내놔.
4: 크랑 크랑 크랑.
2: 내 거야.

0: 뭐야?
1: 친구가 연못에 빠졌어. 구해줘.
0: 잠깐 기다려.
1: 어떡하지? 크롱. 어? 크롱은?
0: 얘야?
2: 크롱.
1: 아닌데?
2: 크롱.
0: 얘는?
1: 아니야.
0: 그럼 얘야?
1: 걔도 아니야.
0: 그럼 얘는?

0: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1: 이럴 줄 알고 다 가져왔어. 자, 다 데려가. 이젠 절대 날 찾지 마. 그럼 안녕.
2: 뽀로로는 크롱들을 피해 계속 도망을 다녔어요.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좋구나. 그치? 등산을 하면 운동도 되고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다고. 오길 잘했지?
1: 기라, 괜찮은 거 맞지?
2: 아이고.
0: 아유, 기라, 짐을 이렇게 많이 챙기니까 힘든 거 아니야? 도대체 뭘 챙긴 거야?
2: 비밀이다.
0: 얘들아, 키라가 힘들어하니까 조금 쉬었다 갈까?
3: 난 찬성.
2: 휴식. 좋았어. 이걸 수지에게 준다면?
0: 키라, 고마워. 이렇게 큰 하트 모양 초콜릿이라니.
2: 아, 수지야, 뭘 이런 걸 가지고 타. 아, 자, 수지를 위해 준비한 초대형 초콜릿이다.
1: 우와,
0: 엄청 크다.
2: 수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간식이다.
0: 콩가루도 뿌려져 있잖아. 티라, 나도 좀 먹어보자.
2: 뭐? 안 돼. 이건 내가 수지를 위해 만든 거란 말이다. 넌 이거나 먹어.
0: 이게 뭐야? 나도 저 초콜릿 먹고 싶다고.
2: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라.
0: 오라라. 저게 뭐지?
2: 안 돼.
0: 한입만 먹자. 야, 한입만.
1: 얘들아, 그만해.
0: 못 말려.
4: 어? 어?
1: 우와, 엄청 화려한 나비네. 이런 거 처음 봐.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0: 야,
1: 어디가? 나비야, 어디가?
2: 못 참는다.
0: 한 번만 먹어보자니까.
2: 소리야.
3: 또 시작이고.
0: 제발 좀 그만해.
5: 우와, 진짜 맛있겠다.
2: 수지를 위해 준비한 간식이.
3: 한심하군. 그깟 초콜릿이 뭐가 대수라고. 안 그래, 수지야? 응? 근데 수지는 어디 갔지?
1: 수지가 어디 간 거지?
2: 이곳인데.
6: 그래, 이 산을 무너뜨리는 거지. 신나겠는데.
7: 그래, 카르노님의 명령대로 산사태를 일으켜 그 힘으로 블루시트를 쓸어버리는 거야. 그럼 미니 특공대와 다이노이드 녀석들도 함께 파묻혀버리겠지.
8: 우린 그 뒤에 코인만 챙기면 되고 말이야.
6: 역시 카르노님의 작전은 완벽하다니까.
2: 빨리 장치를 소환하게.
8: 아, 급하기는. 자, 카르노님의 산 분쇄기 맞춰봐라.

0: 방금 그건 무슨 진동이지?
1: 지진인가?
2: 도대체 이럴 때 수진은 어디 간 거야?
3: 대원들, 방금 진동이 느껴졌나?
0: 네, 느껴졌습니다.
3: 그 진동의 진원지가 산 정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즉시 정상으로 출동하도록.
0: 네! 수진은 어떡하지? 수진은 내가 찾을 테니 너희는 어서 정상으로 가줘.
2: 혼자 괜찮겠어?
4: 서둘러라!

0: 진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군. 서두르자.
1: 제발로 약을 찾아왔구나. 어서 콘을 내놔.
2: 저 녀석들이

Yeah!

0: 수장!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수지 목소리다!
1: 살려주세요! 어?
0: 괜찮아요?
1: 어? 미니 특공대? 살려주세요, 미니 특공대!
0: 조금만 기다려요!

0: 서점원일 거예요. 용기를 내야 해요.
1: 장치 발견! 즉시 파괴하겠다!

0: 됐어! 성공이야!
1: 볼트, 이쪽 임무 완료했다. 그쪽 상황은? 볼트! 볼트! 볼트!

0: 임무 완료! 대상의 안전을 확보했다!
1: 볼트가 성공했어!
2: 야호! 둘 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괜찮아요? 어떻게, 어떻게!
0: 괜찮아요.
1: 하지만, 저 때문에 이렇게 다쳤는데.
0: 전 걱정 마세요. 미니 특공대잖아요.
1: 블루.
0: 제가 산 아래까지 데려다 줄게요. 가죠?
1: 네, 알겠어요.
3: 공단의 추적 장치.
4: 이제 그만 와.
1: 싫어.
4: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1: 나 TV 볼 거야.
4: 카르노 공단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말이다. 볼트, 녀석들이 다시 쳐들어오기 전에 어서 특급 훈련을 해야 한다.
5: 모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군.
1: 얘들아, 나랑 같이 놀이공원 갈래?
6: 어? 놀이공원?
1: 어, 나 티켓이 생겼거든.
4: 어? 수지와 함께 놀이공원아.
1: 지금은 우리가 티나랑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치, 티나?
4: 아들 안 오고 뭐해? 빨리 놀이공원으로 출발하자고! 카르노님, 이번에는 확실하게 크레이트 코인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지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지?
7: 이 한심한 녀석! 너같이 무능한 녀석은! 혼좀 놔야 해!
4: 잠깐!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녀석에게 추적 장치를 붙였지요. 이제 녀석들의 본부를 알아내는 건 식은죽 먹기입니다.
7: 역시 우리 능력자. 해낼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녀석들의 본부는 어디야?
4: 아직 추적을 안 해봤는데.
7: 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추적해봐.
4: 야하! 바로 여기에! 잘했다, 블랙 해머. 블랙 소드와 함께 녀석들을 박살내고 그레이트 코인을 내게 바쳐라! 여기가 바로 놀이공원? 이하! 빨리 가자, 수지야. 신나는 놀이기구도 타고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자고.
1: 좋아.
5: 정말 어이가 없군.
1: 조금 전에 나한테 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
4: 너희들이 거기서 뭐해? 설마 놀이공원에서 놀 줄도 모르는 거냐?
8: 우리도 이왕 놀이공원에 온 김에 재밌게 놀다 가자.
1: 뭐, 그럴까? 좋아.
5: 미니 특공대 대원들이 놀이공원 따윌 재밌어 하다니 한심하고.

0: 수지와 함께 먹으니 꿀맛이 따로 없군.
1: 일지마!
2: 본부를 저렇게 재미있게 꾸며놨을 줄이야. 하지만 그것도 오늘로 끝장이다.
1: 저건 내가 끝장낼 거거든.
3: 진짜 높다, 수지야.
4: 그러게.
5: 루시, 저게 뭐야?
1: 야, 이미 죽었네. 어서 크레이지 코일을 가지고 나와.
0: 카르노 군단, 여길 어떻게?
6: 저 녀석들을 물리쳐야겠어!
1: 응?

여기는 없잖아.

0: 카르노 군단, 당장 그만둬!
1: 드디어 나타나셨군.
2: 이 녀석들이

조심!

미니특공대! 다이노이드 소환! 자! 이 녀석들이! 그레이트 코인을 내놔!

0: ードインでリップへ突入
1: 반드시 복수해 주면

0: 階段100、そこいれれぬ。
1: 許すのだ。
0: 놓쳤잖아. 하지만 멀리 도망가진 못할 것.

0: 당장 확인해봐야겠네.
1: 알겠어.
0: 저 정도 에너지라면 메가시티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어.
1: 얘들아, 들리니?
2: 새로운 마그마 X라고요?
3: 정말로 K가 탈출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2: 말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4: 내가 말했잖아. 정말 마그마 X일 거라고. 내 말은 무시하고 코딱지나 날리더니.
2: 으이그, 넌 지금 그게 중요하냐?
5: 그만해. 애들도 아니고 정말. 그럼 이제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이 K의 부하였다는 건 확실해졌네요.
0: 그래. 그러니 화재는 소방대에게 맡기고 마그마 X를 찾으러 이동해라. 마리 팀장, 위치를 알려주게.
1: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 메가시티의 CCTV 전체가 해킹을 당했어요. 방송망까지 전부 다요.
0: 뭐라고? 그렇다면 추적 불가란 말인가? 이건 대체...
2: 뭐야? 이 불길한 화면은?
6: 신사숙녀 여러분, 지진과 불꽃놀이는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을 뿐. 지금부터 마그마 X님의 위대한 쇼가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2: 마그마 X!
1: 쌍둥이 빌딩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7: 하이어 로보, 와서 증명해라. 너희들에게 메가시티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메가시티는 불바다가 될 테니까.
0: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다니.
1: 분명 함정일 거예요. 그래도 대원들을 보내야 할까요?
0: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이상 보낼 수밖에 없네. 하이얼로보 출동이다!
2: 네!
3: 레스큐 제트 합류 완료!
8: 상황은 들었어! 전청력으로 가자! 갑자기 난기류가!
9: 여기서부터는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단다. 누가 초대장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볼까? 아!
3: 움직일 수가 없어.
8: 우린 두고 어서 마그마 X에게 가. 두 사람은 내가 지킬게. 타이탄 액션!
9: 드디어 한번 상대해보겠네.
8: 제이, 그럼 여길 부탁할게. 걱정 마. 저 냉동인간을 산산히 부숴줄 테니까 어서 가.
9: 뭐? 냉동인간? 날 부순다고? 그게 어디 쉬울 줄 아니? 그럼 어디 한번 대결해보자고.
8: 얼마든지.
9: 야! 하! 야!
0: 그럼 모두 조심해. 이제야 오른군. 이카루스 액션!
8: 피닉스 액션! 사람들의 생명으로 협박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7: 왜 화를 내지? 화가 나는 건 이쪽이다.
8: 뭐라는 거야?
7: 너희들이 입고 있는 슈트는 원래 세상을 바꿀 힘이었다. 그걸 가지고 고작 불이나 끄고 있다니.
3: 고작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
7: 한두 사람을 구해봤자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하고 또 불을 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 슈트로 압도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피해를, 전쟁까지 막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한 광대는 전쟁으로 손을 잃었지. 세계 무대를 제패하던 유망한 스케이트 선수는 다리를 잃었고.
10: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을 말하는 건가?
7: 그래. 하지만 나의 마그마 더블 X가 군사 무기로 채택되는 순간 압도적인 공포 앞에 누구도 전쟁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3: 말도 안 돼. 눈앞에 사람도 외면하면서 무슨 평화를 만든다는 거야?
7: 아니지. 너희들이야말로 눈앞에 한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폭력의 짓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잖아. 아니라면 증명해봐라. 다시 한번 나를 막아봐.
11: 레디 액션! 파이어 로봇 녀석들 요리조리 잘도 피하네요.
3: 내가 저 무기를 부숴볼게. 야!
7: 내게 닿을 수나 있을 것 같으랴?
4: 세나야! 감히 세나를 죽이게!
7: 어림없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군.
12: 엄마, 저게 뭐야?
13: 새로 나온 영화인가?
14: 오, 특수 효과 엄청난데? 이거 쌍둥이 빌딩에서 찍은 거 아니야?
15: 언제 찍는지 알았으면 우리도 가봤을 텐데.
7: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군. 하지만 방송망을 해킹해가면서까지 영상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지?
16: 알아냈어요. 이건 마그마 더블엑스의 위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예요.
7: 쇼케이스? 누구에게 말인가?
16: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군수업체 그리고 군사조직들이에요.
7: 뭐라고? 케이, 자네가 진정.
17: 케이님, 기쁜 소식입니다. 슈트를 사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7: 그래야지.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내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4: 그럴 일은 없어!
3: 허큘리스 액션 드론건!
18: 이카루스 액션 드론건!
19: 피닉스 액션 드론건!
17: 그건 분명 마그마 X는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졌지?
3: 맞아! 모두 발사!
7: 어림없지. 실망스럽군. 내가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나? 결국 증명하지 못했군. 가져가서 제대로 사용해주마.
4: 어떻게 된 거야?
7: 원래 내가 만든 것들이다. 코드만 알아내면 이 정도는 쉽지. 첫 번째 무대로는 충분한 것 같군. 일렉트로.
17: 그럼 두 번째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6: 신사숙녀 여러분, 한 시간 뒤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층이 폭발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산이 되어서 도로도 빌딩도 여러분의 집도 전부 녹아내리겠죠? 그럼 잘해봐요.
14: 진짜 실감나는데?
15: 생방송이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세수나 좀 하고 나올걸.
14: 난 양치 좀 할걸 그랬나?
6: 영화같죠? 못 믿으시겠죠? 그럼 믿게 해드리죠. 지진 한방.
7: 몸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나의 승리다, 다이얼 로봇.
15: 이렇게 끝낼 순 없어.
3: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걸.

0: 민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개 못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겠네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단점이 없는 무당벌레. 오늘 관찰할 곤충은 무당벌레야. 빨간색 몸에 까만 반점이 특징이래. 어? 무당벌레를 좋아하는구나. 곤충 탐험 같이 갈래?

0: 하지만 조심해야 해. 위협을 느끼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보호액을 뿜거든.
1: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바로 무당벌레 옷. 이게 있으면 우리 경계하지 않을 거야.
0: 그럼 가볼까?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출동!

0: 모당벌레는 특이한데.
1: 그러게, 노랗고 반점이 없어.
0: 무당벌레는 성충이 되어야 빨개지고 검은 점이 생긴대.
2: 왜 혼자 울고 있지?
0: 가서 물어보자.
3: 어? 무당벌레야!
4: 어? 너희 누구야? 처음 보는데.
0: 놀라지 마. 우린 곤충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야.
4: 그래? 안녕, 난 무무야.
1: 근데 왜 혼자 울고 있었어?
4: 사실 오늘은 어른이 된 무당벌레들을 축하하는 성년의 날이야. 친구들은 다 빨개지고 검은 반점이 생겨서 성년식에 가는데 나만 성년식 못 가.
0: 울지 마, 무무야.
2: 그럼 어쩌지?
4: 아하!
0: 어?
2: 짜잔! 먼저 빨간색으로 바탕을 칠하는 거야.
0: 무무야, 자꾸 움직이면 어떡해.
4: 알았어, 안 움직일게.
2: 빨간색은 다 칠했어. 넥스, 네 차례야.
0: 넥스 정말 잘했어.
5: 안 돼.
0: 무무야, 다 됐어.
3: 무무, 이제 눈 떠도 돼.
4: 우와, 이게 진짜 나라고? 정말 마음에 들어. 아, 성년식이 시작되기 전에 가야지.
0: 어, 무무야.
5: 같이 가.
4: 나처럼 반점이 생겼네.
2: 그건 반점이 아니라 빗방울이야.
4: 내 반점이 지워지잖아. 안 돼.
2: 무무야.
4: 그래, 저 주머니 안에서 피하면 되겠다.

0: 어디 갔지?
1: 아, 도와줘!
2: 저기야!
3: 와!
1: 아!
2: 아! 갑자기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날개가 젖었어. 날 수가 없어.
3: 아, 물이 끈적해.
2: 이건 식충식물이야.
1: 식충식물?
2: 이 물은 소화액이래.
1: 뭐?
2: 빨리 나가지 않으면 위험해. 엑스 슈퍼 갈고리. 미끄러워서 걸리지 않아.
1: 렉스, 점점 가라앉고 있어.
2: 어쩌면 좋지? 렉스, 우리 좀 꺼내줘.
3: 뿌뿌,

0: 반정도 생겼어.
1: 정말? 와, 예쁜 무늬가 생겼어. 나도 이제 어른이야.
2: 친구들이랑 성년식에 갈 수 있겠네.
0: 무무야, 드디어 너도 반점이 생겼구나. 정말 예쁘다.
3: 같이 성년식에 가자.
1: 얘들아, 정말 고마워.
0: 고맙다.

0: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물고기를 잡아요. 우와, 빨리 낚시해요, 선생님.
1: 저도 하고 싶어요. 빨리요.
2: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해요.

0: 이 손가락.
1: 어?
2: 아, 선생님, 저기 보세요.

0: 최영웅 번개맨. 친구들 안녕. 번개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1: 거미가 이기게 해줘.
0: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의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인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2: 조그마님! 조그마님!
3: 우리가 찾았지요!
1: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4: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1: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4: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3: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1: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중얼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습지요.
4: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왕이 큰 선물 하나 주지.

0: 보석뱉기 대작전 시작하기!
1: 찝찝!
2: 4화 빛바랜 금메달.
3: 무범이 닭성 진짜 잘하더라? 힘이 꼭 북극곰 같이 셌어.
4: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3: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곰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5: 내가 운동 좀 하지.
6: 너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초능력?
5: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3: 그거 내 실력이야.
6: 실력? 실력은 무슨?
5: 몸이 진짜 실력이야.
7: 정전 담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6: 들었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2: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8: 같이!
2: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8: 예!
6: 모범, 정신 차리고 잘 뛰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5: 닭 싸우는 거 못 봤어? 사랑해, 너가 잘...
6: 있고! 바통이나 놓치지 마.
2: 자, 준비.
6: 저거, 내가 가져간다.
2: 조심조심.
6: 좋았어.
9: 와, 나 달리기도 잘하네.
2: 오, 잘하고 있어. 우와.
6: 오. 오.
2: 호마, 괜찮아?
3: 회원장님, 성범대쌤.
2: 자, 됐다. 공룡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5: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2: 설마...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5: 보석이요?
2: 응.
5: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2: 오. 그치? 없지?
5: 뭐예요, 한방에 쌤? 장난이나 치고.
2: 아니, 그게 아니고. 범아,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5: 우리 한방에 쌤. 놀리긴 하고. 티라노스 어렸어?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사우루스? 파라사우룰루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8: 처음 봐.

0: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가...
1: 지라뇨! 지라뇨! 대신 거예요!
2: 어?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1: 네!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2: 그거요? 아, 제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와서 다시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3: 가긴 어딜 가지?
0: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1: 좋은 말로 할 때 내 넣지.
2: 진짜 돈 없다니까요.
1: 돈 말고 암흑 보석 내 놓으라고.
2: 보석이요?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 할 때 비켜요. 갇히기 전에. 아빠처럼 안 되네.
1: 갑자기 닭싸움 하면서 암흑보석 없는 척 하는 거 봤지?
0: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린 속지 않지.
3: 쥐쥐
4: 홍일초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5: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노사당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4: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5개?
0: 짜잔.
6: 5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4: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라!
5: 좋았어.
4: 태평이는 미소천사 금메달, 하늘이는 점수관리, 지구는 개미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한번 범이 못 범이 봤어요?
7: 범이,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4: 아, 그러니까.
7: 분명 여기에서.
2: 그만해, 무서워.
0: 그 반짝거리는 거, 암흑보석 내놓으라지.
2: 자꾸 무슨 보석을 가르는 거예요?
1: 거짓말이지. 아무 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6: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5: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0: 우와, 엄청나게 작아.
7: 위험하니까 피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8: 야, 신들아!
9: 소문아! 불이야!
7: 가짜는 사라져라!
2: 번개맨이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을 때 고마워요, 번개맨!
0: 또 망했지!
9: 퇴치!
5: 괜찮아?
2: 응, 이제 괜찮아.
9: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미안해, 나 때문에.
7: 암흑보석을 범이한테서 찾더니 설마 번개 유치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지?
10: 이야, 정정당당 금메달! 우리 사랑이가 금메달을 탔다다니 진짜 기특한데?
5: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뭐 그냥.
10: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좀 좋을 것 같은데?
5: 안 돼.
10: 사랑아?
5: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10: 아니, 사랑.
5: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2: 몰라.

0: 이걸 어쩌지?
1: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0: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어? 핑키! 내 비밀도 말해줄까? 아니야.
2: 뭐지?
3: 잡았다! 개맨아! 도와줘!

0: 하늘에서 벌이 내리면.
1: 우와, 이게 지구에서 인기 있는 카페 메뉴야. 멜론 소다, 초코 팬케이크, 티라미수, 크림 푸딩, 아몬드 카놀레.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
2: 토마토가 세상에서 제일 꿀맛인 거 아니었어?
3: 포키, 입에 침 좀 닦아.
1: 아, 금방 돌아올게.
4: 어? 어디 가는 거야?
1: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탐험하러 가!
0: 혹시 이런 거 어디서 파는지 알아요?
5: 아니,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맛있겠는걸?
6: 지구에서 마시던 음료가 그립네.
1: 아, 뭐야. 화성엔 이런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곳이 없다니.
3: 당연하지, 푸키. 테라시티에 그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디저트를 파는 가게가 있을 리 없잖아.
0: 그럼 화성에 새로운 카페가 필요하겠니걸?
1: 우와, 난 찬성이야, 아빈.
3: 내가 계산해봤는데, 우리가 카페를 열면 테라시티 시민들의 행복 레벨이 자그마치 150%나 증가할 수 있대.
2: 포키의 행복 레벨도 솟구칠걸?
1: 알았어, 좋아. 그럼 멋진 화성 카페를 만들어보자.
0: 그럼 시작해볼까? 좋아, 얘들아, 기가빌더 출동! 점프하게 되자, 포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3: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화이팅!
2: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3: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비가 출동!
0: 좋아! 우리 테라시티에 딱 어울리는 최신식 카페를 지어보자. 밖에는 멋진 테라스를 만들고 안에는 먹을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넣는 거야.

0: 힘 모아줘!
1: 짜잔! 드디어 화산 카페가 완성됐어!
2: 딱 좋아! 우리가 최고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렇게 먹고 싶은 메뉴를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재료를 섞어서 멋진 디저트랑 음료가 나와!

0: 최첨단 도시에 딱 어울리는 최첨단 카페야.
1: 이제 나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볼래. 갑자기 줄이 늘어났잖아.
2: 맛있는 걸 먹으려면 그 정도는 기다려야지.
3: 됐어. 필요한 건 다 구했으니까 기관 녀석들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떠나도록 하자. 못 들어가는 거야? 빨리 일어나! 뭐? 카페? 음료수를 사달라고? 그만해! 우린 빨리 가서 실험을 끝마쳐야 해, 이 먹개비들아. 야! 하필 지금 이러겠다고? 좋아, 그럼 평생 그렇게 누워있어.

0: 우유는 아몬드 우유로 바꾸고 헤이즐넛 시럽 다섯 펌프만 추가. 휘핑크림도 올리고. 캐러멜을 안 뿌리면 아쉽겠지. 얼음은 조금.
1: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두더지들이잖아. 쟤들이 왜 여기 있지? 설마 버보랑 또 터무니없는 짓을 꾸미고 있나? 빨리 가서 알려야 해. 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줄을 서야 하는데. 어이, 거기서! 이번엔 무슨 꿍꿍인데?

0: 먼지들 때문에 테라시티가 커다란 타피오카 벌에 공격당하고 있어.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포키봇 변신 완료!
1: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진 완료!

0: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어. 이 줄어라 줄어라 용액을 물총에 넣고 쏘면 어떤 물체도 쪼그매지지. 역시 난 천재 과학자야. 잘 봐라 부하들아. 집차 쪽 저게 뭐야?
1: 거부?
0: 얘들아,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1: 다 뒤도지들 때문이야. 다피오카 펄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 조심해.
0: 하, 고맙다고나 해. 내가 이 놀라운 장치를 발명했으니까.
1: 우와.
0: 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1: 거부,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인데.
2: 축소 용액은 얼마나 남았어?

0: 많은 걸 다 먹었다간 배탈 날걸.
1: 어?
2: 우리는 포부와 제작진이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1: 짠!
3: 어? 와, 걱정 마.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돼.
2: 아, 어디 그럼 한번 맛이나 볼까?
3: 맛있는 건 서로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다니까.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난 인간과의 공존 따위 믿지 않는다.
1: 너 아직도 그런...
0: 하지만 땅 그 자체가 없어진다면 소용없는 소리지. 저 괴물을 몰아낼 때까지는 이 녀석들과 어울려주지!
1: 언제 플레임너바랑 얘기라도 한 거야?
2: 아니, 이 녀석의 메탈카드가 찌릿했을 때 느낄 수 있었어. 내 힘이 정말 필요할 때 부르라고 말이야.
1: 널 친구로 인정한 걸까?
2: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있어!
3: 플레이어! 꼴사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군.
4: 너도 원래 그랬어!
3: 제로가 완성된 모양이군. 가자,
5: 정말 괜찮겠어?
3: 솔레이오를 믿으니까 준을 믿을게.
5: 그래, 준! 플레이어는 무사해!
2: 다행이다. 지금 제로는 플레임 노바가 상대 중이야.
5: 플레임 노바라고?

0: 넘어도 쉽지 않나 본데?
1: 아니, 녀석이니까 버티고 있는 건.
2: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3: 역시 그랑블루의 운이 가야 해.
4: 얘들아, 제로가 쓴 가면을 노려.
5: 에너지 흐름들이 저 가면을 경유하고 있어.
6: 즉, 가면이 합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1: 파괴는 어렵더라도 녀석으로부터 떼어내면 몸이 불해될 걸세.
2: 그런 방법이 그냥 하자.
7: 나도 갈게.
8: 우리도 내보내줘.
9: 맞다. 직접 마을을 보내줄게.
3: 안 돼. 비스트 바이러스가 있으면 제로한테 바로 제압당한다고.
10: 지금은 힘을 합칠 텐데.
11: 그걸 해결할 방법은 거의 찾았어.
3: 이 목소리는 메가의 블러.
12: 준, 조금만 더 버텨줘. 나와 크레스트, 버스터 갤런이 개발한 백신과 레이아 박사의 바이러스 연구 성과, 그리고 블러드윙의 변이치.
11: 이 모두를 연계해보고 있어.
3: 알겠어. 플레임 노바, 녀석의 눈길을 계속 끌어줘.
1: 나한테 명령하지 마!
12: 바이러스를 가장 끔찍한 자네가 먼저 자를 줄이야. 지금은 모두의 힘을 합칠 때야. 그렇지?
3: 섀도우 엑스, 탑피!
9: 문제도시!
3: 섀도우 엑스, 셋업!
4: 스피닝 카타!
3: 탑피!
1: 괴물의 딸이야. 증오는 어디로 갔느냐?
9: 집에 간두.
1: 한눈 팔았군.
3: 던져!
1: 다녀와라!
3: 크림슨 파킹!
1: 파이치! 잡아도 잡았다!
3: 플레임 노바!
1: 로미너스 캐노!
9: 멀리 떨어뜨려야 해.
3: 그래, 바다 정도는 건너야지.
13: 여긴 블레스트레인, 곧 포르카카산에 도착.
0: 하, 덩치가 다시 찾아줬으니
13: 상대할 만하지.
1: 둘 다 방심하지 마라.
2: 야, 조심해.
1: 동생아,
0: 고마워. 너희들
9: 돌아와.
1: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 죄는 씻을 수 없는 이라. 이 녀석은 지치지도 않나.
13: 서둘러 탑승 바랍니다.
14: 준비해라, 형제.
1: 봐라. 눈.
3: 솔리드혼, 내다.
14: 재미있는 소리 나중에. 눈대.
13: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
3: 어디든 멀리.
13: 다음 목적지는 어디든 멀리입니다.
3: 얘들아!
1: 준! 소용없는 저항일 뿐이다.
9: 제로가 쫓아오고 있어!
13: 긴급 고속 운행하겠습니다. 뭐든 꽉 잡으십시오.
12: 좋아. 이 제조업 설계 코드라면 해볼만해.
15: 하지만 이걸로는 접종자의 자아를 유지시킬 수 없네. 그때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6: 이걸 이용하죠.
5: 그건 코즈믹 스톰?
6: 플레임 노바한테 회수해뒀어요.
5: 오히려 힘을 폭주시키는 물체 아니야?
6: 이 돌은 힘 그 자체를 담아두는 그릇에 불과해요.
12: 역으로 이용하면 접종자를 복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야.
1: 알겠네. 한번 해봄세.
3: 빨리 비상용 코어 동기화 준비해.
6: 네.
4: 대표님, 작동액 준비됐습니다.
6: 그래.
16: 잠시만요. 메모리 손상이 극심합니다. 조금 더 진단 후 동기화 시작하겠습니다.
3: 솔레이요.
14: 더 많이 달려봐!
11: 그랑 블루의 운으로 상대하자.
9: 조종당하면 어쩌려고.
11: 최대한 원거리로 공격하는 거다. 시간을 벌 수 있어. 하지만 솔레이 역시 가능할지. 최소한이라만 영원히 같이 달릴 순 없겠는데요.
9: 내가 도와줄 순 없을까?
3: 고마워 페루루.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해내야 해. 솔레이유, 너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블루캅 플레이어스 슈페리얼 유나이트!

0: 인자들이여, 날 막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가?
1: 우린 그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0: 함께하는 세상이라.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군. 당초의 원죄를 짊어진 거짓된 별의 수호자여.
1: 뭐라고? 뭐지? 행성?

0: 조화의 대지, 마키나 행성은?
1: 그래, 순수한 자연의 땅을 거짓이 대우신 마키나가 집어삼켜 강철의 땅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0: 그것이 진실이란 말인가?
1: 짐승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을 잊었으나 깊이 뿌리내린 증오와 분노는 잊지 않았다. 별을 지키는 자들은 오랜 세월 침탈자의 신복으로서 부역해온 것이다. 거짓의 수호자였던 것이지.
0: 스타카즈, 나는 메탈 카드봇의 마키나 행성의 평화를 위해서.
1: 네가 가져온 메탈 브레스는 또 다른 땅을 집어삼켜 씨앗일 뿐이다. 넌 소년에게 강철의 원죄를 짊어준 것이다. 친구라고 했나? 데우스 마키나가 만든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
0: 아니야! 블루카, 듣지마!
1: 소년, 거짓신이 명령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0: 아니야!
1: 넌 친구라고 없다.
2: 블루카, 블레이온, 대답해봐!

0: 여러분, 괜찮습니까?
1: 너희들!
2: 너를 지키는 자야. 그 어느 것보다 탁한 불씨로구나. 만족스럽다. 이 땅의 생명이 되며 강철들로 인한 두려움, 분노, 증오, 숨김없이 털어놓으라.
0: 시작자들이!
1: 어서 너희들!
0: 여기서 나가!
2: 너희 마음이 하나가 돼. 강철이 서 있다는 변하이라.
3: 제로의 힘이란 말인가? 진정 녀석은 하계 신이야.
4: 잠깐 모은 에너지가 저수준인데 만약 100%에 가까웠다면
5: 총 무시무시한 건 알겠고 우리가 할 건 따로 있잖아.
6: 로사비랑 울레이온부터 구출해야지.
7: 맞다, 우주 중계가 꼭 못 받겠다.
8: 어? 블래스트레인?
0: 좋아요, 운행 재개합니다.
2: 자, 응답을 완성하자.
6: 퀸트! 네? 텀

0: 검역은 그랑블루레온, 검은 그랑블루레온 역입니다.
1: 라스트 데스티네이션!
2: 데우스 마키나의 아들 메탈베스가 친구의 증표라고?
3: 블루카!
2: 모두
3: 거기서 빠져나와!
2: 난 망상일 뿐이었어.
3: 블루카!
1: 폭도! 루카가! 레오가! 토인다!
4: 다른 녀석들도 아니고 이거 슬픈데.
5: 나의 검은 불씨야. 어서 이리로 오너라.
4: 의성은 곤란하다, 채로!
5: 의미하도다.
6: 한번 사이 달라졌구나.
7: 세이버 나이트.
8: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노바 사령관님.
7: 아니, 전직 사령관이겠군요.
6: 그렇긴 하지.
8: 저 또한 스타 가디언이었던 그 이름은 뭐였습니다?
9: 사바나드! 대독!
8: 지금은 푸른 대지의 수호자, 사바나드입니다.
6: 마음대로 해라.
4: 뭐다? 시커먼 거짓이다!
3: 거너무하네! 우리와의 시간이 가짜란 거냐?
9: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해주자고!
10: 제로가 너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친구들은 모두 진짜라고!
4: 내게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앙피인들레이 자피인들레이 피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Funks.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Yeah, me too. Uh-huh. Let's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0: 좋아하고 혹은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들 못지않은 멋진 춤 실력의 키즈 댄서. 어라 그럼 아 혹시 수준급의 연주 실력을 뽐내는 키즈 음악가인가요?

0: 60여 년 전의 옛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는 오늘의 주인공.
1: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와 춤 그리고 그림 그리기 유튜브 보기를 좋아하는 부산 초등학생 캠빌에이샤예요.
2: 에이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1: 태어난 것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빠의 나라인 캐나다도 우리나라고 엄마의 나라인 대한민국도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0: 트로트는 왜 부르는 거야?
1: 그러면 역사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좀 자세하게 그런 걸 제가 직접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부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2: 난 역사 영재 아니죠. 참전 용사를 찾는 6.25 역사 박사. 13살 캠벨 에이시아를 소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에서 뮤지컬 주연을 맡았던 오늘의 주인공.
3: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2: 정말 알수록 궁금해지는 소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역사 수업이 한창인 교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6월 민주항쟁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4: 있었는데 이 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1987년 자, 6월에는
2: 친구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외모의 에이시아. 과연 수업 내용을 잘 따라하고 있을까요?
4: 자, 그러면 발표해 보겠습니다. 잠시 발표해 볼 사람. 에이시아 발표해 봅시다.
1: 질문 두 개 해요, 하나예요?
5: 하나예요.
4: 두 개 하시죠.
1: 두 개요?
4: 네.
6: 박준철은 혹시 왜 고문이 당하셨는지 아시나요? 이거 답변은 민주화 추진위원회 지도위원 박종훈을 잡기 위해 연행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해서 물고문을 받았어요가 답변이에요.
2: 야무지게 발표를 마친 에이시아. 수업은 끝났지만 친구들에게 할 말이 남았다는데요.
6: 내가 내일 서울을 가거든. 서울에서 국회 동심 한마당이라는 곳에 가. 그래서 거기서 캐나다 참전용사님들과 한국 참전용사님들이 우정에 대해서 사진전을 열 거거든. 또한 내가 또 이야기를 할 것은 가평 전투라는 전투거든. 그 전투는 캐나다 사람들이 치렀던 전투 중에서 제일 성공적이었던 전투였어. 하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 캐나다가 가평이라는 곳을 지켜야 했거든. 만약 그곳을 안 지키면 서울은 점령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내일 그 서울에 가서 너 우리 또래의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기로 했어.
7: 평소 에이시아는 어떤 친구야?
8: 항상 웃고 밝은 친구예요.
9: 다른 친구들보다 더 박물관 이런 데도 많이 가고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아.
10: 역사에 관한 거 잘 알고 있어.
11: 네, 저는 그런 걸 다 할 것 같기 때문에.
12: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제가 담임으로서도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배울 점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어?
1: 사실 처음에는 2016년도, 2017년도에 참전용사님들께 편지쓰기 대회, 그리고 스피치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6.25 전쟁 그냥 역사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대회를 나갔었는데 제가 우연히 대상 받아가지고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그때를 간 이유가 참전용사님들을 직접 만나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만난 뒤로 몇 분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6.25 전쟁을 바라보는 그런 게 달라진 것 같아요.
13: You see, I'm a multicultural kid.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2: 유엔 기념공원을 놀이터 삼아 자란 에이시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6.25 참전 용사님들을 향한 편지 쓰기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요.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후 각국의 6.25 참전 용사님들을 만나며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됐죠.
1: 참전 용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셨는지 역사를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희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망찬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고 감사했어요.
2: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에이시아.
0: 잘 갔다 왔어? 가러. 야.
2: 집에 오자마자 뭘 하나 했더니, 아니 도대체 이 많은 사진들은 뭐야?
1: 캐나다 참전용사님들과 한국 참전용사님들의 우정에 대한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포스터 같은 거 만들고 있어요. 여기 데니스웰 할아버지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게 그 6.25 때는 임진 클래식 하키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캐나다 사람들이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고향이 그리워서. 그래서 캐나다에서 그런 이 하키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키 그런 준비물이라고 해야 하나? 네트나 그런 라켓 같은 걸 다 보내줬거든요. 그 하키 스틱을. 그래서 임진강 위에서 하키를 했어요. 이때 강 위에서 데니스 모어 할아버지께서 직접 하키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매년 캐나다에서 이 하키 게임이 한 번 더 열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2019년 1월 달에 한국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갔는데 그때 데니스 모어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어요.
2: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6.25 참전 용사님들에게 당시 촬영한 사진을 받아 사진전을 준비 중인데요.
1: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2: 이번엔 엄마를 관객 삼아 마치 구연동화를 하듯 알기 쉽게 가평전투에 대해 설명합니다.
1: 하지만 너무 많이 다치고 사망하셔서, 그리고 군수품도 다 떨어져서 결국 후퇴를 했어요. 엄마 있잖아, 내가 이렇게 발표하면 애들이 잘 알아들을 것 같아?
5: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지 보고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천천히 얘기해주면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 나도 더 재밌었어. 진짜.
2: 에이시아가 아무래도 또래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7: 에이시아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1: 방탄요.
2: 6.25 전쟁이 아니고?
1: 그리고 이번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참전용사님들이 제일 많이 오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 있고, 제가 지금 네덜란드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카투샤들의 이름을 찾고 있어서 사진전에 관심도 많은 것 같아요.
7: 참전용사분들은 왜 찾는 거예요?
1: 어느 날 제가 항상 연락을 주고받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바로 네덜란드에 사시는 헬멘 할아버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혹시 찾아주면 안 되냐고. 왜냐면 네덜란드에는 이 큰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에는 네덜란드 분 성함, 그러니까 참전하셨던 그 분의 성함이 다 적혀 있는데, 한국군 카투샤 분들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함께 싸우다 돌아가신 그런 식으로만 적혀 있어서, 이름 한 분을 꼭 그 좀 기념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기억하고 싶어서 찾아주면 안 되겠냐고. 왜냐면 예전부터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좀 한국에서 조금 유명한 것을 보고 혹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였어요.
2: 한국의 카투사 동료들의 이름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많은 편지들을 써내려간 에이시아.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아 7개월 동안 10명이 넘는 한국군 전사자들을 찾아냈죠.
14: 이제 에이샤가 처음에는 자기가 나 할아버지한테 편지 쓸래 이러면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 깊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가 보는 시각도 그렇고 저희가 세상을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가는 곳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그 열정이 거기다가 붙는 게 훨씬 행복해서

0: 해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그 작은 어떤 노력이 또이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큰 마음의 감동이 될수 있구나. 거기서 이렇게 얻는 기쁨은 저도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런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샤 마음껏 해요. 엄마도 마음껏 도와주고 아빠도 마음껏 도와줄게.
1: 그날 밤. 서울에 있을 행사를 위해 에이시아와 가족들이 한가득 짐을 들고 나섰습니다. 역사 소녀도 음악 앞에선 주체할 수 없는 흥. 이럴 땐 13살 평범한 소녀 같네요. 기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부산역에 도착. 기차를 탄 후에도 6.25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며 틈틈이 공부 중인 에이시아. 아이고, 잘 자고 내일 보자. 다음 날, 행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사당 광장. 매년 5월에 개최되는 국회 동심 한마당 축제가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동심을 주제로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참가할 수 있는 열린 축제장인데요. 에이시아 가족도 자리를 잡고 분주히 준비 중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에이시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사촌 식구들까지 오늘 하루 힘을 보태주기로 했는데요. 에이시아 가족 부스에선 6.25 유엔 참전국 중 하나인 캐나다 참전 용사님들에게 감사 편지를 쓸 예정. 영연방 국가에서 참전 용사님들을 추모하는 꽃인 양귀비 모양의 브로치도 에이시아가 공들인 사진전도 모두 준비 완료입니다.
2: 제 또래 애들이나 아니면 언니 오빠들한테 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데니스 몰 할아버지나 참전 용사님들 가평 전투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촌 언니 남씨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행 온 건데 이렇게 힘든 일을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1: 마치 캐나다에 온듯 이국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에이시아 가족의 부스. 할아버지의 신명나는 댄스로 축제 분위기가 한껏 살아나는데요. 이번 행사는 물론 에이시아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 가족들은 언제나 즐겁게 동참하고 있죠.
2: 이거는 가평 전투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제일 성공적이었던 전투라고 불리는데, 하지만 되게 잊혀진데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0: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쉴 새 없이 소통하는 A씨야.
1: 아니면 기차들을 폭발을 시켰거든? 나도 어떻게 살아서 이겼어? 6.25 전쟁 알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거든. 그래서 그분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어, 자, 그림도 그려도 돼.
0: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6.25 참전 용사님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길 바라는 기특한 마음을 담은 행사.
1: 와, 됐다.
2: 이 할아버지가 테니스 테니스.
1: 네, 그때 당시 6.25 전쟁 당시 할아버지.
2: Back in 1951.
3: 오래됐다. 엄청 오래됐다.
0: 어른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작은 아이가 해내고 있죠.
3: 그 12살 그 정도 나이 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굉장히 그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어른스럽고 굉장히 되게 대견한 것 같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0: 자원봉사자 언니들도 부스를 찾았는데요.
4: 저도 몰랐던 내용이 12살짜리 아이가 알고 있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5: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12살 때도 지금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감사를 표하고 진정성 있는 조의를 표한 적이 없었는데 저보다도 어린 친구가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다고 해서 진짜 놀랐어요.
0: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에이시아 가족 부스에 때늦은 피자 파티가 열렸습니다. 오전 내내 바빴던 에이시아도 맛있게 피자를 먹는데요. 그때 부스에 찾아온 특별한 손님.
1: 네, 이게 가평 든든거든요.
6: 가평이 내가 인연이 많은데 옛날 때부터.
1: 아, 진짜요?
6: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가평을 내가 다녀서 혼자서. 그래서 한번 여기 비전비를 가보려고 그래.
0: 마치 어제 본 듯 1950년대의 가평 지리를 기억해내는 할아버지. 바로 6.25 전쟁 당시 네덜란드군과 함께 싸웠던 한국 하투사 최병수 참전 용사님인데요. 한국 하투사들의 잃어버린 이름을 찾는 에이시아에게 큰 도움을 준 특별한 은인이죠. 행사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할아버지.
1: 여기 앉으세요.
0: 에이시아도 손녀처럼 살뜰히 할아버지를 챙기는데요.
1: 네, 얘를 꽉 잡고 있으세요.
0: 오, 재밌는 걸 알려드리려나 보네요.
1: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하시는 거야.
0: 할아버지도 아주 즐거워 하시네요.
1: 봐봐. I'll hold the speaker. Do you want to play? Want to play?
6: 반전에 좋겠는데? 반전이네.
0: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만큼 뿌듯했던 하루.
1: 그렇게 한 거예요.
7: 오늘 여기 온 아이들이 기억할까? 그 용사님들 이름을?
1: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억할 것 같은데요?
0: 덕분에 이렇게나 많은 참전 용사님들의 이름이 기억된 소중한 하루입니다. 다음 날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A씨야. 오늘의 약속 장소는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인데요. 그런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누구를 기다리는가 했더니
1: 안녕하세요.
0: 역사교육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최한나 선생님입니다.
8: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문화재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모진 구타를 당해서 이렇게 얼굴이 부은 거라는 겁니다.
9: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은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요. 아, 그 교과서 속의 그 생생한 역사적 현장을 제가

0: 한번 들어가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역사 콘텐츠를 통해 인연을 맺은 한나 선생님과 에이시아가 전쟁 기념관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2: 이쪽에 있는 외국 사람인데 여기 이제 전사라는 그러니까 여기가 6.25 전쟁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 참전하셨던 분들의 전사자 명비가 있는 곳이고
1: 명비엔 6.25 전쟁에서 전사한 수많은 국군 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고국을 떠나 전쟁이라는 두려움 앞에 나선 유엔 참전용사와 전사자들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는데요. 6.25 전쟁 참전국은 16개국으로 의료지원국과 물자지원국을 포함하면 60개국이 넘는 나라가 고귀한 생명을 바쳐 함께 싸웠죠.
3: 그리스,
2: 콜롬비아,
3: 타일랜드.
2: 와, 정말 여러 나라가 참전했구나.
3: 여기 네덜란드.
2: 네덜란드. 네덜란드도 참전했구나.
3: 네. 제가 네덜란드에 아닌 이야기가 있거든요.
2: 정말? 얘기해봐.
3: 제가 네덜란드 분과 아직까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바로 헬멘 텐서덤이라는 분이신데 제 친할아버지 같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6.25 전쟁 당시 때 해군이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헬멘 할아버지랑 7명에서 배를 타서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됐는데 그 미션이 뭐였냐면 그 산 섬에 다치신 분들이 있었어요.
2: 부상자들을 구출하는 작전이었구나.
3: 네. 그래서 구출하는 작전이 있었어. 그래서 1953년 2월 22일 날에 구출을 하러 갔는데 딱 내리자마자 총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헬멘의 할아버지 그 친구였었던 밴 블리엣 분은 그때 즉사를 하셨고요. 한 분은 딱 가슴에다가 총을 박은 거예요. 바로 한국 사람이었는데 미스터 송이었거든요. 배 안에서 응급치료를 해가지고 결국 남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일본으로 가서 수술을 해서 살아남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37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2: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을 이렇게 부상병을 이렇게 치료해줬었는데 이제 고국에 가셔도 계속 궁금하셨구나.
3: 네,
2: 생사 여부를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지 여부를.
3: 네, 그래서 1990년 11월 달에 다시 만났거든요.
2: 그거로 진짜 이렇게 딱 치료해 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만났다라는 스토리가 감동이다.
1: 에이시아가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을 이야기겠죠.
2: 여기 있겠네.
3: C. Van Vliet이시거든요. 블리엣지 팬이라고 적혀있다.
2: 여기. 아까 에이샤니 얘기를 듣고 여기 진짜 명단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나 소름 끼쳤어. 네.
1: 명비에 적힌 이름을 통해 전해지고 다시금 기억되는 참전용사님들의 고귀한 희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에이샤가 그토록 잊혀진 참전용사님들의 이름을 찾고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죠.
2: 에이시아가 여전히 이런 6.25 참전용사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되게 정말 기특하고 어른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우리나라 소녀가 그리고 또 에이시아는 좀 약간 글로벌한 또 혼혈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한국 어머니와 캐나다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에이시아가 이런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또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구나. 그래서 많이 지금 찾지 못한 유해들을 많이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에이시아를 통해서 더 감동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1: 마지막으로 에이시아와 한나 선생님이 재미있는 역사 콘텐츠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해 볼까요?
4: 한나TV 한나입니다. 6.25 전쟁이 다가오기 때문에 참전용사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한 에이샤랑 같이 콘텐츠를 하려고 해요.
5: 네, 에이샤입니다, 여러분.
3: 안녕.
5: 자신 있나요?
3: 네.
5: 북침, 남침 되게 애들이 헷갈려하지 않아요?
3: 네.
5: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재밌게 재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4: 이렇게 이해하면 진짜 편하거든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뚱심으로 남한이고 내가 북한이, 내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거잖아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한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 내 손이 에이자의 응꼬를 침범했어. 그러면은 손침이야, 똥침이야?
3: 똥침이야.
4: 똥침이지. 우리가 부침이라고 말하면 손침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디 이해가 쭉 되지?
3: 네.
4: 6.25는 남침.
3: 네.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어요?
5: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어요?

0: 지금은 네덜란드 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카투샤 분들, 전사하신 분들을 찾고 있거든요.
1: 관련된 사진전이 있다고 들었어.
0: 네.
1: 언제 하는 거지?
0: 유엔 평화 기념관에서 6월 14일부터 사진전이 열릴 예정이에요.
1: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
0: bigheartasia@gmail.com.
2: 사진 영상들을 기억하자.
3: 저는 계속해서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참전용사님들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꼭 기억하자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참전용사님들께 전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참전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희생을 안 해주셨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이 달라졌을지도 몰라. 나는 안 태어났을 수도 있고, 우리는 완전 삶이 바뀔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참전용사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꼭 전해야 돼. 그리고 그분들을 꼭 기억하자.
4: 에이시아의 빛나는 꿈 항상 응원할게요.
3: 그 한나 선생님께서 여기 오라고 해서 왔어요.
5: 안 그래도 한나 선생님께서 오시면 예쁘고 잘 어울리는 걸로 추천해 주시라고 말씀해주셨어요.
3: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 핑크랑. 네, 엄마, 출동.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우리 다음 퀘스트 뭐 할까? 다음
1: 뭘 할까요?
2: 장난감 낚싯대로 낚시하기.
0: 깨똑에서 얘기했던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좀 신선하지 않아?
2: 무인도요?
3: 무인도.
2: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제 인생 중 버킷리스트였거든요.
0: 무인도 가기?
2: 네.
1: 근데 무인도 아는 무인도 있어?
2: 무인도도 이름이 있어요? 어? 무인도에도 이름이 있어요?
0: 오, 있겠지. 뭐 있겠지. 우리나라도 무인도 많아.
2: 그러면은 무인도에 살아남기 이걸로 할까요?
0: 무인도에 살아남기 괜찮지.
2: 저 하고 싶어요.
0: 퀘스트.
1: 좋아요.
2: 그럼 이걸로 확정?
0: 그거 있지, 그런 거 있잖아. 막 무인도에 갈 때 꼭 가져가야 될 세 가지 막 이런 거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세 가지씩 정하는 거지. 무인도에 뭘 가져갈 건지.
2: 형은 뭐 가져가실 거예요?
0: 나? 거울? 거울을 좀 가져가는
1: 게. 우리 거울 남자 태워요.
0: 거울이 되게 필요한 거 같기도 해. 왜냐면
1: 물 있잖아, 물.
0: 그거?
1: 물 있잖아.
0: 아, 물 가가지고 이러고 보고.
2: 그러면은 나 형한테 첫 번째
0: 거울. 아니야 큰일 나. 살아나기 위해서 거울.
2: 아, 정말이에요?
0: 일단은 이 무인도에 가서 뭔가 그래도 과학적인 뭔가 원리를 이용해서 뭔가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
1: 바닷물 받아가지고 막 정수하는 그런 거 만드는 거랑.

0: 불을 직접 피우기 이런
1: 거. 오, 괜찮다.
2: 돋보기.
1: 엄청 큰 돋보기 이렇게 종이 이렇게 하면 안 타나? 나 했었던 거 같은데 이거.
0: 응. 저도 했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1: 돋보기가 필요하겠네.
2: 돋보기?
1: 돋보기. 우리가 이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이거 불은 이걸로 해본다고 치고 그리고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해.
2: 물이요?
0: 얼음 종이?
1: 이 정도면 되나?

0: 파이팅하고 우리 가자. 하나 둘 위로, 하나 둘 셋, 파이팅 가자. 가자 가자.
1: 아이고
0: 이제 살아남아야 돼. 짠. 자 일단 무인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야지. 멋있죠? 티랑 긴팔 티랑 반팔 티 잘 때 입을 거, 놀 때 입을 거 수영복! 수영복도 챙겨야 돼. 슬리퍼 슬리퍼! 바닷가에서는 슬리퍼가 제일 화장품! 여러분 피부는 클렌징이 중요합니다. 아 선크림 진짜 중요해요.
2: 거울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아 그리고
2: 우리 동생들을 위한 피카츄 팩.

0: 우리 그 삼돌이의 첫 번째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공개 안 되고 비밀이에요. 그러면 무인도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녹화가 시작이 된 건가? 된 거겠지?
2: 저는 막 엄청 막 거창하게 안 쓸 거예요. 딱 이제 필요한 것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일단 무인도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1: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이제 통조림 캔하고 이제 엄청 급할 때 먹을 수 있는 육포 이렇게 사왔는데 선크림을 가져갈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더 타면은 이제 눈동자하고 티아밖에 안 보일 것 같아서 그 선크림도 챙길 거고요.
3: 오. 저 지금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님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 장난 아니네요. 이분은 지금 막 정글에서 뱀이나 전갈 이런 거를 막 잡아먹고 있어요. 무인도에 가서 살려면은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찾아봐야겠어. 다행이다. 이게 여기 써져 있기로 수심 20m 이하에서 나는 바다조개는 어느 지역에서든 99%가 먹을 수 있는 것. 와, 이거 네, 정말 잘 됐다.
4: 하나 둘 셋 센사 큐. 네, 드디어 오늘 제가 어디 갈까요?
5: 무인도에 갑니다.
4: 네, 드디어 진짜 우리가 무인도에 가게 됐는데 오늘 무인도에 가서 저희가 과학새끼를 찍어야 됩니다.
6: 네, 1박 2일로 갔다 와야 되잖아요.
4: 그쵸. 진짜 우리가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6: 아니요.
4: 사실 걱정 반 설렘 반인데 기대가 됩니다. 저희의 과학새끼 무인도 기대해주세요.
5: 기대해주세요.
4: 갑시다.
5: 갑시다.

0: 여기 와본 적 있어요?
1: 오, 저 대박 대박. 저거 아닌가?
0: 뭐 저거
1: 4번이면 오. 여기 저거 맞는 것 같아. 리조트인데.
2: 우와.
1: 설레는데. 아 근데 아, 진짜 저 길이로 보니까 거기 무인도에서 길이로 네. 길이로 혼자서 뭐 하다 길이로 보니까 어제부터 계속 걱정했거든요. 그래,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 나침반 챙겼지.
3: 아니요.
0: 우리 셋이 같이 다니자.
3: 날씨만 좋았으면 좋겠다. 안 더웠으면 좋겠다.
1: 와 우리 이제 진짜 타.
0: 호호.
1: 아 네.
0: 우와
1: 진짜 커.
0: 아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다.
1: 그러니까 딱이야.
0: 좋다.
1: 에? 잠깐만 있다.
0: 왜?
1: 잠깐만. 형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정말 좋아해야 될 텐데 우리 동생들이. 바로 제가 준비한 것은 얘들아.
3: 아 어, 드디어 왔다.
1: 형이
3: 와.
1: 짠.
3: 와.
1: 짠. 형이 오. 특별하게 봐봐.
3: 와
1: 진짜
3: 큐.
1: 자 이거는 아. 거의 거 궁금들
0: 정리돼 있네.
1: 이거는
0: 아, 파란색 좋다.
1: 짠. 짠 아이돌
3: 근데
1: 각들 궁금들
3: 짜면은
1: 좋아 좋아 이제 뭔가 이제 좀 팀 같네. 팀 삼돌이들.
4: 출발.
5: 재미있

0: 여기는
1: 승봉도.
0: 승봉도입니다.
1: 여기가 승봉도? 승봉도면은 네. 여기서 이제 또 갈아타야 된다는 거잖아.
0: 그렇죠. 네. 배 한 번 더 타야 된대요.
1: 아이고, 배 올 때까지 우리가 그럼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
2: 아, 네.
3: 저희 배를 기다리면서 네. 간단하게 지금 소지품 검사를 좀 할게요. 핸드폰 어. 지금 다 받았어요.
1: 핸드폰이요?
3: 네. 헐.
1: 핸드폰을 놓고 왔나 보다, 내가.
0: 아, 맞아. 형 아까 핸드폰 없던데.
1: 그치. 어. 핸드폰이, 네? 아, 예. 아, 보셨구나.
4: 아, 예. 잠시만요.
1: 저 진짜 그럴 거 없을 텐데. 어, 이거는 사과.
0: 이거 지금
1: 제가 일부러 지금 먹어요. 동생들을 위해서 가져왔어요.
5: 반납할 거 지금 먹을래요? 그럼 지금 먹을래요? 반납할 거면. 반납할 거 지금 먹으면 안 돼요? 반납할 거 지금 먹으면 안 돼요?
1: 아, 이거는 화장품. 화장품인데 이거는 그 피카츄 팩이라고 해가지고.
0: 와 진짜 근데 태호 형이 뭐 잘 챙긴다.
1: 이 너무 자외선이 심해가지고 혹시나 아이들의 피부를 위해 가지고 세 장. 와.
0: 예. 배려심.
5: 일단 슬리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옷이
0: 체중이 있는. 진짜.
5: 어? 야. 이거 안 돼요?
1: 아, 코나 뭐 속에다 놨어야지 여기 이렇게.
5: 그런 생각 못했어요.
0: 진짜 먹을 건 무조건 뺏기네요.
5: 이것도 엄마. 아까
3: 선물을
5: 어, 진짜요?
1: 선물이요?
3: 저는 네. 무인도 가서
5: 네. 그 손에 네. 들고 네. 계신 게 선물.
3: 무인도 가서 가장 필요한 물건을 준비를 했거든요.
0: 오!
1: 네. 물 필요하죠. 근데 저 물을 한 하루 후에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더
0: 걱정 마셔요.
1: 소금인가요?
0: 소금. 감사합니다.
1: 소금도 필요하죠.

0: 이틀을 지내자.
1: 에? 괜히 먹었다.
2: 천재 아껴 먹어. 조금 심어. 조금 심어.
1: 재밌겠다.
2: 간다.
1: 아, 시원하다.
2: 우리가 가는 데가 저쪽이래.

0: 와, 진짜 그냥 무인도다. 와. 와. 진짜.
1: 도착!
0: 우와, 근데. 와, 진짜 아무것도 없네.
2: 어떡하냐. 그래도 생각보다 척박하지 않다.
0: 되게. 여기서 어떻게 자요? 와, 진짜 왔구나.
1: 자, 사연스타 큐! 네, 저희가 드디어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2: 와, 진짜 좋습니다.
0: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1: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려면 우리가 한 끼, 두 끼, 세 끼, 세 끼 다 챙겨 먹어야 되는데 여기 좀 먹을 게 있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 저희가 밥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먼저 둘러보죠.
1: 둘러보고, 자, 먹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2: 네, 좋습니다.
0: 처음에는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핸드폰 뺏기고 나 제가 챙겨온 거 다 뺏기고 나니까 진짜 실감이 났어요, 그때.
3: 하, 이게 살짝 앞이 깜깜한 과연 뭐부터 해야 될까 이런 뭔가 그런 걱정 반 설렘 반.

0: 여기 넘어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1: 맞아.
0: 왠지 이런 돌 틈에 막 이렇게 있지 않나?
2: 어?
1: 통사리?
2: 보이다.
1: 이렇게 움직이잖아.
2: 아, 새끼는 거지.
0: 너무 촌톱만하다.
3: 진짜 아무것도 없네.
1: 없는데?

0: 크죠.
1: 개예요?
0: 어.
1: 얜 좀 커.
2: 그거 갖고 가요?
1: 얜 좀 키워볼만 할 것 같아.
2: 그거 갖고 가요?
3: 여기다 손에 넣으려면 되지 않을까요? 도망가려나?
1: 얘가 물라고 간질간질.
2: 오, 진짜요? 오, 진짜요? 네, 진짜.
4: 이거 이렇게 그냥 잡으면 돼요?
2: 응.
4: 어, 진짜, 이게. 진짜 걔가 옆으로 가네. 예,
5: 걔가 막 이렇게 가, 이렇게.
1: 가자.
2: 이제 어디 가요?
0: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거 잡아가지고 넣어야 될 게 필요하니까.
4: 해태병 같은 거.
0: 어, 바닷물을 이렇게 떠밀려온 쓰레기 같은 게 있을 거야.
4: 쓰레기 많다.
0: 그런 걸로 페트병 같은 거를 찾아보자. 그냥 넣을 수
2: 있어. 저기 있다. 저기 페트병.
4: 어, 저기 오, 플라스틱. 오,
0: 저기 큰 거 있다, 그거.
4: 오,
0: 이거.
4: 오, 그물망, 그물망.
0: 이게 진짜 유용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여기 다 있지?
1: 좋아, 이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0: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조개구이 해 먹자. 조개 잡아서.
2: 좋죠?
0: 그럼.

0: 여기 쪽에 그래도 이게 뭔가 바위에 붙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
0: 한번 찾아보자. 이거 굴이 있을 것 같기도 해. 오, 잡았다. 아니구나. 이거 굴 아닌가?
1: 어, 잡았다. 오, 오.
2: 태호 형.
0: 어? 있어?
2: 잡았는데 한 마리.
0: 얘들아, 우리 이거 많이 잡아야지.
3: 네.
0: 뭔가
2: 잡았어요. 오. 또 잡았어요.
1: 오, 나도 잡았다. 아, 바위주의가 많구나.
0: 어, 또 잡았다. 이번에 크다.
1: 이거 되게 크다.
0: 크죠? 여기 많이 잡히네요. 얘들아, 이게 굴이래. 이거를 때리면은 안에 차 있지 않을까?
1: 어, 됐다, 됐다.
2: 빨리 많이 캐야 돼. 그 우리 안 그러면은 우리
1: 점심.
2: 점심 굶어야 돼.
0: 우와! 진짜 얼마나 모았어?
4: 저랑 응중이랑 같이 한 거고요.
1: 이 정도?
0: 아,
1: 이 정도면 배부를 수 있을까요?
0: 이 정도로 배부를 수가 없죠.
1: 없는데
0: 일단은 이거는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아.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가자.
1: 아이고, 아 드디어 돌아왔어요.
0: 그래, 우리 더 늦어지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2: 어, 배고파. 네,
1: 지금 시간이 근데 저희가 조개를 잡아왔잖아요. 이거 그럼 해감을 해야 돼요, 해감을.
0: 해감?
2: 그게 뭐예요?
1: 아, 해감이 뭐냐면은
0: 그러면은 우리 아까 그 소금 받았잖아. 소금이랑 물 받았으니까 그거를 쓰면 되겠네.

0: 그러면은 이거 기다려야 되니까 그동안 텐트 치자.
1: 그래. 여기, 여기다 딱 되겠다.
2: 텐트.
1: 딱 좋네. 우리가 여기다 쳐야 되니까 나뭇가지랑 다 좀 정리를 하자.
0: 네. 좀 안쪽으로 치는 게 어때요? 이따가.
1: 이쪽에 이렇게?
0: 네, 물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1: 그래, 그래.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좀 파놓으면 되겠어요. 물 안 들어오게.
0: 그러면은 이런 거 좀 치우고 바닥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1: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0: 대충 할 수 있겠다.
1: 됐어. 오, 이거 되게 크다.
0: 그러니까 되게.
1: 여기 두 개 막 이게 어디가 앞이지?
0: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1: 아, 이거 위에 쪽인 거.
3: 그러니까 이게 위에죠.
0: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뒤집고.
3: 아, 뒤집어야 되구나.
1: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
3: 이걸 덮어야 돼.
1: 아,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0: 어, 됐다. 오. 오, 모양이 나왔어.
1: 됐다. 잠깐만.

0: me.
1: 이제 이게 튼튼하게 근데 잘 만든 것 같아.
2: 네, 맞아요.
1: 잠자리는 이제 걱정이 없는데 배가 너무 고파.
3: 한번 해감 됐나 한번 보자.
1: 어, 맞다. 어. 우리 해감해놓은 거 보자. 와, 진짜 너무 배고프다, 그치?
3: 네.
1: 됐어?
4: 모래가 둥둥 떠다녀요.
1: 30분만 더 할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4: 네.
1: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구워 먹어야 되나, 삶아 먹어야 되나.
3: 어쨌든 불이 필요하니까.
1: 어지간한 불이 필요하니까.
3: 불 피울 준비해야겠다.
1: 그러면은 건이가 장작을 구해오는 게 어때?
2: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1: 오케이. 그럼 형들이 오케이, 이거를 오케이. 한번
3: 준비해놓을게.
2: 장작 근데 어떤 장작 구해요?
1: 장작? 나무 거. 마른 거. 마른
3: 나뭇가지들이랑 솔방울들도 있으면 좋고 이파리 같은 것도 많이 있으면 좋지.
1: 그러면 우리는

0: 치울 준비를 합시다.
1: 해가 지금 더 떨어지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0: 이 원리가 예전에 우리 무지개 했을 때도 구육절 설명했었잖아요. 이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줘요, 이렇게.
1: 와, 엄청 세다, 엄청 세다.
0: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놓으면 탈 수가 있거든요.
1: 갑자기 딱?
0: 좀 오래 몇 초 하면은

0: 와, 이거 되게 밝다.
1: 그죠. 눈부시다. 아이, 아, 그러면은.
2: 얘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들고 있는 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3: 오,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2: 그치. 이거 태우려다가. 네. 우리가 타겄어. 우리가 다 타겠어.
1: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거름종이가, 잠시만요. 거름종이가 하얀색이라서 빛을 다 반사시키잖아요. 제가 칠할 거야 가져오겠습니다.
2: 바람이 불어서 안 되나? 해볼까?
1: 어떻습니까?
2: 이건 안 될 것 같아.
1: 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2: 거기를 맞춰야 돼, 이제. 얘가 조정이 잘, 야,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1: 어, 땅에다가 할까요, 다시?
2: 어, 잠깐만.
1: 오, 오, 오, 되지, 되지. 뭐야?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이번에는 그냥 다 좀 넓게 해야겠다. 최대한 검게. 일단 제 걸로 먼저 해볼게요.
2: 오, 오, 탄다, 탄다, 탄다.
1: 오, 오, 붙는다, 붙는다.
2: 오, 대박.
1: 근데 불꽃이 좀.
2: 어, 불꽃 나오는 것 같은데?
1: 그럼 불 옮겨붙나 한번 볼까요? 아, 제발. 제발. 아, 그렇지.
2: 한번 붙었었는데, 조금.
1: 자.
2: 다시 인내심을 갖고.
1: 다시. 진짜 검은 잉크 듬뿍. 오, 반응 빠르다.
2: 오, 탄다, 탄다, 탄다. 그만둬, 그만둬.
1: 와, 아주, 아주 잘 탄다.
2: 풀이 나와야 되는데.
1: 그니까.
2: 풀이.

0: 너무.
1: 아, 역시 불 붙이는 건 쉽지가 않았어.
2: 아직 안 붙었어요?
0: 타긴 타거든? 건우 이거 봐봐. 뭐 태웠어. 우리 좀 엉뚱하지만 나무에다가 바로 한번 칠해가지고.
1: 나무에? 여기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좀 마른 데니까. 그럼 컴싸로 칠해야 돼.
2: 이렇게 해서 불 붙는구나.
3: 해볼까?
0: 어? 연기 난다.
2: 연기 난다. 근데 아까도 여기 났어요?
0: 이게 불꽃으로 번지느냐가 문제야.
2: 불냄새 난다.
0: 불꽃!

0: 햇빛이
1: 좋다.
2: 뭐 걸렸어요.
0: 잡혔다고?
2: 어디.
0: 아, 진짜야?
2: 뭐 잡혔어요?
0: 야, 잠깐만, 여기 가고 있어.
2: 진짜?

이렇듯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지만 나뭇잎을 통과해 울창한 숲 바닥까지 도달하는 건 빗줄기 몇 조각뿐입니다. 수수께끼의 세계, 비밀스러운 그림자와 은밀한 눈길의 공간. 정글은 무수히 많은 비밀을 심장 속에 감춘 채 스스로 견고한 철옹성을 쌓은 듯합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불가사의한 정글입니다. 수백만 생명체들이 수천 년간 몸을 숨긴 채 인간의 눈을 피해 살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 지구에 존재했던 생물들이 가장 많이 살아남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질작용이나 빙하작용, 그리고 인간에 의한 변화에서 동떨어져 있었던 덕분이죠.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의 팔레오 정글은 귀중한 생명의 보고입니다. 남중국해에서 가장 큰 이 섬은 지구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정글이 있는 곳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보르네오 섬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도서군인 말레이제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섬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낼 수 있었습니다. 쉽사리 닿을 수 없는 이 머나먼 섬은 생명이 태동한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후젓하고 고립된 정글이었죠. 그러다 200만 년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강력한 빙하기를 거치면서 해수면이 급속도로 낮아졌고 그 결과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 자바 섬과 아시아 사이에 육교가 생긴 것이죠. 역설적인 비유지만 수문이 열린 것과 비슷했습니다. 새로 드러난 광대한 땅덩어리 곳곳에서 무수한 초목과 포유동물, 조류와 파충류가 밀물처럼 밀려들어 원래 이곳에서 자라고 있던 고유종 식물군과 뒤섞였으니까요. 마지막 빙하작용 직후 해수면은 상승했고 보르네오는 다시 섬이 되었습니다. 고립된 섬이라는 지리적 장점 덕분에 생물의 다양성이 보존될 수 있었죠. 식물과 동물은 번성했고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다른 대륙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규칙을 따르면서요. 이 정글의 생물들은 정글만큼이나 독특하고 호기심 많은 관찰자, 오랑우탄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랑우탄은 이 정글에 대해 누구보다 훤히 알고 있죠. 오랑우탄은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무척이나 유사한 이 유인원은 인간과 염색체의 97%를 공유한다고 하죠. 이 섬의 주민들이 오랑우탄을 숲에 사는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 위에 집을 짓는 동물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 동물이 바로 오랑우탄입니다. 100kg은 좋게 넘는 육중한 체중에도 불구하고 일생의 대부분을 공중에서 보내죠. 그리고 숨어서 정글 주변을 조용히 관찰합니다.

이렇게 고등식물이 풍부한 덕분에 다양한 동물들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따뜻하고 습한 서식지를 오랑우탄과 함께 공유하는 이웃충에는 입원숭이라고도 불리는 마룬 랑구르와 돼지꼬리 마카크 같은 원숭이들이 있습니다. 숲은 복잡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물들은 저마다 특정 먹이에 집중적으로 주력합니다. 하지만 마카크는 특이하게도 대세를 거스르죠. 녀석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다양한 먹이를 즐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을 좌지우지하는 건 곤충입니다.

이곳에 사는 곤충은 100만 종쯤 되는데 대다수가 미지의 존재입니다. 곤충들이야말로 숲의 진정한 지배자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날도마뱀은 개미를 잡는 데 도사죠. 특히 암컷은 훌륭한 사냥꾼입니다. 비결은 적당한 나무를 고르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냥터만 잘 선택하면 포식은 확실히 보장되죠.

근처에선 수컷도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수컷은 몸의 빛깔이 더 선명한 초록색이고 목둘레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화려한 깃발처럼 생긴 이 피부막으로 영역을 표시하고 암컷에게 환심을 사죠. 곤충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 미식가 동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작고 희귀하며 멸종 위험 또한 가장 높은 말레이곰도 곤충을 아주 좋아하죠. 이들의 서식지는 동남아시아의 우림과 보르네오 섬, 수마트라 섬입니다.

말레이곰은 분류상 육식동물에 속하지만 사실은 잡식성입니다. 정글이 마련한 다양한 채식 만찬을 신나게 즐기죠. 물론 다른 곰들처럼 꿀과 작은 포유동물, 파충류를 비롯해 바삭한 곤충도 먹습니다. 지금 이 녀석은 곤충을 찾느라 나무 껍질을 열심히 뒤지고 있군요. 곤충은 이 숲 어디에나 있고 숲이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곤충 자체가 이 고대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하죠.

해질 무렵이면 수백만 마리의 박쥐가 깊은 정글 속에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정글의 황혼을 뚫고 나타난 곤충들을 몇 톤씩 먹어치우죠.

오랑우탄은 매일 밤 집을 새로 짓습니다. 하룻밤 묵을 거쳐지만 비와 모기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정교하게 만들죠.

깊은 밤에도 정글은 쉬지 않습니다. 단지 교대할 시간이 된 것뿐이죠. 밤은 이내 생명의 속삭임과 혼잣말들로 채워집니다.

이 오랑우탄은 마지막 남은 맛있는 열매를 여유롭게 즐기고 있군요. 동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다고 해서 이곳의 삶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공존하는 만큼 먹이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오랑우탄은 혼자 지내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온갖 생물들이 넘쳐나지만 사실 숲은 큰 무리의 오랑우탄이 생존할 만큼 충분한 먹이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없이 살아남기 위해 오랑우탄들은 대개 홀로 살아갑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나무를 발견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운 좋게 넉넉한 먹이를 차지하면 몇몇 오랑우탄들은 한동안 친밀하고 유익한 사회적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우세한 수컷이 등장하지만 않는다면요. 암컷과 새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교감합니다.

비가 오면 이런 사교 모임도 어렵게 됩니다. 억수 같은 열대 폭풍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거대한 섬의 숲을 흠뻑 적시죠. 하지만 비가 숲에 사는 생물의 습성 자체를 바꾸진 못합니다.

그런데 비에 바로 반응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미모사 같은 식물들은 빗방울이 떨어지자마자 잎을 접어 폭풍이나 천둥의 충격에 대비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비는 수많은 개울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흘러가 결국 큰 강으로 모입니다. 악어는 이곳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누구든 물을 마시려고 강 근처를 어슬렁댔다간 이 대형 파충류의 끼니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어둡고 탁한 정글의 강물 속에서 악어들은 끊임없는 결투에 변함이 없습니다. 짝짓기 기간 동안 수컷들은 저마다 자기 영역을 주장하며 상대를 자극하죠. 덕분에 이 시기 영역 다툼은 아주 치열해집니다.

보르네오의 정글이 수분을 내뿜는군요. 이 독특한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꽃, 라플레시아의 꽃봉오리가 자랍니다. 지름이 1m에 무게는 10kg까지 나가죠. 하지만 꽃을 피우는 건 3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썩

비가 지나가고 나면 조금은 성가신 이후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 작고 뾰족한 턱으로부터 안전한 동물은 없죠. 딱딱한 비늘로 덮인 이 왕도마뱀도 마찬가지군요. 결국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치는 거죠. 거대한 숲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보르네오의 숲엔 약 30여 종의 다람쥐가 살고 있습니다. 1.5kg이 넘는 거대 다람쥐부터 10g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겁쟁이 다람쥐도 있죠.

이곳에서 낭비란 없습니다. 다람쥐가 흘린 열매 부스러기에 작은 물고기 수백 마리가 몰려드네요. 이들에겐 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특별한 양식이겠죠. 강거북도 간식거리를 찾을까 싶어 물속을 기웃거리는군요.

물 밖에서는 몇몇 종의 나비들이 빗물이 개울 주위에 남기고간 염류를 핥고 있습니다. 개울은 거대한 강으로 모여 정글을 가르며 흐릅니다.

창원한 물가, 백로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먹잇감에 접근합니다. 이 고대 숲에 물은 언제나 존재했고, 물이 있는 곳엔 물속 생물들이 살고 있죠. 이곳엔 특히 어류와 양서류가 풍부해서 어류는 400종, 양서류는 100종 이상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심 많은 백로는 이 생태계의 윤택함을 잘 아는지 잠자코 기다립니다. 잠시 후면 강력하고 정확한 자신의 작사를 날릴 때가 올 테고 곧 풍요로운 이 섬에 함께 살던 생명체 하나를 잡아 올릴 테니까요. 백로는 필살의 사냥꾼이자 까다로운 미식가이기에 언제나 한 입으로 만족합니다.

이 유구한 숲의 생식 주기는 멀리 떨어진 바다의 해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태양새는 날카롭게 구부러진 뿌리로 꽃의 꿀과 씨앗을 모읍니다.

그리고 앵무새는 신선한 씨앗을 찾죠. 이 모든 것은 엘니뇨로 알려진 열대 해류와 그에 따른 기상현상에 좌우됩니다. 엘니뇨는 4년마다 건기를 만들고 이 시기 90%에 달하는 수종이 동시에 개화합니다. 이렇게 열매가 풍년인 해는 오랑우탄이나 다른 동물들의 생식주기에도 영향을 미치죠. 암컷은 이 무렵에 번식기를 맞고 몇 달 후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거미 오랑우탄은 이 경이로운 세상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자식에게 가르칠 겁니다. 7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어미는 새끼에게 정글의 모든 비밀과 높은 나뭇가지 사이를 안전하게 누비는 방법을 전수하겠죠. 오랑우탄은 자신의 서식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식량으로 삼을 300여 가지의 채소와 열매가 어디서 자라는지, 수천 가지 식물들 중 살충제나 변비약, 소염제로 쓸 수 있는 식물은 무엇인지 훤히 꿰고 있죠. 새끼들은 이웃을 식별하는 법도 배웁니다.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도망쳐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도망쳐야 할 이웃 중엔 부드럽고 끈끈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자이언트 달팽이와 화려한 색깔의 끈적한 벌레들, 불쾌하고 두려운 이웃, 거머리까지. 특히 거머리는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빼앗아가니 늘 공포의 대상이죠. 오랑우탄은 이런 이상한 무척추 동물을 비롯해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끈으로 그들과 연결돼 있죠.

오랑우탄의 대변은 사실 보물입니다. 보르네오의 동물들이 좋아하는 여러 나무의 씨앗이 싹트고 퍼져나가게 돕기 때문이죠. 거대한 부리가 특징인 이 코뿔새도 그런 나무의 열매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르네오의 정글은 지구상에서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비밀이 많은 산림지입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오랜 수명과 고립된 위치 덕분에 이 숲은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생물의 다양성이 고스란히 보존되는 곳이었죠. 최근엔 무서운 속도로 훼손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풍요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풍요로운 숲에서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며 숲을 배워가는 오랑우탄. 소심한 말레이곰, 눈길을 끄는 코뿔새가 저마다의 고향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새들과 수천 종의 꽃과 나무, 수백만의 작은 생명체들이 이곳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가죠. 풍요롭고도 불가사의한 이 정글이 품고 있는 안개 속에는 뜻밖의 놀라움과 수수께끼가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골든보이의 위험한 배달.

0: 아나콘다가 왜 저러지?
1: 여기 봐! 배가 엄청 커져 있어! 뭔가 이상한 걸 삼켰나 봐!
0: 괜찮을 거야!
1: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 세상에! 목에 뭔가 걸려있잖아! 구중 루프! 급착컵! 액션! 됐어! 당겨!
0: 아직도 우리 잡아먹으려는 거야?
1: 이제 친구가 됐어.
0: 잘 가.
1: 좋아, 그럼.
0: 이 골든 주먹 꽤 쓸모가 있겠는데?
1: 골든 부위를 살짝 골탕 먹이기 딱 좋겠어. 우리가 가져가자.

0: 와서 확인해보자.
1: 골든보이의 택배물? 골든보이가 실수로 알을 가져갔나봐.
0: 루아가 위험할지도 몰라.
2: 어서 가서 되돌려야 해.
1: 서두르자.
3: 아빠, 배달은 언제 올까요? 빨리 새 보트 타보고 싶은데.
4: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꾸나.
5: 걱정하지 마, 루아. 슈퍼윙스가 갔으니까 금방 택배를 찾아서 돌아올 거야.
2: 택배 왔습니다.
5: 어? 응?

0: 너희는 누구야?
1: 내 이름은 골든보이. 책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한살이지.
2: 그리고 난 슈퍼꽁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기차야. 이제부터 모든 택배 배달은 우리가 맡아서 할 테니까 우리만 믿어.
3: 역시 너희들이었구나. 너희가 슈퍼윙스의 임무를 가로챈 거였어.
1: 넌 끼어들지 마. 너한테 배달 온 거 아니니까.
0: 나 엄청 오래 기다렸어. 슈퍼윙스는 늘 제 시간에 오는데.
1: 슈퍼윙스는 그만이죠. 이젠 우리가 배달 히어로니까.
2: 뭐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 첫날이라서 그래.
0: 알았어. 그럼 이제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
2: 아 맞다, 택배. 물론이지. 내 첫 임무는 이로써 완료. 여기 받아.
0: 어? 이건 택배벌이 아닌 것 같은데.
1: 잠깐. 이게 대체 뭐지?
0: 내가 보기엔 알이야. 이건
1: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3: 타세요, 어서.
2: 왜 저렇게 끈질긴 거야?
4: 집이 위험해. 저 정도 충격은 못 버텨.
0: 그럼 진정할 거야. 서둘러. 어서 집을 잡으러 가자, 맥스.
5: 우리 왔어.
0: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5: 알을 찾아왔어. 돌려주면 아나콘다도 진정할 거야.
0: 좋아.
2: 안 돼. 제발 잡아먹지 마.

0: 여기 있다간 뱀버그가 될 거야. 와, 공지, 어서 피해.
1: 저러다 떨어지겠어.
0: 지금이 도망칠 기회야. 어서 서둘러.
1: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0: 뭐? 슈퍼 공지 스피드.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2: 와, 저게 뭐지?
3: 앞에 폭포가 있어. 그럼 우리 집은 어디에?
4: 안 돼, 설마.
3: 뭘 하고 있는 거지? 너 무슨 문제를 일으키려나 봐.
2: 어서 가서 막아야 해.
0: 보기 스피드. 어? 보기?
2: 멈춰, 골드보이.
0: 으아, 올라가. 왜 이래?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1: 맞아.
3: 빙글빙글 감아서 볼게. 액션!
0: 공지야, 우리 그냥 가자. 빨리.
3: 이 말썽쟁이들 같으니. 공지야, 너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 실망이야?
1: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0: 뭐래? 우린 집이랑 뱀을 구해줬다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
3: 조심해! 나한테 맡겨!
5: 안 돼! 우리 집이!
3: 풍선으로 띄우!

0: 이제 집을 들자.
1: 에바!
2: 역시 슈퍼윙스 최고!
3: 채! 왜 항상 슈퍼윙스만 최고인 건데? 정말 못 봐주겠네. 못 참아! 공지야, 우리가 진짜 영웅이 누군지 보여주자. 합체 시작!
0: 슈퍼 공지 힛!
1: 우와! 포기!
3: 잘했어, 슈퍼윙스!
1: 안 돼! 그렇지! 이 주먹을 이용하자!
4: 포기! 아비! 나도 도와줄게!
1: 맥스! 잡아!
4: 골든보이! 이 주먹 가져가야지! 받아! 로켓 발사기! 발사!
3: 어? 잠깐! 우와!
4: 그거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골든보이!
1: 루아르 집도!
4: 아나콘다도 모두 안전하게 구조 완료!
1: 에바! 받아! 알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0: 이제 네 차례야, 루아. 택배 받을 준비 됐어?
1: 우와, 드디어!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우와, 보세요, 아빠! 드디어 우리 보트가 생겼어요!
2: 봤지? 배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역시 슈퍼윙스는 최고야!
3: 하지만 슈퍼윙스도 명예홍보대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1: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
4: 맥스, 준비됐어?
3: 물론이지.

0: 우릴 도와준 보답으로 널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할게.
1: 내가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 우와. 집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2: 대박.
1: 좋았어.
0: 우린 이제 돌아가 볼까? 안녕 루아.
1: 안녕 슈퍼윙.
0: 좋아. 가자. 왜 그래 아리? 무슨 문제 있어?
1: 아까 내가 꽁지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시 만나서 꽁지랑 얘기를 나눠야겠어.
0: 그럼 골든보이 기지로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1: 응.
3: 골든큐브 위치는 내가 알고 있지. 다들 꽉 잡아. 다음 목적지 우주로 출발!

0: 슈퍼스타 이카로스 2. 뭐?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겠다고?
1: 아이, 그만두는 건 아니고 좀 쉬겠다고. 알잖아, 영화 촬영으로 바쁜 거. 뭐 그만둘 가능성도 있긴 해.
0: 길거리 캐스팅 좀 된 것 같고 슈퍼스타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이럴 거면 애초에 파이어 로봇은 왜 시작한 거야? 어?
1: 아, 글쎄, 그것도 문제야. 이젠 내가 왜 파이어 로봇가 되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2: 그럼 잠시 쉬는 게 좋겠구나.
0: 박사님!
1: 감사합니다. 그럼
3: 태호야,

0: 귀국하는 날이었지?
1: 네, 공항인데 아무도 안 나왔네요.
0: 미안, 미안. 문제가 좀 생겨서 그랬어.
2: 테디가 누구야?
3: 국제소방관인 테오의 형이야.
2: 우와, 멋지다.
1: 네? 태호가요?
3: 이쪽 봤어, 이쪽.
1: 응?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4: 어?
2: 촬영장이야, 공연장이야?
3: 우리 학교 여자애들도 전부 팬클럽에 가입했대.
2: 설마 유리도?
3: 내가 알겠냐?

0: 언제까지 응원을 해야 하냐고. 당장 끌고 가도 모자랄 판에.
1: 태호는 내가 잘 아니까 한번 믿어봐. 알겠지? 응원도 확실히 해주고. 시작.
2: 얼굴 천재 김태호.
3: 얼굴 천재 김태호.
0: 아, 깜짝이야.
2: 같이 좀 같이.
3: 얼굴 천재 김태호. 얼굴 천재 김태호.
0: 뭐야?
4: 날씨 좋다.
5: 그러게.
6: 자, 그럼 새롭게 준비한 첫 번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7: 이제 파이어 로봇을 기다려 볼까요?
8: 태호 엄마 사랑해요.
9: 얘들아, 긴급 상황이야. 수변 공원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낙뢰가 발생하고 있어.
10: 아마도 일렉트로의 소행이 아닐까 의심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액션!
1: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2: 어?
3: 벤, 누가 좀 도와줘요.
0: 나무 아래는 위험해요. 역시 나타나셨군요.
1: 뭐지?
0: 본격적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4: 아, 초건

0: 내가 심상치 않은데? 다들 어디 갔지? 출동했나?
1: 왜?
0: 어?
1: 이제 와서 걱정되냐?
0: 뭐야? 왜 이 카로스를?
1: 주인도 없는데 내가 좀 타면 안 되냐?
0: 잠깐, 그보다 형이 왜 여기 있어?
1: 왜긴? 어? 우리 코찔찔이가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0: 어?
1: 그래서 내가 이카루스를 하려고.
0: 뭐? 그게 무슨...
1: 아까 애들이 응원하는 거 봤지? 이제 넌 필요 없다는 뜻이야. 내가 있으니까.
0: 뭐라고?
1: 드디어 우리의 오랜 경쟁이 나의 승리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 거야.
0: 오랜 경쟁이라니.
1: 이 소방차는 미래의 최고 소방관 거니까 넌 만지면 안 돼.
2: 싫어! 만질 거야! 내가 최고 소방관이 될 거라고!
0: 그래서 내가 파이어로보가 됐었지.
1: 그럼 이제부터 이건 내 거다.
0: 누구 맘대로!
1: 어?
0: 이카루스!

0: 귀여운 녀석.
1: 치사하게 날아다니기나 하고.
2: 한심하긴.
1: 태호! 어?
3: 이래서 내가 그만둘 수가 없어.
0: 어쩐지 하나가 안 보인다 했어요.
1: 라이트닝 어택!
2: 제이, 신호 줄 테니까 한 번에 처리해.
1: 한 번에? 어떻게? 아하! 맡겨줘! 뭐야?
2: 즉, 어디? 따라와 봐, 일렉트로!
1: 소원이라면 본때를 보여주지요.
2: 이거 내일쯤에나 잡으려나?
1: 제법이군요. 잘난 척도 끝입니다.
2: 제이, 지금이야.
1: 끄, 꺼, 좋아. 타이탄 파!

0: 정도는 가렵지도 않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번 쇼는 일렉트로 윙의 인사차 들른 거니까요.
1: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2: 파이어로볼을 시작한 이유가 생각났거든. 지금 그만두면 형한테 지는 거니까 절대 그럴 순 없어.
3: 이게 제 거란 말이죠.
4: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파이어로보가 낙뢰석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냈지? 그러면 낙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4: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 특히 위험해요.
6: 그러니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4: 하지만 이미 밖에 나왔다면 자동차 안이나 가까운 건물 안으로 피해요.
2: 또 주변에 높은 물체가 있을수록 벼락을 막기 쉬우니까 가급적 나무나 가로등 아래는 피하는 편이 좋아요.
5: 그래, 건물 안으로 피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

0: 누군가 모냥을 돕고 있는 게 분명해.
1: 그리고 미아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2: 그럼 학교로 찾아올 거야.
3: 학교에 오면 아주 혼내줄 거야.
1: 어떻게?
3: 삐요삐요. 봤지? 모냥 정도는.
0: 그럼 친구들 모두 네 정체를 알아버릴걸?
2: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한다.
4: 들어와.
2: 고마워.
5: 마법 성능을 더 강하게 올려놨어.
6: 강해졌다고? 어디?
7: 뭐야? 에너지야.
8: 무시무시하네.
5: 힘을 보여줘봐.
6: 어디? 릴리리야!
5: 이제 해치와도 해볼만 하겠지?
6: 이 정도라면. 그런데 다른 애들도 만만치 않은데.
9: 맞아.
8: 안타깝네.
5: 다른 녀석들은 응? 떼어놓으면 되잖아.
6: 떼어놔?
5: 다 준비해놨어. 열려라!
8: 우와! 귀신 나오겠다.
0: 귀신이 어딨어?
8: 없나?
0: 우와! 그런데 어쩐지 주먹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5: 최첨단 과학과 강력한 마법을 결합해 만든 모냥이로!
6: 지난번에도 졌잖아.
5: 이건 차원이 다르다고. 두고 봐.
2: 윤호야. 윤호야.
10: 나가는 거야?
2: 오늘은 학교 근처에 있을 거야. 혹시 날 봐도 모른 척 해줘.
10: 알았어.
2: 포근아, 다녀올게.
0: 오늘 1교시 국어지?
3: 맞아.
0: 윤호, 너 국어 숙제 했어?
10: 당연하지.
0: 지난번에 안 했잖아.
10: 그땐 깜빡했다니까. 실수라고.
0: 어? 뭐 하는 거야?
10: 아니야.
1: 모냥이 진짜 올까?
0: 올 거야. 미아를 노리는 건 확실해.
2: 응?

0: 늦은 시간에 길 막고 뭐 하는 거예요? 큰 길을 다 막고!
1: 근데 저거 뭐야?
2: 긴급 뉴스입니다. 방금 서울 방화대교에 정체불명의 로봇이 나타났습니다.
3: 로봇 나타났어. 교통
4: 정체가 가자! 오해하시는 게
1: 좋겠... 에이?

0: 조심하란 말이야.
1: 운전 잘하란 말이야. 어떻게 만든 건데? 망가뜨리기만 해봐.
0: 그거 봐. 아이고.
2: 저보다.
1: 응?
2: 이동하자.
1: 꼴레리요.
2: 꼴레리요. 나타났다. 공격, 공격.
3: 뭐 하는 거야?
1: 아, 참.
0: 제대로 안 할래?
4: 아, 이거 아니었나?
1: 얼레리요!
2: 얼레리요!
1: 으! 네, 못들 하는 거야! 공격하란 말이야!
0: 공격!
4: 이거였나?
0: 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4: 아, 참, 이거였지? 맞네.
0: 계속 공격하라고. 예!
2: 공격, 공격.
1: 자, 알겠지. 자, 강해.
2: 오 예.
0: 아하. 볼만하네.
1: 아우, 지금 또 장난이야.
4: 맞다.
1: 빨리 끝장내. 알레리요.
5: 성게 반응이야. 근처인 것 같은데.
0: 릴리리야. 좀 아프냐?
1: 모냥도
0: 아직 견딜만 한가 보네. 릴리리야.
6: 저거 뭐야?
0: 릴리리야.
2: 해치야.
0: 자, 릴리리야.
1: 가자. 애들이 다칠 수 있으니 인간들 없는 데로 가자.
0: 한가롭게 인간들 걱정할 때냐?
1: 잘하리요. 가자.

0: 힘드냐? 아직 멀었는데. 공격! 대단한데?
1: 빨리 끝내버려!
2: 좋아!
3: 근데 얘들아 어디 갔지?
2: 도망갔나 봐!

0: 골레리요!
1: 골레리요! 깎고 멀쩡하지롱 파덤야!
2: 응? 뭔가 좀 이상한데 얼굴이 돌아갔잖아!
1: 아 그렇네 아짜짜짜짜 아짜짜짜짜 돌아가라!
2: 밀리야!
0: 안 되겠어!
3: 이야 잘한다!
4: 그러냐?
1: 공격! 공격!
2: 어떡하던 거야?
0: 걸레리오!
1: 걸레리오!
4: 이리 온다! 도망가자!
5: 이런...
6: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가서 모냥이나 도와줘.
4: 아이고 잔소리.
1: 어? 찾았다.
4: 출동.
1: 어, 예.
0: 어?
3: 어? 상태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실력을 보여줘.
1: 가자. 공격!
3: 응? 나한테 쏘면 어떡해!
1: 아, 실수.
4: 으이그.
1: 아야.
6: 아리아리! 아라리오!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난 인간과의 공존 따위 믿지 않는다.
1: 너 아직도 그런...
0: 하지만 땅 그 자체가 없어진다면 소용없는 소리지. 저 괴물을 몰아낼 때까지는 이 녀석들과 어울려주지!
1: 언제 플레임너바랑 얘기라도 한 거야?
2: 아니, 그 녀석의 메탈카드가 찌릿했을 때 느낄 수 있었어. 내 힘이 정말 필요할 때 부르라고 말이야.
1: 널 친구로 인정한 걸까?
2: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있어!
3: 플레이어!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군.
4: 너도 원래 그랬어!
3: 제로가 완성된 모양이군. 가자!
5: 정말 괜찮겠어?
3: 솔레유를 믿으니까 준을 믿을게.
5: 그래, 준! 플레이어는 무사해!
2: 다행이다! 지금 제로는 플레임 노바가 상대 중이야!
5: 플레임 노바라고?
6: 아직 배고프다.
4: 레임 노바도 쉽지 않나 본데?
0: 아니, 녀석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다.
7: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2: 역시 그랑블루레온이 가야 해.
8: 얘들아, 제로가 쓴 가면을 노려.
9: 에너지 흐름들이 저 가면을 경유하고 있어.
10: 즉, 가면이 합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6: 하긴 어렵더라도 녀석으로부터 떼어내면 몸이 분해될 걸세.
7: 그런 방법이 그냥 하자.
4: 나도 갈게.
11: 우리도 내보내줘.
12: 맞다. 지금 파워를 보내줄게.
2: 안 돼. 비스트 바이러스가 있으면 제로한테 바로 제압당한다고.
1: 지금은 힘을 합칠 텐데.
13: 그걸 해결할 방법은 거의 찾았어.
2: 이 목소리는 메가의 블러!
14: 준, 조금만 더 버텨줘. 나와 크레스트, 버스터 갤런이 개발한 백신과 레이아 박사의 바이러스 연구 성과, 그리고 블러드윙의 변이치.
13: 이 모두를 연계해 보고 있어.
2: 알겠어. 플레임 노바, 녀석의 눈길을 계속 끌어줘!
6: 나한테 명령하지 마!
14: 바이러스를 가장 끔찍한 자네가 먼저 제안할 줄이야. 지금은 모두의 힘을 합칠 때야. 그렇지?
2: 섀도우 엑스! 탑피!
12: 누나 조심!
2: 제로 엑스! 셋업!
7: 스피닝 커터!
2: 카피!
6: 괴물의 딸이야. 증오는 어디로 갔느냐?
12: 칠의 강두!
6: 한눈 팔았군.
2: 던져!
6: 다녀와라!
2: 크림슨!
12: 파킹!
6: 파치!
4: 정화도 잘한다!
2: 플레임 노바!
6: 로미넌스 캐노!
1: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해.
2: 그래, 바다 정도는 건너야지.
15: 여긴 블레스트레인, 곧 포르카카산에 도착.
4: 하, 덩치가 다시 찾아졌으니
7: 상대할 만하지.
6: 둘 다 방심하지 마라.
7: 야, 조심해.
6: 동생아,

0: 너희들!
1: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 죄는 씻을 수 없는 이라. 이 녀석은 지치지도 않나? 서둘러 탑승 바랍니다.
2: 준비해라, 형제!
1: 봐라! 넌!
0: 솔리드혼, 대박!
2: 대비 인사는 나중에! 아름다!
3: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
0: 어디든 멀리.
3: 다음 목적지는 어디든 멀리입니다.
0: 얘들아!
1: 준! 소용없는 저항일 뿐이다.
0: 제로도 쫓아오고 있어.
3: 긴급 고속 운행하겠습니다. 모든 꽉 잡으십시오.
4: 좋아. 이 제조업 설계 코드라면 해볼만해.
5: 하지만 이걸로는 접종자의 자아를 유지시킬 수 없네. 그때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6: 이걸 이용하죠.
7: 그건 코즈믹 스톤?
6: 플레임 루바한테 회수해뒀어요.
7: 오히려 힘을 폭주시키는 물체 아니야?
6: 이 돌은 힘 그 자체를 담아두는 그릇에 불과해요.
4: 역으로 이용하면 접종자를 북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야.
5: 알겠네. 한번 해봄세.
0: 빨리 비상용 코어 동기화 준비해.
6: 네. 대표님, 작동액 준비됐습니다.
0: 그래.
8: 잠시만요. 메모리 손상이 극심합니다. 조금 더 진단 후 동기화 시작하겠습니다.
0: 솔레이요.
9: 더 많이 달려봐!
10: 그럼 블루레온으로 상대하자.
0: 조종당하면 어쩌려고!
10: 최대한 원거리로 공격하는 거다. 시간을 벌 수 있어. 하지만 솔레이 역시 가능하지.
6: 죄송합니다만 영원히 같이 달릴 순 없겠는데요.
0: 내가 도와줄 순 없을까?
11: 고마워 페루루.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해내야 해. 솔레이유, 너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블루캅 플레이어 슈페리얼 유나이트. 괜찮아. 알파 오메가
6: 버스터!
1: 무지한 자들이여, 날 막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가?
10: 우린 그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1: 함께하는 세상이라.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고, 황출의 원죄를 짊어지 거짓된 별의 수호자여.
10: 뭐라고? 뭐지?
7: 행성?

0: 조화의 대지 마키나 행성은
1: 그래 순수한 자연의 땅을 거짓이 대우신 마키나가 집어삼켜 강철의 땅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0: 그것이 진실이란 말인가?
1: 짐승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을 잊었으나 깊이 뿌리내린 증오와 분노는 잊지 않았다. 별을 지키는 자들은 오랜 세월 침탈자의 신복으로서 부역해온 것이다. 거짓의 수호자였던 것이지.
0: 스타카디움, 나는 메탈 카드봇의 마키나 행성의 평화를 위해서.
1: 네가 가져온 메탈 봇은 또 다른 땅을 집어삼킬 씨앗일 뿐이다. 넌 소년에게 강철의 원죄를 짊어준 것이다. 친구라고 했나? 데우스 마키나가 만든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
0: 아니야! 그러니까 듣지 마!
1: 소년, 거짓신이 명령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넌 친구라고.

0: 여러분, 괜찮습니까?
1: 너희들!
2: 너를 지키는 자야. 그 어느 것보다 탁한 불씨로구나. 만족스럽다. 이 땅의 생명이며 강철들로 인한 두려움, 분노, 증오 숨김없이 털어놓으라. 실격자들이!
1: 어서 나가요!
2: 이 땅에서 나가! 너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강철이 설단을 뺄라이다. 녀석은 파괴 신이다.
3: 잠깐 모은 에너지가 저 수준인데 만약 100%에 가까워.
4: 대충 무시무시한 건 알겠고 우리가 할 건 따로 있잖아.
5: 강철이랑 레이온부터 구출해야지.
6: 맞다. 우선 중계가 너무 빠르겠다.
7: 어? 블레스트레인?
8: 좋아요. 운행 재개합니다.
2: 자, 응답을 완성하자.
9: 힌트! 텀 리즈!
8: 다음역은 그랑블루레온, 검은 그랑블루레온 역입니다.
7: 라스트 데스티네이션!
10: 데우스 마키나의 아들, 메탈버스가 친구의 증표라고?
4: 블루카!
10: 모두
4: 거기서 빠져나와!
10: 난 망상일 뿐이었어.
4: 블루카!
11: 도도! 루카 봐! 레오가! 거인다!
12: 다른 녀석들도 아니고 이거 슬픈데.
2: 나의 검은 불씨야. 어서 이리로 오느라.
4: 불성은 곤란하다, 채로!
2: 의미하도다.
8: 한번 사이 달라졌구나, 세이버 나이트.
10: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노바 사령관님. 아니, 전직 사령관이겠군요.
8: 그렇긴 하지.
10: 저 또한 스타 가디언이었던 그 이름은 버렸습니다.
1: 사바나드, 대도!
10: 지금은 푸른 대지의 수호자 사바나드입니다.
8: 마음대로 해라.
4: 모두 시커먼 거짓수다.
2: 그 너무하네. 우리와의 시간이 가짜란 거냐.
5: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해주자고.
1: 제로가 너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친구들은 모두 진짜라고.
4: 내게 친구 따위 없다.

0: 뭐가 필요한 거야, 빙고?
1: 저것들이요.
0: 보온컵들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1: 빙고, 아이가 생겼어요.
0: 오, 잘 됐네.
2: 저도 어른이 되면 아이가 생길까요?
0: 아마도. 블루이가 원하면 그렇지.
2: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0: 어,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2: 알고 싶어요.
0: 너무 좋은데. 하지만 때로는...
1: 아빠!
3: 안녕 얘들아.
2: 같이 놀아주실 수 있어요?
3: 지금 자전거 경기 보고 있거든. 호주 선수들이 잘하고 있어. 뭐 잠깐 놀아줄 순 있어.
2: 만세!
3: 좋아, 뭐 하고 놀고 싶어?
2: 나이놀이.
3: 뭐?
2: 빙고가 엄마고 아빠는 아빠예요.
3: 얘들아, 한 번에 하나씩.
1: 그리고 제가 젖병을 씻을 동안 잠을 재워줘야 해요. 아이들 엄마, 아이들 아빠니까요.
2: 됐죠?
3: 됐어.
2: 이번 이야기는 깜짝놀이. 준비되면 제가 준비라고 해줄게요.
3: 블루이 잠깐만.
1: 여기 코페르니쿠스, 이 아이를 재워야 해요.
3: 걱정 마세요.
1: 아니, 노래를 불러줘야 해요.
3: 알았어. 잘 자라가야.
1: 이것 좀 봐. 씻어야 할 젖병들이 이렇게 많아.
3: 불면.
2: 준비.
3: 그럼 밖으로 나가서 산책 좀 시킬게.
1: 좋아요. 계속 불러요.
4: 바람이 불면
5: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4: 바람이 불면 모두 떨어질 거야.
3: 아, 여기서 블루이 먼저 찾는 것도 괜찮겠는데. 잘하는 거야?
1: 노랫소리가 안 들려요.
4: 바람이 불면 침대가 흔들려. 나무가 꺾이면 침대가 떨어져.
3: 거야. 여긴 안전하겠지?
2: 그럼 다시 숨으러 갈게요.
3: 잠깐만 블루이.
1: 코페르니쿠스 잠은 잤어요?
3: 여기 재웠어.
1: 감사해요.
3: 알았어. 이제 아빠 가서 경기 봐도.
1: 여기 아이들 더 있어요. 조세르니쿠스 재워주시고 델리나는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주실래요?
3: 빙고.
1: 전 옷 알아야 해요.
3: 옷 알아야. 근데
2: 준비!
3: 블루이, 지금 빙고랑 아빠가 하는 놀이 같이 하면 안 될까? 알았어.
1: 여기 코페르니쿠스 어린이집 데려다 주세요.
3: 잘 자라가야 나무 위에서. 잘했어. 그래, 페달. 그래, 계속 잡고 있어야지. 여기가 어린이집으로 좋겠는데. 소파 의자 먼저 확인해보고. 없네. 잘 다녀와, 아가. 친구들 깨물면 안 돼요.
6: 달려나갑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좀 와서 전략을...
3: 어서 달려! 그래, 잠깐만. 힘을 내.
6: 우리 선수.
3: 잠깐만, 나간다고. 저기요. 에? 됐다.
1: 아빠, 코페르니쿠스 왜 안 데려왔어요?
3: 잘 자라. 나무 위에서 바람이 불면 침대가 흔들려.

0: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1: 블루이, 아이가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2: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0: 아름답게 빛이네.
3: 아이가 하나 더 생겼어요.
0: 아, 이런, 오타라야. 아이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4: 가서 숨을게요.
0: 블루이, 여기서 우리가 하는 놀이 같이 하면 아빠가 훨씬 편해질 것 같은데.
4: 아, 근데 척키가 이 총을 오늘만 빌려줘서 깜짝 놀이를 꼭 하고 싶어요.
0: 아, 알았어.
3: 여긴 피노케인이에요.
0: 이리 줘. 내가 가서 재워볼게.
3: 아니요, 이 아이는 병원에 가야 해요.
0: 어, 그래? 괜찮은 거야?
3: 아니요, 머리랑 몸이랑 잘 맞지 않아요. 보이죠?
0: 어, 그래. 아빠가 가서 보험급 다른 거 가져다 줄까?
3: 어, 아니요.
0: 알았어, 마음대로 해. 이리 줘.
3: 잘 다녀와, 피노케인.
0: 아, 병원이 거실 TV 앞이면 안 될까?
3: 아니요.

0: 봐요.
1: 알았어. 이제 다 왔네. 자, 아, 여기 옆에 있을게, 아가.
0: 같이 이야기해줘야 해요.
1: 그래, 알았어. 여기 봐. 아가 침대가 여기 있네. 좋아 보이네. 미안해. 지금은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 몸도 그렇지만. 몸과 머리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걱정 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언니, 오빠, 동생들이 곁에 있고 널 지켜주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도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있어. 우린 가족이거든. 우리한테 넌 온 세상이야. 아, 근데 빙고, 이 아이 이름이 뭐였지?
0: 피누케인.
1: 피누케인. 안 돼!
2: 괜찮아요, 아빠. 제가 피누케인 언니예요. 돌봐줄게요. 어린이집은 다른 아이 데려가세요.
1: 정말? 괜찮겠어? 깜짝 놀이 안 해도 돼?
2: 네, 괜찮아요.
1: 아이들이 있으면 이런 거야, 피누케인. 항상 깜짝 놀라게 하거든.

0: 안녕, 엄마.
1: 블루이, 깜짝 선물이 왔는걸. 여보.
0: 잠깐 들리고 싶었어요.
1: 이렇게 와줘서 너무 좋아. 어서 들어와.
0: 여보.
2: 나도 들었어. 안녕, 블루이.
0: 안녕, 아빠.
1: 들어와. 빙고도 안에 있어.
0: 어, 집이 아직도 좋아 보여요.
1: 고마워. 아빠가 이 집을 팔려고 했다니 믿을 수가 없네.
2: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누구세요? 아무도 없네. 이상한데? 어우, 안 돼. 여보, 당신 차례야.
1: 나도 알거든.
2: 잘해봐.
1: 왜 항상 내가 지는 거야?
2: 게임은 머리를 굴려야 돼.
3: 엄마, 냉장고에 있는 파블로바 케이크 먹어도 돼요?
1: 안 돼.
3: 어, 빙고 배고파요.
1: 그럼 완두콩을 먹으면 돼요.
3: 완두 뭐라고요?
1: 완두콩이야.
4: 해전 초밥집에서 먹는 거야. 쏙! 엄청 맛있어?
3: 괜찮아. 빙고는 완두콩 별로 안 먹고 싶어.
1: 먹어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3: 아.
1: 그럼 배고픈 거 아닌데.
4: 빙고 생각났어. 우리 카페놀이 하는 건 어때?
3: 아니, 빙고 그냥 파블로바 먹을래.
4: 그럼 카페놀이를 같이 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3: 오, 알았어.
1: 가보는 게 좋겠어.
2: 갑니다.
3: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파블로바 케이크.
4: 여기 메뉴판 보시고 주문해주시면 돼요.
3: 파블로바 주세요.
4: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왜 그러세요?
2: 봉주!
4: 어?
2: 봉주!
3: 아빠가 셰프 하시고 싶나 봐.
4: 안 돼요, 아빠. 아빠가 셰프 안 하셔도 돼요. 마당으로 돌아가셔서 엄마랑 게임 계속 하세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셰프 하세요.
2: 만세!
4: 파블로바 한 조각 준비해 주실래요?
2: 파블로바?
4: 네, 파블로바. 냉장고에 사요.
2: 파블로바?
4: 아니, 그건 다석이고 냉장고 안에. 보세요.
2: 아하, 파블로바.
4: 네, 파블로바. 손님에게 가져가 주세요.
2: 봉주르. 봉주, 봉주르.
4: 늦어서 죄송합니다, 손님. 파블로바 곧 나올 거예요. 새로운 셰프가 준비 중이에요.
2: 봉주, 파블로바.
3: 잠깐,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4: 네,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2: 제가 여기 셰프입니다.
4: 이건 완두콩이잖아요.
2: 아, 위?
4: 완두콩이라고요.
2: 어디 있다는 거예요?
4: 여기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파블로바.
2: 아, 이거로군요, 파블로바.
4: 네.
2: 완두콩.
4: 네, 그건 완두콩. 완두콩은 필요 없어요. 우린 파블로바가 필요해요.
2: 알았어요.
4: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새로 왔거든요.
3: 히히, 괜찮습니다.
2: 여기 왔습니다, 파블로바.
4: 파블로바 어딨어요?
2: 여기 보세요, 파블로바.
3: 진짜 이거예요?
4: 너무 작잖아요.
2: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4: 돌아가셔서 이만큼 큰 걸로 가져다 주세요. 이거, 이만큼.

0: 아, 봉주.
1: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괜찮아요.
0: 봉주, 파블로바. 확인해보세요.
1: 네? 고마워요. 이 정도면 됐어요.
0: 봉주.
1: 감사합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0: 울랄라, 케첩.
1: 파블로바에 케첩 뿌려먹는 거 아니에요.
0: 울랄라, 울랄랄랄랄라.
1: 그만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0: 오, 봉주.
1: 어,
0: 봉주, 봉주, 오라라, 봉주.
1: 셰프가 왜 저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손님이 파블로바 못 먹게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2: 말하는 건 재밌어요.
1: 다른 곳에서 재밌게 말하면 돼요. 여긴 카페라서 안 돼요. 그럼 다시 파블로바 준비해 드릴게요.
2: 봉주르. 저기 언니.
0: 어? 오라라라라라.
1: 잠깐, 바로 옆에 카페를 차리시면 어떡해요?
0: 어, 봉주.
1: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메뉴를 좀 보고 싶어서요.
1: 금방 오세요. 파블로바가 준비됐어요.
0: 오르바.
2: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0: 메뉴 보여줘라.
1: 메뉴는 뭐가 있어요?
2: 완두콩 하나만 보이는데요.
1: 손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파블로바가 없잖아요.
0: 오호, 오호, 아하.
2: 다른 재료들을 올려서 예쁘고 맛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0: 오, 봉주.
2: 근데 사실은요, 파블로바를 정말 먹고 싶어요.
0: 아, 울랄라.
2: 원하신다면 완두콩을 만들어주셔도 괜찮아요.
0: 그거 좋죠.
2: 하지만 파블로바랑 완두콩 중에서 뭐 먹을지는 빙고가 정할래요. 빙고는 그냥 억지로 먹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0: 맛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 카페 메뉴 대결이네요. 능선이 설탕가루. 저기요.
0: 어, 봉줄.
2: 도와드릴까요?
0: 우와, 엄청 좋죠.
2: 쪽.
0: 만세.
1: 완성.
0: 봉줄.
2: 이제 먹어도 되겠죠?
0: 봉주. 올라라 모르고.
1: 감사합니다.
3: 아빠가 방금 코딱지라고 한 거 알아?
1: 네?
0: 예.
1: 아빠, 너무해요.
2: 아빠가 주셨어요.
3: 알아요. 아빠가 결정하신 거니까 엄마도 괜찮아.
0: 오, 올라라.
1: 어떻게 코딱지라고 할 수 있어요?
2: 엄마 여기 이거 보세요.
3: 우와! 아주 잘했어. 어서 와. 아빠 찾으러 가보자. 아빠 차례니까.
2: 좋아요, 엄마.

0: 오는데.
1: 이번 주는 집에서 일할 거니까 필요하면 부르세요.
2: 걱정하지 마세요, 칠리.
0: 엄마 이름을 알고 있어.
1: 3일이면 충분히 일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2: 네, 3, 4일이면 돼요.
1: 3일이요? 4일이요?
0: 아, 뭐가 3일 또는 4일일까? 나도 몰라. 아! 여기, 엄마!
1: 어?
0: 여기 아래요.
1: 어, 거기 있었구나.
0: 누구예요? 지금 우리 마당에 뭘 그리고 있는 거예요?
1: 일하는 아저씨들, 연못을 만들어주실 거야.
0: 언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1: 3일 걸린다고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네. 아저씨들 지켜보고 있어줄래? 열심히 일하시는지 보고 있어.
0: 좋아요. 빙고! 왜 언니? 아저씨들을 몰래 감시하는 거야. 우.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연못 만들기.
2: 이봐, 그건 선체를 고쳐서 겉부분도 교체해야 하는 거야.
0: 지금 보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2: 아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3: 트럭에 갔다 올게.
2: 알았어, 길게는 안 돼. 할 일이 많다고.
0: 초코우유가 어디로 가는 걸까? 잘 모르겠어. 따라가 볼래. 빙고는 벨 타듯이 봐. 전화기만 두드리고 있네.
2: 어이,
3: 미안해.
0: 벨트 아저씨가 초코우유한테 잔디깎기가 고장났을 때 아빠가

0: 어우, 세상에.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1: 초코우유는 안 해요. 계속 전화기만 보고 있어요. 네. 벨트 아저씨도 그거 진짜 싫어해요.
0: 엄마도 싫은데 연못을 3일 안에 끝내면 좋겠어.
1: 벨트 아저씨랑 초코우유가 적인 것 같아, 블루였니? 아, 그리고 둘 다 우리의 적이야.
0: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까?
1: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2: 어이, 어서 일해. 여유 부릴 시간 없어, 치피.
1: 좋아, 지금 전화 중인데 더 가까이 가야겠어. 난 벨트 아저씨 볼게.
2: 그런 말 안 했어. 알았어. 근데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니까.
3: 뺑, 땡땡땡.
1: 오, 안 돼.
2: 체리, 내 말 좀 먼저 들어봐.
3: 빠바바밤. 오, 얘들아. 장난꾸러기들.
1: 엄마, 초코우유가 누구한테 문자하는지 알아냈어요.
0: 어, 잘했어요.
1: 여자인데 이름이 체리예요.
0: 오, 정말이야?
2: 저기, 체리, 아, 여보.
1: 아마 체리겠지? 아마도. 근데 둘이 적인 것 같아.
2: 아니, 그러니까
1: 그럴 거야. 근데 적에게 왜 전화를 하는 걸까?
0: 오해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려는 것 같네.
1: 엄마!
0: 어, 아,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네?
1: 봐, 오늘은 초코우유가 벨트 아저씨 차를 같이 타고 온 것 같아.
4: 근데 체리는 어디에 있지?
1: 나도 몰라. 벨트 아저씨가 사과를 먹고 있어. 알았어. 아저씨가 파이를 정말 먹고 싶다 그랬는데 주인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 먹게 한댔어.
5: 주인님이라고? 아마 벨트 아저씨 적일 거야. 다른 거 감시한 건 없어?
1: 그리고 초코우유가 죽은 두꺼비를 찾았는데 벨트 아저씨한테 던졌어. 벨트 아저씨 사촌이 낚시보트에서 빠졌는데 근데도 괜찮대. 그리고 초코우유는 붕붕이 운전을 못하게 됐대.
0: 체리 전화 왔어?
1: 아니요. 벨트 아저씨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벽돌 때문에 소리를 질렀어요.
0: 어, 알았어.
1: 엄마가 식기세척기 고장났을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했어요.
0: 어우, 세상에.
5: 여기 적들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1: 아이스크림!
2: 아이스크림?
6: 아이스크림!
1: 우리는 사주세요!
0: 안 돼.
5: 여기 있어요.
2: 네?
1: 사탕가루를 뿌리고 있어.
5: 고맙습니다, 손님.
2: 어, 체리. 아니, 아니, 아니, 이야기해.
7: 여기 남은 아이스크림을 누가 먹어야 할 텐데.
1: 인간! 저야!
5: 주인님이 아저씨 아이스크림 먹는 거 알아요?
7: 누구?
1: 주인님이요. 그 사람이 파이 못 먹게 하는 거 알아요.
7: 주인님 말이야. 줄스 말하는 거지? 줄스 내 아내야.
5: 어? 그러면 적이 아니네요?
7: 어, 항상은 아니지. 근데 잠깐만. 혹시 너희들 우리 감시하고 있었던 거니?
1: 네. 왜냐면 우리 적이니까요.
7: 정말? 왜 그런데?
5: 우리 마당을 파고 있잖아요.
7: 어, 그래. 맞는 말이야. 우리 아이들도 감시하는 거 좋아해. 다른 거 감시한 건 없어?
5: 아저씨 보티에 대해서 다 알아요.
1: 그리고 체리는 초코우유의 적이에요.
7: 초코우유? 아, 지피 말하는 거야? 아, 그게 말이야. 체리가 지금은 적이 맞는 것 같구나. 근데 다시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감시를 아주 잘하는구나.
5: 정말요?
7: 어, 그럼.
5: 고마워요.
7: 너흰 적이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5: 아마도요.
0: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야?
7: 아, 미안해요, 칠리. 내가 줬어요.
0: 스파키, 3일이면 끝나죠?
7: 네네, 그럼요. 어, 최대한 4일.
0: 알았어요.
7: 근데 그거 알아? 너 엄마랑 적이 되긴 싫어. 얘기 정말 즐거웠다. 이제 우리 다시 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5: 네.
7: 이봐, 지피. 줄장 어디다 둔 거야? 아, 또 저러네. 줄자 어디에 뒀냐고. 어허, 저기 있었구나.

0: 뭐지? 완전 좋은데? 오호! 아, 와, 맛있어.
1: 안녕 얘들아, 마음에 들어?

0: 연못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좋아요.
1: 별 말씀을.
2: 그리고 3일 안에 끝내셨네요.
1: 저는 배가 부르면 일을 더 잘합니다.
2: 저분도 잘하셨고요.
1: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잘해요.
3: 그래.
1: 그럼 안녕히 계세요.
4: 안녕히 가세요.
1: 나중에 봐, 지피.
2: 오, 초코우유. 아니, 치피랑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누가 데리러 올 거예요.

0: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1: 좋아, 그럼 골디락스는 어때?
0: 만세! 웃기게 해주세요.
1: 그럼 당연하지. 좋아, 옛날 옛적에 곰 세 마리가 있었어. 아빠 곰, 엄마 곰, 그리고 아기 곰. 엄마 곰이 죽을 맛있게 끓였는데 가족 모두에게 강조하면서 말했어. 죽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꼭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 아기 곰은 만화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었고 아빠 곰은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었어. 얼마 후 아기 곰이 죽을 먹어버리고 말았어.
2: 아우 너무 뜨거워. 아우 내 혀.
1: 엄마 곰은 화가 나서 말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죽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2: 그런 말 안 했어요.
1: 말했어. 만화 영화 보느라고 안 들은 거잖아.
2: 아니 아니에요.
1: 아무도 여기서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아빠 곰도 죽을 먹어버렸어. 야, 너무 뜨거워! 엄마 곰이 화가 나서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나랑 장난해? 아, 아빠 곰은 혀를 수도꼭지 밑으로 갖다 댔고 엄마 곰은 아빠 곰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 아빠 곰은 아 진정해 여보. 아기 곰이 말했어.
2: 그만요, 그만 싸우세요.
1: 아무튼 아침 내내 싸움이 벌어졌고 엄마가 먼저 도망쳤어. 아빠가 따라가면서 어우 미안해 여보 돌아와. 아기 곰도 같이 따라갔어. 그렇게 모두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골디락스가 나타났어. 골디락스가 창문 너머에 죽이 있는 걸 발견했어. 우 맛있게 보이네. 그리고 일을 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저축도 하고 쌀도 직접 사서 죽을 끓이는 대신에 골디락스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아빠가 이제 들려줄게. 골디락스는 곰 세 마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곰 세 마리의 죽을 훔쳤어.
0: 그래서요?
1: 골디락스는 나쁜 죽도둑이지. 근데 뭐 우린 이런 거 상관없잖아.
3: 여보.
1: 알았어. 그래서 이 도둑 골디락스가 죽을 먹고 있는 동안 집 문이 열렸어. 엄마 곰이 소리쳤지.
2: 나 이제 우리 동생 집에 가서 살 거야.
1: 아빠 곰이 말했어. 아유 저기 여보 말로 풀어보자니까. 아기 곰이 말했어.
2: 그만 싸워요.
1: 그리고는 갑자기 팡! 죽을 몰래 먹고 있는 골디락스를 주방 식탁에서 발견했어. 그리고 엄마 곰이 소리치며 말했어.
2: 여보, 남자답게 이번에 뭐 좀 보여줘. 어떻게 좀 해봐.
1: 아빠 곰이 말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넌 누구지? 그리고 골디락스는 태권도 자세를 하고 있었어. 야,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아빠 곰이 물러섰지만 엄마 곰은 머리로 밀면서 아빠 곰을 앞으로 밀어넣었고 그렇게 태권도 결투가 시작됐지. 서로 태권도와 풍투를 하고 있었고 아기 곰은 뒤에서 닌자 표창을 던져주고 있었어. 엄마 곰의 발차기는 너무 높았고 아빠 곰의 발차기는 너무 낮았어. 그래서 골디락스가 이기고 있었지. 힘이 좀 세거든. 골디락스가 곰 세 마리를 묶었고 아기 곰이 말했어.
2: 근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죠? 우린 곰이니까 발톱이 있잖아요.
1: 엄마 곰이 말했어.
2: 어 그래 맞아 그거야 아기 곰.
1: 그렇게 곰발톱을 꺼내서 곰처럼 싸우기 시작했고 골디락스는 겁에 질려 도망가기로 했어. 창문 밖으로 슝 하고 나갔어. 바닥에 떨어져서 달리기 시작했지. 아! 우와! 곰 세 마리는 신이 나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어. 우와 아주 잘했어 아기 곰. 그리고 엄마 곰이 아빠 곰에게 말했어.
2: 어 여보 정말 잘했어. 남자다우고 멋졌어.
1: 아빠 곰은 어 고마워 여보 당신도 잘했어. 그 후에 곰 세 마리는 집에서 옷을 입고 죽을 끓여 먹으면서 사람처럼 사는 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집을 팔고 숲속으로 이사가서 산딸기랑 연어를 먹으면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야기 끝.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나는야 옥토너티. 나의 큐브 생산기를 작동시킬 시간이군. 2 곱하기 2 곱하기 2 옥토너티 큐브. 새로운 3차원 파워만이 있다면 이제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지.
1: 3, 4.
2: 내가 던질 차례다.
0: 아니, 내 차례야. 내가 이겼고 나는 졌어.
1: 정사각형 파워 2 곱하기 2 3 곱하기 3.
0: 그래, 내가 한 거야.
3: 무슨 짓이야, 옥토너티? 뭐 하는 거야?
0: 빙글빙글 돌게 해주지. 옥토너티는 이제 3차원 큐브라고. 넌 내 큐브 생성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옥토플롭.
4: 어? 저건 뭐지? 누군가 큰 큐브가 필요한 게 분명해. 나처럼 간다. 큐브 필요한 사람 있어요?
0: 이것도 뭐야? 넌 누구야?
4: 나는 27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는...
0: 형편없는 녀석! 이 구역에서는 오직 나만 큐브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은 평생 못난 일을 살게 될 거야! 이제 더 이상의 방해꾼은 없겠지?

0: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27이라고 해. 그리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슈퍼 큐브. 3 곱하기 3 곱하기 3. 강력한 파워의
1: 3차원 큐브 완성. 구사명제의 슈퍼 재채기를 받아라.
2: 옥토큐브 1, 2, 3, 4, 5, 6, 7, 8. 옥토큐브 강력한 파워의 3차원 큐브 완성. 우리는 환상의 콤비. 악당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0: 강력한 파워의 3차원 큐브. 3 웃어보지 그래.
3: 큐브 생성기가 다시 나를 초특급 울트라 큐브로 만들어줄 거야.

0: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1: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0: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2: 언제 바뀌지?
1: 위험해!
0: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1: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0: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1: 뭐 하는 거야?
0: 손 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1: 흰색만 밟는 거야.
3: 토끼야, 하지 마.
0: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5: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5: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4: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5: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6: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어서 들어와. 자, 오늘은 집을 멋지게 새로 칠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유리부분 같지 않아? 벽을 칠하려고. 쓱, 쓱.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페인트공이 될 거거든. 나랑 페인트공 놀이 할래? 같이 할 거지? 좋다고? 그럼 아주 멋지게 색칠해보자. 알았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쓱, 쓱. 오, 초록색이네. 너인 무슨 색으로 칠하고 싶어? 아, 그렇구나.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페인트공 놀이! 집을 칠하러 가보자.

0: 세 돌린다. 하나, 둘, 셋! 예!
1: 성공이야!
0: 안녕, 빌런!
2: 얘들아, 안녕! 페인트공 놀이하는 중인데 같이 할래?
0: 나도, 나도! 신난다!
2: 여기 우리가 쓸 페인트야.
0: 나도 페인트공이야. 그리고 페인트가 잘 말랐는지도 확인해. 난 딱 보면 알거든. 볼래? 다 말랐어.
3: 내 집이니까 색칠해도 돼. 나처럼 만들어줄래? 밝고 재미있고 아주 특별하게.
2: 응, 알았어. 그거 너한테 주는 깜짝 선물이야.
3: 몰래 보면 안 돼? 나 몰래 보기 잘하는데. 봐봐.
4: 할 수 없지 뭐. 그럼 그쪽은 안 쳐다볼게.
3: 오, 동이네.
4: 어?
0: 데이지는 무슨 색 좋아할까? 햇살 같은 노랑, 당근 인형 같은 주황, 파릇파릇한 초록. 데이지 보라색이야!
2: 준비 끝!
0: 잠깐만! 붓이 없는데 어떡하지?
2: 아무거나 써도 돼!
0: 페인트붓, 페인트붓. 이건가?

쑥, 쑥, 쑥. 쓱, 쓱, 쓱, 쓱, 쓱.

0: 에디 씨는 다 말랐네.
1: 그리고 벽 하나를 다 칠했어. 이제 한 면만 더 칠하면 돼.
0: 근데 보라색이 다 떨어졌는걸.
1: 그럼 만들면 돼. 우리한테 있는 색깔을 섞으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님? 안돼! 거기 들어가면 어떡해! 거긴 남의 집이잖아! 뭐지? 네가 해냈어! 보라색이 됐다고! 우와! 한번 섞어보자! 됐다! 데이지 보라색이랑 똑같아! 유후! 조화 페인트 공들 이제 칠해보자. 쓱, 쓱, 쓱, 쓱, 쓱. 우와, 진짜 멋지다. 봐봐. 데이지를 데려오자. 잠깐만. 일단 페인트가 다 말랐는지 볼게. 우와, 축축해, 축축해. 우와, 우와. 이제 어떡하지? 이제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지. 이쪽이야. 천천히.

0: 진짜 다행이야.
1: 안 봤어. 난 안 봤어.
0: 어떡해. 데이지 꼬리 때문에 온통 노란색이 묻었어. 빨리 다시 덮어야 해.

0: 잘 됐는지 확인해보자. 벤츠공 친구들, 모두 손상 안경 준비! 아직 손봐야 할 곳이 더 있을까? 저기야! 쓱쓱! 됐어! 다 말랐는지 봐줄래?
1: 아직 다 안 말랐어. 하지만 부채질을 하면 더 빨리 마르지 않을까?
0: 그럼 해보자! 어떡해! 낙엽 폭풍이 몰려온다!
1: 여기 달라붙을 텐데 어떡하지?
2: 오늘은 안 돼, 낙엽들아.
0: 받아라, 얍! 자, 이것도 얍!
2: 그리고 이것도 얍! 또 이것도 얍!
0: 이제 데이지한테 보여주자.
3: 뭘 보여주는데?
0: 아니야!
3: 안 보여준다고? 알겠어.
1: 어떡해, 이제 어떡해.
0: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2: 그리고 이렇게.
1: 또 이렇게.
0: 데이지도 좋아하겠지, 그치?
3: 준비 다 됐으면 좋아할게.
1: 좋은 게 아니야.
3: 마음에 쏙 들어.
0: 예!
3: 햇살처럼 환하고 재밌는 데다. 내 얼굴이잖아. 나랑 진짜 똑같아. 이걸 보니까 나 봐. 빙빙 돌고 싶어. 유후! 멋지게 참 잘 칠했다.
0: 우와, 잘 칠했다고? 우리가 해냈어!

0: 예. 그럼 또 만나.
1: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0: 데이지가 어딨는지 안 보여, 비쉬.
2: 나 여기 찌라.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0: 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1년 중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1: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에게 있어서는 작은 우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0: 50대를 이곳에 바쳤답니다.
1: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고 하니 조금 우울한 기분? 이렇게 식물 가꾸고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이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2: 경영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0: 그럼 남편은요?
2: 저는 이제 옆에서 주변인, 설거지, 청소, 밥 배달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0: 갱년기에는 부부가 서로 도와야 한다죠. 그래서 이런 부부도 있습니다.
3: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0: 한 지붕 두 집 살림.
4: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3: 더 친해져요.
0: 내 멋대로 살아보니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
3: 여기 집 지으면서 저희가 활력이 생기고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0: 오늘은 갱년기 물리쳐준 신통방통한 집 이야기입니다.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첫 집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찾아봅니다. 소장님 어디 계세요?
5: 진주 도심에서 한 10분만 들어왔는데도 야, 굉장히 깊은 산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야, 새도 울고 산도 울창한데요. 와, 오, 장미꽃 너무 예쁘다. 야, 향이 나나? 향은 없는데? 예쁘긴 예쁘다. 와.
6: 소장님. 네? 요즘 좀 감성이 풍부해지신 것 같아요.
5: 감성이요? 그런가? 왠지 좀 눈물도 많아지고 하긴 했어요.
6: 혹시 갱년기 아닐까요?
5: 갱년기요?
0: 제2의 사춘기라는 갱년기. 성호르몬 변화가 대표적인데요.
5: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갱년기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6: 오늘 집이 갱년기를 극복한 집이에요.
5: 오늘 갱년기를 극복한 집이라고요? 아니, 갱년기랑 집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아니, 집으로 갱년기가 극복이 되나?
0: 속구만 사셨나? 한번 믿어봐요.
3: 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네. 이렇게 네. 먼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5: 아닙니다. 진짜 가깝죠.
7: 저희 집사람이고요.
5: 안녕하세요. 그러시겠죠, 집사람. 아니, 근데 이 집이 갱년기를 극복한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3: 네, 네. 맞아요.
5: 혹시 우리 남편분이 갱년기?
7: 저는 살짝이었고요.
5: 아, 살짝? 네. 그러면?
7: 저희 집사람이 좀 심했어요.
5: 아, 그러셨구나.
3: 제2의 사춘기라는 갱년기를 극복하고 있는 아내 김도연,
7: 남편 김태준입니다.
0: 갱년기 증상이 얼마나 심했었나요?
3: 제가 완전히 잠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갱년기 겪으면서 잠을 3일 동안 1초도 못 잤던 적도 있어요. 네. 야, 이러다 죽겠구나.

0: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한 달 동안 10kg가 그냥 쏙 빠졌고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엄청나게 나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어요.
1: 운동은 기본, 수면제 처방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는데 마지막은 집짓기였답니다.
2: 가장 큰 환경을 바꾸는 거니까요. 제가 좀 고집했었고 집사람도 함께 따라줘가지고 우리가 해봤던 것 중에 가장 비싼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시작이 됐습니다.
3: 아, 그렇군요. 근데 집으로 극복이 되던가요?
0: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사 오자마자 그냥 바로 극복이 됐어요.
3: 그래요?
0: 네.
3: 야, 너무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네, 바로? 한번 들어가시죠.
3: 집으로 갱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0: 네.
3: 병원도 아닌데?
1: 도시 살던 부부가 남편 고향에 지은 전원주택.
3: 여기가 현관인 거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1: 응? 맞은편에 현관이 하나 더 있네? 아니, 중문도 두 개?
3: 혹시 하숙 치세요?
0: 네, 남편한테 하숙 치고 있어요.
3: 남편한테 하숙을 친다고요?
0: 네네. 제가 이제 갱년기다 보니까 잠을 좀 못 자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공간을 좀 분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은 제 공간, 네. 그리고 반대쪽은
2: 이쪽은 제 공간.
0: 그쵸.
3: 그래요? 네. 두 분의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갱년기를 극복했다?
1: 네. 야,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두 집 살림을 한다네요, 글쎄. 그러니까 현관은 오작교인 셈이고요.
3: 문 생긴 게 공주방 같은데요? 열어볼까요?
2: 예, 들어가.
3: 특이하다, 문이. 오.
0: 이게 집이 조금 네. 좁아 보일까봐 그 위를 좀 높였어요. 여기는 거실이고요.
3: 피아노 있는 거실?
0: 네. 그리고 여기는 다이닝.
3: 네.
0: 여기는 주방.
3: 아일랜드까지?
0: 네네.
3: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면대랑.
0: 저기 세면대랑 욕실하고, 제 침실.
3: 아, 침실. 아니, 근데 혼자 쓰시는데 이게 이렇게 넓어야 되는 건가요?
0: 아, 근데 그렇게 넓진 않아요, 사실.
3: 그래요?
0: 네.
3: 아, 누가 봐도 넓어 보이는데? 와, 야, 이 찻잔들은 또 뭐예요? 와, 취향이 정말 엄청나시다. 와, 가구도 그렇고.
1: 엔팅마니 아내가 신혼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라는데요. 그중 보물 1호는 바로 전문이랍니다.
0: 프랑스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네. 100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3: 프랑스요?
0: 네.
3: 어떻게 하다가 지금 진주까지 와 있는 거죠?
0: 10년 전에 네. 제가 이거를 발견을 하고요. 그냥 한눈에
2: 반했구나.
0: 네, 반해가지고
3: 잘 어울리세요, 이미지가.
0: 네, 구입을 네. 해가지고 지금 부모님 창고에서 10년 묵은 문이에요. 네.
3: 그래서 더 아름답나?
0: 저는 이제 저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 집은 쟤한테 맞춘다. 그래서 쟤를 집에 맞춘 게 아니고 이제 집을 쟤한테 맞춘 거예요, 저는. 네.
1: 그런데 100년 된 문을 10년간 창고에 묵혔으니 상태가 좋을 리 있나요? 사가서 들뜬 페인트 긁어내고 새로 칠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답니다.
4: 이렇게 긁어내면은
1: 그런데 설치하는 게 더 큰 문제였다네요.
2: 저 문이 유럽에서 쓰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기후가 틀리잖아요. 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쓰는 나무 문을 가지고 와서 저걸 밖에 달자라고 하니까 저는 그 순간에 처음에 말도 안 된다. 저거는 내부에서 그냥 장식용으로 쓰는 그런 문이지. 밖에 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되게 반대를 했는데 집사람은 쟤는 포인트가 햇볕 비치는 햇살에서 제일 이쁜 문이니까 안에 달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목문이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네. 단열을 위해서 통창을 이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저 비에 취약하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또 이 스테인드 글라스 문을 보호하기 위한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파란색.
3: 그렇네.
2: 그래서 문을 위한 집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1: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든가요. 남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취향이었던 거죠.
3: 집이란 게 우리 몸도 그렇지만 이성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3: 네. 좋을 때는 감성이 앞설 수도 있는 거예요.
0: 네.
3: 틀린 게 아니에요.
0: 네,
3: 뭐 집이 뭐 기계도 아니고.
0: 제가 좀 감성적이라가지고.
3: 아, 그러니까.
0: 네.
3: 우리도 남편들은 이것저것 걱정하다 보면
0: 이성적이고.

0: 네, 본인 근데... 공간이고 본인이 좋아하니까 네. 저도 이제는 그냥 속편합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서.
1: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그 첫 번째는 부부 각자의 집에서 내 멋대로 살자.
0: 저는 집이라는 게 사람이 편해야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사람은 일단 집은 예뻐야지 된다. 불편한 거는 예쁨에서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주의여서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2: 저는 지저분한 거는 머리가 아파요. 갱년기 되면서 지저분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0: 그러니까 속칭 꼴보기 싫은 부분 그런 거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아 이건 그냥 취향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공간대로 사는 게 좀 편하겠다 싶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분리하자고.
1: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결혼 생활. 갱년기를 지나며 나를 찾고 싶은 욕망이 커진 거죠.
3: 아, 주방이 너무 좋은데 살림을 안 하는 주방 같은데. 일단 보니까 인덕션 없고 후드 없고.
0: 맞습니다. 살림 안 하는 주방이에요.
2: 여기는 요리는 안 하고요. 그냥 제 손님 네. 왔을 때 여기서 뭐 과일이나 뭐 차나 이런 거.
3: 아, 우아하게.
2: 네, 그리고 여기는 예, 제가 아끼는 샹들리에가 있어서
3: 기름때?
2: 네, 요리를 하면 기름이 막 올라가서 때가 붙으면 닦을 수가 없어서 네.
3: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주로 외식하세요?
2: 저희 남편 공간에서 거기 주방이 있거든요.
3: 아, 거기서 거기에, 편하게 하시고?
2: 네, 거기서 요리를 해요.
3: 아, 꼭 안채랑 사랑 제가 바뀐 거 아니에요?
0: 막 쓰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아껴 쓰는 공간이고.
3: 아, 근데 정말 보면 볼수록 이제는 우리 남편분 공간이 참 궁금해집니다.
0: 네. 한번 가보시죠.
3: 네. 네. 야, 현대판 사랑채와 안채라 참 궁금한데요. 야, 일단 뭐 안채라고 해야 될지 사랑채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밝고 화사한데
4: 여기는 오작교구.
3: 오작교를 건너면
4: 안채를 지나서
3: 진짜 한번 공간은 한옥 같다. 아, 볼까요?
4: 예, 한번 들어보시죠.
3: 이야. 오. 아, 여기는 평천장을 쓰셨구나. 아, 그래서 그런지 공간이 아늑하네요.
0: 아, 실용성을 생각했어요. 평천장으로 했습니다.
1: 남편의 원칙은 극강의 실용성.
0: 조금 아늑하게, 그러니까 침실 정도는 아늑하게 하죠. 침실은 보시면은 정말 침실 하나 딸랑 들어갈 정도로 작게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쪽 주방을 좀 편하게 환기도 좀 잘 되고 편하게 쓰고자 이제 창을 좀 큰 창들을 양쪽을 배열했고 또 환기를 한 작은 창 하나를 또 배열해서 결국은 주방에 창문이 세 군데 다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주로 여기서 해 먹고
3: 아 편하게 아, 삼겹살도 구워 드시고 아 근데 이쪽이 사람 사는 데 같으세요?
2: 다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 아내 눈치 보지 않고 소파와 혼연일체가 되는 삶. 여기저기서 남편들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세상 편해 보인다.
0: 제가 챔피언스 리그라는 유럽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로 이제 경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45분 아니면 4시 45분에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너무 싫어하는 거죠. 거의 소리를 줄여놓고 TV를 보거나 해도 그 화면 밝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TV를 하나 더 사서 이제 방을 나눠서 보게 되고 이제 그게 시작이었어요.
1: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나만의 개성을 잃지 않는 갱년기 부부의 슬기로운 두 집 생활. 아내는 갱년기에 접어들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집 덕분에 밤낮 없이 맹연습을 합니다.
2: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2시, 3시에 그 피아노 쳐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요. 그 세탁기 막 돌리고 빨래 빨고 이래도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명란.
0: 명란?
2: 응.
0: 안쪽에 있을 텐데.
2: 그냥 넣지 말자.
0: 패스해.
1: 대신 밥은 환기 잘 되는 남편 집에서 함께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따로 또 같이 사는 삶. 살아보니 어떻든가요?
2: 네. 저는 너무 추천해요. 이게

0: 이게 독립된 공간을 각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랄까 더 친해져요. 더 가까이 있지만 더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더 재밌어요. 재밌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1: 매일매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주말엔 지겹죠. 그럴 때는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0: 맞아요.
1: 단지 몇 시간이라도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0: 관계 좋아요.
2: 두 집살이 하는 집이니 이댁엔 현관도 대문도 두 세트. 부부가 각자의 집을 찾는 손님에게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3: 오셨어요? 네.
2: 아내의 응접실은 동네 안주인들의 사랑방이 되곤 한다는데요. 글쎄 우리 대화는 많이 다른 이 부부가 사는 법. 이웃분들이 볼 때는 어떠세요?
3: 얼마나 조심이고 뭐 각자 보고 테레비 보고 있다가 또 와서 뭐 그거 하고 그건 나 더 좋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맨날 붙어 있는 것보다.
4: 그 말씀 맞지 뭐 나는 다 붙어 있어 벌써 그게 좋은가. 그래서 밥도 먹을 때는 같이 먹고 또 같이 또 행동하고 또 같이 또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더 안 행복하겠네.
5: 부러우세요?
3: 부럽지.
2: 남편 집은 고향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었다는데요.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나도 더 친구와 술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어제 아유 보면 볼수록 남편을 위한 집 같다. 아유. 그런데 이 부부 지난 겨울에는 남편 공간에서 함께 지냈다는데 어쩐 일이래요?
1: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번에 한번 조절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집사람 쪽 안채를 껐어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끄고 제 쪽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여기가 8kW 보일러고 제 쪽은 5kW 보일러예요.
0: 분리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한쪽을 일단 안 쓰고 저쪽만 써도 되잖아요. 너무 잘 썼어요.
2: 이 댁은 집안의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잉여 전력이 충분치 않았답니다. 그래서 예쁜 아내 집 대신에 실용적인 남편 집에서 함께 지낸 건데요.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6: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사용한 거고요. 우리가 보니까 737kW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서요. 480kW를 발전을 했고요. 36,232원이 나왔는데 이것저것 붙여서 결론적으로는 65,319원이 나왔다.
0: 네, 꿀잠 잤어요. 제가 침대 위에서 자고 남편이 바닥에서 자고. 왜냐면 남편이 잘 때 막 팔 올리고 다리 올리고 막 움직여요. 근데 제가 이제 불면증이 아주 약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2: 부부는 IT 관련 일을 하는데요. 집 시공을 직영으로 하겠다고 마음먹고 글쎄 현장 실수까지 받았답니다.
1: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려면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철골 과정 2박 3일 또 판넬 과정 2박 3일 해가지고 금, 토, 일 뭐 좀 빡세게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돈을 주고 교육비를 주고 근데 일단 도움 많이 됐고요.
2: 집은 경량 철골 지어를 올렸는데 부부가 매일같이 현장을 찾아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겼고요.
6: 근데 남편이 또 워낙 좀 꼼꼼한 스타일이라서 이게 방통을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녹이 설 수 있다 해갖고
2: 조금 부족하지만 일손을 거들기도 했다네요.
1: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
7: 일단 뿌리 마르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다가.
2: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나무도 심고 정원도 디자인했는데 이 모든 게 집지기가 아니었다면 평생 못해봤을 경우

0: 경험이었죠.
1: 처음 안 해본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 생소한 일 자체가 집사람이나 저나 뭐 이렇게 서로의 갱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고요. 화나는 일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했고 정말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2: 추억이 하나가 진짜 커다란 추억이 하나 생긴 거예요. 같이 함으로써.
3: 어쨌든 여기 포인트 하나 더 나왔는데요.
2: 네.
3: 갱년기 극복 방법.
2: 맞아요.
3: 네, 좀
1: 진짜.
3: 두렵지만 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봐라.
2: 네. 네.
3: 가능하면 같이 하면 더 좋다.
2: 그럼요.
3: 네.
0: 그럼 집 탐구 계속해 볼까요? 아내뿐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 집은 로망 실현의 공간이었는데요. 뒷마당에 집이 한 채 더 있습니다.
3: 아,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1: 이게 이제 설마?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의 로망 구들방입니다.
0: 이동식 주택인데 나무로 부를 때는 진짜 구들방. 근데 지금은 아내가 더 좋아한다네요.
2: 이 동네는 집집마다 구들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여름에도 사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3: 네. 우리 와이프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환하게 웃으시니까
2: 네.
3: 예, 언제 갱년기를 겪으셨나 싶긴 하네요.
1: 네. 이제 다 치료가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 집을 지으면서 예. 그게 중요하죠.
0: 그리고 남편이 직접 만든 대망의 마지막 공간 비닐하우스입니다. 와, 여기는 캠핑장 같다.
1: 네. 겨울에는 너무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3: 아, 정말 그랬겠다. 그래서 여기 난로도 있고
2: 네.
3: 이제 그러신 거죠?
2: 네.
3: 아니 그럼 주로 여기는 우리 남편분이 주로 쓰시는 공간인 거죠?
1: 맞습니다. 뭐 여기는 제가 주로 쓰고요. 근데 집사람이 더 좋아하고
3: 네? 여기도요?
1: 여기서 뭐 청국장도 해먹고 김치찌개도 끓여먹고 비 오는 날 파전도 부쳐먹고
2: 네,
1: 제가 그래서 조명도 이렇게 세 개를 밝은 거, 약한 거 이렇게.
2: 비 오는 날은 진짜 너무 낭만적이에요.
3: 야.
2: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0: 전원 생활이라는 게 육체적 노동 없이는 유지되기 힘들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생활하던 부부에게는 더없이 귀한 에너지를 주는 곳. 덕분에 꽃밭 같은 인생 이망이 기대된답니다.
2: 주변에 보면 이웃분들 보면 90세 넘은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보면서 솔직히 배워요. 90세가 넘었는데도 되게 건강하신 분들 보니까 꽃도 가꾸고 풀도 뽑고 뭐 많이는 안 하고 조금씩 야채도 심고 청소하고 이런 분들은 되게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1: 사람이 본인 무덤에 묻힐 때 저 같이 가자고
2: 순장을
1: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공간에서 이 집에서 또 이곳에서 들고 죽고 싶어요. 네.
3: 갱년기를 극복했다. 집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의 도움은 됐겠지만. 근데 결국 이 두 분한테는 집은 짓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갱년기의 기간을 같이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공간을 조금 바꿔보셔라. 그게 뭐 대대적으로 물론 이렇게 집을 지을 필요까지도 없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정말 그 거실 공간, 그 공간을 좀 바꿔서 영역 구분을 한다던가 오늘 본 집에서 얻은 교훈들을 작게나마 적용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0: 공간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데 두 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2: 그냥 따뜻해요. 집 생각하면 따뜻하고 그냥 좋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그냥 매일매일 행복이라는 단어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둘이 얘기할 때도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 많이 해요.
1: 행복을 모아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이 새어나가지도 않고 모여가지고 그 자체로 그냥 아늑한 행복을 담아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0: 홀로 단단하기, 그렇게 함께 행복하기.

0: 연기, 이대개 갱년기 극복 방법이었습니다. 갱년기 극복한 집 찾아 이번에는 전라남도 담양으로 왔습니다.
1: 야, 여기 뭐 이렇게 저수지도 있고, 와, 주변에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작은 무릉도원 같은 곳이 이렇게 있네요.
0: 여기가요, 한국전쟁 때 피난을 왔을 정도로 오지였다는데, 그래서인지 경관이 참 수려하네요.
1: 아니, 그나저나, 오늘 찾아갈 집 어디죠?
2: 저 앞에 있는 저 집이요.
1: 아, 설마 저 집이요? 이렇게 쉽게? 오늘 무슨 일이지? 야, 이렇게 쉽게 알려줄 리가 없는데? 집이 저기면은 이 담도 있고 문도 있어야 되는데 왜 담도 없고 아니 문이 없네?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야, 뭐 좀 이상한데?
0: 어디가 집이고 숲인지 헷갈리는데 소장님 일단 집 근처로 가볼까요?
1: 입구가 있기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 집은 저기 있는데 아 이거 혹시 정랑?
0: 오 제주도 대문 정랑? 제주도 분이신가?
1: 아 저 계십니까? 계세요?
3: 아 네
1: 어? 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소장님.
1: 아, 예. 혹시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3: 아, 네, 네. 거기 그냥 넘어오시면 돼요.
1: 아, 그래요? 아, 여기가 입구구나. 아, 이거 한참 찾았네요.
3: 입구를 와. 찾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대문이 따로 없어서.
1: 아이고,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대문이 따로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어서 굉장히 일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1: 아, 집 안으로요?
3: 어, 네. 아무튼 뭔가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자작나무가 마침 있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서 심리적으로 아 여기까지만
1: 들어오세요.
3: 네, 네. 네. 이제 여기 넘으면 좀 곤란합니다.
1: 네.
3: 네. 안녕하세요. 정원 덕분에 갱년기를 무사히 넘긴 정원 노동자 아내 민성옥.
4: 남편 김영기입니다.
0: 정원 노동자가 뭔가요?
3: 가드나라가 하면 좀 품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는 이제 현장에 들어와서 보면 정원 노동자라고 하는 게 그게 더 현실감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4: 저는 이제 옆에서 주변인. 네네네. 이제 설거지, 이제 또 먼저 청소, 또 이제 그 밥 배달.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3: 아주 중요한 일이죠.
0: 원래는 논이었던 땅, 아내 손을 거쳐 멋진 정원이 됐는데요.
3: 좀 자연주의 정원을 좋아해서 왜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쫙 그 풀밭 같은 느낌의 야생화들이 네. 피어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해서
1: 그래요?
3: 뭐, 네, 뭐 그라스를 되게 많이 심었어요. 풀이죠. 네. 말 그대로 보시면 다 풀이에요. 풀처럼 생긴 애들. 그런 애들 사이에 이제 꽃을 이렇게 중간중간 섞어 심어서 한 100종류는 넘지 않을까.
1: 네. 아니 언뜻 보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숲에 들어온 것 같이.
3: 맞아요.
1: 그런 느낌도 들고.
0: 학원 선생님을 거쳐 의류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았던 아내. 긴장감 속에 살았던 아내는 숨구멍이 이 정원이었답니다. 내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갱년기. 정원에서 내가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죠.
3: 젊은 날에는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열정이 있어서 뭐 울지고 뭐고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고 하니 조금 우울한 기분? 그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1: 아, 그때는 이미 이제 정원을 시작하셨던
3: 그렇죠,
1: 거죠?
3: 그렇죠.
1: 야, 되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네요.
3: 네, 맞아요, 맞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식물 가꾸고,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이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누가 살다 보면 심하게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일종의 정원이 도피처였죠.
4: 나중에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 방법을 찾아가면 서로 이제 타협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정원이란 자체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됐기 때문에.
3: 얘가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어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갱년기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0: 갱년기 때는 가족의 지지와

0: 맞아요,
1: 어렵잖아요.
0: 맞아요.
1: 와, 이게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우리 집안에 들어가서 이 얘기 좀더 끌어가 볼까요?
0: 네. 이쪽으로.
1: 이쪽이 현관인가요?
0: 네, 오시겠어요?
1: 기대된다. 와. 지금 내부도 예쁠 것 같은데요?
0: 어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1: 와, 자작나무로 다 인테리어를 하셨네요.
0: 아, 네. 마감재가 자작나무라.
1: 와.
0: 제가 또 자작나무를 좋아하는데,
1: 네.
0: 자작나무 합판이라,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1: 이야, 뒤에 창문도 너무 멋있다. 와.
2: 지분이 20제곱미터가 되지 않은 작은 공간. 입구에 작은 주방과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이 있는 원룸 구조인데요. 집 모양을 딴 박공창 덕분에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네요.
1: 모듈러 하우스나 약간 이동식 주택? 그런 거네요, 그죠?
0: 맞아요. 맞습니다.
1: 오.
0: 원래는 저쪽에 보시면
1: 네.
0: 자작나무 앞쪽에 뭐 고구마도 심고 하던 공간이 있는데
1: 좀 비어 있는 데가 있네요,
0: 네네
1: 진짜.
0: 맞아요.
1: 네.
0: 그곳에 정식으로 이제 좀 크게 집을 지으려고 했었죠.
1: 네.
2: 여기가 집 지으려 남겨둔 터였답니다. 집을 짓기 전 정원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0: 처음에 이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부터 나는 여기다 언젠가는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숲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항상 머릿속에 동경을 해왔었어요. 어렸을 때 되게 친정 아버님께서 꽃을 좋아하시고 나무를 좋아하셔서 그런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그런 유년 시절의 기억. 플루터너스 나무 가지에 그네가 맨날 있었고 줄기 그네가 요런 게 늘상 그 밑바닥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게 쭉 이어져 있던 것 같아요. 한 13, 14년을 정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1: 네.
0: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거 뭐 시골에 집 짓고 사는 꿈을 포기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그냥 모듈러로 가자.
1: 과감하게 잘하셨네요.
0: 그냥 사오자.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그냥 사오면 되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1: 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 정원은 시간이거든요.
0: 맞아요. 시간은
1: 예. 네.
0: 돈 주고 살 수가
1: 그렇죠.
0: 없어서.
1: 건물이 공간이라면 이 조경은 완벽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심어놓은 것만큼 그 시간만큼 버는 거기 때문에
0: 맞아요.
1: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모듈러하우스나 이동식주택 갖다 놓으면 갖다만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0: 집만 이게 모듈러식으로 가져왔을 뿐이지 모든 과정은 집 짓는 과정하고 같았어요. 한 토목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1: 직영으로.
0: 뭐 자재도 제가 직접 다 계산해서 사와야 됐고 뭐 사람 섭외하는 것도 제가 다 이제 불러와야 됐고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죠.
1: 아, 그렇군요.
2: 어머나, 토목 공사를 직영으로 그것도 아내가 했다고요?
0: 배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모르는 용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관을 설치를 하는데 그냥 무작정 뭐 이렇게 경사만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너무 경사를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또 공부를 했죠. 자료를 찾아서.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재미가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하면서 신기해라 하면서 스스로 신기해라 하면서 했어요.
2: 토목은 땅의 성질도 알아야 하고 배수며 구조적 안정성을 계산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 아니던가요? 게다가 이 댁은 정원이 중요해서 곳곳에 수도관을 거미줄처럼 연결해야 했는데 그걸 또 오차한 없이 해냈답니다. 비가 오면은 진흙탕으로 변하는 땅의 구배를 잡고 물기를 내는 것까지 안 해, 뭐. 야, 아닌 밤중에 삽질이 웬 말이지.
0: 외부용을 통해서 상수도가 연결해가지고 들어와서
3: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이 서로 다른 동맥과 정맥처럼 외부에단과 외부 그 저기 그게 다른데 서로 잘라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는 차단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설치하면서 요렇게
4: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5: 지금도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0: 저도 말하면서 와, 좀 복잡하긴 하네.
5: 뭐 동맥 정맥 나오니까

0: 순간이 막 동맥정맥 나는 거
1: 심장 판막처럼 이렇게 막내 막 설치했어 중간에.
0: 그러니까
2: 정원이 굉장히 공학적인 일이네요.
3: 현식아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2: 남편이 정확하게 아는 건 밥대. 아 그럼 제일 중요하지.
4: 응? 알았어. 일 더 해야 되는데.
3: 오늘 또 싼 밥이다.
4: 밥은 먹고 해야 되겠지.
3: 예.
4: 맛있겠다.
3: 밖에서 먹으면 맛있어. 뭐든 게. 소포 와서 도시락을 넘기고요.
4: 그런데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는데.
3: 맛있다.
2: 아내가 정원 덕분에 갱년기는 극복했지만 부작용이 있었다네요.
0: 와이프가 정원하고 관절하고 바꾼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소리 하면 제눈 안경이라고 보지만 옛날에 제 와이프가 더 이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4: 아이고.
0: 그 옛날에는 좀 근데 봄에 그 햇빛 아래서 하면은 그 뭐 건강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일을 계속 했어요.
4: 그때 몰랐으니까. 아 무슨 자신감으로 그 봄 햇살 막 그렇게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모자도 없이 선크림도 없이 맨 얼굴로 뭐 계속 몇 달을 일했더니 어느 날 뭐 얼굴이 빨갛게 진물이 막 흐르고 그래서 광알러지가 생겨갔고요. 아무튼
0: 그것도 정원하고 바꾼 거죠. 2년 하니까 딱 그렇게 돼버리더라 얼굴이.
2: 이제 그만하라는 타박 대신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 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0: 주말은 항상 같이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저희 이 사람이 이제 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차에서 이제 신문을 갖고 와서 읽어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보고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은 그것도 1시간, 2시간이지. 반나절 그렇게 있으면 이제 나중에 지겨워가지고.
1: 동네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편은 차 안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고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안 되겠다. 농막을 만들어서 여기서 지내게 하고 피신을 시키자. 여기다 일단 숨겨놓자.
2: 그러니까 농막은 오롯이 남편을 숨겨놓기 위한 공간. 장난감도 사줬답니다.
0: 탈려면서 사주더라고.
1: 그랬어요. 저만
0: 야구를 좋아하니까.
1: 왜냐하면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0: 그 애들 노는 그 전자피아노를 사주더라고. 여러분 애들을 갖고 노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당신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잖아.
0: 집에
1: 피아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피아노를 옮겨올 수가 없으니까.
0: 그러니까 애들 갖고 노는 거. 그것도 당근에서 사가지고 나주더라고.
1: 아우 눈물 나.
0: 그래서 세 가지면서 되는 거야. 텔레비전, 야구, 그 다음에 이거.
1: 너무 웃다가 지금.
2: 응? 이건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주제곡 아닌가요? 오 남편 연주 실력이 수준급이시네. 정원 가꾸는 아내와 피아노 연주하는 남편. 아유 환상의 짝꿍이네. 2년 전 이 집을 지으며 남편의 농막 생활도 막을 내렸답니다. 아내에게는 집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 데크. 이게 원목이라네요.
1: 대청마루처럼.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그 마루판 밟고 다니던 느낌이 그게 너무 좋아서 봄하고 가을 겨울 되면 그러면 햇빛이 여기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굉장히 따뜻해요 바닥이.
2: 늘 정원에 파묻혀 살았지만 정작 정원을 즐기게 된 거는 집이 생긴 이후의 일. 자연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끼기 위해 창을 달지도 않고 나무에 인위적인 마감도 하지 않았답니다. 정원 노동자가 정원 귀족이 되는 순간이랄까요?

0: 이게 이제 회변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제 회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도 변하는데 나무라고 안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낌이 저는 참 좋거든요. 이 좋은 나물수록 또 이 회색으로 변해가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1: 맞아요. 저도 그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 어우, 대구 공사하는 사람 아내 맞죠? 방킬라이 원목이 단단해서 작업이 만만치 않다던데, 어우, 대단하시네.
0: 대구 시공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되게 꼼꼼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다 같은 위치에 같은 간격으로 쫙 박혀 있는데, 아, 그래도 좀 인간적인 데가 있네요. 헤드가 더 많이 들어갔네.
2: 아이고, 여긴 다시 박았고, 여기는 엉뚱한 데 박으셨네.
3: 아, 그건 제가 한 겁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예.
0: 아, 예. 못한 건데 이거 설치하셨다고요?
3: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퇴출됐거든요.
0: 그래요?
3: 예.
1: 데크의 꽃은 피스가 박혀있는 주리짝짝만도 오화열이 데크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관점에서는 이게 쫙 이렇게 있어야지 예쁜데 이 사람은 엉뚱한 데다 옆에다 박고 막 너무 세게 박아가지고 나무 방킬라에 이게 목재가 터져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4: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뭐야 제외됐죠.
1: 제외됐어요.
3: 예.
1: 열애가.
3: 예. 그렇죠. 제외돼가지고 이제
1: 이제 뭐. 보조로 전락을 했지. 뭐 이제 나무로 무거우니까 이제 가져다.
4: 역시 이제 몰래 한 번씩 박아보고.
1: 맞아. 그러다가 저한테 들키면 또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4: 애기냐면 하고 싶은 욕심도 있거든요.
1: 아 맞군. 그랬구나.
4: 네,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1: 맞아.
4: 해보는데. 뭐, 이제, 같은, 그쪽에, 이제, 오야열이랑 군대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들어가지고, 참, 별 군대에서 이런 소리 다.
2: 이런 일은 남자가 잘한다는 것도 편견이었네요. 드릴과 피스만 있으면 뭐든지 뚝딱 만들어낸다는 아내. 그렇게 현관에 덧문도 달았고요. 규모가 꽤 되는 창고까지. 야, 거침없는 아내를 보니 내가 다 용기가 나네요.
0: 아, 저 아까부터 참 궁금했는데 이 위에 혹시 창고인가요?
1: 아, 다락방이에요.
0: 다락방이에요?
1: 네.
0: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열어놔서 다락방 좀 작으니까 이렇게 네. 시선을 좀 튀게 하는데 죄다 막으셔가지고
1: 여기가 아니었으면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서 쉬어야 될 지경인
0: 아니라.
1: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오픈된 공간이었는데 제가 가벽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0: 일부러
1: 사실은 문까지 달았으면 완벽했는데 네. 문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문은 안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2: 그러니까 이 작은 집에서도 아내에게는 꼭 자기만의 방이 필요했다는 건데요. 이 부부가 각방 생활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답니다.
1: 새벽에 막 5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오밤중이고 몇 시에 일어나? 자수를 하세요.
3: 쉬는 날은 여기서 11시, 10시.
0: 그때까지 잠이 와요?
3: 예, 네, 잠 좀 취하는 체질, 옛날로 치면 작곡가들 스타일.
0: 오.
3: 그런 좀.
1: 야심한 밤에 작업.
3: 예술적인.
0: 오.
3: 네. 송창식 씨도.
0: 아, 송창식 씨요?
3: 네, 그, 폭국의 제불 아가씨.
0: 네, 알죠. 담배가게 아가씨?
3: 네네, 맞습니다.
0: 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늦게 주무세요?
3: 그분은 방관 아가씨 꼬꼴로거든요.
0: 그래.
3: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왔고.
0: 아, 그래요? 네.
1: 근데 해석하기 나름이야.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3: 동족이.
2: 예술가와 동족인 남편은 야구 삼매경 중인데, 아내는. 오, 비 오는데 또 일하셔?
5: 현지가 비 오는데 뭐해? 감기 걸려 그만해.
1: 좀만 더 하고, 좀만. 응?
5: 감기 걸린다 그만해야지.
1: 응, 알았어.

0: 결국 남편이 가장 잘하는 일하러 출동.
1: 아니 근데 비가 와야 잡초가 잘 뽑히거든.
2: 저 물 안개 봐라. 와. 아, 진짜 안개 피곤해. 진짜 죽인다.
1: 어. 야,
2: 진짜 예쁘다.
1: 자기가 중계 방송해줘. 나는 계속 잡초를 뽑고 있을게.
2: 알았어. 도와줄 순 없으니까 입으로 도와줘야죠. 뭐.
3: 도움이 되는 거죠?
1: 도움 많이 되죠. 노동이, 풀 뽑는 노동이 풀 뽑는 놀이가 된다니까요. 옆에서 이야기도 해주면.
4: 집은 시간이라는 시줄과 공간이라는 날줄이 서로 짜여서 만들어진 옷감이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공간만 들여다보죠. 근데 오늘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시간과 정원이 더 주인공인 집을 본 것 같아요. 몸은 좀 힘들지만 내가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내 노력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계속 내 손에 의해서 뭔가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 그 성취감을 느낄 때 그런 그 갱년기나 이런 이제 우리가 중년 이후의 증상들을 조금은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집이 참 좋은 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건물에 그렇게 크게 무게 들이지 않고 약간 힘을 빼고 대신에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이 정원, 자연을 느끼면서 누구나 갖는 그런 문제점들 극복했다는 점에서 오늘 집 아주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정원을 가꾸는 건 나를 가꾸는 일. 아내가 빛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1: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동시에 저의 작은 천국, 그리고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저에게 있어서는 작은 우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2: 우리 집사람의 천국. 에덴 동산이므로 저한테는 좋은 곳. 그래서 더불어 마음 편한 곳. 전 이거 오면 여기 오면 참 마음 편해. 정말 맞아. 마음 편해가지고.
1: 그거 하나라도 나는 만족하지.
0: 여러분은 나만의 에덴 동산이 있으신가요? 정원이 아니라도 나만의 작은 숨쉴 구멍 찾아봐야겠네요.
5: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6: 저를 위한 공간이 많아요.
7: 그냥 아이답게 해맑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고요.
8: 엄마 집이에요. 제가 지어드렸어요.
9: 지어진 데니까 좋기는 하던데요. 나도 한번 새 집에서 살아보는구나.
10: 한 없어요, 이제. 한이 없어요.

0: 이하연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익숙하면서 색다른 조합 요리. 알싸한 여름 총각무도 이하연을 만나면 맛있는 김치로 재탄생. 고독고독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 총각무 깍두기부터 여름에 먹어야 제맛, 볶아먹고 졸여먹던 가지의 대변신. 돼지고기를 살포시 품어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가지찜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기업인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여름에 시원한 김치만 하면 열반찬 안 부럽거든요.
2: 네.
1: 자, 여름 총각무로 담그는 깍두기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총각무 한 단 준비했어요.
1: 네.
2: 한 2kg 정도 되거든요.
1: 네.
2: 여기에 전이는 물과 소금이 준비되어 있고요.
1: 네.
2: 부재료로 쪽파면 준비했어요.
1: 오, 그다음에 또 이 깍두기는 깔끔한 양념이 중요하잖아요.
2: 그렇죠. 양념이 다시마 물에다가
1: 네.
2: 그다음에 여기 액젓하고 새우젓 준비했고요.
1: 네.
2: 마늘 생강 준비했고 찹쌀죽하고 설탕
1: 네.
2: 조금만 넣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이게 물 들여줄 고춧가루하고 그냥 네? 김치용 고춧가루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1: 네. 네.
2: 마지막에 검정깨는 네? 고명으로 뿌릴 거고요.
1: 자, 김치 명인의 비법이 가득 담긴 총각무 깍두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총각무 깍두기 오늘의 네. 주인공 이 총각무 손질해볼게요.
2: 여기가 흙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서
1: 네.
2: 지금 물로 1차 씻어놨거든요.
1: 네.
2: 근데 여기에 이렇게 겉잎을 이런 거는 먹을 수가 없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따주고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좀 찌릿긴 거는 좀 따주고 연한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고
1: 네.
2: 뿌리 다 떼고요.
1: 뿌리 다 떼고.
2: 네.
1: 선생님, 이 총각무가 지금이 제철인가요?
2: 제철은 아니에요.
1: 아, 제철은
2: 아니고? 가을, 겨울이 맛이 있는데
1: 아.
2: 여름무가 워낙 맛이 없으니까
1: 네.
2: 총각무 깍두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 맞아요. 사실 깍두기는 아삭거리는 식감을 좋아하는데 네,
2: 단단하거든요.
1: 맞아요.
2: 더. 네, 이게 더 단단해요. 그리고 여기 밑둥.
1: 예.
2: 여기 밑둥이라고 하는데 여기 정리를 해줘야 돼요.
1: 맞아요. 여기 흙이 많이 껴 있어요.
2: 네, 이렇게 하고
1: 네?
2: 필러로 깎아주세요.
1: 필러로. 이렇게. 선생님, 껍질을 벗기는 이유는 뭘까요?
2: 매워요.
1: 아.
2: 맵고 그리고 껍질째 있으면 요즘 무가 그렇게 이쁘지 않거든요.
1: 예.
2: 지저분해 보이기도
1: 예.
2: 하고 고추가 흡착이 안 돼요.
1: 아, 양념이?
2: 양념이, 예. 특히 고춧물이 안 들어요.
1: 사실 이 필러라면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예.
2: 예.
1: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단 이렇게 준비한 거죠.
2: 예, 이렇게 해서
1: 아, 살짝 이 여름 깍두기가
2: 예.
1: 이 여름 총각무가 매운맛이 있군요.
2: 예, 좀 매워요. 그리고 원래 온열무맛이라고 해가지고
1: 예.
2: 무가 여름에는 맛이 좀 덜해요.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당도가 떨어져요.
1: 맞아요. 맞아요.
2: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요.
1: 네.
2: 이 파리 좋아하시는 분은
1: 네.
2: 또 열무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열무를 좀 섞어서 담아도 돼요.
3: 열무를 섞어서.
2: 네. 자, 김치가
3: 네.
2: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음식이에요.
1: 그러게요.
2: 하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0: 자, 이 깍두기 이 총각무 때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썰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미리.
1: 네네네. 그자 이렇게 네. 요즘 모양이 별로 안 이쁠 때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 이 부분은 한 입 크기 되면 그냥 자르세요. 이렇게
0: 네.
1: 동글동글하게 모양이 뭐 있지. 뭐 정사각이 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게.
0: 네.
1: 그럴 때는 하고요. 자, 이렇게는 여기는 4등분 하세요.
0: 4등분.
1: 그리고 여기는 2등분 해도 돼요.
0: 예.
1: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굵은 부분은 6등분을 하세요.
0: 네.
1: 그러면 한 입 크기가 딱 되고 자, 이건 절일 거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파리는
0: 네.
1: 깍두기 길이로 한 아. 2cm
0: 네. 네,
1: 같은 길이로. 그래서 잘라내고 나니까
0: 네.
1: 이게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열무를 좀 섞어도 돼요.
0: 열무를 좀 섞어서.
1: 네, 이파리 좋아하시면.
0: 자, 오늘 이렇게 몸통이랑 이파리 줄기 다 들어가니까 너무 더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1: 여기다 소금은 절이는 소금이에요.
0: 네. 항상 보면 선생님은 이 소금을 많이 쓰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절이실 때.
1: 그래야 씻지 않고.
0: 네.
1: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꾸 씻어내는 이유가 소금을 막 한 컵, 두 컵 막 써요.
0: 맞아요, 맞아요.
1: 계량이 안 돼 있어서 그러거든요.
0: 예.
1: 그리고 나서 이제 짜니까 씻어내요. 그러니까 무의 맛난 맛들이 다 빠져나가죠.
0: 그때.
1: 네. 그 열무하고 얼갈이하고 예. 총각무 이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0: 네.
1: 자, 그래서 이렇게.
0: 자, 보여주신 이 적당량을 이렇게 넣고 한번.
1: 네. 이렇게.
0: 절여볼게요.
1: 양 많이 하거나 그러면 2시간까지도
0: 예.
1: 하고
0: 조금해서
1: 좀 작게 썰었으면 1시간이면 되고요.
0: 1시간.
1: 1시간이면 되고 한두 시간 정도.
0: 네. 그 정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절여놓은 총각무가 있는데요. 물이 많이 나왔어요.
1: 자, 이게 예. 지금 물 빠진 거거든요.
0: 네.
1: 자, 이거 씻지 않고 그냥 절인 상태로
0: 예.
1: 그냥 이렇게 물이 빠져나왔어요.
0: 예.
1: 딱 하거든요.
0: 예?
1: 근데 이거는 부드러워졌어요.
0: 어, 그래.
1: 예, 이 정도
0: 그렇게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1: 예,
0: 원래?
1: 예, 이렇게.
0: 와, 이렇게 한 시간만 돼도.
1: 예, 이 정도 이렇게 절여주시면 돼요.
0: 자, 이렇게 한번 절여주시고, 자, 총각무까지 저희가 한번 절여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뭘 하면 될까요?
1: 예, 양념해야 되겠죠?
0: 양념.
1: 손질하고, 네. 이거 이제 정선한다고 하는데,
0: 네.
1: 절이는 것까지 하면 거의 다 된 거예요.
0: 자, 그러면 쪽파부터 한번 썰고.
1: 네. 쪽파도 이거는 같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한
0: 길이요?
1: 2cm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굵은 거는
0: 네.
1: 칼집을 한번 이렇게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썰을 때 이렇게 이렇게 썰으면 돼요. 파 머리가 돌아다니거든요.
0: 아,
1: 이렇게.
0: 맞아, 맞아.
1: 예. 그래서
0: 맞아요. 파 머리가 돌아다녀요. 안에서.
1: 예, 안에서 돌아다녀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이렇게.
0: 근데 확실히 또 우리 선생님께서 김치 명인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김치 담글 때.
1: 별거 아닌 것 같은데.
0: 네, 이런 거 하나서부터가 네, 다르신 것 같아요.
1: 초보자들은 또
0: 예.
1: 초보자들은 정보가 되거든요.
0: 어,
1: 그래서 감사합니다. 부재료 준비해놨고요.
0: 예.
1: 자, 그다음에 이제 양념해야 되겠죠.
0: 양념.
1: 이제 저한테
0: 예.
1: 비법 하시거든요.
0: 예?
1: 비법이 없는 게 비법이에요.
0: 아, 이런 게 다 비법이 돼요, 선생님?
1: 아니요.
0: 명인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1: 안 그래요.
0: 그래요?
1: 전국의 엄마들이요.
0: 예.
1: 김치 다 잘 담가요. 안에서 그렇지.
0: 아.
1: 성가시고 귀찮고 먹을 사람이 없어서 안 해요.
0: 어, 맞아요. 이 말씀 하셨어요.
1: 식구들이 없어서. 예, 그래서 그렇지.
0: 예.
1: 엄마들이 전부 다 명인들이세요.
0: 오, 우리 엄마 기분 너무 좋으시겠네요, 오늘. 예.
1: 김치 담가주는 아들을 위해서.
0: 아, 감사합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이파리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걸 이렇게.
0: 예. 이거 무 몸통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로 따로 이렇게 좀 버무리고 있어요.
1: 네.
0: 이유가 뭘까요?
1: 왜 그 먹으려고 이렇게 보면 하얘지잖아요.
0: 아, 맞아요. 겉돌아서.
1: 예, 예. 그 대신 식혀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0: 예.
1: 앞으로 무에서 수분이 더 나올 예정이에요.
0: 맞아요. 아, 그래서 아예 이 고운 고춧가루를 묻혀주시는 거네요.
1: 네, 이렇게 묻혀놓으면.
0: 먹음직스러워요.
1: 이렇게 데꾸고 여기다 양념을 하세요. 여기다가.
0: 아, 거기다가.
1: 그러면 그릇 하나 설거지 덜 나오잖아요.
0: 자, 어떤 것부터 드릴까요?
1: 맨 먼저 고춧가루부터.
0: 고춧가루.
1: 넣고요. 다시마 물로 개주세요.
0: 아, 요거를.
1: 자. 여기서
0: 네.
1: 이제 막 육수에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넣고 끓여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권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0: 힘만
1: 여기서
0: 들고.
1: 물이 하는 역할은 고춧가루 양념을 개해주는
0: 네.
1: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이에요.
0: 네.
1: 맛은 액젓이네요.
0: 아, 맛은 액젓이.
1: 액젓과 새우젓이네요.
0: 새우젓으로.
1: 그래서 젓갈을 마시는 거 고를 생각하세요.
0: 젓갈을. 손맛으로 이렇게.
1: 맛으로. 예. 그다음에 다진 마늘.
0: 예.

0: 다진 생강.
1: 다진 생강.
0: 찹쌀죽.
1: 찹쌀죽. 찹쌀풀.
0: 네. 이게 당화작용 하거든요.
1: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념 먼저 버무린 다음에
0: 설탕을 아직 안 썼어요.
1: 예.
0: 설탕을 아직 안 썼고, 자, 이거 보세요.
1: 어, 벌써 이렇게 색깔이.
0: 이렇게 여기다가 전체를 예? 묻혀주는 거예요.
1: 오, 어, 진짜 맛있겠어요, 선생님.
0: 자,
1: 예.
0: 파 주세요, 파.
1: 파요. 파. 자, 어느 정도 이제 잘 묻힌 다음에, 잘 버무린 다음에 이제 초파를 넣을게요.
0: 네, 파 주시고요.
1: 근데요, 선생님, 확실히 이 고운 고춧가루로 미리 해서 그런지, 한번 해서 그런지 이 빨간색 이제 옷이 잘 입었어요.
0: 다 먹을 때까지.
1: 예?
0: 예,
1: 네,
0: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빨갛게 있고요.
1: 설탕 언제 넣나요?
0: 설탕은 이제 지금 넣었는데 미리 넣어서 막 주물딱거리면 나중에 끈끈하게
1: 아.
0: 예, 그렇게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설탕은 넣고 바로
1: 끈적해서 네, 맨 마지막에 끈적. 네. 마무리할 때쯤
0: 이렇게 넣고요.
1: 네.
0: 그리고 그리고 검정깨로
1: 예.
0: 저는 그냥 이쁘라고 넣는 거예요. 얘가 뭐 대단한 맛을 내는 건 아니고요.
1: 예.
0: 눈으로 봤을 때 예.
1: 식감이 더 살아요.
0: 예. 예. 이쁘잖아요. 귀티나야 보이는 것 같아요.
1: 뭔가 분위기가 있네요, 확실히. 예.
0: 분위기 있죠.
1: 예.
0: 검정색이 그런 역할을 해요.
1: 아, 진짜로 이렇게 자. 깍두기 안에 들어가니까 자, 이제 담아볼 차례인데 어떻게 할까요?
0: 이렇게.
1: 어, 정말 금세 완성이 됐네요, 선생님.
0: 아까 양념 준비할 때까지가 힘들어서 엄마들이
1: 예.
0: 안 당기는
1: 아, 거예요. 솔직하게 장 보고 다듬고 하는 게
0: 그게 힘들죠.
1: 근데 또 요리 과정 속에서도 선생님께서 우리 명희님께서 이 과정을 좀 줄여주셔가지고
0: 예.
1: 좀 수월해졌어요.
0: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예. 엄마들이 첨가물이 길게 담가면서 칼집 넣어서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먹을 때 꺼내서 도마에 놓고 예. 썰고 도마 설거지하고 예. 그게 싫어서 요즘 요걸.
1: 아 진짜 그냥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
0: 네, 네.
1: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바로 담그긴 했는데 어느 정도 숙성을 해서 먹으면 맛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요즘 이제 여름날엔 하루 정도만
1: 네. 실온에서
0: 네, 실온에서 뒀다가
1: 예?
0: 냉장고 가면 11일 이상 그 정도 새콤하게 익으면 돼요.
1: 예. 네.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숙성시킨 네.
0: 조금 눌러주시고
1: 예.
0: 배추 이파리나 뭐 있으면 위에 덮어주시면 좋아요.
1: 덮어주시면 예. 이렇게 저희가 숙성시킨 오 깍두기를
0: 숙성시켰는데 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1: 우리가 좋아하는 그 총각무의 그 향 있잖아요.
0: 예.
1: 뭔가 알싸하면서도 예.
0: 예. 그 냄새.
1: 아. 아, 물도 많이 안 생기고 너무 좋아요.
0: 이 정도로 하면
1: 예.
0: 딱 예. 하시고
1: 예, 담아볼까요?
0: 담아볼게요. 라면 탕류
1: 예.
0: 이런 거.
1: 맞아요. 설렁탕 먹을 때도 이 총각무 깍두기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아삭아삭한 식감이 그냥 이 여름하고 잘 어울려요.
0: 아까 고운 고춧가루를 이렇게 물을 들여놓은 거예요.
1: 아, 그러게요. 근데 분명히 이 깍두기 무에서도 물이 나왔을 텐데 흰 부분이 없고 그냥 빨간색이에요, 예쁘게.
0: 그래서 고춧물을 들여놔주는 거예요. 고운 고춧가루로.
1: 그리고 여기 이파리 부분도 선생님께서 한입 크기로 잘 썰어주셨잖아요.
0: 예.
1: 굉장히 먹기 좋은 크기로. 아,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선생님.
0: 아, 그리고 검정깨가 있어서
1: 예.
0: 조금 귀티나 보이죠?
1: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아삭아삭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총각무 깍두기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총각무 깍두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총각무는 겉잎, 뿌리를 제거하고 밑동을 정리한 뒤 필러로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런 다음 총각무를 찬물에 헹군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물에 굵은 소금을 섞어 총각무에 뿌린 뒤 한두 시간 정도 절이고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쪽파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절인 총각무에 고운 고춧가루를 버무려주세요. 고운 고춧가루로 총각무를 먼저 버무리면 숙성 후에도 양념이 겉돌지 않아요. 고춧가루, 다시마물, 액젓, 새우젓,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찹쌀풀을 섞은 뒤 총각무와 이파리에 버무려줍니다. 쪽파를 넣어 버무린 뒤 설탕, 검은깨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김치통에 총각무 깍두기를 담아 하루 정도 숙성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총각무 깍두기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이 여름에 오이만큼 자주 등장하는 게 이 가지인데요. 이 단골 재료 가지로 촉촉한 찜을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1: 네.
0: 재료부터 보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1: 네, 가지찜이에요.
0: 네.
1: 요즘 아이들이 가지만 좀 잘 안 먹어요.
0: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1: 그죠?
0: 예.
1: 물컹하기도 하고 식감도 별로 안 좋아하고 색깔도 요리해 놓으면 거무튀튀 하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애들이 영 안 먹어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먹을까
0: 네.
1: 하다가 고기를 좀 이용해서 가지찜을 하니까 잘 먹어요.
0: 오, 예.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0: 자, 가지 준비해 주셨고.
1: 가지 두 개 준비했고요.
0: 네.
1: 돼지고기 안 심어도 되고 조금 네. 기름기 있는 거 좋아하시면 목살 쓰셔도 돼요. 삼겹살은 기름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0: 네, 담백한 고기로.
1: 네. 네.
0: 그다음에
1: 그리고 가지에 소금간을 조금 해줄 거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양념을 해줘야 돼요.
0: 오, 돼지고기.
1: 네, 이때 찹쌀가루가 들어가요.
0: 예.
1: 찹쌀가루가 들어가는 이유가 좀 잘 이렇게 접착이 되고
0: 네.
1: 겉에도 묻혀주면
0: 네.
1: 부스러지지 않게 고기가.
0: 네.
1: 그래서 간장 여기 다진 마늘 설탕 참기름 여기는 파
0: 네.
1: 송송 온고추 송송
0: 네.
1: 썰은 거예요.
0: 자 오늘 이 요리 과정을 보면 여름 반찬으로 자주 만들게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가지찜 먼저 해볼 텐데요. 이 가지는 여름에 나오는 채소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1: 네.
0: 영양분이 굉장히 많다고 가지가지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예.
1: 오, 어떻게 알았어요?
0: 요리 비결하면서 배웠는데
1: 네, 특히 안토시안 색소가 많아서.
0: 예.
1: 예, 피부 노화 방지.
0: 피부 노화 방지.
1: 예, 여러 가지로 칼로리 적고.
0: 예. 제철에 먹어야 또 저렴해요. 그죠, 가격도.
1: 그렇죠. 예, 그 요즘 먹을 때 이제 지금부터.
0: 예.
1: 이렇게 해서 앞에
0: 예.
1: 꼭지를 따줬어요.
0: 네.
1: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1cm 정도 남겨놓고.
0: 네.
1: 칼집을, 오이소박이 할 때처럼 칼집을 넣는데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끝까지 하지 말고 절반.
0: 절반
1: 채 안 돼도 돼요.
0: 네.
1: 이 정도로 칼집을 넣어주고요.
0: 아, 여기 안에 넣어야 하니까.
1: 예. 고기를 이 사이에 넣을 거예요.
0: 예.
1: 이게 아이들 잘 먹으라고.
0: 숨겨놓는 거죠, 그렇죠?
1: 네. 하고 나서
0: 예.
1: 이게 굉장히 싱거운 맛이 없거든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0: 여기 가지 사이에.
1: 네. 가지 사이에. 그래도
0: 살짝 수분기 빼주려고 하는 건가요?
1: 네. 그리고 찌고 나면 또 이렇게 물을 좀 빼줘야 돼서 그러면 소금기가 또 빠져나오긴 하는데
0: 네?
1: 그래도 밑에 간이 어느 정도 배 있어서
0: 맞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0: 겉돌지 않게 그렇죠
1: 네,
0: 맛이
1: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0: 네. 근데 가지를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입맛을 다시는 거 보니까
1: 네, 맛있더라고요.
0: 가지가.
1: 네.
0: 어렸을 때는
1: 네. 쪄서 밥 위에 쪄가지고
0: 네.
1: 이렇게 찢어갖고 직간장에 묻혔거든요.
0: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를 드시는데 오늘은 또 가지찜으로
1: 예, 이렇게
0: 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1: 자, 이렇게 소금을 사이에 넣어주세요.
0: 소금을 사이에 넣어주셨어요.
1: 이걸 찔 거예요.
0: 이렇게 해서
1: 찌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거는 밑간을 해줘야 돼요.
0: 밑간을
1: 유리볼 좀
0: 고기에 밑간을 하신다고 했어요.
1: 예. 간장을 넣어주세요. 간장.
0: 간장이요.
1: 예. 이거 손으로 주물주물 해줘야 네네. 간이 깊이 돼요.
0: 네.
1: 자. 간장 넣고요.
0: 네.
1: 다진 마늘.
0: 다진 마늘.
1: 그다음에 여기 홍고추하고
0: 홍고추.
1: 파도 좀 넣고요.
0: 네. 자, 조물조물.
1: 조물조물 해주시고
0: 예.
1: 설탕도 약간 애들 먹게 하려면 단맛이 들어가야 되겠다.
0: 맞아요.
1: 저 음식 달게 잘 안 하거든요.
0: 원래 달지 않게 먹는 게 좋잖아요.
1: 네. 너무 단 거.
0: 네. 저희 엄마들도 같으세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0: 예.
1: 여기에다가 참기름으로.
0: 참기름.
1: 고소한 맛도 나고, 향도 나고.
0: 참기름이 들어가면.
1: 네.
0: 사실, 이제 고기에서도 약간 누린내가 날 수 있잖아요.
1: 네.
0: 다 잡히나요, 선생님?
1: 잡혀요.
0: 오.
1: 네, 고소하기도 하고.
0: 고소하기도
1: 참기름
0: 하고.
1: 향.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기름이 참기름 들이
0: 맞아요, 맞아요.
1: 자, 요거로. 이렇게 조금 해서 이렇게 끈끈하게 잘 네. 이렇게 풀어지지 않게.
0: 아, 풀어지지 않게.
1: 네, 찹쌀가루예요.
0: 찹쌀가루. 근데 선생님, 이 찹쌀가루 외에도 전분가루도 있고 한데 이 찹쌀가루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조금 더
1: 쫀득거려요.
0: 아...
1: 네.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이거 좀
0: 아, 이제 묻히셔야 되니까
1: 장갑 하나만 주세요.
0: 이거 이렇게 묻혀서
1: 네, 이렇게 해서
0: 예.
1: 그래야 또 여기도 쫀득거리고 이 가지에 들어가게
0: 형태도 잘 잡히고 그렇죠?
1: 또 가지 길이로.
0: 근데 선생님 꽤 크게 만드시네요.
1: 가지가 크잖아요.
0: 오, 근데 가지 그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0: 이제 찌면 아~ 보세요. 신기하게도 예? 찌면 예. 이렇게 해서 수분 빠지면 딱 예. 벌어져요.
1: 자 그러면
0: 하나의 일품 요리가 될 거예요.
1: 그러게요.
0: 자 일단은 얘는 물러나고요.
2: 예. 선생님 이렇게 이제 재료 준비가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쪄볼까요?
0: 예. 이게 돼지고기하고 네. 가지하고 네. 익는 시간이 달라요.
2: 네.
0: 그래서 한 11분 내지 12분 정도 찌는데
2: 네.
0: 고기를 먼저 올려서 한 6분 정도 있다가 가지를 올리세요.
2: 아, 고기 먼저 익히고.
0: 예, 예, 예.
2: 자,
0: 1차 익히고요.
2: 먼저 고기 먼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찜솥에 네. 완전히 이렇게 물이.
2: 잘 김이 올랐어요.
0: 네, 김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2: 아까 준비해주셨던 예. 이 고기. 저희 찹쌀가루를 묻혀놨죠. 예. 모양을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뚜껑을 덮고.
0: 예.
2: 한 몇 분 정도?
0: 한 6분 정도.
2: 6분 정도.
0: 7분 그 정도 찌세요.
2: 네. 자, 한번 자, 볼까요, 또?
0: 쪄졌어요.
2: 예.
0: 한 6분 정도 됐는데.
2: 이야.
0: 이때 가지를 올리세요.
2: 진짜 맛있게 이제 고기는 쪄졌고요.
0: 네. 가지를 올려서 5분을 더 찌세요.
2: 네, 5분을.
0: 네.
2: 한번 다시 또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가지가 있거든요.
2: 아니, 근데 칼 찜난 방향을 아래로 하면 되나요?
0: 아니, 이거는 그냥 어디 해도 상관없어요. 아,
2: 상관없죠.
0: 네.
2: 자, 가지를 넣고 5분 정도 더 같이 쪄볼게요. 선생님, 네. 한 가지 넣고 5분 정도 지금 쪘어요.
0: 네,
2: 이제... 어떻게 될지 볼까요? 이야.
0: 다 쪄졌어요.
2: 예. 자, 굉장히 또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쪄졌는데요. 예.
0: 자,
2: 이야.
0: 쪘고요.
2: 예.
0: 고기도.
2: 오, 정말 두 개 다 맛있게 쪄졌습니다. 자, 가운데로 와주시고.
0: 자, 가지를.
2: 예.
0: 수분을 좀 이렇게 보면 옆에 수분이
2: 예 아 요렇게 예. 김발로 이렇게 한번
0: 예 위에 뜨거우니까
2: 아, 이게 손으로 짰을 때는 약간 이게 뭐 흐물어진다고 해야 되나 뭉개질 것 같아요
0: 예, 모양도 뭉거지고 예 우리 김밥도
2: 예
0: 이렇게 해서 말아야 또 이렇게 모양이 잡히듯이
2: 맞아요
0: 이것도
2: 수분을 좀 빼주셨어요 선생님께서
0: 이렇게 됐죠
2: 예
0: 그러면 여기에다가 고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2: 아, 이런 식으로.
0: 아이들이 그럼 잘 먹어요.
2: 그렇죠. 아예 한 번에 하나를 만들어버려야.
0: 네.
2: 아, 진짜 맛있겠네요, 선생님. 이 가지가 고기를 품었어요, 그렇죠?
0: 네,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2: 예. 어, 되게 간단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0: 이렇게,
2: 예, 고기는 고기대로 뭉치고 가지는 이렇게 반만 잘라서 소금만 치고
0: 그러니까 서로 익는 시간을 체크해줘야 돼요
2: 와, 이게 뭔가 소금의 밥반찬 같기도 하고 분위기도 있고요 선생님
0: 일품 요리
2: 예.
0: 처럼
2: 아니 이렇게 가지를 통으로 요리해보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2: 예. 지금 이제 김밥 싸듯이 이렇게
0: 네.
2: 조금씩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0: 이거를 자. 일단은 한번 예. 이렇게 놓고요.
2: 네.
0: 요즘은 옛날에는 어른이 숟가락을 들어야
2: 예.
0: 아이들이 들었는데 지금은 예.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야 어른이 숟가락을 던져요.
2: 아, 요즘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야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0: 네. 숟가락을 던져요.
2: 이렇게
0: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2: 예. 어, 너무 재밌네요, 선생님.
0: 네.
2: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부추.
0: 이거를 뭐 이걸로 해도 되고, 홍고추로 해도 되고,
2: 예.
0: 하고 싶은 걸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거무지지 하니까
2: 예.
0: 색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2: 어, 진짜 분위기 있네요, 선생님. 일품 요리 같아요.
0: 네, 오늘 내가 통깨를 잃지 않았어요.
2: 예.
0: 다른 걸로 다 썼거든요.
2: 자,
0: 이렇게 해서.
2: 네.
0: 먹을 때는.
2: 네.
0: 가위로 잘라 드셔도 되고 썰어 드셔도 되고.
2: 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가지찜이 완성됐습니다.
3: 가지찜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지는 꼭지를 제거하고 칼집을 절반 넣은 뒤 안에 소금을 넣어주세요. 부추는 1cm 길이로 송송 썰어줍니다. 돼지고기에 국간장, 다진 마늘, 다진 홍고추, 다진 대파, 설탕, 참기름, 찹쌀가루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찹쌀가루를 넣으면 고기에서 쫀득한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양념한 돼지고기를 절반으로 나눈 뒤 남은 찹쌀가루를 묻혀줍니다. 김이 오른 찜기에 김발을 올린 뒤 돼지고기를 넣어 6에서 7분 정도

써주세요. 그런 다음 찜기에 가지를 올려 5분 정도 더 쪄줍니다. 김발로 눌러 가지의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가지 안에 돼지고기를 넣은 뒤 김발로 눌러 모양을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송송 썬 부추를 올리면 가지찜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담백한 닭고기 육수에 상큼한 겨자 맛을 더한 초계탕부터 밥에 비벼 먹으면 어느새 한 그릇 뚝딱 입맛 도둑 노각 무침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0: 뭔가 나쁜 짓을
1: 버리고 싶은데. 아주 나쁜 짓을. 야, 나는야 옥토너티. 나의 큐브 생성기를 작동시킬 시간이군. 2 곱하기 2 곱하기 2 옥토너티 큐브. 새로운 3차원 파워만 있다면 이제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지.
2: 3, 4.
3: 내가 던질 차례다.
1: 아니, 내 차례. 내가 이겼고 나는 졌어.
2: 정사각형 파워 2 곱하기 2 3 곱하기 3.
1: 그래, 내가 할 거야.
4: 무슨 짓이야, 옥토너티? 뭐 하는 거야?
1: 빙글빙글 돌게 해주지. 옥토너티는 이제 3차원 큐브라고. 넌 내 큐브 생성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옥토플롭.
5: 어? 저건 뭐지? 누군가 큰 큐브가 필요한 게 분명해. 나처럼 간다. 큐브 필요한 사람 있어요?
1: 이건 또 뭐야? 넌 누구야?
5: 나는 27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는...
1: 형편없는 녀석! 이 구역에서는 오직 나만 큐브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은 평생 못난 이로 살게 될 거야! 이제 더 이상의 방해꾼은 없겠지?

0: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27이라고 해. 그리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슈퍼 큐브. 3 곱하기 3 곱하기 3. 강력한 파워의
1: 3차원 큐브 완성. 구사명제의 슈퍼 재채기를 받아라. 으이!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자, 그럼 올해 최고의 낚시왕을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곰입니다.

탈출!

멋지다. 세상에. 진짜 멋져.

0: 알았니? 난 이제 공주가 아니야. 바로 여왕이라고. 어, 뭐야? 야호! 이리 와, 가자!
1: 어머나!
0: 진짜 공주님이 또 있잖아? 어서 오세요. 여긴 우리 왕국이랍니다.
2: 맞죠?
0: 장이야 공주님, 여기 좀 보세요. 얘는 내 유니콘이에요.

그분을 덥석 잡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말고요. 용한테 잡혀갈 땐 이렇게 하는 거.

뭐야.

Yeah.

깜빡하고 가면 어떡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멀리멀리 도망쳐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대. 좋아, 이제 공주놀이는 끝.

0: 코스타 이카루스 1.
1: 소방 안전 시험 결과를 발표할게.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에이, 뭘 두구두구해요. 보나마나 새나겠죠.
3: 이게?
1: 1등은 해옹. 예?
2: 그럴 리가 없는데.
3: 축하해, 태호. 드디어 나를 이겼구나.
4: 기분 좋냐?
5: 좋을 게 뭐 있어. 언젠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건데. 난 뭐라든지 결국 1등을 하게 되거든. 그러고 나면 뭐 바로 시시해지지. 아, 이번엔 파이어로보가 지겨워질 차례인가.
2: 뭐야, 태호. 왜? 잘난 척 대마왕이네. 방금 그 말 진심이야? 우액이다, 정말.
5: 아, 지겨워.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6: 거기 서라!
5: 어? 무슨 일이지?
3: 웃기지 마. 이걸로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6: 하, 애국자 나셨구먼. 됐어. 이제 그만 로켓 설계도를 넘기시지, 어?
2: 잠깐! 어?
6: 넌 뭐야?
2: 알 거 없어!

0: 긴장해.
1: 괜찮으세요?
0: 어?
1: 다친 곳은 없고요?
0: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컷! 포악사!
1: 어?
3: 어?
1: 뭐야, 설마 영화 촬영이었나?
2: 그래, 스파이 009 시리즈의 신작이지.
1: 스파이 뭐라고요?
2: 천만 관객이 본 영화지만 뭐 모를 수도 있지. 자네, 영화배우 할 생각 없나?
1: 영화배우요? 제가요?
2: 그래, 잘생긴 외모에 빼어난 무술솜씨, 딱 우리가 찾던 남자 주인공이야. 한번 고민해봐.

0: 정말 태어 녀석.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며칠째 훈련도 안 나오고 말이야.
1: 맞아. 우리만 청소하고.
2: 오늘도 학교 끝나자마자 사라지던데. 무슨 일 있나?
3: 사고 발생.
0: 어?
3: 사고 발생.
4: 좀 전까지 멀쩡히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섰다고 한다.
5: 네? 네?
6: 낮은 곳에 있는 케이블카들은 어떻게든 구조 중이긴 한데 가장 높은 곳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7: 도와주세요!
8: 살려주세요!
4: 태호가 없으니 우선 너희들이 그 몫을 대신해야 한다. 최후의 훈련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태호는 아직인가?
1: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0: 여기 이 각도에서 촬영 진행해 주세요.
2: 멈춰라!
3: 굉장해.
4: 좋아 좋아. 계속 가. 계속.
3: 엄청나게 높아. 어떻게 구조하지?
5: 역시나 이카루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0: 이카루스는 없다고 생각해라. 이안, 직접 올라갈 수 있겠나?
5: 네? 제가요? 저렇게 높은데요?
6: 그야 당연하지.
3: 맞아. 허큘리스는 무거워서 위험해. 타이탄은 말할 것도 없고.
5: 갑자기 태호가 점점 미워진다. 한번 해보지 뭐. 출발한다. 오늘은 태호가 정말 밉다. 미워.
6: 지상 승강장 앞에 도착했어.
3: 나도 자리 잡았어.
5: 나도 거의 다 왔거든. 피닉스 등장.
3: 어? 하이 여러분, 우리 구하러 왔어요?
5: 물론이지. 자, 어서 내려갑니다. 잡으세요.
3: 거의 다 왔어요. 그대로 조심. 됐어요. 조심해서 내리세요. 우와, 내려왔다.
5: 이제 다음 케이블카로 갈게. 피닉스 등장.
7: 어떻게 된 거야?
5: 멈춰!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1: 이안, 케이블카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졌어.
5: 네? 브레이크가요?
7: 사람 살려!
5: 너무 빨라! 맙소사! 그대로 두면 지상 승강장에 부딪힐 거야. 제이, 이제 네 차례야.
6: 알겠어. 타이탄, 승객들을 꼭 구해내자.

0: 솜씨.
1: 잘했어, 제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0: 그러니까 태호 녀석 대체 어디서 뭘 하길래 안 오는 거야? 큰일이야! 호수 이것 좀 봐봐.
1: 어?
2: 뭔데?
0: 이거
3: 베일에 쌓여있던 스파이 009의 남자 주인공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인 배우 태호 군인데요.
0: 뭐? 태호가 스파이 009의 주인공이라고?
1: 말도 안 돼!
4: 화려한 외모에 멋진 액션까지 정말 스타 탄생 예감이죠?
5: 스파이 009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6: 야! 닭살! 쟤 왜 저래?
1: 잠깐! 그래서 계속 훈련 안 나온 거야?
0: 그런가 봐. 정말 실망이야. 오늘의 안전 교육.
7: 오늘은 케이블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케이블카를 안전하게

0: 편하게 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1: 승객들이 한쪽으로 모두 몰리면 기울어져서 균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골고루 퍼져서 타도록 해요.
2: 테이블카 안에서는 심하게 움직이거나 뛰지 말고 가급적 얌전하게 있어야 해요.
3: 그리고 어린이는 절대 혼자 타지 말고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해요.
0: 모두 잘 알고 있구나. 다음엔 태호도 같이 타면 좋겠네.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슈퍼스타 이카로스 2. 뭐?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겠다고?
1: 아니, 그만두는 건 아니고 좀 쉬겠다고. 알잖아, 영화 촬영으로 바쁜 거. 뭐 그만둘 가능성도 있긴 해.
0: 길거리 캐스팅 좀 된 것 같고 슈퍼스타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이럴 거면 애초에 파이어 로봇은 왜 시작한 거야? 어?
1: 아, 글쎄, 그것도 문제야. 이젠 내가 왜 파이어 로봇가 되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2: 그럼 잠시 쉬는 게 좋겠구나.
0: 박사님!
1: 감사합니다. 그럼...
3: 태호야... 아차!
4: 테디야, 오늘 귀국하는 날이었지?
5: 네, 공항인데 아무도 안 나왔네요.
4: 미안, 미안. 문제가 좀 생겨서 그랬어.
0: 테디가 누구야?
6: 국제소방관인 태호의 형이야.
0: 우와, 멋지다.
5: 네? 태호가요?
6: 이쪽 봤어, 이쪽.
5: 응?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0: 이게 촬영장이야 공연장이야?
1: 우리 학교 여자애들도 전부 팬클럽에 가입했대.
0: 설마 유리도?
1: 내가 알겠냐?
0: 왜 우리까지 응원을 해야 하냐고. 당장 끌고 가도 모자랄판에.
2: 태호는 내가 잘 아니까 한번 믿어봐. 알겠지? 응원도 확실히 해주고. 시작.
1: 얼굴 천재 김태호.
3: 얼굴 천재 김태호.
0: 깜짝이야.
1: 같이 좀 같이.
3: 얼굴 천재 김태호. 얼굴 천재 김태호.
0: 뭐야?
3: 절대 지켜 김태호.
4: 왜 저래?
5: 날씨 좋다.
6: 그러게.
7: 자, 그럼 새롭게 준비한 첫 번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8: 이제 파이어 로봇을 기다려볼까요?

0: 얘들아, 긴급 상황이야. 수변공원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낙뢰가 발생하고 있어.
1: 아마도 일렉트로의 소행이 아닐까 의심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액션!
1: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2: 어?
3: 벤, 누가 좀 도와줘요.
0: 나무 아래도 위험해요. 어? 역시 나타나셨군요.
1: 뭐지?
0: 본격적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2: 아, 저건

0: 뭔가 심상치 않은데? 다들 어디 갔지? 출동했나?
1: 왜?
0: 어?
1: 이제 와서 걱정되냐?
2: 뭐야? 왜 이 카로스를?
1: 주인도 없는데 내가 좀 타면 안 되냐?
2: 잠깐, 그보다 형이 왜 여기 있어?
1: 왜긴? 어? 우리 코찔찔이가 파이어 로버를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2: 어?
1: 그래서 내가 이카루스를 하려고.
2: 뭐? 그게 무슨...
1: 아까 애들이 응원하는 거 봤지? 이제 넌 필요 없다는 뜻이야. 내가 있으니까.
2: 뭐라고?
1: 드디어 우리의 오랜 경쟁이 나의 승리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 거야.
2: 오랜 경쟁이라니. 어?
1: 이 소방차는 미래의 최고 소방관 거니까 넌 만지면 안 돼.
3: 싫어! 만질 거야! 내가 최고 소방관이 될 거라고!
2: 그래서 내가 파이어 로봇가 됐었지.
1: 그럼 이제부터 이건 내 거다.
2: 누구 맘대로!
1: 어?
2: 이카루스!

0: 귀여운 녀석.
1: 치사하게 날아다니기나 하고.
2: 한심하긴.
1: 어? 태호!
3: 이래서 내가 그만둘 수가 없어.
0: 어쩐지 하나가 안 보인다 했어요.
1: 라이트닝 어택!
2: 제이, 신호 줄 테니까 한 번에 처리해.
1: 한 번에? 어떻게? 아하! 맡겨줘! 뭐야?
2: 어디? 따라와봐, 일렉트로!
1: 소원이라면 본때를 보여주지요!
2: 이거 내일쯤에나 잡으려나?
1: 제법이군요. 잘난 척도 끝입니다.
2: 제이, 지금이야.
1: 좋아, 타이탄 판.

0: 정도는 가렵지도 않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번 쇼는 일렉트로 윙의 인사차 들는 거니까요.
1: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2: 파이어 로보를 시작한 이유가 생각났거든. 지금 그만두면 형한테 지는 거니까 절대 그럴 순 없어.
3: 이게 제 거란 말이죠.
4: 오늘의 안전 교육.
5: 오늘은 파이어 로보가 낙뢰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냈지? 그러면 낙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4: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 특히 위험해요.
6: 그러니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4: 하지만 이미 밖에 나왔다면 자동차 안이나 가까운 건물 안으로 피해요.
2: 또 주변에 높은 물체가 있을수록 벼락을 막기 쉬우니까 가급적 나무나 가로등 아래는 피하는 편이 좋아요.
5: 그래, 건물 안으로 피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안전!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어?
1: 이게 뭐예요?
0: 드디어 왔군. 야,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에서 우주 최초로 개발해 10개만 한정 판매하는. 야, 바로 드글드글 안경.
1: 드글드글 안경?
0: 이걸 쓰면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지. 방금 손을 씻었는데도 세균이 남아있군.
1: 저는요?
0: 물론 세균이 있다. 사람들 손에는 보통 6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거든. 너?
2: 핫초코 두 잔 주세요.
0: 핫초코 마시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겠다고 약속하면요.
3: 알겠어요.
2: 씻을게요.
0: 그럼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야, 안녕하십니까?
1: 문정민님 오셨습니까?
4: 예. 내가 오늘 뭘 살게요? 바로 르꼬르동 볼로 출신 스타 파티셰가 만든 뽀롱뽀롱 마카롱.
1: 오, 유명한 거예요?
4: 아유, 그럼요. 무려 3시간이나 기다려 사왔는걸요.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아유, 이걸 먼저 먹어볼까? 이야.
0: 저 손엔 세균이 6만 마리가 아니라 600만 마리쯤 있겠어.
4: 나는 이거. 자, 곰초이도 먹어봐요. 아!
0: 잠깐! 아! 곰통령님, 손 언제 씻으셨죠?
4: 야, 손이요? 어디 보자. 곰곰곰. 와, 맛있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아, 오늘도 맛지군.
0: 자, 세균 3차 획득.
4: 곰돌이 옆에 사무실에 갔다가 오늘도
0: 세균 4차 획득.
4: 동아씨,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4: 복도에서 동아씨 만나 인사하고.
0: 세균 5차 획득.
4: 그리고는 바로 여기로 왔네요.
0: 그러니까 손은 한 번도 안 씻으셨군요.
4: 예. 뭐가 잘못됐습니까?
0: 곰통령님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합니다.
4: 에? 세균? 안 보이는데?
0: 이 드글드글 안경을 쓰면 다 보입니다. 당장 손 씻으세요.
4: 에? 참나. 알았어요.
0: 어서요.
4: 철수님도 깐깐하기는 참. 하이자. 됐다. 아이, 깜짝이야.
0: 아직도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하군요.
4: 그럴 리가요. 물로 씻었는데요.
0: 물로만 씻는 건 소용없습니다. 자, 올바른 손 씻기 방법 함께 보실까요?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0: 자,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1: 우와, 깨끗해.
0: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모두 아시겠죠? 곰통형님도 아니, 어디 간 거야?
2: 그렇게 손 씻다가 마카롱을 언제 먹어?

0: 그럼 난 맛보지도 못했는데.
1: 죄송해요 공동장님. 먹다 보니까 배에 꼴도 몰라서 나도.
2: 주문하시겠습니까? 어? 네.
0: 이게 다 철수님. 아니 철수님의 저 안경 때문이야.
2: 한 초코 드시기 전에 손 꼭
0: 부숴버릴 거야.
2: 아시겠죠?
0: 철수님.
2: 어? 곰통령님, 아까 손 씻다 말고 어디로?
0: 야.
2: 어? 이런. 예. 아직도 손을 안 씻으셨군요.
0: 예예. 아, 예. 그 안경 쓰고 제 손에 세균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말 세균이 많으면 손을 씻겠습니다.
2: 좋습니다. 자.
0: 어디 정말 세균이 많은지 한번 볼까? 자.
2: 모닝 핫초코 한잔하자.
0: 내 안경. 좋아 됐어. 아니 이게 왜 의자에. 안 돼.
3: 아이고.
0: 제가 실수로 안경을 의자에 떨어뜨렸는데 그새 그걸 다 알고 앉으셨네. 안경아. 아이 좀 잘 살펴보고 앉으시지. 이게 뭐야? 아이고 우리 철수님 이제 손에 세균 검사도 못하시겠네.

0: 어떻게 우리 다 증상이 똑같지?
1: 그러게.
2: 아이고, 기운 없어.
0: 곰돌이님도?
2: 아니, 다들 얼굴에 빨간 반점이? 이게 무슨 일이죠? 병원에 갔더니 음식물을 통해서 세균에 감염된 것 같다고 하던데.
0: 우리가 다 같이 먹은 건 딱 하나예요.
3: 마카롱.
4: 네, 알겠습니다. 마카롱 가게에 확인한 결과 다른 손님들은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먹은 마카롱에만 세균이 있었던 건데.
2: 아니, 어째서 우리가 먹은 마카롱에만 세균이 있었던 거죠? 대체 왜?
4: 어쩌면...

0: 마카롱에 묻어 병을 일으킨 거 아닐까요?
1: 그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손을 씻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0: 지금도 곰통령님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 하군요.
1: 지금도요? 그 안경이 어떡해?
0: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상품이라서요.
1: 말도 안 돼.
2: 곰통령님, 얼른 손 씻고 오세요.
3: 빨리요.
1: 아유, 나 이거 참. 무슨 안경이 원 플러스 원이야.
0: 꼭 비누로 씻으십시오. 여러분도.
1: 좋아, 내 손에 세균 녀석들 다 없애버리겠어. 자, 우리 함께 깨끗한 손 씻기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질러줍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2: 우와, 깨끗해. 친구들도 이렇게 씻어봐. 안녕.
1: 안녕.

붕붕붕 도로의 황제 스포츠카다 붕붕붕 개를 비켜라 씽씽씽 앞에 빙판길이야 어떡해 미끄러진다 어떡해 빙판길에 빠졌어요 누가 나 좀 구해주세요

0: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1: 감사합니다.
0: 바퀴를 거시고 제가 끌어드릴게요.

역시 견인차가 최고네요. 와.

0: 우와, 와, 저절로 막 움직이네요.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우와, 힘도 엄청 강하게 생겼다. 우와. 아, 선생님. 이 차는 어디가 고장나서 온 건가요?
1: 아, 이 차는 고장난 게 아니고 불법 주차해서 이렇게 닌데온 차예요.
0: 아, 불법 주차요? 가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불법 주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불법 주차란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앞,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곳에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거죠.
1: 어, 참다면 잘 나왔는데요.
0: 감사합니다. 어, 그럼 이제 견인차 좀 한번 탈 수 있을까요?
1: 아, 이 차는 공무수행차라 마음대로 못 타요.
0: 그럼 언제 탈 수 있는데요?
1: 구청에서 불법주차 단속 오면은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0: 아, 눈앞에서 못 타다니 너무 아쉽다. 아, 아쉬워.
1: 여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견인 요청하는데 같이 갈래요?
0: 아, 지금 탈 수 있어요?
1: 예.
0: 아, 그럼 무조건 타야죠. 예. 갈래요.
1: 갑시다.
0: 네네.

0: 하세요, 제발. 선생님, 선생님. 저도 해보면 안 될까요?
1: 담겨볼래요?
0: 오, 재밌어요, 재밌어. 만나, 뚱바, 뚱바, 뚱바. 신난 날 처음 가요. 올렸다가, 아, 이 준비 상태로. 선생님, 저 잘했나요?
1: 오, 잘했어요.
0: 어, 저 이제 조작도 잘하는데 차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1: 아, 그건 안 돼요. 저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0: 어? 차를 직접 드는 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요?
1: 예.
0: 아, 그럼 차는 못 들겠네요.
1: 예.
0: 그럼 제가 아까 자세히 못 봤으니까 예. 선생님께서 직접 차를 드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1: 예, 보여드릴게요.
0: 제가 자세히

0: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네. 네, 요거 리프트를 밑으로 내려갖고 네. 차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돼요.
0: 아, 우선 차로 한번 밀고 들어가셔야 돼요. 가까이 갔습니다. 완전 붙진 않고 가까이 네. 갔네요. 네. 네.
1: 여기서 리프트를 이 안쪽으로 더 밀어내야 돼요.
0: 네. 오, 길어져라, 로봇팔!
1: 디귿자로 바퀴를 잡아줍니다.
0: 아, 이제 디귿자로 변신한 거군요?
1: 예.
0: 아, 이렇게 하면 바퀴를 잡을 수가 있네요.
1: 예, 그래갖고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차를 이렇게 조금 떠갖고.
0: 네.
1: 요 정도 올라갖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0: 아, 요 정도 올려서 출발하나요?
1: 예.
0: 오, 힘도 남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올리면 안 돼요?
1: 아, 더 많이 올리면 뒤에가 범퍼가 됩니다, 땅에.
0: 아, 범퍼가 땅에 닿는군요.
1: 예.
0: 그럼 차가 망가지겠네요.
1: 그렇죠, 예.
0: 어, 다시 내려가서. 로봇팔 접혀라!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우와! 무거운 차를 잘 건드네! 우와! 저리차 정말 멋있다! 오! 로봇팔 움직여서! 우와! 멋지다! 어? 저리차는 어떻게 무거운 차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견인차. 다른 말로 운한차라고도 해. 견인차는 고장이 났거나 불법으로 주차된 차를 끌고 가는 차를 말하지. 견인차 뒤에는 리프트가 있는데 이 리프트가 자동차 아래로 들어가서 차의 앞바퀴나 뒷바퀴 쪽을 들어올려. 리프트가 힘이 센 이유는 곳곳에 숨어있는 바로 이것.
0: 아하! 나 알아! 유압 실린더지!
2: 맞아! 유압 실린더는 기름의 압력으로 피스톤을 움직여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장치야. 차 안에 있는 이 단추를 눌러주면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는 유압 실린더 작동 준비 완료! 그리고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무거운 리프트도 척척 내리고 집게발처럼 생긴 포크로 바퀴를 꽉 잡아준 다음 무거운 자동차까지 번쩍 들어올릴 수 있지. 자동차는 아주 무거워서 자동차를 들어올리려면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만 견인차 하나만 있으면 무거운 자동차도 거뜬하게 들어올리지.
0: 아, 그런데 견인차는 힘도 세면서 차를 다 들지 않고 반만 들고 가는 거야?
2: 차 전체를 다 들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 근데 자동차에 따라 앞이나 뒤를 들어올리면 나머지 바퀴가 따라서 굴러가. 바로 이 바퀴를 이용해서 더 큰 힘을 쓰지 않고도 자동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0: 아하! 나 이제 견인차의 비밀을 알았어! 유압 실린더가 달린 리프트와 끌려오는 차의 바퀴를 이용해서 무거운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였어!
2: 맞아! 바로 그거야!
1: 산다면 견 출동 또 할 건데 같이 갈래요?
0: 네! 견인차 출동!

0: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 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 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 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어디까지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줄아.
1: 어, 왜?
0: 어, 오다가 아빠 봤는데 아빠 어디 가시는 거야?
1: 아, 아빠 헌혈하러 가신대.
0: 헌혈?
1: 응.
0: 헌혈이 뭐지?
1: 헌혈은 피를 뽑아서 피가 부족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0: 어? 피를 뽑아서 나눠준다고?
1: 아, 그래. 너 헌혈해서 코봉이 목숨을 살린 진주댁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진주댁 기억이.
1: 기억이.
0: 안 나.
1: 또 기억이 안 나는군.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0: 꼬봉이는 나눔, 헌혈. 어느 날 코봉이가 크게 아파서 수술을 하러 병원에 왔어.
1: 우리 코봉이 수술 받고 얼른 낫자해.
2: 그려, 우리 코봉이는 콧바람도 잘 부니께 금방 나을 거예요.
1: 맞아, 맞아. 아유.
0: 감사합니다, 아줌마 아저씨.
2: 코봉이, 파이팅! I love you!
3: 코봉아! 알러뷰!
1: 내일 수술이니까 예. 얼른 병실로 가자.
2: 그려, 가자. 아이고. 아이고, 잘 될 거예요.
0: 그리고 다음날 코봉이의 수술이 시작됐지.
4: 메스.
5: 메스.
4: 좋아요. 좋아. 좋아요.
1: 아니, 별일 없을 겨.
0: 마을 사람들은 코봉이의 수술이 잘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1: 아유, 아유, 그만 울어.
4: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1: 아유, 뭐 지금 잘 끝날 건데 그래.
0: 아유. 그런데 그때 수술실에서
4: 아, 싫어. 자, 수박, 수박, 수박.
5: 자, 선생님,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0: 코봉이가 피를 많이 흘려 위험해졌어.
4: 빨리 가서 피를 가져와요.
5: 아, 지금 병원에 피가 없는데요.
4: 뭐라고요?
1: 예. 아이고,
4: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5: 코봉이가 수술하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데 병원에 피가 없어요.
4: 야! 잠깐만, 그러면 우리 코봉이는 어떻게 된다가요?
5: 저 헌혈을 해야 하는데.
3: 아이고, 그분 코봉이 혈액형이 뭔데요?
5: O형이요.
3: 우영, 난 A형인데, 아, 어쩐데, 난 A형인데, 아유, 코봉아.
4: 스상님, 내가 할라요. 나 우영이에요.
5: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 따라오세요.
0: 다행히 진주댁이 같은 혈액형이라 헌혈을 해줘서.
5: 선생님.
4: 네.
5: 우영피 구해왔습니다.
4: 아, 좋아요. 계속 하자고요.
5: 예.
4: 달아주세요.
5: 예.
0: 수술을 마칠 수 있었지. 그리고
6: 괜찮아요.
1: 아유, 코봉이 괜찮아요 지금.
7: 코봉이 수술 잘 됐습니다. 아유,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0: 수술도 잘 됐대.
8: 잘 됐다. 그럼 진주댁에 헌혈을 해서 코봉이가 살아난 거야?
0: 응, 피가 부족하면 죽거든.
8: 오, 피가 부족하면 죽어?
0: 응, 그렇다니까.
8: 그럼 다시 헌혈을 받으면 살아나는 거야?
0: 그렇지. 그래서 헌혈을 하는 거야.
8: 아, 근데 피가 부족하면 왜 죽는 거야? 왜 죽는 거냐고. 왜?
0: 그게, 그러니까, 피가 모자르면.
8: 누나 거기까지 모르는 거냐?
0: 아, 맞다.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헌혈 딱지야. 헌혈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8: 어, 적혈구다.
9: 안녕.
8: 적혈구, 왜 피가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9: 그건 피가 우리 몸의 연료이기 때문이야. 연료가 떨어지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피가 많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멈추거든.
0: 그럼 죽는 거예요?
9: 맞아. 우리 피사총사들은 평소에 혈관을 따라서 나 적혈구는 산소를, 혈장은 영양소를 몸 곳곳에 전해주는 일을 해.
10: 우리가 지킨다.
0: 어서 피사총사.
9: 자, 산소.
11: 영양소도 가져왔어. 자.
0: 우와! 으라차차! 힘이 났다! 예!
9: 그런데, 코봉이가 수술을 할 때였어.
3: 삐삐삐! 저기 보지!
9: 몸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게 된 거야.
3: 이런! 우리 피사총사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
4: 너 저렇게 되면 어떡해!
3: 얘들아! 꽉 잡아! 버티려고!
12: 어떡하지! 저렇게 많이 빠져나가면 우리 혈장들이 부족해서 영양소를 공급할 수가 없는데!
9: 우리 적혈구들은 산소 공급을 못해!
12: 어떡해!
10: 그러니까 버티라고! 버티라고!
9: 하지만 피들은 계속 빠져나갔고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10: 안 돼 있어! 비상부인과! 비상부인과! 피가 많이 부족하다! 적혀있고 현장을 보내주기 바란다!
13: 어떡하지?
4: 선생님! 선생님! 피들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빠져나간 피가 너무 많아요.

0: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다.
1: 아니 그게 피를 만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2: 선생님 이제 피가 80%밖에 남지 않았어요.
1: 안 돼요. 피가 70%까지 떨어지면 우린 다 죽어요. 이대로 계속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린 다 끝이에요. 어떡하지?
2: 선생님 이제 피가 75%밖에 남지 않았어.
1: 어떡해요.
0: 피가 더 많이 빠져나가 상황은 더 심각해졌고 우린 절망하고 말았어.
3: 적혈구! 왜 그래?
4: 적혈구와 혈장을 못 보내줄 뿐만 아니라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빠져서 우리 곧 죽을 거래.
5: 우리 이제 어떡해.
4: 정신 차려. 우리가 모아두면 끝장이라고.
3: 이렇게 끝나다니까.
0: 산소가 많이 부족해서
4: 선생님이 많이 힘드실 거야.
5: 모두들 영양 부족 부담일 텐데.
6: 너무 슬프다.
0: 더 큰 문제는 사람의 몸이 아닌 데서 피를 만들 수 없다는 거야.
5: 그럼 어떡해요?
0: 모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3: 그동안 고봉이 몸 돌보느라 고생들 많았어.
4: 혹은 내 바이러스들과 싸우느라 결국 네가 고생이 많았지.
7: 이제 우리 못 보겠구나.
4: 미안. 너희들 보고 싶어도 어떡하냐.
1: 이런 이대로 끝나다니.
2: 선생님 이제 피가 70%밖에 안 남았어요.
1: 그럼 우리 이제 죽어요.
0: 모두가 슬퍼하고 있던 그때였어.
2: 선생님 내가 할라요. 나 우양이에요.
4: 아 정말요?
0: 진주댁이 헌혈을 해준 거야.
4: 선생님. 네. 오용필 구해왔습니다.
8: 좋아요. 계속 하자고요. 예. 달아주세요. 예.
6: 죽기라.
1: 이게 무슨 소리지?
9: 난 진주댁 몸에 있는 적혈구 산소 주러 왔어요.
10: 난 진주댁 몸에 있는 혈장 영양소를 공급하러 왔어요.
0: 진주댁에 적혈구와 혈장이 온 거야.
1: 비사총사!
4: 형아! 형아!
0: 여기는 비사총사!
1: 적혈구와 혈장을 보내줄게요!
0: 네! 아까라도 지원해줄 피가 없다면서!
1: 진주댁에서 적혈구와 혈장이 도와주러 왔어요!
4: 얘들아! 적혈구와 혈장을 더 보내준대!
0: 죽어가던 코봉이 몸에 기적이 일어났지.
11: 코봉이 몸은 우리가 돕는다.
0: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말이야.
10: 코봉이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6: 와, 잘 됐다.
0: 이렇게 피가 부족해서 생명이 위험할 때는 다른 사람의 피가 있으면 살 수 있어. 평소에 건강한 어른들이 헌혈을 많이 해두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그런데 요즘 헌혈을 많이 안 해서 피가 부족하대.
6: 그래서 아빠가 헌혈을 하러 가신 거구나.
0: 맞아. 호떡이 호빵이 아빠처럼 어른들에게 헌혈 많이 해달라고 꼭 전해줘.
12: 네. 건강한 어른 여러분, 헌혈 많이 해주세요.
13: 아, 맞다. 누나, 근데 코봉이는 어떻게 됐어?
12: 코봉이가 어떻게 됐냐면 아유, 이제 괜찮아요.
2: 아이고, 코봉이 고생했다, 고생했어.
14: 아이고. 복원 축하요.
12: 아이고 감사합니다.
15: 축하야 축하야. 아 맞다. 내가 너랑은 혈액형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헌혈을 못했지만 내가 너 거기 있는 동안 헌혈 많이 했다.
12: 우와. 아, 그럼 저도 이제 다 나았으니까 헌혈할래요.
16: 아이고 코봉이 니는 어른이 돼야 할 수 있지. 아, 조금 더 커서 해보라. 네. 아무튼 축하한다 우리 코봉이.
13: 우와 멋지다. 누나 나도 어른 되면 헌혈할 거야.
12: 우와 우리 오딱이 최고.
13: 누나 그럼 나의 헌혈딱지 지우는 거야?
12: 노래 잘하면
13: 오예 오예.
1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3: 오예.

0: 200명 구하지.
1: 우와, 우리 운동이 잘하는데.
0: 또또또.
1: 좋아, 그럼 계속 해볼까?
0: 건강한 어른 헌혈에 두면
1: 피를 모았다
0: 피가 필요한
1: 사람에게 줘서
0: 생명 구하지.
1: 우와, 저 여기.
0: 우와, 헌혈 딱 집어넣었다. 말지. 우렁우렁우렁우렁우렁우렁. 어? 무슨 일 났나?
1: 호떡아 큰일 났어. 옆집에 구급차 왔어. 구급차?
0: 왜?
1: 옆집 꼬마가 구급차에 실려갔대.
0: 뭐? 어디 아파?
1: 아니, 자동차에 오래 있다가 쓰러졌대.
0: 에이, 무슨 자동차 안에 오래 있었다고 쓰러져?
1: 아, 진짜야. 뜨거운 자동차 안에 오래 있으면 쓰러져. 너 뜨거운 자동차에 오래 있다가 쓰러진 봉구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얘기?
1: 어.
0: 당연히 기억 안 나지.
1: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 줄게.
0: 누나 최고.

0: 빨리 넣어. 아.
1: 그 사건은 봉군의 가족이 휴가를 떠나면서 일어났지.
2: 이게 봐, 아이고 여기 있다.
0: 이건 와가지가 너.
2: 아이, 가서 밥은 해 먹어야 될까 아이가. 실어 넣어라.
0: 이건 또 와가지가 너.
2: 아유, 가서 잠은 자야 될까 아이가. 집어넣어서 빨리. 아유.
1: 엄마 아빠 싸우지 마라.
2: 아이고, 뭔가 싸우는 거 아니다. 그냥 대화하는 기다.
1: 빨리 가자, 빨리.
2: 마지막. 아, 맞다. 어?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 포트 갔다 올게. 알았지?
0: 또 내가 뭐 내일 갈 기가.
2: 아이, 가서 닭 한 마리 잡아먹어야 될까 아이가. 내가 닭 한 마리 데리고 올게. 알았지?
0: 아, 맞나.
2: 맞다.
0: 그럼 올 때 소도 한 마리 데려가지 와. 빨리 타라.
1: 봉군의 가족은 바다를 향해 출발했어. 그런데 아빠가 자동차를 너무 천천히 몰았어.
2: 아이고 진짜. 내일에서 뛰갔으면은 진작 도착해서 물놀이 다 하고 밥두 그릇씩 먹고 텐트 치고 이제 누워 잤겠다.
1: 이래서 언제 도착하노? 빨리 가자 빨리.
0: 앉아 요 서있어 앉아. 응? 빨리 가면 위험하대.
2: 아이고 저기 지나가는 개미보다 더 늦게 가고 있네.
1: 그렇게 봉군의 가족은 천천히 바다를 향해 달려갔어. 아빠 언제 도착하노? 이러다 죽어 바람 다 빠지겠다.
2: 맞다 봉구야. 저기 개미 봐봐라. 우리 이겼다. 어?
1: 그러는 동안 봉구는 점점 피곤해졌어.
2: 제대로 운전했으면 진짜 도착했겠다.
1: 그렇게 한참을 달려 바다에 도착했지.
2: 아이고야 엄마야. 아이고야.
1: 너무 오래 차를 탄 봉구는 바다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졸렸어.
2: 왜요?
0: 이거 와가지고 왔노?
2: 아이고 이거는 봉구 건조.

0: 채지 말라고 내가 이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려고 가져왔지.
1: 아, 해수욕장에서 곤충 채집 하신다. 자, 그럼 이거 왜 가져왔노?
0: 이거는 우리 봉구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 싱싱이 타고 다니라고 이거 내가 가져올까 아이가?
1: 아, 봉구를 생각하셨다.
2: 엄마는 힘들다, 졸렸다.
1: 그럼 이 청소기는 와 가져왔는데 해수욕장 물에 다 빠져 있기가.
0: 얼씨구나. 당신 맨날 뭐 무덤으로 막 침체받아 침체받아 해가지고 내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려고 가져온 거 아이가?
2: 엄마랑 아빠가 짐을 푸는 동안 너무 피곤한 봉구는 차 안에 다시 들어가 잠을 잤어.
0: 이건 뭐하러 가져왔는데 이거?
1: 이건 내 유일한 취미생활 아이가? 빨리 짐 빼라.
0: 아이고 할 말 없으니까 진짜 내 아이고 참.
1: 아 봉구 아빠요.
0: 아이고.
2: 봉구는 차 안에서 계속 잤어. 그러는 사이 뜨거운 햇살이 차에 계속 내리쬐지.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머리가 힘들다, 이거.
1: 아, 고마 시원하고 좋네.
0: 맞다, 맞다, 아이고. 아이고.
3: 아야.
1: 봉구는 어딨노?
3: 봉.
1: 고마야, 너 어디 갔노? 가자, 안 와봐.
0: 아이고, 참말로. 아, 안 챙기고 뭐 했노?
1: 고마, 차에 있는 거 아이가?
0: 봉구야! 아이고야, 봉구야! 봉구 어디 갔노?
2: 뜨거운 차 안에 오래 있던 봉구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
0: 빨리 아주 어미어서. 아유, 어미라, 어미라, 어미라. 아유, 뭐야, 봉구야! 아유, 봉구야!
4: 에휴, 뜨거운 차 안에 오래 있으면 쓰러지는구나. 봉구 큰일 날 뻔했네.
2: 뜨거운 차 안에 오래 있으면 안 돼.
4: 근데도 나 뜨거운 차 안에 오래 있으면 왜 쓰러지는 거야? 왜? 그게 그러니까 차 안에 뭔가가 뭔가가
5: 그냥 호기심 딱지를 부르시지요.
2: 그럴까? 호기심 딱지야 빨리 나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열사병 딱지. 열사병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4: 어? 체온 중추다.
6: 난 우리 몸의 체온을 관리하는 체온 중추야. 아유, 어지러워.
7: 괜찮아요?
6: 안 괜찮어. 뜨거운데 오래 있어서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 아우, 아우.
7: 그럼 봉구가 쓰러진 것도 체온 중추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6: 그렇지. 내가 아파서 내가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봉구가 쓰러진 거야. 이게 다 차 안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 여름에는 햇살이 아주 뜨거워. 뜨거운 햇살은 땅을 향해 뛰어내리지. 그렇게 뛰어내리다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게 돼. 뜨거운 햇살은 계속 내려와서 자동차 안으로 계속 들어가지. 그렇게 차 안에 뜨거운 햇살이 많이 모이는 거지. 그렇게 차 안의 온도는 쭉쭉 올라가게 되지.
4: 봉구 엄청 더웠겠다.
6: 맞아. 뜨거운 차 안에서 잠든 봉구의 체온은 점점 더 올라갔지.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에서 37도 정도로 유지돼야 돼. 그런데 아니 뭐지? 아니 이거 38도잖아 이거. 아이고 대리님, 대리님.
8: 체온중추위원 말하라.
6: 아, 이거 체온이 1도 상승했습니다. 체온에 이상이 생기면 많은 뇌누님에게 비상사태임을 알리지.
8: 그래, 내가 처리할게. 어서 땀샘 소방관에게 연락해야겠다.
9: 네, 땀샘 소방관입니다.
8: 긴급상황 발동이야. 어서 체온을 낮춰.
9: 네, 알겠습니다. 땀샘 작동! 땀 발사!
6: 뇌누님은 땀샘에게 땀을 흘리도록 명령하지. 땀을 흘리면 체온이 내려가긴 해. 하지만 차 안에 뜨거운 햇살이 계속 쌓이면서 땀을 흘려도 봉구의 체온은 내려가지 않고 계속 더 올라갔어.
8: 체온중시원! 체온중시원! 왜 보고를 안 해?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거야?
5: 글쎄요, 내려가고 있을까요? 올라가고 있을까요? 모르겠네.
8: 뭐? 아니,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네가 알려줘야지!
5: 싫은데! 싫은데! 에이, 덥다고요!
6: 나 체온중추는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망가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지. 이걸 바로 열사병이라고 해. 그리고 열사병에 걸리면 내 눈님도 이상해져.
8: 체온중추가 아무 보고도 안 하니까 나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나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숨 막혀. 아, 숨 차.
3: 자케이그. 자케이그. 자케이그. 자케이그. 네느님. 산소 배달 왔어요.
8: 저 결국. 그래, 빨리 줘, 빨리. 더 줘. 산소 더 줘. 더, 빨리.
3: 어떡하죠? 전 저거밖에 없는데.
8: 뭐라고? 이거밖에 없다고? 산소 더 달라고 적혈구. 제발.
6: 체온이 올라가면 뇌느님은 평상시보다 산소를 더 많이 요구하게 돼.
3: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른 적혈구가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8: 안 돼. 안 돼. 나 못 기다려. 적혈구.
6: 충분히 산소를 전달받지 못한 뇌느님은 결국 쓰러지지. 그래서 봉구도 쓰러지게 된 거야.
1: 아빠 너 필요해. 아빠야.
6: 만약 더 오랫동안 봉구가 차 안에 있었다면 봉구는 죽었을지도 몰라.
4: 네? 어떡해.
6: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해. 알았지?
7: 네, 알겠어요. 꼭 기억할게요.
4: 뜨거운 차 안 오래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
6: 맞아. 특히 여름에는 더 조심해야 돼. 엄마, 아빠, 모든 어른들께 알립니다. 차에서 내릴 때는 아이가 내렸는지 꼭꼭 확인하세요.
2: 확인하세요. 우리도 차에 남아있지 말고 꼭 내리자.
4: 응, 누나. 근데 이웃집 꼬마는 괜찮을까?
2: 병원에 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4: 다행이다. 누나, 봉구는 어떻게 됐어?
2: 봉구도 다행히 엄마 아빠가 빨리 발견한 덕분에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쉬고 괜찮아졌대. 그리고 야! 엄마랑 아빠랑 즐거운 휴가를 보냈대.
10: 아이고, 우리 봉구 이제 개한다.
2: 아, 이제 개한다. 엄마, 여기 엄청 시원하고 좋다.
10: 엄마.
1: 봉구. 잘 먹어야 건강하대. 그러고 봉구야, 이제 아빠가 차에서 나올 때는 꼭 확인할 끼다. 오늘 고생 많았대.
2: 아니, 이제 진짜 개한다.
1: 개한다.
10: 마이무라.
2: 엄마, 맛있다.
10: 맛있나.
1: 많이 더웠지? 마이무라.
2: 아, 진짜 시원하다.
1: 다 물어.
2: 우와! 우리도 올여름 건강하게.
4: 건강하게. 누나, 그럼 나 이제 열사병 딱지 주는 거야?
2: 누나랑 노래 잘 불러줄게. 오예, 오예.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4: 오예!
2: 뜨거운 여름
6: 차 안에 온도
2: 점점 올라가
6: 차 안에 있으면
2: 체온도 올라가
6: 열사병 걸리지!
2: 우와, 우리 호떡이 잘하는데?
4: 또.
2: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열사병 걸리면
6: 아주 위험해.
2: 뜨거운 차 안에
6: 오래 있지 말고
2: 시원한 곳에
6: 안전하게 있자.
2: 와, 저 여기.
6: 우와, 열사병 딱지 받았다. 만세.

0: 먹고 말 거야.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 오늘 고부회를 찾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 아이고 좋아.
0: 어찌나 애교가 넘치는지 할머니 마음 홀딱 사로잡은 뽀미입니다.
1: 이뻐 해주고 어이야. 우리 뽀미 참말로 이뻐. 어이구 그래요. 저는 뽀미랑 외돌이랑 수지랑 키우는 한경남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경남 여사의 아들 박기철입니다.
1: 저한테 기쁨도 주고 사랑도 주고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기뻐요.
2: 언제나 찬밥인 아들, 항상 고양이만 챙기고 아들은 뒷전인 할머니.
3: 뭐 또 택배를 시켰대야. 아따 할머니 참말로.
0: 뽀미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뭐든 다 해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3: 뭐지 또 그랬디야. 참말로 고양이 사랑은 하니가 최고요.

0: 할머니도 이런 조끼, 꼬미도 이런 조끼. 어미야, 우리 꼬미 이렇게 이쁘지요? 아이고, 이쁘네. 너무 기쁨을 주고, 내가 나한테 소망을 줬고, 그래서 내가 살아갈 그 이유도 있었고.
1: 그야말로 애지중지 어버 키운 고양이 뽀미. 할머니와 함께하는 특별한 일상 만나볼까요?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아침. 춥거나 말거나 요 녀석들은 일광욕이 한창인데요. 그런 고양이들과 아침 인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80세의 집사 한경남 할머니.
2: 아이고, 복받아 들어가고. 방문하고 복받았지? 그리고 따스 날은 여기고 다 나와서 이렇게 있어. 그지? 아이고, 우리 개똥이도.
1: 이렇게 세 마리 녀석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0: 어머야, 할머니가 닦아줄게. 아이고. 요렇게 우리 뽀미를 요렇게 닦아요. 어이야. 우리 뽀미는 지금 다섯 살이에요. 내성적이요. 내성적이고 아무한테다가 마음을 안 주고 또 아이 까다스럽게가 말할 수가 없어요.
1: 새침하지만 할머니 껌딱지라는 첫째 뽀미.
0: 우리 수진은 뚱보고, 뚱보요, 뚱보. 요거 배에 뭐 들었어? 아가 들었어? 밥을 어떻게 잘 먹는가 몰라요. 그리고 순하고.
1: 딱 봐도 할머니 사랑 듬뿍 먹고 자란 둘째, 수지.
0: 메뚜리 어딨어? 메뚜리.
1: 낯은 가려도 마음은 반가운 셋째 맥돌이랍니다.
0: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나 좋아하는 것 봐요.
1: 일이 어이, 좋으실까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0: 어이요. 어떤 데는 그거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우리 자식들보다 더 이뻐요. 야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누가 나를 웃겨줘요.
1: 그런데 이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3: 이게 잘 못 얻어먹어요, 제가. 주로 저는 밖에서 해결하는 편이고. 온니 할머니는 고양이에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사이클이.
4: 뭘 또 택배를 이렇게 시켰디야. 아따, 할머니 참말로. 뭘 이렇게 시켰어? 어? 몇 돈은 없어?
0: 어? 몰라.
4: 말로.
1: 뭘 이렇게 많이 시키셨나 했더니 온통 고양이 용품.
4: 언제 이렇게 또 입을 했디야? 말로 고양이 사랑은 사랑이 최고요.
0: 꼬미 거만 꼬미 입힐 거요. 자, 할머니도 나하고 똑같은 커플이요.
1: 이야, 뽀미랑 똑같은 커플로까지.
0: 할머니하고 똑같은 커플. 아이고, 우리 뽀미를 내가 좋아한 게 뽀미도 이렇게 커플로. 할머니하고 똑같은 옷 입었네. 이거야.
1: 응? 내친 김에 사진으로 추억도 남겨야겠죠.
0: 할머니하고 옷도 똑같이 입었네. 너 여기 내가 설치해라는데 왜 빨리 안 하고 설치 왜 안 했어?
4: 고양이 집 천지가 맞다 뭘 또 설치하라고
0: 그래. 아니 여기가 있어야 이 아내들이 빙빙빙 돌아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그랬는데 왜 사도 놓고 안 해요? 빨리 해요.
4: 아이고 진짜 빨갛어.
1: 어머니의 성화에 무언가 가지고 나온 아들 기철 씨.
5: 만들고 계신 게 뭐예요?
4: 이거 지금 편백나무로 징검다리 만드는 거예요. 고양이들 이동이 좀 용이하게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설치하는 거죠.
5: 자, 가보자.
1: 진작부터 나뭇가지 주문해 두고 아들이 시간 나게.

0: 손꼽아 기다려왔다는데요.
1: 왜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2: 아, 우리 고양이들이 여기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여기 오면 여기로도 가깝고 좋잖아요.
3: 오케이. 됐지?
2: 여기다가 또 다는 거 하나 있잖아.
3: 뭐, 추리 달라고 또? 참나. 뭔 사망이냐, 고양이 집이야, 그냥. 해달라면 해줘야지, 뭐. 너희들은 죽겠다, 할머니가 그냥. 늘 팬이라.
0: 툴툴대면서도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결국 다 해주는 아들 기철 씨. 연말 분위기에 맞춰 장식까지 달아봅니다.
2: 아이고, 됐네.
3: 됐어?
2: 어.
3: 원하는 대로 된 거야?
2: 됐어. 됐어.
0: 어때, 맷돌아? 마음에 들어?
3: 요게 지금 처음에 할머니가 조금 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캣폴 그런 거 한두 개 정도 있었다가 이게 할머니 욕심을 좀 많이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설치해라 저기 설치해라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1: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
3: 500만 원 정도 들지 않았을까요?
0: 그렇게 하나 둘 완성된 할머니표 고양이 왕국. 아기자기한 휴식 공간은 물론 천장 공간을 활용한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고양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으셨다는데요. 그렇다면 할머니의 고양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2: 엄청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줘갖고 저 양반 죽으면 나는 못 살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면 나 어떻게 살지?
0: 6년 전 그토록 다정했던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적막만 흐르던 집안.
3: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뭔가 좀 어머니가 적적하실 것 같고 생명이 옆에서 이렇게 좀 어우러지면은 어머니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재미가 있지 않을까.
0: 다행히 녀석들을 만나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할머니에게는 고맙고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 나한테 기쁨을 주는, 너무 기쁨을 주고 내가 나한테 소망을 줬고 그래서 내가 살아갈 또 이유도 있었고 나 자네들 때문에 우리 꼬미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0: 그리고 언제나 조용히 할머니 곁을 지키는 뽀미.
2: 아이고, 우리 뽀미 왔어요.
0: 함께라서 오늘도 외롭지 않습니다.
2: 예쁘다. 어이야,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4: 얘들아, 밥 먹어.
0: 고양이들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인 식사 시간. 알아서 제때 밥을 챙겨 먹는 수지랑 맥돌이와 달리 무슨 일인지 방석에 앉아 꼼짝도 안 하는 뽀미.

0: 어디 갔대? 꿈에 어디 갔어?
1: 밥 굽는 건 절대 못 넘어가는 할머니. 뽀미 밥을 따로 챙겨주실 모양인데요. 그런데 밥그릇을 뽀미 코앞에 갖다 대고 사정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0: 엄마 먹자. 안 먹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어? 뽀미 왜 밥 안 먹어? 너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2: 네, 왜 안 주면 안 먹어요. 어떤 데는 혼자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냥 밥 안 주면 뭐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0: 이 밀어보라. 이봐. 자, 안 먹어.
1: 혹시 사료가 먹기 싫어 밥 투정을 하는 걸까요? 간식도 좁았지만 배부른 맥돌이와 수지의 배만 더 채울 뿐입니다.
2: 그만 먹어. 아유, 그냥 야 이게 고양이 그냐고.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만 먹어. 저리 가.
1: 오미의 입맛을 맞추려 바꿔본 사료만 수십 가지.
0: 고등어 삼치, 이거는 빨아먹는 거, 이거는 이것도 고등어, 이거는 또
3: 삼치, 이거는 장조림 삼치, 이거는 또 영양, 이거는 또 간식.
1: 어머나, 이렇게 맛있는 게 가득한데 대체 뽀미는 언제부터 밥을 거부하게 된 걸까요?
2: 큰 고양이가 이제 떠나고 그 고양이하고 헤어짐 이후로 그랬으니까 아마 상심이 좀 컸나 봐요. 심리적으로.
1: 4년 전 고양이 친구를 떠나보내고 밥을 안 먹기 시작했다는 뽀미. 그런 뽀미를 보면 할머니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4: 아이고, 이제 어지간했었네. 아, 놔두고 알아서 먹어. 뭘 그렇게 싸.
5: 아이고, 안 먹었겠나 봐.
4: 일단 땅바닥에 놔서 주워. 이제 알아서 먹게.
0: 아, 너는 왜 그렇게 내가 먹일라 하면 너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나. 우리 아빠 말라서 이렇게 생겼잖아. 하여튼 유상하는 애요.
4: 나한테나 좀 그렇게 하고.
0: 너는 밥 잘 먹잖아. 야, 나 안 먹은 게 그러잖아.
4: 아니, 습관이 나빠진다고.
0: 습관이 나빠지는 것보다 내가 야 이뻐하면 괜히 싫다고 그래. 이상하는 애요. 네가 나중에 네 새끼가 그래봐. 내가 생각했어.
4: 그러니까 좀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자발적으로 먹게.
0: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그래.
2: 좀 과잉 보호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할머니들이 막 애들을 막 지나치게 막 하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게 조금 저희 어머니한테도 보이는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 오늘은 아침부터 몸보신이라도 하시려는 걸까요?
0: 감자, 고구마, 당근,
1: 오리에 다진 채소에 그리고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할 비장의 재료도 있다는데요.
0: 소고기. 아유, 오늘도 넣으신 게 소고기 배를 넣으면 또 영양이 더 있으려나 몰라서 이렇게 넣어요.
1: 몸에 좋다는 재료를 한가득 넣고 3시간 동안 푹 끓여주면
0: 우리 영양도, 우리 뽀미의 영양도.
1: 네? 영양죽이라고요? 게다가 충분히 부드러운 죽을 믹서기로 더 곱게 가는 것은 물론 먹기 좋게 통에 담기까지. 아이고야,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습니다.
0: 내가 죽어도 혼자 먹는다. 맘만 먹어. 맘만 먹자. 맘마. 아이고. 이렇게 할머니가 정성껏 이렇게 했는 건데, 응? 그래서 뽀미가 먹어야 해요. 안 먹으면 안 돼. 우리 뽀미, 아이고, 이쁘다. 우리야. 네가 이렇게 안 먹어.
1: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좀 먹어주면 좋으련만.
0: 기철아. 야, 이거 안 먹어. 좀 먹여.
2: 아이고, 전쟁이고, 마지막이야.
1: 결국 아들까지 동원해 강제로 영양죽을 먹이는데요. 매일 아침 이렇게 밥을 먹이는 것이 전부라는 뽀미.
0: 이렇게 우리 뽀미가 이렇게 잘 먹었으면 쉬웠구나.
1: 그런데
0: 나 약간 놀랬는가 봐.
2: 봐봐. 4년 전에는 하루에 3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좀 그나마 조금 먹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한 번.
1: 억지로 먹이면 뽀미가 싫어하는 건 알지만 이렇게 먹이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0: 4년 전 탈수 증상을 보이고 급격한 체중 감소로 힘없이 누워만 있던 뽀미.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분유와 영양죽을 먹이기 시작했죠. 포기하지 않고 먹인 덕분에 기력을 회복했답니다.
1: 야는 관심을 안 가지면 벌써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다가 본 게, 아우, 내가 그래도 야 때문에 오래 살아서 야를 좀 돌봐줘야겠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0: 밥을 안 먹는 뽀미와 그런 뽀미가 걱정되는 할머니를 위해 고부의 든든한 해결사, 나응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고향부탁의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아유, 여기 어마어마하네요. 어머니 저 아세요?
3: TV에서 봤는 것 같아요.
2: 아, TV에서 본 것 같아요? 어디요? 드라마요?
3: 네. 뭐, 얼굴이 그렇게 많이 익은 사람 같아요.
2: 아, 그래요?
3: 잘 생겼네.
2: 아유, 감사합니다. 밧다리 한번 알려주세요.
3: 예, 여기를요. 아. 여기를 주면은. 네. 뽀미는 거의 안 먹어요, 여기 와서. 그러면 이제 수지는 하여튼 이거 사료를 그렇게 잘 먹어요.
2: 그러니까 수지랑 메뚜기도 네. 잘 먹는데 뽀미는 잘 안 먹는다, 네. 이 말씀이죠?
3: 네. 네. 뽀미는 자네들하고 안 섞으려고 그래요. 항상 외롭게.
2: 외롭다.
3: 그냥 혼자.
2: 외롭다. 외롭다라고 네. 생각하세요?
3: 예. 네.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외롭고 네. 저녁이면 내한테만 와서.
2: 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생각하기에는 뽀미가 좀 외로운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제가 앉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0: 그냥 두면 종일 밥을 안 먹는다는 뽀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걱정될 수밖에요.
3: 옳지. 한번 먹자.
2: 근데 병원에도 데려가 보셨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는데
3: 뭐. 네, 뭐, 암치장은 없다고 그래요.
2: 아무 문제는 없다.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동물병원 갔을 때는, 이렇게 뭐, 아픈데 없다고 했는데, 다른 뭐, 이벤트 같은 건 없었어요?
3: 저번에 키웠던 고양이가, 과를 보냈어요.
2: 그러면은,
3: 그 어디로부터는 저렇게 안 먹어요.
2: 뽀미하고 지금 먼저 보냈던 친구하고의 사이가 나빴어요?
3: 안 나빴어. 장난하고 잘 놀았어요.
2: 좋았죠?
3: 예. 어떻게 잘 들고 노고 그랬는가 몰라요.
2: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뽀미하고 수지하고 메뚜리하고의 관계 때문에 아이가 조금 먹는 이슈가 생겼어요.
0: 수지와 메뚜리 때문이라고요?
2: 왜냐면 이전에는 같이 잘 지내던 친구가 있어서 걔한테 의지를 하거나 아니면 걔랑 같이 먹는데 마음이 편하거나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수지 메뚜리가 좋다 보니까 수지 메뚜리는 한 그룹 한 뭐 패거리로 잘 지내고 얘는 동떨어서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조금 먹는데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0: 놀랍게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뽀미를 괴롭히고 있었던 메뚜리. 그동안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던 상황이라는데요.
2: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뽀미가 혼자서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다던가 아니면은 따로 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던가 이러면은 뽀미가 편하게 먹을 텐데 근데 저기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지하고 메뚜리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좀 더 둘이 가서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했는데 얘가 뽀미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이니까 저희 가서 잘 안 먹으려고 했다고.
0: 뽀미가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든 먹이려고 선택한 강제 급여.
2: 근데 얘는 눈만 지는 게 지금 되게 무서워. 왜 무섭냐면은 억지로 계속 먹다 보니까 입 만지는 것 자체가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 해볼게요.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여기까지 만지는 건 괜찮은데 여기만 가면 아파거든요. 고기만 얼굴 주위. 진짜 입이 아파서 안 먹었을 거야. 아니.
0: 혹시나 하는 마음에 뽀미의 입안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2: 힘들게 하려는 마음.
0: 정말 어디가 아픈 걸까요?
2: 그리고 얘 이빨 안 좋은데요.
4: 이빨 안 좋아요?
2: 이빨 발치해야 돼요.
4: 아...
2: 이빨이 하나가 치압성 병변이라고 해서 녹았어요. 아니, 그래서 아파, 여기가. 근데 이제 육안적으로 보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단계가 색깔이 바뀌면서 이게 지금 아마 아플 거예요, 엄청.
0: 치아 뿌리가 녹는 질환인 치아 흡수성 병변. 그동안 뽀미가 치통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데요.
2: 잘 먹네. 왜냐면 이빨이 아프면 부드러운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얘 봐봐요. 얘 이렇게 만지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입만 가면 아픈 거는 입만 가면 아프거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아무리 들어온다고 해도 억지로 여기 건드니까 치통에서 엄청 아프잖아요. 온몸이 찌릿찌릿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더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0: 단짝 친구를 떠나보내고 수지랑 맥돌이와 어울리지 못했던 뽀미. 눈치 보느라 밥을 먹지 못했을 뿐인데 안 먹는다고 억지로 먹이니 악순환만 반복됐던 거죠. 더욱이 치통까지 있으니 밥을 먹을래야 먹을 수 없었던 거.
2: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아마 병원에 가서 치과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긴 해야 되고 아이가 한 번도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검진을 받고 정확하게 뭐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뭐 영양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뭐 특식처럼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주식으로 이렇게 죽을 먹고 지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미네랄 같은 것들, 나름 영양소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3: 내가 생각해도 이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부터 먼저 잘 살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안 먹으면 그냥 안 먹는다고 그래 했던 것이 좀 제가 잘못했는 것 같고.
0: 솔루션이 끝나고 곧장 꼬미를 데리고 병원에 간 할머니.
1: 할머니야, 할머니가 꼬미 먹는 밥 여기다가 이 작은 방에다 여기다가 이렇게 차려놨은 게 꼬미가 이제 밥 먹고 싶으면 여기 와서 밥 먹어.
5: 우리 꼬미 잘 먹네.
0: 다행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뽀미야, 밥 잘 먹고 할머니랑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
6: 배고파가지고 제 차소리 듣고 나왔어.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호남 최대 상권이자 광주의 심장부로 갑니다.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서 옛 명성을 잇는 상인들 찾아 한 땀 한 땀 그들이 지켜온 역사와 전통 따라가다 보면
1: 옛날에는 충장로 나오면 뭐든지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패션이고 구두고 뭐네. 양화점도 많았어요. 그 옛날에.
0: 53년 동안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빵집도 있는데요.
2: 인근에 있는 여고에서 굉장히 히트를 하면서 공룡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0: 빵빵하게 즐기는 광주의 명물.
3: 계란 맛이 없어지는데요. 재료가 안 끼지라고.
0: 이게 다가 아니죠. 저렴한 가격에 몸과 마음 가득 채울 수 있는 전라도 백반은 덤.

0: 건강에 이런 좋은 전차는 할 수가 없지요.
1: 여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시죠? 최근 인기 드라마에 등장했던 곳.
2: 이 자리에서 90년 동안 극장 운영을 해온 극장이고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고향 같은.
1: 추억과 낭만 찾아 광주의 전설 속으로 지금 떠나보실까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청춘과 시민 정신이 어우러진 곳. 광주의 상징 충장로와 금남로로 향합니다. 금남로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2.3km의 길.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우리 현대사를 간직한 곳이죠. 그중 전일빌딩, 옛 전남도청, 5.18 민주광장 등이 위치한 금남로 일가는 2011년 유네스코 민주인권로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금남로가 역사의 현장이면 그 건너편의 충장로는 광주 상권의 1번지. 지금은 사람들의 발길이 줄었지만 옛날엔 달랐습니다. 70, 80년대엔 쇼핑과 만남의 장소로 거리가 그야말로 인산인해.
3: 옛날 한 30, 40년 전에는 혼수 거리, 귀금소, 한복, 양복, 양장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이 골목에 자전거도 못 다닐 정도로 아주 번화가였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뿔뿔이 이렇게 헤어지고 좀 한가한 거리로 됐습니다.
1: 인근에 신흥상권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곳 충장로를 지키는 오래된 가게들이 있습니다. 구두가 빼곡한 수제화점.
4: 무정도
5: 여름에 신을 수 있는 거니까.
4: 이게 신축이 있구만요.
5: 예, 그러죠. 예,
4: 이렇게. 예.
1: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발 모양도 제각각. 그래서 손님의 발형, 볼 넓이, 발 길이 등을 꼼꼼히 체크해 구두를 만든답니다.
6: 여기 구두를 신으면 일단 제가 편해요. 모든 건 발에서 어떤 게 되잖아요. 어떤 일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시 내가 앞으로 30년 살면 앞으로도 30년 동안 다닐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7: 나 여기 구두만 신어. 이것도 지금 요 또렷한
5: 구두. 어제 사실
7: 발이 편하고 좋아. 그래서 이 양반이 기술이 좋고 막 서비스 정신도 강하고 여기가 5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해 나가면서 장사가 사가에서 제일 잘 돼.
1: 진심은 통한다고 하죠. 구두의 진심인 임종찬 씨.
8: 1980년도부터 다녔다고 했죠. 예.
1: 그 때문에 수십 년째 이곳을 찾는 단골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뛰어난 손기술과 장사 내공을 이제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중. 최고의 신발은 손님 발에 가장 편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구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은 결과 광주에서도 손꼽히는 수제화 장인이 되었다는데요.
5: 73년도 충장로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오픈 개업을 했어요. 지금 50몇 년, 3년째인가? 옛날에는 그 패션의 거리가지고 충장로 나오면 뭐든지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패션이고 구두고 뭐든. 양화점도 많았어요. 그 옛날에는.
1: 1968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경에 수제화 제작에 입문한 임종찬 씨. 손 기술이 좋아 입문 5년 만에 자신의 수제화점을 열었다죠.
5: 발이 불편하거나 발이 그 짝짝이거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 맞춰요. 주로 맞춰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맞게 해준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1: 그는 오늘도 장인의 신념과 기술로 충장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복지, 금은방 등이 밀집했던 충장로 4호가는 혼수의 거리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가장 먼저 찾던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44년째 한복을 짓는 정인순 씨.

0: 17살에 한복 기초를 배워 27살에 한복집을 열었다는데요.
1: 우리 옷은 만들다 보면 똑같은 옷이 없어요. 저는 그 옷 입은 손님의 체형에 따라서 디자인을 조금씩 틀리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완성했을 때의 그 완성도에 저 자신도 그렇게 만족스러워요.
0: 숙련된 바느질 솜씨로 2019년에 전라도 유일의 한복 명장 타이틀을 얻었답니다.
1: 저는 옷을 만들 때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으로도 이렇게 디자인을 넣어줘요. 이런 디테일, 이런 걸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은 옷이 작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0: 와, 역시 명장의 작품. 차수 하나도 심혈을 기울여 만든다는데 명장의 섬세한 손길이 완성한 문양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대에 발맞춰 편의성까지 추가해 입기 좋은 한복을 만들고 있는데요.
1: 요즘 옷걸음을 못 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시를 세탁을 할 때 여기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지금. 고객들 취향을 또 이렇게 반영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또 더 있겠죠, 한복을. 그래서 이렇게 핀턱도 잡아주고 여기 몸판에다가 안을 넣어서 그 너무 속옷이 다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충장로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또 고객들이 오시면은 실망하지 않고 역시 충장로구나, 한복은 충장로로 가야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을 드려야 되겠죠.
0: 충장로의 전성기가 다시 오길 바라며 오랫동안 이 거리를 지킨 가게들도 있습니다. 1980년 자수명찰을 달아주는 명찰집으로 처음 시작했다는 김동복 씨. 그러다 재봉틀 박음질이 숙련되면서 우승기, 명찰, 각종 배지 등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한자를 잘 새기기 위해 천자문까지 띄었다고 합니다. 그런 열정 덕인지 인근에 기술이 좋다는 입소문이 돌고 80~90년 호황기에는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지요.
2: 제가 25? 그쯤 그물로 됐을 겁니다. 그때는 광주에 마크사가 꽤 많았죠. 예전에는 지방에서 책대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책꽃 같은 데다 지역 이름 쓰고 그래 그때 뭐 날밤 새고 여러분 혼났습니다 그때는. 근데 요즘에는 저 기계가 컴퓨터 자수기계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광주에 몇 분 안 계세요? 서너 분? 서너 분도 안 되겠네.
0: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은 손기술. 실력 하나로 꾸준히 단골들 마음을 사로잡으며 44년을 버텨왔습니다. 컴퓨터 자수가 보편화된 지금까지도 그가 재봉틀을 놓지 않는 이유죠.
2: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는 건 그 재주가 딴 사람보다 뭐 특출나진 않지만 조금 더 나은가 봐요. 그 알아봐주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지금까지 명맥을 잇지 않았나. 요즘 같은 데는 뭐 쯤한데 기아가 야구도 잘해가지고 이 패치도 만들어주라고 자꾸 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만들어주면 고맙다고 나가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신 게 좋아요. 지금도
0: 고되고 치열한 일터였지만 삶이 이어졌던 곳 충장로. 이곳에서 여전히 희망을 새겨넣는답니다.
2: 내 생명이죠. 충장로 자체가 여기서 평생을 살다시피 하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충장로 아니면 저는 어디에 설 땅은 없어요. 일단 예.
0: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꾸준한 성실함으로 오늘도 충장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어딘가요? 평일에도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곳은 빵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곳이라면서요? 광주에 오면 꼭 들려야 할 명소 중의 명소. 1973년에 문을 연 이곳.

0: 곳은 우리나라 제빵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곳 중 하나랍니다. 이 많은 빵 중 가장 인기 있는 빵은 뭘까요? 바로 요거 복룡알빵입니다. 나오자마자 속속 가져가는 사람들. 복룡알빵 이름이 독특하죠.
1: 인근에 있는 여고에서 굉장히 히트를 하면서 공룡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더 유명해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정식 명칭을 공룡알 샌드위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0: 그럼 이 집의 대표 메뉴인 공룡알빵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바게트를 만드는데 반죽을 손으로 둥글둥글 예쁘게 모양 잡으시고 모양을 만든 반죽은 30분 정도 발효시킨 후 오븐에 넣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굽습니다. 그 사이 한쪽에서는 속 재료를 준비하죠. 으깬 달걀에 오이 피클, 맛살 등을 넣어 잘 버무려 줍니다.
2: 지금 이 과정은 공룡알 속 재료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오이 피클하고 맛살하고 후추, 그 다음에 마요네즈까지 해서 버무리게 속 재료가 완성되게 됩니다.
0: 이제 바게트를 꺼내는데 캬,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네요. 갓 구운 구수한 빵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바게트는 반으로 잘라 속을 파내고
3: 소프트한 바게트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샐러드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서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그런 맛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바삭한 바게트 안에 속을 가득 채워 넣어 만든 공룡알빵.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 치즈를 올려 한 번 더 구우면 고소함은 두 배가 되고 바삭한 식감도 제대로 살려준답니다. 그러니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그 맛을 보러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 먼 길 달려온 수고로움 싹 잊게 하는 맛이랍니다. 하하.
4: 어디 오셨어요?
5: 서울이요. 3대 빡 치즈에 찾아서 나왔어요. 아내가 엄청 싫어하고 엄청 뽀뽀하고 계란 맛이 엄청 진해서 재료를 아끼질 않고.
0: 인근 학교의 여고생들이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 것 같죠?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빵 이름까지 바뀌었을까요?
4: 지금 드시는 빵 뭔지 아세요?
6: 네, 공룡알이요.
4: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6: 원래부터 유명한가 하고 여기 들렀는데 와봤어요.
5: 부드럽고 달짝지근 한데 과하지가 않아서 좀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0: 광주 구도심의 활기를 불어넣는 지역 대표 맛집입니다. 광주를 여행할 때 들러야 할 곳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입니다. 멀티플렉스와 달리 상영관이 하나인 옛날식 영화관이죠. 현재는 예술영화 전용극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기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하답니다. 극장 곳곳에서 느껴지는 오랜 세월의 흔적들. 과거의 시간을 만나는 추억의 공간입니다. 1935년 일제강점기에 개관한 이곳은 조선인에 의해 설립 운영된 호남 최초의 극장입니다.
7: 아무래도 90년이라는 시간이 항상 어떤 과거형이 아니라 추억이 계속 이 공간에 쌓여가는 현재 진행형의 극장으로서 뭐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젊은 친구들도 이 공간에서 어떤 그 시간의 어떤 추억들을 항상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0: 충장로의 랜드마크이자 광주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네요.
8: 아, 극장에 돌아보니까 오래된 극장의 모습이 좀

0: 그대로 남아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고, 옛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여기서 주말을 보냈을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1: 마치 시대극 세트장처럼 극장의 옛 풍경들을 만날 수 있는 곳.
2: 이 공간은 뭐 극장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극장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자석이라든지 또 필름이라든지 또 이렇게 선풍기라든지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놔서 옛날 극장이었던 풍경이나 정치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1: 충장로에서 90년간 자리를 지킨 극장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새록새록 떠오르는 옛 추억이 반갑기까지 한데요. 거대한 필름 영사기도 정말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겐 여기가 시네마 천국.
3: 서울에는 대형극장이라고 오래된 극장인데 없어졌잖아요. 네, 광주 놀러 온 김에 영화 보고 싶어가지고 오래된 극장이라고 해서
1: 지금도 매일 영화가 상영된답니다. 빨간 객석, 참 인상적이죠? 자, 이곳에선 상업영화 대신 다채로운 예술 영화들이 상영되는데요. 그럼 영화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그런데 이 극장의 독특한 점이 또 하나 있답니다. 바로 손으로 그린 영화 간판이죠.
2: 극장에 굉장히 소중한 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실래요?
1: 아니, 누굴 소개해 주려고 하시나?
4: 선생님!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간판실에 모셔왔습니다.
5: 저는 광주극장에서 영화 간판을 오랫동안 그려온 박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지금 손으로 그려지는 간판 게시대가 설치가 돼 있죠. 이것도 지금 3년, 4년 전에 제작된 간판이고요.
1: 국내에서 유일한 간판장이로 송간판 문화를 잇고 있다는 박태규 화가.
5: 제가 이제 미술 청년 학생으로서 계속해서 미술을 할수 있는 어떤 저의 마당, 그리고 이거 큰 그림에 대한 매력. 그래서 9년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 간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3년 전에 우리 극장에 2년 동안 걸려있던 작품이죠. 전시가 됐고.
1: 광주 시민들과 함께 그린 영화 간판인데요. 손 간판 명맥을 잇고자 극장에서 영화 간판 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5: 재밌는 게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표현의 방법들이, 붓의 어떤 필체나 억양 이렇게 세기가 다 달라서 그분들의 어떤 다양한 스타일이, 표현의 방법들이 영화 사랑과 또 극장 사랑이 같이 묻어 있지 않을까. 아주 소중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공간은 제 개인적 어떤 창작, 회화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인데요. 가상의 간판이죠. 실제 있는 필름이 있는 영화는 아니고 가상으로 간판을 제가 제작을 한 회화 작품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1: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가로서 본인 작업과 전시도 꾸준히 해오고 있답니다.
6: 우리 극장의 어떤 의미는 시민과 함께 성장해왔고 또 시민이 지켜왔던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 극장이 유지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함께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시민학교, 영화 간판학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1: 추억의 장소만이 아닌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
2: 광주극장이 뭐 10년 후에는 100년인데 100년 후에도 광주 시민들, 더 나아가서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고향 같은 그런 어떤 공간으로 시민들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개관 100주년이 기다려지는 충장로의 보물입니다. 빅골 광주에서 마지막 여정인데요. 점심을

0: 맞아 손님들로 북적북적한 이곳.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충장로의 백반집입니다. 손님이 난 자리 바로바로 새로운 손님들로 채워지는데요.
1: 바로 오세요, 손님. 다섯 분 저기 안방으로 가셔야 돼. 그 앞이나 저 안쪽이나 한 30년 거의 다 돼서 가고 있고요. 장인 장모님 때부터 단골이 지금까지도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0: 한 번 오면 계속 오게 된다는 이 집이 30년 가깝게 사랑받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손님들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뒷반찬들. 그렇다 보니 주방 안에선 연신 반찬을 만드느라 바쁩니다.
1: 반찬은 20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즐겨 드시는 거 위주로 해서 좀 추려서 지금 20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0: 제철 재료로 준비된 기본찬부터 나갈 때마다 익히는 부위와 전까지 식탁을 가득 채운 음식들 부담 없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백반 정식인데요. 이 한 상에 손맛과 인심이 다 담겨 있는데 아니 이게 얼마더래요? 인원이 늘수록 가격이 더 내려가더래요? 하하, 이러면 단골해야죠.
1: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고 그러셔서 부담 없이 드시라고 조금 저렴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 아버님 여기 자주 오세요?
3: 예. 자주 옵니다. 예. 우리는 아들 딱 단체로 밥 먹으려면 여기밖에 안 오요. 이 가게에 이런 노원이 성찬을 할 수가 없지요.
0: 둘이 먹으면 만 원의 행복이죠.
4: 당근 만 원에 이렇게 식사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이렇게 찾아와요. 엄마랑 식사하려고.
0: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입맛과 마음도 사로잡았는데요.
5: 광주 여행 왔다가 밑반찬이 깔끔하고 맛있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반찬 하나하나 원재료의 맛을 잘 살린 그런 맛집인 것 같아요.
0: 충장로에서 소문난 맛집.
1: 지금처럼 손님들 꾸준히 많이 찾아주시게끔 그냥 예전에 이제 자인 장모님 하시던 음식 그 맛 잃지 않게끔 하는 게 목표고요. 이제 좀 비싸지 않게 유지를 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게 하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0: 풍성한 맛과 인심이 넘치는 여기는 빛나는 도시 광주 광역시입니다.

0: 경남 고성의 한 식당. 벌써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1: 몇 사람이요? 들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
2: 할머니의 손맛.
3: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는 그런 맛이.
1: 받아봤어.
0: 주인 할머니의 허락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한 이곳은 회백반집입니다.
4: 회사장님이네. 특이하게 회까지 얹어주니까 더 맛있네.
1: 실컷 자세조차.
2: 아이고, 오늘 언제 좋아하는 거 알고 막 많이 갖다 주네.
0: 투박하지만 깊은 할머니의 손맛.

0: 이것은 기본이고 넉넉한 인심과 정은 서비스입니다.
1: 음식 그거 뭐 몇 개가 먹고 내가 그만 되는 대로 한다. 애들 뭐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그만 대충한다. 하나가 반찬 떨어지면 장사 안 하고.
0: 강원도 홍천의 또 다른 식당. 여름이면 붐비는 이곳. 음식의 정체는?
2: 막국수요.
1: 막국수 먹으러 왔어요.
2: 여기 사장님 손맛이 너무 맛있어갖고 막국수가 다른 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1: 맛있게 드세요.
0: 이곳의 히든 메뉴, 막국수와 찰떡궁합 감자전.
3: 감자전은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또 바싹 익혀서 속은 촉촉하니 아주 그냥 이쁘게.
4: 2분 테이블에 막국수 4개.
0: 주문 즉시 시작되는 반죽. 힘들어도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 반죽합니다.
5: 많이 넣으면 이거 해놓으면 딱 맛이 없어요. 이것도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맛있지.
0: 손이 많이 가더라도 막국수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할머니가 매일 직접 만드십니다.
5: 손들이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보람 있는지 몰라요.
0: 경북 영주의 100년 된 고택에서 할머니가 끓여내는 소머리 국밥.
6: 아니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에 딱 맞는 그러한 국밥입니다.
0: 하루 딱 3시간만 영업. 준비한 음식이 소진되면 영업도 끝이 납니다.
1: 국물이 담백해가 좋아요. 맛이 좋아요.
7: 네? 여기 사장님은 욕심이 없어요. 재료도 안 아끼고.
0: 재료 준비부터 조리, 서빙까지 모두 혼자서 하십니다.
1: 맛있으시고요. 제가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 하고 치우는 거 하고 제가 혼자 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뭐 손님들이 뭐 즐겨 잡수니까 좋잖아요.
0: 칠순이 훌쩍 넘은 연세에도 따뜻한 음식을 정으로 차려내시는 할매 밥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할매 밥집을 찾아 처음 도착한 곳은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그런데 식당 앞이 벌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8: 근데 이렇게 줄을 서고 있네요.
9: 그러니까요. 여기 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그렇네요.
1: 몇 사람이요? 둘 들어서 저 안에가 들어가서 저 안에 몇 사람이요? 몇 사람?
10: 4명
1: 들어서 4명 들어서
0: 들어오라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입장하니 가게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1: 받아봤어.
0: 메뉴는 고민할 것도 없이 딱 하나 회백반입니다.
9: 아이고 이야 한상 차림이네. 뭐 이게 전부 다 그 시골의 그 가정식 백반이고 그냥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렇게 특이하게 회까지 얹어주니까 더 맛있네요.
0: 회를 필두로 제철 생선구이와 양념게장에 나물, 달걀지짐, 구수한 된장국까지 쟁반 가득 넘치게 담겨 나옵니다. 그중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인기 있는 반찬은 단연 회인데요. 생선과 해물, 나물까지 차려 나오는 이 푸짐한 밥상이 단돈 만 원입니다.
11: 만 원에 해도 맛볼 수 있고 쉽지는 않은데.
12: 철 따라 다르고 하니까 이번 올 때마다 색다른 맛이 나고.
11: 향수가 있어가지고 옛날 엄마가 해주는 맛 그런 걸 참 그리워하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식당도 할머니들이 하는 음식이 맛있어.
0: 이분이 바로 주인 할머니십니다.
13: 안녕하세요. 동해면 초등학교 앞에 식당입니다. 식당 운영하고 있는 전희순입니다.
14: 여기는 내가 일하는 부엌입니다. 아침부터 혼자서 내가 혼자서 다 일을 하고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 또 오늘 생선 고기 많이 들어오네. 고기 많이 들어서 오늘.
11: 최고로 많이 들어왔어.
14: 많이 들어왔어.
11: 큰 것보다 작은 게 뼈하고 같이 썰어놓으면 더 맛이 있어.
13: 내 솜씨가 예쁜데 어쩌깁니까? 어, 내 하는 대로 자시고 가이소. 맛있게 자시고 가이소.
0: 다음 날 새벽 5시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벌써 준비 중이십니다.
15: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1: 아, 일찍 나오는 거는 내가 혼자서 음식을 해야 되는 때문에 네. 빨리 일찍 나와 해야 돼.
15: 음식을 몇 개나 하셔야 되는데요, 어머니?
1: 우리는 음식을 그만 몇 개가 먹고 내가 그만 되는 대로 한다요.
0: 그날 그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차려냅니다.
15: 국 끓이시려고요?
1: 아닌데.

0: 나물 대신데 나물.
1: 혼자서 하려니 아침부터 마음이 바쁩니다.
0: 이 나물이 두릅이에요, 두릅.
2: 손님들이 오늘 와서 뭐 먹을지 모르겠네요.
0: 우리 집에는 딱 정식마, 밥마 딱 하거든, 정식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암소를 안 한다. 암소를 안 한다.
1: 메뉴가 없는 밥상, 일명 할매 오마카세. 오늘의 반찬은 두릅나물 무침입니다.
2: 나물은 그냥 그때그때 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0: 그렇지.
1: 반찬은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제철 재료로 준비합니다. 살짝 삶아낸 두릅은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짠 후에 깨와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버무려주면 고소한 향이 일품인 두릅나물이 뚝딱 완성됩니다.
2: 일찍 나와서 일하는 거 안 힘드세요?
0: 그럼 힘이 들어도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넣지. 손님들 자꾸 오는데 내가 오라고 안 오면 안 할겠네.
1: 다음에 준비할 음식은 된장국입니다. 소쿠리에 된장을 곱게 풀어낸 후에 국물에 뭔가를 푸짐하게 넣습니다.
2: 이건 뭐예요?
0: 딱석.
2: 딱새우는 왜요?
0: 된장국인데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딱석 된장국을 끓여주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내도 끓여봤지. 네. 그래 끓인 게 되던데 뭐.
1: 이 근처 어촌 마을에선 예전부터 갯가재 된장국을 먹었다는데 이게 또 별미랍니다.
2: 떡 같은 거 있으세요, 언니?
0: 떡은 없지. 비법이 어딨노? 그냥 고만 내가 고만 이름 만든다니까 비법 그런 건 없고.
1: 사실 별다른 비법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매일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 성심껏 밥상을 차려내는 게 전부입니다.
0: 그만 뭐 내가 옛날에 은기 살아가지고 은기 살아서 그 요새는 이 장사도 잘 되고 환경이 좋지 내가.
1: 두툼하게 부쳐낸 달걀 지짐이는 손님들이 좋아해서 매일 상에 올리는 단골 반찬 중 하나입니다. 큼직하고 투박하게 부쳐내서 그런지 제일 먼저 접시가 비워지곤 합니다. 음식은 혼자 하지만 재료 준비는 남편이 도와줍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워낙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손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2: 손이 좀 불편하세요, 아버님?
3: 손 때문에 네. 서울에 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가 왔어요. 고기 잡을 적에 뭐 어떻게 찔리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여튼 고기 뼈에서 생기는 균이래.
1: 평생을 어부로 사셨는데 1년 전 손을 다친 이후로 바다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0: 여보세요. 거기 가 이리로 갈게.
1: 식당 근처 항에 도착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뭐 주신 거예요?
4: 그 지금 숭어.
1: 막 잡은 싱싱한 숭어입니다.
5: 고기 이거 어때요? 상태가 좀?
3: 좋아. 고기 다 살아있잖아.
1: 매일 갓 잡은 고기를 어부에게 직접 공수해 오니 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선 손질도 할아버지 담당입니다. 본격적인 손질이 시작됐습니다.
6: 손질 이제 껍데기 벗겨가지고 씻어가지고 숙성시켜서 사시면 썰는 데까지.
1: 생선을 반으로 갈라 내장을 제거하고 기계에 올리는데요. 뭘 하는 걸까요?
3: 껍데기 벗기는 기계.
2: 껍질 벗기는 기계야?
3: 이게 아니고 사실 뭐지?
1: 할아버지는 생선을 탈피기에 올려 껍질을 벗긴 후에 깨끗하게 씻어 주방으로 가져갑니다. 회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구이입니다. 기본 반찬으로 회가 나오는데도 할머니는 구이도 잊지 않고 꼭 상에 올립니다.
2: 1인분 정도 만들어야 돼요?
0: 내 집은 그런 것도 모른다. 고마 대충 한다. 하다가 반찬 떨어지면 장사 안 하고.
1: 매일 잡히는 생선 양이 다르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넉넉하게 구입해 준비합니다. 이번엔 간장 양념장을 준비하시는데요.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0: 생고기 구워가지고 그래서 또 양념을 골라주는지라 여기 주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잘
1: 새벽

0: 7시에 주방에 나와 오픈 시간인 오전 11시까지 좁은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느라 앉을 틈도 없이 내내 바쁩니다.
1: 우리 옆집 아저씨, 토요일한 아줌이는 저 우리 동네 아줌이.
0: 점심시간에만 오신다고 하네요.
2: 바쁘니까 요 무슨 제 손 때문에 어쩌고 이렇게 됐다.
0: 반찬 준비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작업은 언제나 회 썰기입니다.
3: 왜 하필 이거 회를 낸 거예요?
1: 회는 옛날에 우리 아저씨 고기로 많이 잡았다 이가. 그래가지고 회를 쫓겨서 썰어줬어. 썰어줘 난께는 그걸 보고 그러는 거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기라. 그래 그리 됐다.
0: 회까지 이렇게 산더미처럼 썰어놓으면 드디어 장사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오픈 8분 전입니다.
3: 이제 장사 시작하시는 거예요?
1: 예. 사람들 시에 쳐들어요.
0: 할머니의 예언대로 오전 11시 정각이 되자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 저 두 사람이 앉아서. 저 같이 앉으면 됩니다. 같이 쳐드릴게요.
0: 손님이 많아 이곳에선 합석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음식을 내기 위해 미리 쟁반에 담아 준비해놓은 반찬을 서둘러 테이블로 옮깁니다.
1: 아, 빠른 사람 그런 얼음에 앉아주고
4: 와, 이게 누가 있네.
0: 처음 오는 손님은 반찬으로 나온 회에 놀라다가도 금세 그 맛에 빠져듭니다.
5: 자연산 회에다가 그래도 가격도 싸고.
6: 닭채가 들어가니까 진짜 시원해.
1: 실컷 자세 좋자.
2: 아이고 오늘 언제 좋아하는 거 알고 막 많이 받아주네.
7: 1인당 만 원인데 다른 데가 뭐 해하고 생선하고 다 안 나오거든요. 나물하고. 얘는 골고루 다 나옵니다. 반찬도 많고. 엄청 쌉니다.
0: 푸짐한 회 백반을 단돈 만 원에 맛볼 수 있는 데다 할머니의 손맛까지 소문이 나면서 준비한 음식들이 금세 동락이 일쑤입니다.
1: 서울하는 미국에서 오다 안 돼요. 반찬이 없는데 어찌 죽겠고.
8: 멀리서 오셨는데 이게 못 드시고 가셔서 어떡해요.
9: 어쩌겠어요. 다음에 와야죠.
0: 혹시나 또 기대하고 들어오는 손님이 있을까 서둘러 영업 마감 안내를 붙입니다.
3: 벌써 마감이에요?
1: 아.
3: 벌써? 지금 1시밖에 안 되는데요?
1: 1시간 드시고 반찬 얼마 안 하네.
10: 잘 못 갑니다. 잘 못 갑니다. 파이팅.
0: 빠르면 1시, 늦어도 서너시경이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야 늦은 식사를 합니다.
3: 배고프셨죠?
1: 배 안 고파도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밥 때가 되면.
0: 고달법도 한데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 되게 힘든 게가.
3: 아빠 안 돼, 나이브 다리야 우리가.
1: 아니 힘은 들어도 되게 힘든 게가. 다 잘하면 되지.
3: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힘들잖아요.
1: 힘들어도 한다. 아들 딸 시집장계 다 보내고 혼자 버리면 아들 딸 용돈 주고 뭐. 내 손자들 돈 용돈 팍팍 주고 뭐 그래 사는 게지 뭐 딴 게 뭐 있노. 걱정 없다.
0: 할매 밥집을 찾아 이번에 찾은 곳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11: 네, 어서 오세요.
0: 식당 안으로 연신 들어오는 손님들. 어느새 가게 안에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으러 온 걸까요?
3: 뭐 드시러 오셨는데요?
12: 막국수요. 여기 막국수. 저기 사장님 손맛이 너무 맛있어갖고 네. 막국수가 다른 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0: 얼마나 왔어?
1: 아, 한 70몇 명 왔을까요? 아,
0: 고생했네, 저거. 오늘.
1: 그럼 다 같이 고생하면 되죠.
0: 기회에도 내 요 허리 더 힘들어, 지방보단.
2: 오늘도 나간 아들 며느리 막국수 맛있게 해서 손님 접대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막국수 남았어요.
3: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1: 없어요.
3: 하루에 팔려 나가는 막국수가 200그릇 이상일 때가 많을 정도로 바쁩니다.
4: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메밀 함량이 많으면은 메밀이 이렇게 좀 딱딱 끊어지거든요. 근데 메밀이 딱딱 끊어지는 게 함량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 자, 감자 담았어요. 네.
3: 이곳에서 막국수만큼이나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메뉴는 감자전입니다. 신선한 감자를 직접 갈아 두툼하게 부쳐내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해 곁들임 메뉴로 인기가 좋다네요.
5: 아, 감자전이 아니고 피자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두툼한 게.
6: 감자전이 진짜 부드럽고 파삭하고 되게 맛있네.
1: 주문 들어왔어요. 2번 테이블에 막국수 4개.
3: 주문이 들어오자 할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길로 반죽을 시작하십니다.
7: 이건 뭐예요?
2: 이거 국수를 거 반죽하려고요. 메밀가루. 이제 여기다가 돼지감자 가루 조금 주려고.
3: 돼지감자는 맛뿐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2: 이거 메밀이 9대면 이거 돼지감자 1 이렇게 섞으면 돼요.
3: 반죽은 미리 만들어 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시작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2: 많이 넣으면 이거 해놓으면 딱 맛이 없어요. 이것도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맛있지.
3: 미리 해놓은 반죽은 잘 끊어지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그때그때 해야 한다네요. 10분 정도 충분히 치댄 반죽을 계면기에 넣어 막국수 면을 뽑아 바로 삶아줍니다.
2: 끓는 데 1분. 네, 건질라 그래요.
7: 왜 1분이에요?
2: 1분이면 익으니까. 오래되면 또 오래돼도 안 돼요.
3: 잘 삶아낸 면은 곧바로 차가운 물로 직행. 면발의 찰기를 살리기 위해 찬물에서 두 번 꼼꼼하게 헹궈야 합니다. 그리고 물기를 뺀 후에 그릇에 정갈하게 담은 뒤 오이채와 콩나물, 무채, 양념장을 차례로 올려줍니다. 여기에 고소한 맛을 더해줄 땅콩 소스와 참기름을 두르고 황태 무침까지 얹어주면 할머니표 메밀 막국수가 완성됩니다. 완성되기가 무섭게 손님 상으로 쉴 새 없이 나갑니다.
2: 네, 점심엔 외지에서 많이 모여서 그래 바빠요, 점심엔.
7: 아, 점심이 제일 바쁘시군요. 네,
2: 점심에 제일 바빠요. 휴대폰 보고 맛집이라 해가지고 점심엔 열로 다 모여요.
3: 할머니는 점심시간 내내 동분서주신데 주방 한켠에 아들은 미동도 없이 한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7: 아버님은 주방에서 뭐 담당이세요?
8: 저는 감자전 담당입니다.
7: 감자전? 네. 감자전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8: 예, 예. 미리 해놓으면 색깔도 변하고 네. 맛이 확 차이가 나요. 이게.
7: 아, 그럼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네. 가는 거예요?
8: 그렇죠.
3: 감자전은 손이 참 많이 가는 메뉴입니다. 감자를 일일이 강판에 갈아 체에 받쳐 물기를 꼭 짜내고 돼지감자 전분을 넣고 잘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8: 감자는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돼지감자 전분 들어가면 혈당을 낮추거든요. 맛도 쫄깃하고 좀 따끈하고 맛있죠.
3: 이제 달궈진 팬에 반죽을 올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냅니다.
7: 감자전 지금 하나한테 감자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8: 한 1kg 정도 들어가요.
7: 1kg요?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8: 얘는 물 빼고 나면 얼마 남지가 않아요. 제가 서울에 가서 먹어봤는데 둘이 먹기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0: 할머니네 감자전의 특징은 감자를 많이 넣고 두껍게 부쳐내는 겁니다.
1: 만드는데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2: 한 15분 걸리죠. 감자가 두꺼워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 감자전만 해야지.
0: 그래서 다른 일은 제쳐두고 쉴 틈 없이 불앞을 지키며 감자전만 부쳐낸답니다. 두툼한 감자전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3: 감자 드릴게요. 네.
4: 감자 아, 따뜻하다. 맛있겠다.
5: 네. 아우, 두껍네.
3: 맛있게 드세요.
0: 또 이 감자전이 막국수와 같이 먹으면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다네요.
6: 막국수는 이게 매미향이 짙어요. 확 풍겨오고 감자전은 이게 다른 집은 좀 얇아가지고 너무 바삭거리기만 한데 이 집은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또 바싹 익혀서 겉바속촉.
0: 그래서 언제나 손님들로 붐빕니다. 야, 양념까지 싹싹 드십니다.
1: 뭐니? 싹싹 긁어 드셨는데요?
7: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고 얘기해.
8: 너무 맛있어.
0: 양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사리 추가는 무료라네요.
9: 막국수 드시다가 양이 부족할까 봐 그래서 면사리 더 드리거든요. 배불리 드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10: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9: 네, 감사합니다.
11: 막국수 3개에 3만 원이고 감자전이 13,000원이니까 43,000원인데 어우, 생각보다 굉장히 싸게 나온 것 같은데요.
9: 네, 감사합니다.
11: 잘 먹었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네,
11: 고맙습니다. 아이. 아이, 잘 먹었네.
0: 점심 장사를 마치고 그날 오후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8: 이거.
0: 바구니까지 챙겨 들고 어딘가로 가십니다.
1: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8: 율무 뽑으래요.
1: 율무 뽑으러?
8: 어.
1: 어디로요?
8: 아, 여기 밭에 있어요. 우리 밭이 여기 있어요. 율무 많이 심어놨어요.
1: 아, 텃밭이 있으세요, 어머니?
8: 네. 상추, 뭐 배추 다 여기다 심어놓고 고추 뭐. 아, 이거 다 우리가 심은 거예요. 저거 옥수수, 배추, 오이, 당콩 뭐 이거 다 심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0: 기본 반찬으로 내고 있는 열무김치를 그때그때 만들기 위해 텃밭에서 직접 길러 사용합니다.
8: 이거 심은 지 아마 한 보름?
1: 보름 만에 이렇게 자랐어요?
8: 네, 잘, 지금 날 더우니까 뭐 빨리 커요. 이거 다 먹으면 저거 또 심었잖아요.
0: 보통 보름에서 20일 정도 자란 여린 열무로 김치를 담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고려해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 심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거는 왜 사다 안 쓰시고 직접 이렇게 재배해서 하시는 거예요?
8: 파는 거 어디요? 조그만 거 있어요. 이거 조금만 예리해야 맛있잖아요. 이거 파는 거 다 억세가지고 맛이 없어요. 뽑다가 미처 못 먹으면 늙혀요. 늙혀가지고 육수 만들어요.
0: 반찬뿐 아니라 막국수 국물로도 열무김치를 사용하는데 육수용은 4-50일 정도 충분히 키워 쓴다네요.
8: 요 애리는 것만 딱 뽑고 이제 늙으면 이렇게 내버려둬서 육수 만들어요. 이거 육수니까 늙으니 맛있다고 육수가 우러나면.
0: 김치가 맛있다고 구매를 원하는 손님에겐 나눠주기도 하신답니다.
8: 아이고, 힘채미나요. 그러니까 남 주는 게 더 받는 것보다 더 기분 좋아요. 맛있다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서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그만하자. 이거면 되니까.
0: 열무는 뽑자마자 바로 김치를 담는데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담그시나요?
8: 예, 이 정도 뽑으면 오일 가요, 오일.
1: 오일?
8: 예, 오일 먹어요.
0: 이제 열무를 절여줍니다.
8: 양념 이제 준비하면 씻어서 무치면 돼요.
0: 열무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드는데요. 사과와 고추, 생강, 그 외에도 파인애플까지 다양한 과일을 넣고 곱게 갈아서 준비하는데 단맛을 내는 비결이랍니다. 다음엔 마늘도 갈아줘야 합니다. 할머니가 큰 통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8: 까나리 액젓.
0: 까나리 액젓

0: 까지 추가해서 믹서기에 재료를 갈아줍니다. 고추도 함께 갈아 준비해 둡니다. 갑자기 냄비를 들고 오시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이건 뭘까요?
1: 이거 보리쌀 밥을 해가지고 갈았어요. 고추씨 두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0: 메밀로 쓴 풀에 고추씨를 섞어 김치에 넣는 것이 할머니 김치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2: 이게 맛의 비법이면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1: 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냥 다 잘 되면 좋지 뭐. 그 뭘 와 먹는 사람들이 이걸 보겠어요?
0: 아낌없이 비법을 내어주는 할머니. 식당이 사랑받는 비결은 비단 음식 맛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이고려. 아이고려. 아이고려 부탁합니다.
0: 사실 75세 할머니가 하기엔 식당 일은 그리 녹록한 노동은 아닙니다.
1: 됐다. 아, 그래요. 이젠 뭐 나이가 많은지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지금 억지로 해요.
0: 어머니가 힘에 부친다는 것을 아는 아들이 2년 전부터 식당 일에 합류해 일을 돕고 있습니다.
2: 아드님이랑 같이 일하는 게 좋아요?
1: 좋아요. 남보다.
2: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1: 아, 힘들까 봐 힘든 건 다 하니까.
3: 아이고, 저요? 뭐 감사하죠.
2: 왜요?
3: 나 여기 있었는데 뭐 주시겠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좀 감사하죠.
0: 절인 열무에 양념을 부어줍니다.
1: 이렇게 양념 한 거 여기다 이제 비비면 끝이에요.
2: 아, 조금씩 해서 비비는 거예요?
1: 네.
0: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인데도 열무 김치를 사서 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 이 열무를 사서 쓰려면 맛이 또 없고 이거 한번 하면 막 힘든데 손들이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리 보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어도.
0: 할머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열무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4: 우리 만두 먹으러 왔어.
5: 오, 어서 오세요.
4: 갑자기 만두가 생각나서 만두 먹으러 왔어요.
5: 오, 갑자기 네, 만두가 드시고 네, 싶었어요.
0: 겨울철 별미로 내놓는 음식이지만 만두 맛을 잊지 못해 찾는 이웃들이 많아 가끔 이렇게 모여 만두를 빚곤 합니다. 그런데 피도 밀대로 직접 미신다네요.
2: 아니, 만두 피를 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1: 예, 네,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2: 하나씩이요? 다? 네.
0: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수작업입니다.
6: 더 쫄깃하다고 이렇게 하면 만두 피가 더 쫄깃해요. 손으로 밀면요?
2: 예, 예, 예.
0: 오른손으로는 반죽을 밀고 왼손은 피를 돌려가며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1: 아, 그래요. 기회 없을 때 제대로 뭐 다 이렇게 손으로 하죠. 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맛있긴 해요.
0: 메밀로 만든 만두피 위에 돼지고기와 묵은지, 두부, 숙주나물을 넣은 소를 넉넉히 얹고 모양을 잡아 빚어냅니다.
1: 먹으라 오라 소리 안 해도 먹고 싶으면 와가지고 그냥 다 먹고 가면은 어르신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좋죠.
0: 사실 겨울철에도 만두를 빚는 날이면 동네 분들이 와서 일손을 보태주곤 하신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완성한 만두를 찜통에 넣고 본격적으로 찌기 시작합니다.
5: 아, 한 10분 정도 찌어야 돼요.
2: 10분?
5: 네, 네. 피가 아니, 이거 우리가 빚어서 조금 도톰해서 네, 조금 시간 조금 더 그래야 돼요.
2: 네, 네.
5: 자, 만두 됐나 한번 보자고요.
0: 뚜껑을 열자 잘 익은 메밀만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찜통째 꺼내서 기다리던 이웃들의 테이블로 향합니다.
1: 아이고, 맛있게 잘 생겼나?
5: 맛있다.
1: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가 맛있어 보이네. 더 맛있어 보이네.
5: 우와.
1: 와, 엄청 맛있게 잘 쪄졌네. 맛있게 먹읍시다.
5: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7: 뜨거워요. 고구마
1: 맛있다.

0: 이런 만두를 어디서 맛을 봐요? 딴 데 가면은 이렇게 맛있는 만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어드리고 만두도 얻어먹고 가져도 가고. 아이 재미죠. 너나 먹는 재미죠. 돈만 벌라 그러는 거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맛있으면 또 다음에 또 많이 빚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1: 저녁 8시 손님들이 떠나고 이제 마무리할 채비를 합니다.
2: 어머니 집 퇴근합시다. 오늘 수고했어요.
3: 아, 고생했어요. 내일 봐요.
4: 너도 고생했다. 막국수가 손님들이 하도 맛있다고 그러니까 막 기뻐요 막. 그래서 이제 그냥 힘 닿는 데까지 하려 그래요.
1: 따뜻한 정이 넘치는 할매 밥집을 찾아 떠난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경북 경주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흥면에 소머리 국밥집을 하고 있는 김점자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곳이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제가 음식을 만들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서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소머리 국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이곳의 대표 메뉴는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진하게 우려낸 뜨끈한 소머리 국밥입니다. 단골 손님들로 식당은 벌써 북적입니다.
6: 정말로 이거 구수하니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에 딱 맞는 그러한 국밥입니다.
1: 20년 전부터 한 자리를 지키며 끓여내고 있는데요.
5: 네, 맛있게 드세요.
1: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공기 말아 비우고 나면 속까지 든든해집니다.
7: 특이한 뭐 이렇게 재료가 들어간 건 없지만 그래도 맛은 담백하고 먹기에 편한 것 같아요.
8: 네? 여기 사장님 욕심이 없어요. 재료도 안 아끼고 욕심이 없어요.
9: 최고지 뭐.
8: 진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1: 이틀 정도 물에 담가 핏물을 뺀 고기를 옆으로 옮기는데요. 물 색깔이 좀 뿌옇게 보이네요.
5: 쌀뜨물.
10: 쌀뜨물?
5: 네.
10: 쌀뜨물에 왜 고기를 담가요?
5: 그래 쌀뜨물로 하니까 잡내도 없고 다른 약초 있는 것보다는 더욱 좋더라고 보니까요.
1: 쌀뜨물에 고기를 끓여내면 잡내도 제거될 뿐 아니라 맛도 구수해진다고 합니다.
5: 굉장히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물순물이 굉장히 나중에 보면은요 시커멓게 나온다고요. 그게 이제 다 뽑아내야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요.
1: 작업은 초벌과 재벌 두 번에 삶는 과정을 거칩니다. 쌀뜨물에 양파와 생강, 파뿌리와 된장을 넣고 끓인 뒤에 다시 건져내서 찬물에 깨끗이 씻어 잡내를 없앱니다.
5: 여기는 이제 사골. 이제 사골에다가 소머리만 가지고 육수물이 안 나오거든요. 이 소머리에서 육수물이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건져, 고기는 건져내고 사골은 또 끓이고 그러거든요.
1: 본격적인 육수를 내기 위해 새로 쌀뜨물을 채우고 사골을 넣어 끓여냅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뭔가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이게 뭘까요?
5: 이거는 이제 바짝 말른 인삼인데 이걸 말라가지고 넣으면 두 배의 효과가 있다는데 여기 넣게 되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우리 인삼이 좋다. 그래 한 냄새도 좋고 향도 좋고 해서 인삼을 저는 나름대로 인삼을 넣고 있습니다.
1: 육수의 깊은 맛을 더하기 위해 인삼과 월계수 잎, 당귀를 넣고 다시 푹 끓여냅니다.
10: 그럼 이제 얼마나 더 끓여야 돼요, 얘는?
5: 3시간 해가지고는 이제 그때는 열어봐가지고 이제 찔러보고 들어가는 게 쓱 소리 나면 덜 익었고 쭉 들어가면은 다 익었고요.
1: 고기와 사골을 끓이는 사이 할머니가 다른 작업을 준비합니다. 국밥과 함께 나갈 김치를 새로 담글 참입니다.
5: 김치요.
10: 아, 김치를 직접 담그세요?
5: 예, 예. 힘들어도 뭐 손님들이 뭐 즐겨 잡수니까 좋잖아요. 소머리에는 김치가 익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금방 새거 금방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 금방.
1: 손님들이 늘 새 김치를 찾다 보니 고단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김치를 새로 담습니다.

0: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처음 장사를 시작한 걸까요?
1: 예, 남편이 애기 아빠가 약방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했어 생각해놓은 게 이제 그 소머리 국밥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아이들하고 살기는 살아야지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도 울어가 이제 눈물이 안 나오면
0: 그렇게 남편을 여인 뒤 생계를 위해 남편이 하던 약국 자리에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100년 된 고택의 약방이 이제는 가족을 살리는 국밥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1: 이거 약을 조제해서 여기서 찍는 거예요.
2: 아, 약 조제하는 기계예요?
1: 예.
0: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1: 이래가지고 약을 넣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끼워가지고. 찍히잖아요. 이러면 약을 다 이제 붙었어요. 애기 아빠 유품이니까 버리기가 아까워서 정말 그때는 옛날에는 약방 했다 그러면 대단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유품이라서 그냥 섣불리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0: 잠깐도 쉬질 않으시고 또 다른 일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또 뭘 하시려는 걸까요?
2: 예. 이건 뭐예요?
1: 인삼요.
2: 인삼이요?
1: 예, 인삼을 숙삼을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햇빛에 말르는다고요.
0: 더 깊고 진한 맛을 내기 위해 인삼은 매번 직접 말려서 사용합니다.
2: 뭐 이거 들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1: 조금 이렇게 쓰고 제가 마진 조금 적게 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0: 요즘같이 볕이 좋은 날이면 할머니는 인삼을 썰어 말려두신답니다. 인삼을 널어두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다른 일을 하시는데요. 도통 잠시도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십니다.
1: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그 생각 난 대로 그냥 막 이렇지 말고 해버려야 된다. 뭐든지 미루면 안 돼.
0: 혼자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자투리 시간도 알뜰히 씁니다. 오전 10시.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끓인 국밥이 과연 원하는 대로 잘 우러났는지 할머니가 확인해 나섭니다. 우러난 국물과 고기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할머니가 고기 이곳저곳을 찔러봅니다.
1: 아, 이게 다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거예요. 그 쑥 들어가잖아, 지금 잘 익었어, 지금.
2: 아, 쑥 들어가면 잘 익은
1: 그럼요,
2: 거예요?
1: 그럼요, 예. 서먹서먹하고 쑥 하면 잘 안 돼. 감각으로 찔러보면 다 익었는 걸 알아요. 제시 괜찮아?
0: 이제 소머리 국밥을 만드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밥이 완성됐다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할머니가 고기를 들고 열심히 옮깁니다.
1: 이것은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비계는 비계대로 없애고 먹을 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게 좀 더 기름기 이게 기름기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0: 어이구 생각보다 기름이 많네요.
1: 딱 기름기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다고.
2: 살코기만 쓰는 거예요?
1: 예, 예.
0: 이제부터는 푹 삶아낸 고기에서 일일이 기름을 분리해줘야 합니다. 엉겨붙은 지방을 걷어내고 살코기만 남기는 과정인데요.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어 오롯이 맨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내야 하기에 고되면서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1: 이거 봐, 손을 봐요. 기름기가 없잖아요.
0: 이렇게 지방을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1: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손목도 아프고.
0: 사실 중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고기를 써는 데만도 꼬박 2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몸은 고되지만 정성을 쏟은 덕분에 고기가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오후 12시.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간. 밀려드는 주문에 할머니가 정신없이 분주해집니다. 먼저 뚝배기에 손질한 머릿고기를 한 주먹씩 담고 빠르게 화구에 올립니다.
2: 점심시간에 정신없겠네.

0: 요 시간만 한 시간만 바빠요.
1: 이제 뚝배기마다 미리 불려둔 당면을 올리고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국물을 부어준 후 마지막으로 대파까지 한 움큼 얹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할머니는 뚝배기가 끓는 사이 주방을 나와 테이블마다 반찬을 나누십니다.
0: 아, 이거 직접 제가 다 손으로 제가 한 겁니다.
1: 또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그 사이 맛있게 끓은 국밥을 나눕니다. 주방과 테이블을 오가며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거뜬히 해냅니다.
2: 어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혼자 다 하시네요.
0: 예, 제가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 하고 치우는 거 하고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1: 한바탕 서빙이 끝나고 드디어 손님상에 오른 소머리 국밥. 과연 국밥 맛은 어떨까요?
3: 만드는 뭐 크림이 많고 좀 느끼한데 이건 담백하니까 크림이 자주 올 수밖에 없어요.
4: 어쨌든 푸짐하게 주고 국물이 담백해가 좋아요. 맛이 좋아요. 그 뜸이에요.
1: 그야말로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갑니다.
2: 어머니. 네. 그냥 폭풍우가 한번 휩쓸고 갔는데요?
0: 글쎄, 모르네요. 아유. 그렇게 항상 바쁜 건 아니거든요.
2: 아, 그래요? 오늘 좀 많은 편이에요?
0: 예, 그렇죠, 예.
1: 오전 11시부터 하루 딱 3시간만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어딜 가시려는 걸까요?
0: 소머리 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조하려고 엿기름도 사러 가고요.
1: 할머니가 익숙한 솜씨로 시동을 걸고 시장을 향해 출발합니다.
0: 예, 여기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장을 보러 다닐 수가 없어요. 하루에 차가 버스가 6분 다니는데 그래서 차가 없으면 장을 보러 다니지를 못하고 올 일을 못 봅니다.
1: 시장은 식당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0: 사장님, 예, 소문 좋은 거 있나요?
5: 네, 좋은 거 있어요.
0: 아, 좋은 거 있어요?
5: 네.
0: 아우 좋네. 아우 이쁘다. 예? 소머리가 크고 매끄럽고 그래도 양도 많이 나오고.
2: 아, 파야 양이 많나요?
0: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
6: 자, 내일 좀 배달 좀 해주세요.
7: 알겠어요. 내일 해갖고 배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갈게요.
7: 네, 고맙습니다.
1: 이번엔 손님들께 서비스로 드리는 식혜 재료를 사려고 합니다. 아.
0: 이거 맛있더라고요. 어, 좋으네.
2: 이렇게 일일이 장 보러 다니기 힘들지 않으세요?
0: 힘들죠. 그렇지만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직접 보면서 확인하면서 좋은 거고.
7: 갈게요. 예.
8: 감사합니다.
1: 전화 한 통이면 배달되는 편한 세상이라지만 맛있는 음식을 위해 좋은 재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할머니의 오랜 고집이라고 합니다.
0: 자기가 싫으면 즐기라 하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해서 정말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더 이상 보람이 없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내가 다닌 중학교는
4: 군남중학교.
3: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4: 강숙현 과학선생님.
3: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4: 음악 70점.
3: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여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을 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0~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지금 AI는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것은 세월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음은 절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의 소질을 함부로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지능의 외부적 표현은 친절이다. 안녕하세요. 박태웅입니다. 사실은 이번 강의 요청을 받은 것을 꽤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는 게 대단히 주제넘은 일일 수도 있고요. 살면서 알게 된 말을 그다지 확신 없는 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라도 얻을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AI를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SF 작가 아서 클라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너무 신기해서 마법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뉴런입니다. 왼편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게 수상돌기고요. 오른쪽에 가운데 밧줄처럼 생긴 게 축사기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축사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뉴런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수상돌기로 왼편에 있는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오른편에 있는 축상말단으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신호의 세기가 충분히 크면 옆에 뉴런한테 전달하고 일정한 크기에 미치지 못하면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할까요?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반도체는 0이거나 1이죠. 전기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런이 이진법으로 작동하는 논리기계란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1943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뉴런은 충분히 강한 신호가 오면 옆으로 전달하고 충분히 강하지 않은 신호가 오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0과 1이죠. 그래서 충분히 많은 뉴런을 연결하면 AND, OR, NOT, NOR 같은 논리 연산을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가 같이 와야 문을 열어주겠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철수가 온 걸 1, 오지 않은 걸 0, 영희가 온 걸 1, 오지 않은 걸 0이라고 한다면 111 때만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철수와 영희가 같이 와야 문을 열어준다죠. 그러면 10도 0이 되고 01도 0이 되고 00도 0이 돼요. 철수와 영희가 다 오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죠. 철수만 와도 열리지 않고 영희만 와도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OR, 철수 혹은 영희가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0은 1이고 0, 1은 1이고 1, 1은 1인데 0, 0은 0이에요. 모든 논리 연산이 이진법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더 놀랍게도 반도체가 발명이 됩니다. 반도체로 이진법 연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을 연결해서 뇌랑 같이 작동하게 만들면 그게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시도해서 만든 게 딥러닝입니다. 왜 딥러닝이라고 할까요? 딥은 깊다는 뜻이잖아요. 뉴런의 연결고리가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된다고 해서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베꼈어요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할까요? 최신형 GPU, 엔비디아의 GPU 베라 루비는 1초에 50 페타플롭스 계산을 합니다. 1초에 5경번. 그러니까 5경은, 경은 만조죠. 조를 만 번, 5만 번, 5조, 5만조 번 계산합니다. 더하기 빼기를. 이런 GPU를 수천 장, 수만 장을 씁니다. 그래서 대단히 발달한 과학기술이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경지에 온 거예요. 지금 AI는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러면 AI는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요?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알고리즘 예를 들면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의 내접한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아, 한 변의 길이가 2m니까 반지름은 1이네.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가 원의 넓이겠구나 라고 알수 있죠. 근데 AI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에 엄청나게 많은 점을 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점들이 원 안으로 들어가고 일부가 원의 바깥에 찍힐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점의 숫자에서 원 안에 들어간 점의 숫자를 구해내면 그게 원의 넓이가 돼요. 정사각형 넓이는 알고 있죠. 2 곱하기 2니까 4제곱미터잖아요. 4제곱미터에다가 저원 안에 들어간 점의 비율을 곱하면 원의 넓이가 돼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하지? 그냥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 하면 더 쉽잖아. 라고 할수 있는데, 얘는 1초에 5경번 더하기 빼기를 하는 애라는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우리가 공식을 써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1초에 5만 조번 더하기 빼기를 하는 애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라라는 과제를 준다고 해요. 사람은 그냥 알죠. 대여섯 살만 되면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스랑 못 씁니다. 글로 고양이와 개의 차이점을 써보라고 하면 여섯 살짜리 아이는 못쓸 거예요. 털이 있어요. 다리가 네 개예요. 꼬리가 있어요. 코에 수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양이의 특징을 다 서술해서 몇점 이상이면 고양이로 하라고 했던 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그런 접근은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딥러닝이 나타난 거예요. 딥러닝은 다른 점들을 네가 다 찾아서 점수를 매겨라고 AI한테 시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15만 장, 20만 장의 고양이 사진과 다른 사진들을 줍니다. 이 사진들 간에 차이점들을 네가 다 뽑아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1억 개의 차이점을 뽑아냈다고 하죠. 특징을 뽑아냈습니다. 그럼 그 1억 개의 특징들 중에서 어떤 것은 고양이라는 패턴과 굉장히 밀접할 거고, 어떤 것은 고양이랑 패턴과 아무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찾아낸 특징들에다가 가중치를 매깁니다. 처음에는 점수를 아무렇게나 매겨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점수를 바꿔가면서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근데 얘는 1초에 5경번 더하기 빼기를 하는 애니까 금세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최적의 가중치 조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패턴과 밀접한 특징들의 높은 점수를 주고 아무 관계가

없는 특징들의 0점을 주거나 0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면 그 점수의 조합이 고양이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조합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네가 알아서 찾아라 해서 만든 게 현대 AI입니다.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몇 조개의 매개 변수. 지금은 조가 넘습니다. 보통 2조까지 가는데 최신 프론티어 모델은 2조가 넘습니다. 2조개에 대해서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AI는 무슨 일을 하는가? AI는 어마어마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 안에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고양이가 패턴인 거예요. 고양이라는 잠재된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거죠. 그럼 왜 이걸 잠재된 패턴이라고 할까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게 AI가 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I가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몇 천만 차원, 몇 조 차원, 몇 천억 차원에 걸쳐서 연결된 다양체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고양이라는 걸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걸 가령 천만 개의 매개 변수로 찾았으면 걔는 천만 차원에서 고양이를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죠. 우리는 3차원에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3차원이 넘어가면 머릿속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아무리 고차원이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을 보태면 되니까. 2차원이면 XY에 2차원 축을 그리고 3차원이면 XYZ에 3차원 축을 그리면 3차원 축에서는 입체를 그릴 수 있죠.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몇천만 차원, 몇억 차원, 몇천억 차원에서 연속된 다양체를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왜 사람은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까?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 나와요. 말이 마음보다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라고 풀어볼 수 있는 거죠. 3차원의 물체를 2차원에는 그릴 수 없어요. 입체를 평면에는 못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차원인데 마음이 60차원이면 사람은 마음을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얘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30년씩 같이 사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때 뭐라 그래요? 사람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줘? 이러면서 싸웁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냐하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고요. 맥락이 달라요. 이를테면 똑같은 단어를 써도 서로 다른 뜻으로 쓸 때가 많아요. 내가 말을 그대로 해도 그 단어의 뜻이 내가 갖고 있는 뜻과 상대방의 뜻이 다르면, 해석이 다르면 그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정이 달라요. 내가 처해 있는 사정이 다른 거죠. 왜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보기 전에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의 입장을 헤아려라. 이런 얘기인데요. 좁혀보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함부로 남의 처지를 헤아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에이젠틱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GPT 3.5보다 GPT 4가 매개변수가 10배 이상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로샷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설명 없이 그냥 질문을 한걸 제로샷이라고 해요. 질문을 하면 당연히 GPT 3.5. 챗GPT죠. 챗GPT가 GPT-4보다 훨씬 성장이 못해요. 그런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쓰면 별안간 챗GPT가 자기보다 10배나 큰 GPT-4보다 훨씬 나은 점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앤드류 원 교수가 발표한 건데요. 앞으로 AI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AI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로 모여서 함께 일을 하게 했더니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들어오면 이 문제는 무엇에 관한 문제인가요? 라고 해석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해석을 받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계획을 세우는 에이전트예요. 세 번째는 그 계획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에이전트예요. 네 번째는 그렇게 완료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예요. 다섯 번째는

그 에이전트의 지시를 받아서 도구를 사용하는 에이전트예요.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일을 했더니 혼자 한 것보다 10배 이상 나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대세가 될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최신형 AI들은 전부 다 내부에서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일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모여서 일을 하니까 능력이 10배 이상 올라갔죠? 인공지능은 인공으로 뇌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를 하다가 잘 안 풀리면 사람의 뇌를 들여다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원본이 이거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인공지능의 개발에 다시 응용을 하고 그래요. 뇌는 2%, 몸무게 2%지만 전체 에너지 20%를 써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뇌의 첫 번째 목표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소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다 뇌가 시킨 일이에요.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거든요. 시험 전날 만화 보는 것도 뇌가 시킨 일이에요.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만화 보는 게 에너지 훨씬 적게 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인식을 할 때도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식으로 해요. 이 뇌를 측정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뇌에서 눈으로 가는 데이터가 있고 눈에서 뇌로 가는 데이터가 있는데, 놀랍게도 뇌에서 눈으로 가는 신호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뭔가를 보는데 뇌에서 눈으로 가는 신호가 더 많을 수 있지? 왜냐하면 인간은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 패턴들을 막 적용해 보면서 맞는 패턴이 나오면 그걸 인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일이 인간이 인식하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추상적인 패턴을 잘 만들어내냐면 점을 두 개 찍고 밑에 반원만 그려도 우리는 그게 사람의 웃는 얼굴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 지경으로 추상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걸 너무 잘합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지? 그런 흔히 하는 생각은 고정밀도, 고해상도의 동영상을 찍어서 뇌에 저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뇌가 터져버립니다. 그 데이터를 감당할 수가 없죠. 너무 작잖아요. 사실은 추상적인 패턴의 연쇄고리만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짧은 기억이어도 불러올 때는 재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억이 엇갈리는 일이 생기고 옛날 기억들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억은 편집됩니다. 그냥 추상적인 패턴의 연쇄고리를 저장했다가 불러와서 색을 입히고 소리를 입히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뇌하고 인공지능이 비슷해지는 걸 설명합니다. 인간의 두개골, 뇌는 계속해서 커져왔는데 놀랍게도 3000년 전부터 거의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뇌가 작아져요.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가 나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3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000년 전쯤부터 인간이 본격적으로 사회를 구성합니다. 서로의 뇌를 연결된 뉴런처럼 쓰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기억을 나눠 갖습니다. 집에 관한 기억은 집짓기에 관한 기억은 목수를 주고, 요리에 관한 기억은 숙수를 주고, 연결된 뇌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를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에 관한 기억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돈을 내고 기억을 넘겨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집단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작동한 지 3000년이 됐다. 사실은 연결된 뇌로서 가장 잘 작동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별의 두뇌로서 측정했을 때의 지능은 낮을지 모르겠지만 집단지성의 한 축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절은 지능의 표현이다. 왜 그럴까요? 친절이 뉴런을 연결하는 대단히 강력한 매개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결된 뇌로서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요. 친절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남을 돕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집단 지능으로서 대단히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판이 마른 시멘트가루처럼 쌓여요. 보통 때는 전혀 몰라요. 근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평판이 굳죠. 남을 존중하는 상태로 산 지 20년이 지나면요, 평판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2층 높이점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세월의 무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I의 시대죠. AI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존재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입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AI를 잘쓸수 있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딱 맞는 운동을 선택하게 도와드릴 국민 건강 가이드 김병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활기찬 체육 시간 함께 하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혹시 여성분들 더워졌나요? 아마 중년의 남성분들은 추워졌을 거예요. 그 이유는 호르몬이 바뀌게 되면서 중년 여성들은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게 되고요.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추워합니다. 애석하게 저도 40대 중반이 넘으면서 온돌장판을 깐다든지 또는 파카를 좋아한다든지 히터를 좋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 이유는 정상적인 열을 느끼는 구간이 좁아지면서 우리의 몸이 시시각각 변해가는 거죠. 아마 졸음이 와도 추위가 느껴질 거고요. 반대로 추위가 와도 졸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현상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각각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대체적으로는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우리 몸에 체온이 떨어졌다는 신호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성들은 생리불순과 생리통, 무릎의 통증, 어깨 결림, 기침과 구토, 설사, 변비, 또는 허리의 아픔, 그 다음에 손발이 차갑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초조하고 불면, 불안이 온다든지,

이상으로 떨어지면 신체 기능이 정지되고 사망에 이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36.5도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온도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 우리의 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대체적으로 낮은 체온을 유지해요. 유지한다기보다는 낮은 체온 속에 있게 되죠. 왜냐하면 밤새 잠을 잤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명상을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체온이 올라가면서 컨디션이 좋아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된다면 가볍게 운동을 하면 떨어진 체온을 조금 빠르게 올려줄 수 있어서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 습관으로는 우선 운동을 해서 체온을 끌어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에 나쁜 식생활을 멀리하면서 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숙면, 그 다음에 낮에 햇빛을 쬐는 일들이 체온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역시 체온을 올리는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방식을 통해서 나의 체온을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건강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체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등이 굽은 자세로 생활하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북목,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등이 굽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등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게 되고요. 가슴에 있는 근육은 짧아지게 됩니다. 늘어난 근육, 짧아진 근육 모두 혈액순환엔 저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육은 최적의 길이일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숄더를 잡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체온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운동이고 동작입니다. 지금부터 굽은 등을 해결하는 운동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굽은 등이 있는 사람들은요, 등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물러나면서 등으로 흐르는 혈액이라든지 신경, 근육들이 늘어나거나 짧아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을 펴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등을 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양쪽 견갑골을 모아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 뒤에 깍지를 한번 껴주시고요. 네,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팔은 그대로 있고요. 가슴만 펍니다. 요 가슴의 위쪽을 45도 방향으로 일으켜주면서 호흡을 후 뱉어주셔야 됩니다. 호흡을 뱉지 않으면 등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허리가 늘어나면서 허리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슴을 펴고 호흡을 쭉 길게 해주시는 첫 번째 동작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동작이 만약에 잘 된다면 다시 살짝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가슴을 펴면서 팔꿈치까지 뒤쪽으로 쭉 호흡을 뱉으면서 내 몸의 가슴을 가장 높은 곳으로 펴주시면 등이 펴지게 됩니다. 천천히 호흡을 뱉어주시고 다시 앞에를 봐주시고요. 등을 펴는 것에 집중해서 호흡을 안 하시면 허리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슴을 펴고 혹시 할 수 있다면 양쪽 팔도 펴줘서 견갑골을 뒤쪽에서 모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만 하실게요. 첫 번째는 가슴만 펴고요. 두 번째는 등을 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팔꿈치까지 벌려주면서 등을 조여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굽은 등 또는 거북목까지가 회복되는 좋은 운동이 될 겁니다. 만약에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식탁에 앉아 계시다면 이 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해 주셔서 혹시 불편하면 이전 동작을 해주시고요. 쉽다면 다음 동작으로 운동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면 굽은 등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은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더우면 땀이 분비되죠.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체온을 가져가게 되면서 체온을 조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 수축에 의해서 떨림이 생기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확인하기 좋은 건 소변을 보고 나서 몸이 떨리는 일이에요. 또는 추운 곳에서는 사람이 다리를 떤다든지 손을 떠는 일들이 체온을 올리기 위한 본능적인 일들이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운동의 영역으로 보면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서 체온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졌다는 것은 운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체의 체온은 연령대마다 조금 다른데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좀 더 체온이 높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체온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근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체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생을 마감하는 순서로 간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온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이 생존의 영역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위를 많이 느끼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손끝과 발끝이 차갑다고 하거든요. 이유는 손끝과 발끝에 혈관들이 작기 때문에 따뜻한 혈액이 손끝과 발끝까지 전달이 어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혈행 개선제 같은 약을 드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 몸의 심장에서 혈액을 분출하면 마지막 손끝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심장이 강하게 수축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세혈관까지의 이 직경이 좀 더 길고 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손끝과 발끝 또는 말초에서 차가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열이 나는 건 그 체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여성들이 폐경에 이르면 더워지죠. 그래서 춥고 덥고가 반복되면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일들이고요.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추워하죠. 저도 두꺼운 거를 자꾸 입게 되고요. 선풍기 바람이 싫어지고 에어컨 바람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근육에서도 기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근육이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온도가 왔을 때 이 갑옷이 두껍고 튼튼하다면 잘 견뎌줄 텐데요. 그 갑옷이 얇으면 추위를 빠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이러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상체와 하체가 있는데요.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코어라고 하는 복부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 힘이 약해지면 상체는 위로, 하체는 아래로 움직이면서 허리가 약해지게 됩니다. 허리가 약해지면 상체와 하체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게 되고요. 그거는 단순하게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의 부상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코어가 강해지면 허리가 안정되고 허리가 안정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일석삼조죠. 지금부터 혈액순환을 향상시켜주고 체온을 올리는 코어 운동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코어 운동을 하실 건데요. 코어 운동하면 전통적으로 플랭크 또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코어의 진짜 기능은 상하체를 연결시키면서 회전시키는 동작이거든요. 저랑 함께 따라해 보실게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양손을 깍지를 껴고 네. 오른쪽 무릎 옆에 둡니다. 가능하면 양쪽 무릎은 붙여주시고요. 가슴을 곧게 펴주세요. 팔꿈치 구부리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을 대각선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접히는 위치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제자리로 천천히. 그래서 쭉 밀고 올라가면서 호흡을 뱉어주시면 대각선으로 운동이 되면서 갈비뼈가 좁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해보실게요.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코어의 원래 기능은 갈비뼈를

조여주는 것과 갈비뼈와 골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 코어가 굉장히 강하게 수축을 하고요. 만약에 저에게 코어 운동을 단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 회전 동작을 할 것 같아요. 안전하고 운동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내리시고요. 그렇죠. 다시 네,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면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해보시게요. 쭉 올리고 무릎이 벌어지지 않으면 코어 운동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됩니다. 어깨 내려주시고 손이 올라가고요. 그렇죠. 무릎은 꽉 조여주시면 되고 벌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보통 남성분들이 버스에서 무릎이 벌어지는 이유가 코어가 약해지면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버스에서 무릎 벌어진 분 보면 아 코어가 약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강하게 조여주면서 회전을 하시면 갈비뼈에서 골반까지 연결되는 근육이 강력해지면서 미용의 효과뿐만 아니라 부상을 예방하고 강한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혹시 골프나 테니스, 탁구를 치는 그런 회전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기능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체온 조절을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들이 있는데요. 대략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숨찬 동작의 운동들이고요. 또 하나는 근력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유연성과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이 짧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요. 반대로 길어져도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최적의 길이를 유지했을 때 우리 혈액은 막힘없이 전신을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과 스트레칭 운동이 우리의 체온 조절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폐지구력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RPE라고 하는 운동 자각도가 있는데요. 그 자각도에 6에서 7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러닝을 했을 때 이 정도의 호흡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렇게 호흡이 되면서 간단한 단어는 옆 사람과 나눌 수 있지만 정상적인 대화는 안 될 정도까지 숨이 가빠야 심폐지구력 운동이 잘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공원에서 30분간 걷기를 했는데 숨이 하나도 차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운동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산책을 하신 겁니다. 심폐지구력은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인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대략 반복 횟수로 하면 15번에서 12번 정도 반복하는 정도인데요. 이게 그냥 만약에 제가 스쿼트를 했다면 15번을 그냥 편안하게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15번을 하고 16번을 못하는 시점까지 가야 근육이 성장하고 근육통이 생기는 그런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심폐지구력은 숨이 차야 한다. 근력운동은 12번에서 15번 정도 해야 하는데 그 다음날 약간의 근육통이 생긴다면 나는 운동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근육은 짧지도 길지도 않을 때 가장 좋은 힘을 내고요. 가장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쓴 상태에서 발끝 닦기를 이렇게 했는데 손이 발끝에 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허벅지를 포함한 몸 전체 뒤쪽의 근육이 짧은 겁니다. 그러면 이 손이 바닥에 닿을 만큼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하고요. 반대로 손이 닿고, 저는 안 되지만요, 손이 닿고 팔꿈치까지 닿는다면 반대로 너무 느슨한 거예요. 왠지 우리가 많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지만 유연성은 적당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서서 발끝을 닿는 동작으로 하면 내 손끝이 발끝에 닿으면 근육의 길이는 적당한 거고요. 그 적당함이 혈액의 순환도 좋고 근력도 강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물 섭취가 부족한지 또는 과잉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소변의 색깔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2시간 간격으로 내가 화장실을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4시간이 지났는데도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분 부족 상태인 겁니다. 물을 잘 드셔서 수분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 역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분 보충은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대략 1.5리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좀더 그냥 직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내 입이 목이 탈때 자주 마셔주는 게 좋고요. 운동할 때는 대략 15분에서 20분 간격에 100ml 정도니까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수분이 흡수되는 게 아니고 배출돼서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략 20분 간격에 100ml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 환경에 맞춘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실내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겨울철에는 몸이 열이 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좀더 길게 해서 체온을 끌어올린 후에 본 운동을 하시는 게 체온 조절에 가장 좋습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서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혈액순환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거북목입니다. 우리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앞쪽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게 되고 뒤쪽은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의 앞쪽, 뒤쪽 모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요. 정상적인 자세를 가진 분들은 내 머리 위에서 대략 5kg 정도의 덤벨을 얹고 사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략 한 30도 정도가 기울어졌다면 20kg에 가까운 무게를 위에다 올리고 사시는 거예요. 만약에 60도 정도 앞으로 거북목이 생겼다면 27kg 정도의 압력을 느끼고 사니까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 목과 등 뒤에 누군가가 하나 붙어 있다고.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키로수가 우리의 몸을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압박력 때문에 두통이 생기죠. 그리고 피곤하죠. 당연히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당연히 체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거북목을 바로잡는 운동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거북목을 해결하려면 내가 거북목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바로 앉은 상태에서 견갑골 펴주시고요. 자,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턱을 가슴에 대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 두 마디가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목은 손가락이 안 들어갈 만큼 턱이 이 쇄골에 닿아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략 2개에서 많게는 3개에서 4개까지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목이 뻣뻣하게 굳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한번 해보실게요. 내가 거북목이 존재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그 동작의 스트레칭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왼손으로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머리를 오른쪽으로 회전. 그리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잡아서 왼손과 오른손이 벌어지게 잡아당겨줍니다. 네, 그대로 30초 계실게요. 이때 주의할 점은 어깨가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손이 위로 따라 올라오지 않게 꽉 잡아주셔야 어깨에서 목으로 연결된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왼손은 꽉 잡아주시고, 오른손과 왼손이 벌어지는 느낌으로. 지금 소리 들리시는 것처럼 호흡은 계속 해주십니다. 보통 스트레칭 할때힘 빼세요라고 하는데요. 호흡을 하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는 지속적인 호흡이 힘을 빼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반대쪽 똑같이 해보실게요. 오른쪽으로 잡아서 의자 꽉 잡아주시고요. 왼쪽으로 회전, 오른손으로 뒤통수 잡아서 왼손과 오른손이 벌어지는 느낌으로.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거북목이 조금씩

됩니다. 쭉 호흡 뱉어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이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팔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목을 당겨주시면 되고요. 척추뼈는 단단하게 곧게 세운 상태에서 늘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마도 머리 쪽으로 혈류의 순환이 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또렷또렷해지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늘려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을 조금 해야 하는데요. 양손으로 내턱 밑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내 턱은 뒤로 들어가려고 하고 손은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그러면 머리는 뒤로 가고 손은 못 가게 막으면서 목의 뒤쪽이 늘어나고 목의 앞쪽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서 거북목이 정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호흡 뱉으면서 당길게요. 후. 뒤에 늘어난 느낌 드나요? 네. 목의 앞쪽이 계속 늘어나면서 거북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뒤쪽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둘, 그대로, 더, 후. 늘어나는 위치가 요 머리와 목이 연결되는 뒷부분일 때 가장 좋고요. 당겨지는 건 목의 앞쪽일 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가볍게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목이 자기의 위치로 들어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세가 곧게 펴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운동은요, 이제 움직이면서 거북목을 해결할 건데요. 양손을 머리 뒤로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몸이 바로 서는 겁니다. 바로 선 상태에서 살짝, 네.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정위치로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회전. 머리 살짝 숙여주시고요. 그렇죠. 제자리로 더. 내 몸을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구부리면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앉아서 스트레칭하기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10번 하실게요. 그대로 늘어나는 위치가 아마 목과 등 쪽일 건데요. 아마도 대체적으로는 이 등을 이렇게 회전하는 일이 없어서 빳빳하게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이 등이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이 부드럽게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조금 주의하실 점은 등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목 주변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러면서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움직임의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점차적으로 움직임의 크기가 커지고 거북목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거북목이 있는 목 뒤는 늘어나게 되고요. 목의 앞쪽은 힘이 생기면서 목을 단단하게 잡아줘서 오랫동안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목 또는 두통이 생기는 것까지 해결되는 좋은 운동이니까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을 위한 체온 조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체온이 안 올라가지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자세가 나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좋은 자세는 근육을 적절한 길이로 유지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그 결과로 체온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근육이 올바르게 자기의 근육의 길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바로 서 있을 때 근육의 앞과 뒤가 균형을 이루는 건데요. 만약에 배가 나가 있거나 목이 이렇게 나가 있다면 그 나간 방향으로 근육이 짧아지고 길어지면서 혈액의 정상적인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의 기준에서도 좋은 자세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다음에 할 운동들에서도 좋은 자세를 가져야 조금 더 올바른 동작의 운동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좀 꼬고 앉는 경우들이 많죠. 다리를 꼬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의 다리가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 호수라고 했을 때 그 호수를 비틀어 버리면 그 호수로 지나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우리 몸도 다리를 꼬게 되면은요, 그 꼬인 다리는 혈관과 근육이 압박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당연히 손과 발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다리를 꼬고 있는 습관은 골반의 틀어짐이나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좋지 못한 습관이므로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꼬은 다리가 혈액순환을 저해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목에 당연히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통증, 그 다음에 두통 또는 가슴에 통증, 그 다음에 무릎이나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우울감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좋지 않은 자세로 한번 서 있어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 멍해 보이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주변 분들이 이런 자세로 서 있다면 올바른 자세로 설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 혈액순환과 근골격계 중요한 회복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세는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개선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의 기능이 최적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호르몬도 혈액에서 제공하는 에너지와 산소를 먹고 살기 때문이죠. 올바른 서기는 단순하게 근골격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부 기관까지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요. 운동을 하기 이전에 기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올바른 서기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서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이용해서 쓰면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쓸 수 있거든요. 벽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벽에 가까이 가신 후에 벽에서 뒤꿈치가 대략 한 5cm 정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엉덩이가 붙고 등을 붙인 후에 견갑골이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벽에 붙으면 좋은 자세가 되고요. 그래서 머리, 등, 엉덩이 세 개의 포인트가 벽에 딱 붙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목 뒤로 내 손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아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경추의 굴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내려서 허리 뒤로 손바닥이 들어가면 요추의 아치가 건강하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손이 안 들어간다면 아치가 뒤로 무너진 거고요. 손이 들어갔는데 너무 헐렁하다면 아치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이 딱 하나 정도만 들어가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올바른 서기, 척추의 중립을 만드는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가 유지되려면 힘을 줘야 하는데요. 어디에다 힘을 주냐면요. 허벅지 앞에 한번 힘줘보시고 엉덩이에 힘줘보시고요. 가슴을 쭉 펴고 턱을 살짝 당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호흡을 뱉으면 완벽한 자세가 됩니다. 후. 네. 그대로 세 번만 호흡 뱉으실게요. 후. 그렇죠.

올바른 서기와 올바른 앉기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운동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바른 동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시면 올바른 앉기, 올바른 서기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운동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매일 아침 일어나서 벽에 기대서 내 올바른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등 뒤에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올바른 서기를 연습하시면 벽이 없는 상태에서도 좋은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체온 관리의 기본이 되는 운동과 바른 자세를 알아봤는데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시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체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안녕하세요. 문화물리학자 박주영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인간의 창의성으로 열어가는 과학과 문화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물리학자라는 말 시청자분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생활 방식과 이를 통해 만들어낸 것들의 총체를 문화라고 하니 사람이 만들어낸 물리학도 결국 문화의 하나이고 또 물리학은 모든 물체의 이치를 알아낸 학문이므로 문화도 물리학의 탐구 대상입니다. 이렇게 문화 물리학은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 혁명의 해라고 불리는 1880년대로 시계를 돌려봅시다. 이때는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의 물결이 유럽을 덮쳤습니다. 철도가 발달하며 도시들이 서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전신기술이 도입되며 실시간 통신이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낡은 체제와 최신기술이 서로 부딪히면서 여러 혼란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일관된 시간제가 없었기 때문에 베를린 자정일 때 빈이 몇 시일지는 독일의 황제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런 시계 시스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철도가 발달하면서부터는 이것이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죠. 그게 단순히 여행객들의 불편함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통일된 기차

체포인이 없다면 종종 같은 선로에서 기차가 마주보고 달려오던 아찔한 순간도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19세기 말은 제국주의 시대였고 본국과 점령지들 사이에 시계를 동기화시키는 것, 즉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시계들을 동기화하는 것에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컸습니다. 그래서 철도 주변 주요 건물이나 기차기 시계탑에는 여러 지역의 시간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시계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제네바의 뚜르드리레는 무려 3개의 시계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큰 시계는 그 지역 시간은 제네바 시각을 나타냈고 10시 반, 왼쪽 시계는 파리에서 출발한 철도 노선을 위해 파리 시간을 나타냈고 10시 15분, 오른쪽 시계는 베른으로 가는 철도 노선을 위해 베른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10시 35분. 스위스 베른에 있는 오래된 기차역에도 이와 비슷하게 여러 개의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 기차역의 시계를 유심히 살펴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기차역 길 건너에 있던 특허 사무소에 일하던 직원 알베르트였습니다. 그는 매일 집을 나서서 특허국으로 출근할 때마다 이 여러 개의 전기시계를 보며 걸었는데, 그러다가 전기로 제어되는 시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특허국에는 매해 전기시계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늘어났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알베르트는 시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아주 깊은 질문을 하게 돼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때, 이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내 시계, 즉 베른역에서 가리키는 7시와 다른 역에서 7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자, 시간을 서로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동시라고 부르는 말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을 깨닫죠. 그러면서 더욱더 기가 막힌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멈춰있는 사람의 양쪽에 동시에 번개가 쳤다고 가정하자. 이때 움직이고 있던 사람이 같은 장면을 봤을 때도 두 번개는 동시에 쳤을까? 어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싶지만요. 이 특허사무소 직원은 한 사람에겐 동시에 벌어진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움직이는 방에서 번개가 쳤다는 정보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동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알베르트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므로 절대적인 시간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시 과학에서 정설로 통하던 뉴턴의 물리에서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흐르며 물체는 누구나 똑같은 크기를 가진다는 개념이었죠. 그러나 알베르트는 모든 움직임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관점이라는 없음을 깨닫습니다. 기차 안에 앉아서 나란히 옆을 달리는 다른 기차를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정지해 있는지, 누가 달리고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회전하고 우리 은하계를 가로지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 움직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상대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알베르트는 이런 뉴턴 물리학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를 논문으로 옮겨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허 사무국의 직원이 바로 상대성 이론을 제시한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상대성 이론인데, 거꾸로 말하면 나의 시계에 표시된 시간이 무엇일 때 너의 시계에는 어떤 시간이 표시될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성 이론에서 출발한 시간의 동기화는 시계탑 시간과 열차 운행표에서부터 여러 산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갈때 또는 GPS 인공위성이 엄청난 빠르기로 움직이면서 지상과의 시간이 달라져도 서로의 시간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신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면 GPS 위성과 지상의 시계 사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수 없었을 것이어서 지금 같은 실시간 내비게이션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비행기 여행은 더더욱 꿈꿀 수 없었겠죠. 근데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이런 엄청난 발견을 이끈 그의 근원적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첫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직관과 통찰을 통한 낭만적 사고 덕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 이후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최대의 변혁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논리적인 사고의 단계만 따랐다기보다는 즉흥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이성보다 꿈을, 현실보다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령 우리가 잘 정리된 수식으로 상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헷갈려 하니까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을 하고 해서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재미있는 설명들을 참 잘했습니다. 가령 기차가 아주 빨리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앞과 뒤에 동시에 번개가 내려칠 때
안에 있는 승객 입장에 상상하게 하면서 상대성 이론의 핵심을 한 번에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세계 최초의 대중과학 인플루언서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강연을 가면 사람들이 기차에 줄을 지어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의 혁신적 발견의 비밀은 그런 통찰에 기반한 낭만적 사고였습니다. 과학은 매 순간 논리적 정합성과 엄격성으로만 발전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아인슈타인의 사례에서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념을 깨는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동시성에 대해 고민했을 때는 뉴턴의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물리학을 지배하던 시절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였던 로렌츠가 있는데 그 또한 빛의 속도에 의해서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로렌츠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라는 개념에 묵혀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봐. 너의 말이 옳다면 이러한 황당한 방정이 성립되어야 하면서 방정식을 구하내는데요. 아인슈타인은 거꾸로 응, 맞아. 네가 틀렸다고 하는 그 황당한 방정식이 사실은 옳은 방정식이야. 라고 하면서 로렌츠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로렌츠는 무언가를 틀렸다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맞았던 거죠. 로렌츠는 뉴턴을 맹신한 나머지 상대성 이론 문턱까지 가놓고서 멈춘 반면에 아인슈타인은 겁없이 그 문턱을 넘어버리고서 뉴턴 이후 최대의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낭만적 사고와 열린 마음은 꼭 과학적인 발견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모터사이클을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걸 타고 전국을 다녔던 일을 제일 즐거운 일로 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 중에 내가 탄 모터사이클이 고장 난다면 어떨까요? 저는 당장 헤쳐나갈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제가 이 모터사이클을 제일 가장 빠르게 고쳐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터사이클 같은 기계가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하는 경우 사실 대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부품이 고장났는지 곧장 알긴 어렵습니다. 모터사이클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는 1만 개 정도, 그리고 내연기관 차는 약 3만 개, 비행기는 약 600만 개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나 당연히 설명서만 보면 충분할 것 같은 모터사이클 정비였는데 수만 개에 달하는 부품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단 하나를 순차적으로 찾아낸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로버트 퍼시그의 선과 모터사이클 정비 예술이라는 저서의 핵심 메시지인데 바로 눈앞에 있는 시급한 문제라도 해결하는 일에 낭만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는 열린 마음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핵심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꼭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논리적을 따르는 고전적 사고, 직관을 따르는 낭만적 사고가 모두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송이 이런 낭만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논리와 직관, 고전과 낭만이 함께해야 문제를 풀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사이베트 메이소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라틴어의 명사, 동사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라틴어 발음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 설명에 있어서 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한 사람의 인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분의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는 키케로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라틴어 발음에는 이 한 사람 동일 인물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는 키케로, 또 어떤 책에서는 치체로라고 발음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서양사를 공부하면서 왔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명, 인명, 이거를 이탈리아어로 썼을 때, 독일어로 썼을 때, 스페인어로 썼을 때, 영어로 썼을 때 같은 사람, 같은 지명이 완전 다른 사람, 다른 지명처럼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틴어의 발음을 예를 들 때도 이 키케로라는 사람 역시도 키케로라고 발음한 것은 고전 발음이고 치체로라고 쓰면은 이거를 로마 발음 혹은 교회 발음이라고 합니다.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성공한 변호사입니다. 아주 잘 나갔던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딱 말을 한마디 하고 글을 딱 하나 쓰면 다 명문이야. 참 저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글을 하나 딱 쓰고 말을 한마디 탁 하면 명언이 탁탁 나오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근데 이분 말고 키케로나 뭐 아우구스티누스나 이 고전의 유명한 작가들의 글들을 보면 이분들은 어떠한 뒷받침이 있었냐면 탄탄한 인문학에 대한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말을 쫙 했을 때 내가 딱 창작해서 뭘 쓴 말을 딱 했던 것이 아니라 예전 내 선배 세대에 유명하신 분들이 말했던 것들, 그분들이 했던 것들을 다 학습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딱 정의한 글을 보면 그분이 한 말도 있지만은 선대 유명한 뭐 키케로가 한 말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 말들을 탁탁탁 끄집어와서 그거를 쫙 연결시켜서 글을 써내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보다 그 시대 사람들이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복사하기 해서 쫙 뭐 오리기 해서 쫙쫙 붙이면 되는데 그 시대는 그게 없고 그게 다 어떻게 했어야 돼?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와서 글을 쫙 써내려간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장의 지도, 이 지도를 참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지도를 너무 사랑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가운데에 굵은 점선이 땅땅땅땅땅 쳐져 있습니다. 이 굵은 점선을 기준으로 이 동로마 지역은 언어가 뭐? 예, 그리스어권입니다. 그리고 이 굵은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언어가 라틴어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또 나눠집니다. 굵은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동방교회라고 불렀고 굵은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을 무엇? 예, 서방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서방교회 서로마 지역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 굵은 점선 말고 실선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봐도 그렇고 프랑스 지역, 오늘날 프랑스라고 하는 프랑스 지역을 봐도 그렇고 이 실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만, 남북한만, 남북한 갈등이 있을 것 같지만 유럽도 역시 남북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심지어 발음도 다르고 우리도 역시 대한민국 사람이 말하는 것과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요즘 분단이 오래되면서 언어적 차이가 많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 지역도 이탈리아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남부와 프랑스 북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를 나눌까? 로마? 그럼 이 로마는 이탈리아 남부. 또? 어디? 예. 볼로냐를 기준으로 볼로냐 이남은 이탈리아 남부, 볼로냐 이북은 이탈리아 북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도를 보면 저기에 보이는 실선이 이탈리아와 남부와 북부를 나눠주는 어떤 그 기준이 됩니다.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마 지역에 있었던 로마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폐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폐망이 되면서
그 자리를 급속도로 그 자리를 채워갔던 것이 누구냐? 누구였을까요? 서로마 지역이 패망하고 나서 그 자리를 딱 대신 차지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구일까요? 교회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좀 항상 역사책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313년 공식적으로 땅 반포가 되면서 저거를 순식간에 저렇게 딱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그게 늘 의아했는데 서로마 제국이 폐망되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했냐면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의 모든, 도시의 모든 중심에 주교자 성당, 여러분 두오모라고 들어봤습니까? 밀라노에 가도 두오모가 있고 피렌체에 가도 두오모가 있고 모든 이탈리아 대도시에 가면, 프랑스의 대도시에 가면 그 대도시마다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오모. 두오모가 바로 도시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두오모. 주교자 성당이 그 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언어도 역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탈리아가 남북부로 또 나누어지고 나누자는 사람들이 있고 또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문제가 이 나눠졌던 나라를 통일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럽인들에게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면 나 독일 사람입니다. 나 프랑스 사람입니다. 나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의 월드컵 볼 때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 나 피렌체 사람이에요. 아, 나 볼로냐 사람이에요. 나 밀라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 그 실제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음악 교육 많이 받잖아요. 그때 음악 수업 시간에 이탈리아 민요, 이탈리아 가곡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폴리 민요를 배워서 이탈리아 친구한테 한번 내가 좀 아는 나폴리 노래라고 딱 불렀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니네 나라 민요를 못 알아듣지?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북부 애들은 모르더라고. 너 왜 남부 애들 노래를 나한테 부르냐? 엄청 불쾌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싫어했어? 라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자, 이탈리아의 지금 남북부,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거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교회가 들어가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황을

만들어지고 교황 몇세때 무엇이 세워지고 할때 주로 저걸 기념하는 단어인데, 원래 폰티펙스라는 단어는 교황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로마 시대 때 누구? 예. 신전에 있는 신관, 재관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두 개의 합성어로 이루어집니다. 폰트라는 말은, 이 폰트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예, 폰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폰스라는 말은 다리라는 뜻입니다. 이 다리가, 폰스가 불어가 되면 뭐, 뽕. 그래서 뽕레프, 뭐, 뽕 어쩌고저쩌고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폰스, 다리입니다. 그리고 펙스라는 것은 이 파치오, 만들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 폰티펙스, 이 신관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에 폰티펙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관이라고 불렀고, 이 로마 시대 때 신관이라는 이 사람의 직책이 교회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누구? 교황을 가리키는 단어가 됐습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교회는 로마 제국의 행정과 법과 그리고 문화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또 그거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조직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폰티펙스. 근데 이 신관, 로마 시대 때이 신관의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평민과 귀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신관이 됐을까요? 어떤 사람? 귀족? 예, 맞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이 신관에서 근무하는, 신관에서 봉사하는 재관들을, 신전에서 근무하는 재관들은 대부분 다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사람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갔냐면 이 신전에 가서 신관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두 사람이 제게 다가왔어요. 두 사람이 다가왔는데 둘다 귀족과 귀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제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갑자기 번개가 치고 날씨가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그거는 이러이러한 현상이야. 딱 해석을 해줬습니다. 오케이, 잘 갔습니다. 다음에 평민과 평민이 왔습니다. 둘이 어떤 문제를 다퉜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면 돼. 오늘도 또잘 갔습니다. 다음에 왔는데 한 사람은 귀족이었고 한 사람은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 내가 평민 왔을 때, 귀족 왔을 때 어떻게 말하는 걸 들었어. 근데 귀족하고 평민이 오니까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누구한테 유리하게? 귀족한테 유리하게. 그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다툼에 대해서 귀족과 귀족이 왔을 때, 평민과 평민이 왔을 때, 귀족과 평민이 왔을 때왜 달라져야 하지? 그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법을 써줘.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성문법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근대 국가가 나오면서 현대 입법이 나오기 전까지 법전이 엄청나게 두꺼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법의 내용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다 달랐기 때문에 귀족 평민, 그것에 평민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법의 해석이 달라져야 됐기 때문에 법전이 두꺼웠습니다. 중세도 그랬고 근대도 그랬고. 그럼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독일 제국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같아라고 하면서 법전이 얇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그 의아함을 깨기 위해서 이제 법을 쓰자가 됐던 겁니다. 그쓴 법이 그 12표법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12가지다라고 해서. 근데 12표법이라고 해서 딱 법의 내용이 12가지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12표법. 좀잘 쓸게요. 네. 12표법. 우리도 뭐 고려시대 때뭐 훈효 10조, 뭐 고조선에 뭐 무슨 몇 조, 그다음에 10개. 이건 고대 사회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왜? 오늘날처럼 쫙뭐 워드로 아니면 컴퓨터로 쫙 해서 다할 수가 없어. 딱 중요한 거몇 가지 쫙쫙쫙쫙 남겨놓는 겁니다. 법이 12개라고 해서 12개라고 딱법 12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한개한 개의 법에 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12표법이 바로 무엇에 시작이 되느냐? 네, 로마법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법. 자, 이 로마법. 이 로마법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폐망하면서 법은
권력이 존재해야지

법도 존재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패망하면서 로마 제국을 이끌었던 법도 당연히 그 효력과 권위가 상실돼 나갈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패망하면서 이 법을 그대로 누가 이어받았냐? 이 폰티펙스라는 칭호를 그대로 이어받았던 누구? 교회가 그걸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비벳 유레 로마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는 무엇으로? 로마법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들어가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의 많은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법도 받아들이고 행정 체계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라틴어의 발음이 이제 누구의 발음으로 바뀌냐? 교회의 발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발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발음? 교회가 하는 발음. 그거를 교회 발음이라고 하고 또는 로마 발음이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원래 로마인들이 했던 그 발음, 그걸 고전 발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무너진 성로마를 그대로 흡수한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력이 거의 1000년을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1000년을 어떻게 내려올 수 있지? 그것도 대단한 거야. 어떠한 권력도 1000년 이상 내려오는 권력이 어디 있어요, 진짜. 100년, 200년 해도 다 무너지는데. 1000년을 쭉 내려왔어. 그럼 그게 순탄하게 내려올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것들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자, 이미 중세 초기 때 그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좀더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유럽인들이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자신들의 문화가 어디서 왔다는 거? 그리스 로마에서 왔다는 건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 우리 모든 유럽인의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 있다?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모든 당시에 이탈리아가 이 1000년대 때 중세 때는 이탈리아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는데 독일 이런 나라들은 이탈리아들이 항상 뭐라고 불렀냐? 바르베리쿠스라고 불렀어요. 로마에 속하지 않는, 로마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독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언제까지 바르베리쿠스야? 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베리쿠스로 남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지? 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 뭐? 발음입니다. 라틴어의 발음.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했던 발음으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교회를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가 주장했던, 교회가 가르치는 그 발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필요한 발음은 뭐냐? 원래 지금 원래 로마인들이 했던 발음, 그다음에 교회가 했던 발음,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했던 이 발음이 아니라 원래 로마인들이 했던 발음으로 가자. 그래서 이 키케로라는 발음은 고전 발음인데 다른 뜻으로 뭐 복원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항상 그리스 로마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 그 근원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리스 로마, 원래 얘네들이 했던 발음으로 가고 이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발음 안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발음은 크게 뭐? 두 가지. 고전 발음과 로마 발음 또는 교회 발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상고시대. 이 이전에, 로마 시대 이전에 그 옛날에 했던 발음. 근데 이거는 좀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실 그 고전 발음도 어떤 거는 이게 이렇게 해 발음하는데 그 이전의 발음은 복원은 가능하지만 그걸 실제로 어떻게 발음했을까?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라틴어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뭐 고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다이 고전 발음으로 우리가 배워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 왜 이제 교회 기관 이런 데서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 발음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실제 오늘날 라틴어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영미권 국가의 라틴어 발음, 그다음 유럽권 국가의 라틴어 발음은 그냥 자기 나라 언어 발음하듯이 라틴어 발음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저도 라틴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동부 선생님이 라틴어를 가르쳐 주니까 동부 영어 발음하듯이 라틴어 발음 해주시고 또 서부 선생님이 또 오시니까 서부 영어 하듯이 라틴어 발음 해주시고 이탈리아 선생님이 이제 라틴어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이탈리아 하듯이 라틴어 발음 가르쳐 주시고 좀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독일 분들이 또 라틴어 발음을 하면 독일어식 라틴어 발음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유럽 사람들이 라틴어 발음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것 정도만 좀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인물 키케로와 버금가게 또 유명한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키케로 말고 또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발음할까요? 케사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근데 주로 이제 시저라고도 많이 들어봤겠지, 영어식 표기로 해서. 케사르가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그 기념 독립 우리나라 독립기념관 옆에 이 로마의 원 그것이 있는 이 문화가 있는데 이곳에 가면 이 케사르의 동상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케사르 하면 기억나는 게 알레아 약데아이스트. 알레아 주사위는 어떻게 됐다? 던져졌다. 이분도 또 키케로가 더불어서 말만 하면 명문이야. 그래서 완노라, 베니, 그 다음에 보아노라, 비디, 그 다음에 뭐 이겼노라, 비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완노라, 보아노라, 이겼노라라는 그 말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하나의 발음은 케사르.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음은 카에사르입니다. 카에 사르. 자, 카에사르라고 발음하면 고전 발음, 케사르라고 발음하면 로마 발음 또는 교회 발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로마 발음, 교회 발음은 뭐라고 이탈리아에서 또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스콜라 발음, 학교 발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혹시 스콜라 철학이라고 들었던 거 기억납니까? 왜 스콜라 철학일까요?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 맨날 엄청나게 들었어. 뭐 스콜라 철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쳤고, 스콜라 철학에서는 뭐 이렇게 주장했고, 스콜라라는 말을 엄청 들었어. 근데 라틴어 발음도 스콜라 발음이 있네? 아, 로마 발음, 교회 발음을 스콜라 발음이라고 하네? 이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라틴어를 가르칠 때, 중고등학교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면, 라틴어의 어떤 예외적인 거, 특이한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들한테 철학을 가르칠 때는, 라틴어를 가르칠 때는, 다 정설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얘기들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소수의 학자가 탁 제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칠 수가 없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아, 이거는 반드시 중고등학생들이 배워야 될 역사야, 철학이야, 그리고 라틴어야 하는 것들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학자들이, 그다음에 별 의의가 없고, 별다른 토를 달수 없는 내용들만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 철학을 뭐라고 불렀다? 스콜라 철학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교회가 중심이었을 때는 이 발음을 뭐라고 불렀다? 스콜라 발음. 왜? 아, 교회가 아무런 이 발음에 의의 제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 스콜라 발음이라고 해. 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발음에 이제 의의 제기가 오는 것은 종교개혁과 함께. 오, 왜 우리가 교회 발음을 하지? 이제 우리 복원한 발음으로 가자가 됐던 겁니다. 자. 발음 하나에도 이렇게 그냥 아 라틴어 발음 고전 발음 있고 어? 로마 발음 있네가 아니라 이 발음 하나에도 유럽의 역사와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라틴어 발음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심어줄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이제 유명인 키케로와 카에사르 이두 유명인의 어떤 두 유명인을 통해서 라틴어 발음을 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라틴어 발음을 좀딱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문장을 쓰겠습니다.

non scholae, sed bibite dicimus. 이렇게 발음하면 교회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non scholae, sed vitae, discimus 라고 발음하면 이게 고전 발음입니다.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한다, 배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 시간에 not A, but B 용법 배웠죠? 기억날 겁니다. non, sed, non, A, sed, B. Not A, but B. 그러니까 아 진짜 뭐 하나 뭐 바로 딱딱 맞.

배치가 안 되더라도 아 이게 거의 뭐 영어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됐던 거 영어에서 막 외워야 됐던 것들 그 구문의 용법들 다 어디서 나왔다? 이제 말할 필요도 없어. 귀찮아 그것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으니까 라틴어에서 나왔구나. 아, 가 되는 겁니다. Not A, but B.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위해서 공부한다. 요 하나의 문장을 제가 끄집어왔던 것은 라틴어 발음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문장을 끄집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발음뿐만이 아니라 이 예문 자체가 학생들에게 딱 들으면 당신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당신 인생을 바칩니까? 아니면 당신 인생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그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성인이건 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질문일 겁니다.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누구의 인생? 우리의 인생,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0: 히어로 영화를 보면은 다들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초능력이 딱 하나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싶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인간.
1: 투명인간? 어? 투명인간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은 약간 의심해봐야 돼요.
0: 어떤 의심이요?
1: 이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저는 개인적으로 관찰을 좋아해요. 사람들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들은 나를 못 보고 나는 남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요?
1: 저는 순간이동이요. 여행을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행기 타면은 힘도 들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바로 가는 거.
0: 텔레포트?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것도 필요 없고.
2: 저는 힐러.
0: 힐러?
2: 치유의 능력.
0: 오, 생물학자라 뭔지 좀 어울리네. 야.
2: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딱 손대면. 이렇게.
0: 그리고 네. 대가를 요구하겠죠?
2: 영생하시고 싶으시죠?
0: 그러니까. 얼마면 돼요? 네. 얼마면 돼?
2: 퍼센트로 이제. 재산의 퍼센트로.
3: 저는 순간이동도 편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비행 같은 좀 단순하면서 아름다운 걸.
4: 날아다니는.
3: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좋아했던 게 점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0: 뭔가 높은 데서?
3: 네, 뭐 떨어진 느낌도 좋고 재밌었고 지금도 비행기 타고 나는 게 힘든 것보다 재밌는 게 더 있어요. 오. 심지어 그 막 기류 불안정한 데가 막 엄청 흔들리잖아요. 네. 그때도 뭔가 내가 탄 이 철로된 큰 게 이 공간 속에 기체를 어떻게 뚫고 있는 것과 이런 걸 상상하면 오히려 더 즐거워가지고 전 비행하는 걸 되게
0: 비행하는 네,
3: 그런 능력 갖고 싶어요.
0: 근데 사실 여러분이 말한 것 중에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1: 비행.
0: 네. 비행기 탈 때마다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터뷸런스 만나면 와 그냥 저절로 손이 모아지면서 제발요 제발요 이렇게 되거든요. 무서워서.
3: 그러니까 비행을 사실 흔들리면 우리가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되게 두려워하는 분이 많은데 네,
0: 맞아요.
3: 사실 비행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잘 알면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행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실 분을 여기 모셨습니다.
0: 야 비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또 선물해 줄 과학자분이 있다고 합니다. 나와 주시죠.

0: 반갑습니다. 아니, 그냥 느낌이 생텍쥐페리예요. 느낌이 생텍쥐페리야.
1: 우와.
0: 예, 어린 왕자.
1: 근데 진짜 찰떡 같네요. 예.
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미 기계공학부 교수 조문성입니다.
0: 아, 조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한국의 생텍쥐페리. 우리 교수님은 비행에 대해서 예.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비행을 연구한다. 좀 생소하긴 한데.
2: 저는 재미있게도 네.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 거미요?
0: 거미요?
2: 예.
0: 거미가 비행을 한다고요? 아, 비행이라는 건 난다는 건데 거미가 난단 말이죠?
2: 예.
1: 오. 그 곤충? 그 벌레 거미 말하는.
2: 예, 맞습니다. 거죠? 절지동물 네. 거미. 예, 이태양 교수님이 참 잘 아시는.
3: 원래 완전 나는 거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2: 저는 비행하는 생명체들의 비행 원리를 연구를 하고 예.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항공기 설계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1: 아하.
2: 그래서 오늘 한번 비행에 대해서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네.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훑어보면서
0: 아, 여러분도 오늘 멋진 시간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게 비행하면 보통 비행기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친구들, 그게 아니에요.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과연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대체 하늘을 어떻게 날 수 있는 건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라는 게
2: 예.
0: 몇백 톤쯤 되지 않습니까?
2: 예.
0: 거기 또 사람도 수백 명이 또 실려요.
2: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0: 근데 이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건지
2: 예.
0: 이게 좀 궁금합니다.
2: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본다면 예. 일단은 공기라는 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0: 공기요?
2: 같아요.
0: 공기요?
2: 예. 예.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반대되기는 그러한 양력을 이제 공기를 이용해서 발생을 시키는데요. 일단은 1m 곱하기 1m 네. 곱하기 1m 하면은 저희가 한 1세제곱미터라는 부피를 상상을 할 수

0: 가 있잖아요.
1: 1미터짜리 예. 정육면체요?
0: 예. 예. 그럼 그 안에 공기의 무게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1: 공기의 무게요?
2: 1세제곱미터면 꽤 큰데 그래도.
1: 그러면은
3: 김상 엄청 가벼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4: 한 30g?
0: 실제로 저희가 예, 예. 측정을 해보면은 예. 1.225kg입니다.
2: 킬로그램이라고요?
0: 예, 예.
1: 1.2kg요?
0: 예.
2: 아니, 지금. 1이래요?
0: 예. 1.2kg이면 사실 진짜 1세제곱미터가 보통 마시는 우유팩. 예. 그거보다도 이제 무거운 그런 무게인데 느끼시지가 않죠.
1: 말도 안 돼. 그 우유 그 1리터짜리 그거보다 공기가 더 무겁다는 거 말이야.
2: 근데 생각해보면 머리통에 우유팩을 올려놓으면 느껴지잖아요. 그 무게가. 예.
1: 그럼요.
3: 오, 헷갈려. 왜냐면 풍선이 되게 가볍잖아요.
0: 예.
1: 아니 공기가 그렇게 무겁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기차칸에 있는 공기만 해도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가 300kg을 예. 어떻게 보면 떠받들고 있는 건데 저는 근데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공기의 무게가요?
0: 저희가 공기라는 무게를 평생 느끼고 그렇게 지내와서 아. 굉장히 가볍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5: 진짜 신기하다.
1: 이야.
0: 이 공기라는 것이 질소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 이러한 기체들의 혼합물로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기체들이 분자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1: 야, 그러면 우리는 어쨌건 지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공기 무게를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함께 그냥 지내는 거지.
0: 예.
1: 실제로 공기의 무게는 생각보다 많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0: 예. 아, 공기의 네.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육중한 항공기가 어떻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한 60% 정도는 제가 생각에는 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나 액체와 같은 흐르는 물질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건데요.
1: 네.
0: 유체는 고체와 달리 흐른다라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2: 그러니까 유체라는 게 이제 공기라든지 아니면은 물이라든지 뭔가 흐르기만 하면은 전부 유체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0: 예, 이러한 유체역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바다에 배가 어떻게 항해를 하는지 네. 혹은 공중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 이야.
2: 그러면 비행체마다 이 양력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이 작용이 되나요?
0: 그렇지는 않습니다.
1: 다 다르다?
0: 예.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을 거슬러서 어떻게 양력을 발생시켜서
1: 그렇죠.
0: 그러한 생명체들이 그렇죠. 이제 공중에 떠서 이동을 하는가 그렇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1: 뜨려면은
0: 각각의 생명체마다 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면은
1: 네.
0: 제일 왼쪽부터 예. 거미 그리고 민들레시아
1: 예.
0: 그리고 총체벌레 그리고 곤충 그리고 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크고 빠르게 나는 그러한 비행체들이 이렇게 전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거미는
0: 예.
1: 그냥 거미줄을 타고 대롱대롱 건너다니는 거 아닙니까? 거미가 비행을 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3: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1: 거미가 비행이라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0: 실제로는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1: 4.5km 상공?
3: 4.5km를 예. 날아다니고요?
1: 하늘 위에서 비행이요? 비행한다고요? 위에서?
0: 예.
1: 새들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새들보다? 4.5km면?
0: 예, 1930년대 예. 그 미국 농림부에서 5년 동안 계절별로 그리고 고도별로 곤충 어떤 곤충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가를 다 채집을 했었어요.
1: 와.
0: 채집을 했는데 4.5km 상공에서 거미가 채집이 됐습니다.
1: 와.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예. 보여주세요. 뭐 증거가 보도록. 있어야죠.
2: 아니, 거미가 진짜 나르는 거예요?
1: 아니, 거미가 날다녀.
0: 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예. 이 거미의 종류는 이제 대륙 개거미.
1: 개거미?
0: 종류고요. 이게 제가 실험한 장면인데요.
1: 예, 예.
0: 지금 연기를 피우는 것은 이제 공기의 흐름을 대략 정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1: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예. 볼 수 있구나.
3: 다리로 바람을 재는 것 같은데요.
0: 예, 거미가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바람을 체크하고 이제 비행하기에 적당하다 싶으면은 복부를 저렇게 올리고 허공에다가 실을 쏘게 됩니다.
1: 허공에다가 실 쏴요?
3: 허공에 나온다.
1: 나온다.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네?
3: 내 생각보다 너무 잘 날아가는데.
1: 여러분, 거미가 납니다. 거미가 날아요.
2: 아니,
1: 근데 희한한 게 스파이더맨 보면 일단 내가 이거 거미줄을 쏘는데 어디에다 붙여가지고 쏘잖아요.
3: 그렇죠.
1: 그네 타듯이 타는 건데 얘는
3: 공중에다가
1: 공중에다 들고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예. 원리예요?
0: 아침에 해가 뜨면은
1: 네.
0: 해가 지면을 달구고 지면의 상태에 따라서 어디는 빨리 달궈지고 어디는 천천히 달궈지고
1: 그렇죠,
0: 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비열 따라, 비열의 차이에서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달궈지는 부분에서 이제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1: 네.
0: 이렇게 본다면 거미 입장에서 거미 실로 공기를 잡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1: 공기를 잡는다? 하지만
3: 네.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0: 예.
1: 바람에
0: 예.
1: 몸을 얹었다.
2: 날리는 그러니까 거 아니냐?
1: 가차 플라이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냥 네. 바람이 부니까 네. 바람 부네. 이 정도면 조금 어디론가 이동을 하겠지 해서 그냥 몸을 맡기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사람도 태풍 불면 날아가듯이 그렇죠. 예. 얘도 바람에 그냥 휩쓸린 거다. 이렇게 보면 예. 안 됩니까?
0: 그래서 이러한 논쟁이 한 1800년대 다윈 시대부터 있었어요.
5: 아,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거를?
0: 예. 다윈의 비구로 환기기를 자세히 이렇게 보시다 보면 거기 거미의 비행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다윈이 아르헨티나 연안에서 한 네.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비구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네.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수천 마리의 거미가 작은 거미가 비구로 위에 안착했다가 다시 날아가는 것을 관찰을 하고 야, 비구로 항해기에다가 이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야.
1: 거미 떼들이 나 있는 쪽에 왔다가 다시 통연애들이 날아간다? 예. 야, 무슨 특수부대입니까, 얘네들?
6: 스파이더맨이 문제가 아니네요. 얘네들은 벽에다 쏘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쏴서 막 날아가.
1: 오늘 고급 지식인데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거미도 날아, 거미는 날아.
0: 왜 그게 가능한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의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어떤 물체의 크기가 작아져서 이제 마이크로 세계로 가면 이 물체 입장에서는 공기라든지 혹은 액체가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러한 유체로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어떤 개미가 있을 때 이 개미에다 그 물방울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이 개미 입장에서는 이 물방울이 굉장히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네. 느껴져요. 그래서 나오지가 못하는 네. 거죠. 어떠한 물체가 굉장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액체라든지 혹은 기체의 점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잠깐만. 예. 그 점성이라는 건 공기 안에 점성이 있다는 거예요?
0: 예. 공기나 액체, 물 같은 것들이 점성도 갖고 있고 관성이라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1: 점성도 있고 관성도 있다?
5: 예. 점성은 알겠는데.
0: 우리가 기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흐른다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예, 예. 한번 흐르면은 계속 흐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고요.
1: 그렇죠. 네.
0: 좀 쉬운 예를 한번 드려본다면 재채기를 했을 때 비말이 얼마나 퍼지는가. 그것은 유체의 혹은 기체의 관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가다가
1: 나가는 힘 때문에
0: 예 가다가 어느 정도 돼서 멈추는 것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이 거미는 줄을 쐈을 때 얘가 작은 애들이니까 와. 우리가 못 느끼는 공기의 어떤 끈적임을 적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0: 예.
6: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거미가 그 마지막에 날기 직전에 막 거미줄을 막 이렇게
2: 뿜어냈어요.
6: 뿜어냈잖아요. 공중으로. 예. 예. 사냥할 때 쓰는 그 거미줄, 우리가 보는 거미줄이랑
1: 예, 예.
6: 똑같은 거미줄이에요? 아니면 좀 다른 거미줄이에요?
0: 아, 다른 거미줄입니다.
1: 아, 진짜요? 아, 그래요?
0: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생물학자분들이 이제 기술해놓은 데이터들이 좀 한정적이었어요. 이야. 그래서 거미가 비행을 하는데 한 세네 가닥을 이용해서 비행을 한다. 근데 이걸 유체역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 있어야지 얘가 비행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네.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약한 바람에도 네. 비행을 하거든요. 산들바람, 한 우리가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한 2m/s, 혹은 3m/s일 때 상승기류에서 그 실이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거미가 매달려서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행실들을 한번 채취를 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1: 네.
0: 우리가 보통 현미경 가지고 보면은 그러한 거미실들이 관찰이 잘 안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거미실이 한 가닥이 한 200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200나노미터라는 크기가 이제 상상이 잘 안 가실 그렇죠. 것 같아서 저희 머리카락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저렇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1: 100마이크로미터 예. 머리카락?
0: 예. 머리카락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500분의 1 그 정도고요.
1: 네. 아, 진짜요?
5: 아니, 근데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는 약간 비행실이 보였거든요?
0: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빛의 파장이 한 400나노미터에서 한 700나노미터잖아요. 네. 그러면은 200나노미터라는 건 그거보다 빛의 파장보다도 작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맞는데 빛의 잎사각에 또 특정한 각도에 대해서는 이 실들이 보입니다.
1: 아, 우리가 그래서 특정한 각도가 아까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실이 잠깐 보인 거네요.
0: 예.
5: 약간 뭐 산란이 돼서 하얗게 그냥 예. 얼핏 보이는.
0: 되게 운이 좋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200나노미터의 두께의 실이 한 50에서 60가닥.
1: 60가닥.
0: 길이로 치면은 한 3m에서 6m까지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고. 그 거미실이 200나노미터 정도 작으면은 거미실 입장에서는 이 공기가 굉장히 찐득찐득한 그러한 유체로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수많은 작은 가닥들 때문에 거미가 굉장히 작은 산들바람에 의해서도 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 이걸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와. 예? 이거 누가 밝혀낸 거예요? 이런 거를.
0: 제가 밝혔죠.
1: 진짜로요?
0: 예.
1: 진짜요?
0: 예.
1: 거미 비행실로 이거 날리는 이걸 예. 교수님이?
0: 예.
1: 다행히도 몰랐던 걸요? 다행히도 그냥 왔다가 어디 가니? 이랬던 걸요?
0: 예.
1: 와. 거미 아빠? 이분이 진짜로 스파이더맨이네.
7: 거미 전문가신데.
0: 사실 이러한 연구가 우리 과학자들 혹은 공학자들이 가보지 못한 그 영역을 이렇게 한번 부딪혀보는 그러한 예고, 이러한 시각으로 각각의 곤충들이 어떻게 비행하는지를 보면은 비행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5: 그럼 결국 거미는 아주 가느다란 실로 이 공기의 점성을 활용하는 거니까 유체 역학 중에서도 뭐 약간 뭐 표현하자면 미세한 유체 역학을 쓰는 거잖아요.
0: 예.
5: 그럼 이게 기준이 있나요? 이 정도보단 작아야 공기의 점성을 쓸 수 있다거나 예. 이걸 너무 어렵다거나 약간
0: 총체벌레 혹시 아시나요?
1: 몰라요. 총체벌레?
0: 날개가 우리가 청소할 때 쓰는 총체처럼 그렇게 필라멘트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총체벌레라고 합니다. 네. 크기가 한 1mm 미만으로 날개라는 그러한 형태도 갖고 있고요. 또 필라멘트, 강모라는 그러한 개념도 갖고 있어요.
1: 하이브리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0: 예, 맞습니다.
1: 예.
0: 총체벌레가 이제 4개고 그 이상부터가 날개라는 그런 막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1: 아,
2: 그 완전히 관성으로 지배당하는 예. 곤충은 어디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0: 초파리 혹은 그거보다 이제 더 큰 그러한 곤충들은 이제 날개를 사용을 하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민들레 홀씨라든지 혹은 거미는 실을 사용을 하죠.
1: 막이 없구나.
0: 예. 그래서 이게 유체역학에서 이제 바라본다면은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1: 그러네요. 차원이 바뀐다?
0: 예. 예를 들어서 점성이 강해지면은 필라멘트 구조가 생명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관성이 강해지면은 날개 같은 그런 막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 거죠.
1: 야.
0: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체 현상이 있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점성력과 관성력의 비를 우리는 레이놀즈수라고 합니다.
2: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점성이 강해지고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성이 강해진다라고 보면
0: 예,
2: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공기 중에 날아가는 모든 것들은 관성과 점성의 영향을 무조건 다 받습니까?
0: 예, 그럼요. 비행체의 크기가 커진다든지 혹은 속도가 빨라지면 관성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 이제 점성의 영향이 작은 그러한 이제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1: 네.
2: 초파리부터 지금 관성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0: 예.
2: 그러면 기항하는 원리가 다 다른 거예요?
0: 예, 초파리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200번 정도의 어떤 날갯짓하는 이러한 진동수를 보입니다.
1: 엄청 빠르죠?
0: 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갯짓을 하게 되면 날개 앞전에서 이제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고요. 보시면은 날개 앞전에서 볼텍스, 소용돌이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유지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관성의 영향이고요. 이러한 소용돌이는 초파리가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아, 그래서 아주 빠르게 날갯짓을 하면 상당한 소용돌이가 생기고
0: 예.
6: 그게 압력을 국소적으로 낮춘 역할을 해서
0: 예.
6: 상대적으로 몸을 뜨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0: 예, 그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날갯짓을 하는 거죠.
1: 비행이라는 건 얘의 가지고 있는 뭐 장비든 뭐든 얘 능력으로만 비행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공기하고 그 뭐 와류라든가 이런 예. 것들 이 뭔가가 적용이 돼야
0: 예.
1: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6: 예. 그 저는 그냥
1: 신기하네.
6: 초파리가 이렇게 열심히 흔들면
1: 그러니까 날겠지 뭐.
6: 공기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1: 그렇지.
6: 공기를 계속 눌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1: 맞아.
6: 소용돌이가 중요한 거예요.
1: 그러니까.
0: 예. 그래서 이제 곤충들이 이제 비행하는 날갯짓을 보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팔자 모양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한 운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그래서 곤충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날갯짓하는 진동수가 높고요.
1: 네,
0: 그리고
1: 빠르죠.
0: 곤충이 커지면 커질수록 날갯짓하는 진동수가 낮아집니다.
1: 맞아요.
0: 여기에 보는 그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한 300헤르츠 그 정도고 오. 잠자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한 20헤르츠 그 사이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작을수록 어떤 비행을 할 때

0: 4자리 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1: 크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팔이나 잠자리보다 새가 훨씬 크잖아요. 그럼 새는 비행하는 원리가 다릅니까?
0: 새의 비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진 비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곤충하고 새하고의 이제 차이점이에요.
1: 전진 비행.
0: 예.
2: 초파리는 이렇게 막 해서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예. 그 소용돌이가 양력으로 날게 한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양력을 발생시키나요, 새는?
0: 새가 이제 전진 비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양력이라고 이야기하죠.
3: 양력. 띄우는 힘.
0: 예. 네. 그리고 진행 방향에 평행하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항력이라고
1: 합니다.
4: 항력.
1: 예.
0: 그리고 새가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중력도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비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추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그렇죠. 뒤에서 밀어.
4: 힘이 일정해야 되고.
0: 네. 그래서 새 같은 경우는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 끝에서 추력을 발생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행이 가능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날려면은 무조건 양력, 추력. 그다음에 뭐 항력, 중력 깔고 가고 이런 게 다 필요하겠네요, 그죠?
0: 예. 그래서 이제 새 같은 경우는 그 전략으로서 날갯짓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요.
1: 예.
0: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새들이 각각 다양한
1: 다 날개가 다르네요, 예. 다 새들 날개예요.
0: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날개 같은 경우는 벌새의 날개가 저렇게 생겼어요.
1: 근데 벌새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벌새는 날갯짓이 약간 곤충 스타일의 날갯짓이라,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컨트롤 되는 거잖아요.
0: 예.
3: 벌새 날갯짓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진짜 팔자처럼 하더라고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자연을 관찰을 해보면 이게 네. 딱 명확하게 딱 분기가 되는
1: 그러네.
0: 게 아니라 이제 그 맥에 혹은 변하는 지점 그런 천이 과정이 꼭 있습니다. 송골매라든지 네. 혹은 제비 같은 그런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비행하는 비행 날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비행
1: 날개가
0: 우리 주변에 많은 까치라든지 까박이라든지 예, 예. 그러한 새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날아가거나 그런 것보다 어떤 도심이라는 환경 혹은 어떤 숲이라는 환경에서 네. 기동성 있게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 날개보다는 타원형의 저런 날개가 이제 필요합니다.
1: 새들은 다 날개가 비슷한 줄 알았더니 다들 다
2: 틀리네요. 한 번도 이렇게 펴본 적이 없어가지고.
0: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예. 활공형 날개라고 이렇게 활공.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예.
0: 하나는 수동형, 하나는 능동형인데 네. 이게 말이 어렵지만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데 그러한 새들의 날개를 보면은 저렇게 날개 끝이 이렇게 예.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비행기 날개 끝에서 이런 와류가 생성이 되고 항공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깃털이 큰 볼텍스를 작은 볼텍스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1: 공격학적으로 예, 뭔가 있네요 다.
0: 예, 그러한 면에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능동 활공형이라고 돼 있는데
1: 네.
0: 이것은 이제 알바트로스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날갯짓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거의 비행기와 같이 고정기처럼 이렇게 딱 락킹을 해서 오랫동안 비행을 하는데 저렇게 날개 길이가 길고 그리고 이렇게 폭이 작은 그러한 날개를 우리는 가로세로비가 큰 날개다 이렇게 하고 이러한 가로세로비가 큰 날개가 항공기나 혹은 새의 비행 효율을 높여주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비행이 가능합니다.
1: 속도, 기동성, 거리에 따라서 그 효율성에 따라서 날개가 다 다르게 진화했다라는 생각도
0: 예,
1: 들고
0: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전진하는 비행을 하게 되니까 새의 몸통이라든지 혹은 날개가 이제 유선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1: 그럼 이게 생물들은 다 이게 유선형이 앞으로 나가려면 그 유선형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그 관성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나타나는 생명체의 어떤 모양의 특징이 예. 이제 유선형이 됩니다. 난류가 생성이 되면 거기서 에너지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난류를 최소한으로 발생시키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우리가 유선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새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비행이 되겠는가?
1: 네.
0: 진화적으로 그게 점차 어댑테이션이 됐겠죠.
1: 그렇죠. 예.
3: 날개는 있지만 못 나는 생물들은 저 예. 다섯 가지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구조를 갖는.
1: 뭐 펭귄.
2: 네, 물속을 나는 새라고 얘기를
1: 하죠. 걔는 물속을 나는 새로 그렇게 봐야
0: 이제 재밌는 부분이, 네. 이제 펭귄이라는 것은 이제 물이라는 그러한 유체에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네. 새나 혹은 물 안에서 유영하는 그러한 어떤 물고기 그리고 뭐 돌고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서로 다른 종인데 어떠한 헤엄을 치기 위한 그 구조는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가 공학 쪽에 어떤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명체에서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것을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 기술에다 접목시키는 것을 우리는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생체 모방 공학. 아, 뭔가 멋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예. 라는 그런 얘기죠.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새들한테 모티브를 많이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좀 이용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네요.
0: 예. 그래서 곤충이나 새들이 이제 비행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되고.
1: 그러니까요.
0: 거기에서, 아, 그러면 인간도 비행을 할 수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2: 아주 오래된 그 생체 모방 공학, 바이오 미메틱스의 사례가 이 비행이겠네요.
0: 예.
5: 와.
1: 야, 이 생체 모방 공학이 비행에서 진짜 중요한 거네요. 사실 난 그동안 비행기 하면은 라이트 형제밖에는 몰랐습니다.
0: 그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 비행의 시초고요.
1: 네.
0: 아. 근데 실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오토 릴리엔탈이요?
0: 이제 오토 릴리엔탈은 동력이 아닌 글라이더 비행을 시초를 했는데 그동안은 인간이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로 비행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수많은 이제 공학자나 혹은 과학자들이 비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1: 네.
0: 매번 실패하고
1: 실패.
0: 근데 이제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로 유인 비행을 성공시킨 거지 릴리엔탈인 거죠. 여기 자, 보시면은
1: 언덕에서 그냥 막 달려가지고 날리나 보네. 와, 사람도 약간, 엄청 경하네.
6: 스키 점프 하듯이.
1: 갤러리 엄청 많아요.
0: 예, 네. 네, 이제 경사면이 있는데 이것이 한 15m의 산이에요. 근데 이 15m의 산이 인공산입니다.
1: 만들었다고요?
0: 예.
2: 릴리엔탈을 만들었어요?
6: 직접이요? 날기 위해서 쌓은 거예요?
0: 예. 와. 독일 북부 지방에 산이 없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래서 릴리엔탈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어디선가 뛰어내려서 비행을 하고 싶은데 비행을 하려면은
1: 대단하다.
0: 비행을 하면 비행기를 기차에다 실든지 혹은 마차에다 실든지 해서 예. 끌고 가서 어느 지역에 무슨 언덕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공을 할 때는 바람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중요하네.
0: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 상관없이 이제 비행 시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틀랜드의 자기 집 주변에다가 산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5m 되는 그러한 산을 쌓고 거기서 이제 비행 시험을 하게 됩니다.
2: 아,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산이 70%.
0: 그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의 어떤 중요성을 짚어보자면 굉장히 연구를 체계적으로 했어요. 자연을 관찰하고
1: 보여요,
0: 그것으로
1: 거기.
0: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걸 실험을 하고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
1: 네네.
0: 그러한 체계적인 실험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한 20년 동안 새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 정도에 그동안 이 새를 관찰을 하고 또 정량화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면서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책입니다.
1: 우와, 이 릴리엔탈 이 분이 쓰신 거예요?
6: 예. 되게 원본처럼
2: 오토 릴리엔탈.
0: 예. 비행 기술의 기초로서의 새의 비행 그런 의미입니다.
1: 새 비행을 연구한 책이네.
0: 예.
1: 항공 기술 연구에 어떻게 보면 제일 시초.
0: 예.
1: 아, 역사적인 책이네요.
2: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0: 예.
2: 날 수가 없다는 통념이 있었지만 그 통념에 반하는 실제 자연의 사례가 새들이었으니까
0: 예.
2: 새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잘 연구하면
0: 예.
2: 우리도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그런 고민이 여기 담겨 있겠네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의 어떤 중요성을 짚어보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1: 자, 이렇게 새 날개를, 야, 새를 이렇게.
6: 아, 잘 그렸다.
0: 여기 보이는 요 새가 황새입니다.
6: 예. 날개 끝에 갈라져 있네. 수동활공형.
1: 그렇지. 수동활공형.
6: 이야. 열심히 듣고 있어요.
0: 황새라는 것이 독일 북부지방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새였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글라이더를 이제 발명을 했는데요.
1: 릴리엔탈은 새 날개 모양을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0: 예.
1: 여기에서 정확히 이제 어떤 거를 알게 된 걸까요?
0: 여기 보면은 이제 날개 위에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이 화살표의 각도가 살짝 다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쪽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으로 향해 있고요. 바깥쪽 날개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가 앞쪽으로 향해 있어요. 아~

0: 게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또 이제 비행을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꼬리 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1: 꼬리 날개.
2: 아, 기발하다, 그건.
0: 이러한 형태가 현대의 비행기의 어떤 형상, 주날개가 있고 이제 꼬리 날개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적용시켜서 오토리엔탈이 18대의 비행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5년 동안 2,000회의 시험 비행을 합니다.
1: 2,000회?
0: 예. 그 2,000회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언덕에서
1: 그러니까
0: 이렇게 뛰어내리고.
1: 골절이나 어디 안 부러졌을까? 계속 달리는데? 골병 들었을 것 같은데.

0: 이제 그 미국에도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게
1: 전해지고.
0: 됩니다. 예. 그리고 오토리한테 책도 이제 그 라이트 형제한테 이제 전해지고 아. 라이트 형제가 거기서 많은 영감을 그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트 형제도 아 오토리 렌탈의 어떤 도움이 컸다라고 이렇게 기술한 그러한 그 기록도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도 이제 처음에는 오토리 렌탈과 같이 이제 글라이더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하지만 글라이더는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강을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지속적으로 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0: 지속적으로 비행을 하려면 동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1: 동력.
0: 그래서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와 엔진을 사용을 해서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을 성공을 시키는데요.

0: 처음에는 라이트 형제가 36.5m를 한 12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비행을 하는.
1: 12초 동안 36m를 날았다. 예. 최초로.
0: 예.
1: 프로펠러랑 엔진을 넣은 것도 라이트 형제가 그럼 최초겠네요.
0: 시도를 한 거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1: 있었지만,
0: 시도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1: 성공한
0: 실제로
1: 건.
0: 성공하고 그게 기록으로 남은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최초인 거죠.
1: 그 프로펠러가 비행하는데 과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프로펠러.
0: 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 끝에서 이제 추력을 발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도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비행을 할까 어떨까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왕복 운동이 아닌 회전 운동으로 이렇게 추력을 발생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실은 선박에서 이미 선박 프로펠러가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지. 아이디어를 얻어서 추력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1: 프로펠러라는 게 그러면
0: 예.
1: 새로 따지면 날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0: 새는 이제 날개에서 추력하고 양력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데 반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부분하고 추력을 네. 발생시키는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예.
2: 그래서 날개에서 양력을 만들어내고
0: 예.
2: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으로 추력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비행체에 추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프로펠러라든지 혹은 제트 엔진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비행하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비행체인 거죠.
1: 새를 바라보면서 이제 비행기를 만든 건데
0: 예.
1: 거기다가 이제 엔진을 넣고
0: 예.
1: 프로펠러 넣었다라는 게
0: 예.
1: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창의적으로
0: 예.
1: 새 기술하고는 또 다른 진보적인 기술을 만들어냈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럼 최종적으로 라이트 형제가 제일 길게 난 건 어느 정도예요?
0: 라이트 형제는 그렇게 차차 항공기 성능을 이제 증대하면서 네. 38km까지 비행을 했습니다.
1: 38km?
3: 예.
1: 와, 엄청 날라.
2: 미터를 킬로로 바꿔 킬로미터로 바꿨네요. 처음에.
0: 그 가운데 이제 라이트 형제는 동력 비행체를 만들어서 1909년에는 육군에다가 납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2: 그 시기가 거의 제1차 세계대전이 임박한 시기였네요, 시기적으로.
0: 예, 맞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항공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나온 형태가 이제 복역기 형태입니다. 날개가 이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1: 저런 스타일 비행기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잖아요. 지브리 만화 보고.
3: 맞아요.
1: 하늘을 장악해야 세계를 지배한다. 그게 이제 이때 당시 때 좀 되게 뭐 통용했던
3: 그렇죠.
1: 그런 중요한 그 말이었겠어요, 그죠?
0: 네.
2: 1차 대전이 되게 참호전으로 유명.

0: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의 존재가 엄청 중요했겠네요.
1: 그래서 당연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행기 연구가 또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치열했겠네요. 그죠?
2: 예, 맞습니다. 예. 그 1920년 그리고 30년대 이때를 거쳐서 비행기의 황금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동안은 목재와 어떤 철 트러스 구조물을 사용을 했다면 알루미늄, 듀알루미늄 같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을 하면서 항공기 구조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변화를 갖게 됩니다. 항공기가 튼튼해지고 더 커지면서 이제 속력도 점점 더 빨라지는 그러한 영역에 도달을 하고요.
1: 예. 그러면서 이제 고속으로.
2: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이러한 시점까지
1: 보이네요.
2: 오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진화하는 거잖아요.
3: 맞아요.
2: 1923년에는 항공기의 속도가 400km per hour의 속력까지도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1: 400km? 예. 와. 라이트 형제가 38km 달린 게 얼마 안 되잖아요.
2: 예.
1: 그럼 한 20년 만에 400km로 쏠 수 있는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4: 유체역학을 쓰기 시작한 거네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예. 적용을 해서.
1: 야.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가 몇 킬로 정도나 될까요?
2: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라고 하면 이제 송골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1: 예.
2: 예. 그 송골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할 때 네. 이제 호버링을 하면서 제절빙에서 이제 사냥감을 하다가 사냥감을 이제 찾으면은 네. 그 사냥감을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됩니다.
1: 그 활강하죠. 그러니까 예. 날개 접고
2: 예. 날개를 쫙 접고
1: 맞아요.
2: 그래서 활강해서 그때의 속도가 한 300, 한 80, 90 그 정도까지 속도로
1: 정말
0: KTX보다 더 빠르네요.
1: 엄청나게 빠르네요.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가 송골매인데
2: 예.
1: 그게
2: 예.
1: 대략 한 380km인데 예. 인간이 예. 자연에서는 정말 수억 수천만 년 동안 계속해서 진화시킨 그 날개를
2: 예.
1: 그 속도를 꺾어버리고 20년 만에 400km짜리 주행기를 완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2: 예.
1: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5: 네. 인간이 미리 한번 걸어본 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기기관을 한번 해봤고 또 증기 기차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어 보니까 이 운송수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랑 아 이게 시작이 힘들지 우린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속도로 그냥 만든 것 같아요.
2: 맞아요,
5: 지금 로켓도
2: 맞아요.
5: 비슷하잖아요.
3: 그러니까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을 성공시킨 게 1903년도였잖아요. 그런데 스푸트니크 1호가 나간 게 1957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빠르게 발전하는 걸 넘어서서 우주까지 갑니다.
1: 그러니까. 미친 거죠.
0: 그러니까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만들 생각을 안 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예.
0: 거대한 기계를 가지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지만 네. 사실은 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동력기, 프로펠러 이런 것들은 배에서 이미 쓰고 있었던 건데
1: 그렇죠.
0: 라이트 형제나 릴리엔탈처럼 이런 선구자적인 남들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 길을 뚫어내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과 자원과 노력이 결합되면 인간들이 이렇게 확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극명한 예시 예. 같아요. 그 과학의 또 위대함이기도 하고.
2: 예.
1: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제 비행기 속도가 점점 빨라질 예. 거 아닙니까?
2: 예.
1: 그 속도라던가. 그리고 또 2차 대전이 또 터지잖아요.
2: 예. 예. 2차 세계대전은 항공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류 최초의 대규모 현대전이 되게 됩니다.
1: 저런 애들이 속도도 장난 아니죠?
2: 예, 속도도 이제 시속 400km에서 네. 이제 500km, 600km.
1: 아하.
2: 700까지도 이제.
1: 700까지 가버리는 예. 계속 이제 저렇게 단엽기로 발전하는 거죠?
2: 예.
1: 이야.
5: 마지막 건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1: 뭐야?
5: ME6 저게 여기 있는 것 중에 뭐야? 처음으로 그 제트 엔진을 써요.
1: 제트 엔진?
5: 네.
1: 속도가 더 빠르겠네요.
5: 네. 저거 이제 그 케로센 같은 연료 써서 제트 엔진이 사용된 최초의 전투기.
0: 아, 나머지 다 프로펠러 전투기.
1: 그렇죠, 그렇죠.
5: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이야기한 발전에서 이제 제트 엔진을 쓰면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비행기가
1: 3세대 3세대 비행기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때 이미 이 정도로 비행기가 대단했으면 지금은 장난 아니겠는데요? 네?
2: 예,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에 인류는 최초로 음속을 이제 돌파하고요.
1: 음속을?
2: 또 1967년에는 X-15라는 항공기로 마하 6.7이라는
1: 속도까지
2: 도달을 하게 됩니다.
0: 말도 안 돼.
1: 60년대예요?
0: 몇 킬로예요? 그러면 거의 만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1: 8,000에
2: 8,000 킬로미터 파워로 환산을 하면 8,000

0: 100km/h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1: 어, 진짜요?
0: 예. 이 정도 속도면은 서울에서 스위스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속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야,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만큼이나 엄청나게 빠릅니다. 예, 국내산만큼 빨라요. 아니,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근데 여객기는 왜 빨리 안 가는 걸까요? 저번에 그 스위스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열몇 시간 동안
3: 너무 힘들었나 본데요.
2: 답답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국내산만큼 그냥 1시간 만에 그냥 스위스까지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3: 근데 그거 있었잖아요. 초음성 여객기.
1: 콩코드.
0: 콩코드 항공기 같은 경우는 마하수 2에 해당하는 그러한 속도로 이제 비행을
2: 빨랐다니까요, 콩코드가.
0: 하지만 음속에 가깝다든지 혹은 초음속에서 영역에서 비행을 하면 항공기에서 손실되는 그러한 에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항공기에 발생하는 항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하수 1 바로 미만의 속도에서 비행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요. 우리가 타는 여객기는 마하수 0.75 혹은 0.85 마하수 바로 직전의 속도로 이렇게 비행을
2: 여객기가
0: 합니다.
2: 여객기가 그래서 저 정도 속도구나. 예.
0: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시 초음속으로 여객을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미국에서 있고요.
2: 교수님은 이런 이론들을 다 계산하면서 비행기를 설계하시는 거예요?
0: 예, 당연합니다. 우리가 공기역학을 항공기 설계에 접목하면 목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형상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게 됩니다. 아. 다양한 항공기들을 한번 볼까요?
1: 그거 뭐예요?
4: 이야,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와.
2: 야, 너무 다양하게 나오네. 와.
5: 끝도 없이 나오네.
2: 뭐예요, 이거? 우와. 지금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이 모형들이 지금 다 달라요, 너무. 예.
0: 저희 연구실에서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러한 비행체들이고요.
2: 네.
0: 여기에 보이는 이 항공기들은 친환경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는 항공기들이 되겠습니다.
2: 네.
0: 보통 블렌디드 윙바디 항공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 동력입니까? 무동력입니까?
0: 동력이 있습니다.
2: 동력이요. 네.
0: 근데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는 이제 항공기의 효율이 높아져야 되고요.
4: 탄소 발전 매우 높으니까.
0: 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출 면적을 줄임으로 인해서 항력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아니, 교수님은 왜 이런 비행기를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0: 최근에 우리가 기후온난화인지 이러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2: 그렇죠.
0: 항공기도 점차 친환경 항공기로 변화해서 항공 기술이 우리 터전에 더 유익한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2: 너무 필요한 좋은 꿈이네요, 진짜.

0: 다음에는 우리 교수님이 설계한 이 친환경 비행기에 많은 또 승객들이 타서
1: 그렇겠네요.
0: 예, 행복하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그림도 좀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계속해서 멋진 연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이 꽃 이름이 뭐 같습니까, 이거?
3: 예쁜 꽃?
0: 야, 이 꽃은 뭐지? 좀 특이하네. 내가 알던 꽃이 아닌데 처음 보네? 식물 이름은 어느 정도 좀 알아요. 그냥 과학자들인데 알지 않겠어요?
3: 생물학자 중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잘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식물 분류학자.
0: 식물 분류학? 국내 식물 분류학계 1인자라고 하셨으니까.
4: 그 산딸나무라고 그래서요. 숲 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연산홍이라고 그래서.
5: 아, 이름 들어봤는데.
4: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트리가 에이비스 코리아나.
3: 크리스마스 트리가
4: 우리 고유종이에요.
0: 우리 고유종이에요?
4: 아, 오바마 이름을 따가지고.
0: 우와.
4: 로드덴드란 태현이 아이라고.
0: 태현이? 소연 씨 태현이요?
4: 정태현 교수님 이름을 따가지고. 아. 정태현 교수님은 이제 우리 한국 식물 분류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불릴 수 있어서.
6: 오,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

써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 썼던 주제의 마지막입니다. 영어 공부에 관련된 학습 루틴 이야기를 했었죠. 시간대별로 언제 하는지, 각각의 학습 루틴, 스터디 그룹과 어떻게 공부를 또 하는지. 비대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스터디를 온라인상에서 하고 뭔가 내가 공부한 내역에 대해서 나 이만큼으로 공부했다라는 걸 포스팅하는 게또 유행입니다. 정말 많은 소셜 미디어 그 계정에 보면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공부한 거 학습 인증하는 그런 포스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쓰기 형태일 수도 있고 말하는 거 형태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영어로 말하는 걸 찍어가지고 매일 올리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하죠.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 중에 이비트인 영어라는 방송도 있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수천 명의 많은 분들이 그거를 그대로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또 올리세요. 해시태그 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왜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냐면 많은 사람이 하는 걸볼수 있어요. 나안 하면 안 되겠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우리 여러분이 매일 10분 영어 같은 거 방송을 보고 나 이거 공부했다 이렇게 포스팅을 해보실 것도 추천합니다. 내가 매일 공부한다는 걸 알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계속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응원 댓글도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SNS 인증 루틴이란 건 뭐냐면 이게 왜 영어 학습과 관련이 있는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동기부여에 도움 많이 됩니다, 이거요. 자, 그러면 영어 공부를 요즘에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매일 올리겠죠. 하기 싫은 걸 하면서 막 올리겠습니까? 재밌으니까 올리겠죠. 뭔가 흥미를 찾았네요. 이런 얘기. 그다음에 SNS에 매일 영상을 올려요. 내가 공부했던 것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요. 이런 것들. 포스팅 관련된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건 먼저 왜 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SNS에 내가 뭔가 매일 포스팅할 정도면 재밌는 거거든요. 그건 좀 약간 빠진 느낌이죠. 인투란 전치사가 약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 요즘에 영어 공부 맛들렸다? 나 영어 공부 너무 재밌어. I'm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I'm really into. 요 into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푹 빠져 있는 거예요. I'm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나 요즘에 영어 공부 푹 빠져 있어. 들어보세요.
1: Be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Be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0: 그래서 나 SNS에 뭐 자꾸 올린다? 영어로 SNS란 말을 거의 쓰진 않아요. 소셜 미디어라고 하셔야 됩니다. 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약자인데 post a daily clip on social media. 영상 같은 걸 클립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음성 클립도 클립이라고 하죠. 오디오 클립일 수도 있고 비디오 클립일 수도 있는데 요즘 뭐앱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편집도 잘 하시니까. 그죠? 뭐 필터 같은 거 넣어 가지고 만화 앱 같은 거 이용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우리가 말이야. SNS에 내가 공부한 걸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매일 올린다. 인증 영상이죠. 그래서 post a daily clip on social media. post a daily clip on social media. SNS에 내가 공부한 걸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요런 거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1: Post a daily clip on social media. Post a daily clip on social media.
0: 그다음에 내가 공부했던 것을 올리는 거니까 내가 공부했던 것이란 말이 필요하겠죠? post가 계속 올리다는 얘기고 post what I have studied. post what I have studied. 요건 뭐예요? 내가 공부해온 것. 현재 완료니까 내가 공부해온 거를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그걸 올리는 거죠. 이게 낭독 인증이든 뭐든 간에 영작이든 post what I have studied. 들어볼게요.
1: Post what I have studied. Post what I have studied.
0: Wonderful. 자, 문장 넣어볼게요. 나 요즘 영어 공부에 푹 빠져 있어요. 요즘 영어 공부에 나푹 빠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어 나는 생략했지만 영어에선 주어가 필요하겠죠? I am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these days. 와, 나 요즘에 영어 공부에 너무 빠져 있다. I am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these days.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다. 여태까지 막 영어가 스트레스였는데, 와, 이거 할 만하구나. 이거 해볼 만한데.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푹 빠져 있거든. 와.

0: 나 말고 수천 명이 같이 하네. I am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these days. 할 수 있죠. 자, 들어볼게요.
1: I am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these days. I am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these days.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동기부여가 되게 해주다. 요거. 왜냐면 계속 올리는 게 이게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올려야 돼. 그게 뭐가 돼요? 일상생활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A part of day-to-day life. 이 표현 한번 봅시다. 그렇죠? A part of day-to-day life. 일상생활의 일부란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거 자체가 뭐예요? 그냥 일상이에요. A part of day-to-day life. 나의 일상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나 매일 뭐 이렇게 공부한 거 찍어서 올리는 거 나의 루틴이야. 일상생활이야. A part of day-to-day life. 이건 이렇게 형용사를 하이픈 붙였어요. Day-to-day life. 이렇게. 들어볼까요?
1: A part of day-to-day life. A part of day-to-day life.
0: 맞아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게 도와주죠. 엄청 도와줘요. Help maintain one's motivation level. 자, motivation level이란 건 동기부여의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매일 일단 올리겠다고 누가 약속을 한 거죠. 뭐 대규모 스터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든가. 매일 올려야 돼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올려야 돼요. 이게 강제성이 없으면 하다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다 같이 예를 들어 한 1,500명, 2,000명이 이걸 대규모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우리 이제 60일 동안, 뭐 한 90일 동안, 뭐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매일 하나씩 올릴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캠페인처럼 챌린지처럼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 혼자 안 하면 나고 되는 것 같거든? 합니다. 그게 영어를 루틴화하고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요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그렇게 활용하시더라고요. 자, help maintain one's motivation level.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은 있지만 그래도 막 재밌어. 남들 하는 거 보고. 그래서 motivation level이 유지가 됩니다. 들어볼게요.
1: Help maintain one's motivation level. Help maintain one's motivation level.
0: 문제 내볼까요? 공부했던 것을 게시하는 것은 나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나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아까. A part of day-to-day life가 됐다고 하면 되죠? 뭐가? 공부했던 걸 게시하는 거니까 ing 붙여볼까요? 동명사로. Posting what I have studied. 내가 공부한 걸 올리는 거. Has become a part of day-to-day life. Has become part of day-to-day life. 나의 그냥 일상이 됐어. 자, 문장 좀 길지만 이게 주어예요. Posting what I have studied. 이게 주어. 내가 공부한 걸 올리는 거. 이게 주어니까 동사는 has죠. 3인칭 단수 현재니까 has become a part of day-to-day life. 들어볼게요.
1: Posting what I have studied has become a part of day-to-day life. Posting what I have studied has become a part of day-to-day life.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좋아요 버튼 누르고 댓글 단다. 이게 또 아주 묘미입니다. 아유, 이게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어우, 우리 동료분 왜 이렇게 잘했어? 좋아요, 댓글, 화이팅. 내가 또 올렸는데 또 동료들이 막 칭찬해주네. 왜 이렇게 영어 잘해요? 왜 이렇게 발음 좋아요? 영어 이렇게 늘었어요? 난리 나죠. 남들이 나 알아주잖아. 나도 남들한테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이게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학습 동기부여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post는 아까 동사로 보였어요. 올리다. posting 하면 명사가 되기도 하죠. 그럼 여기선 게시물이겠죠. 남의 올린 게시물도 본다.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들어보세요.
1: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0: 그러면서 뭘 눌러요? 좋아요 누르죠? Press the like button. Press the like button. 그죠? 뭐 하트 표시든 뭐 있잖아요. SNS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아이고 좋아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1: Press the like button. Press the like button.
0: 그냥 press like 해도 되고요. Press the like button 해도 되고. 자, 댓글 달다 leave comments. 영어에서 댓글은 comments로 그냥 딱 정리하세요. 다른 말들도 있어요. 근데 comment보다 좋은 단어는 없습니다. Leave comments. 우리 댓글 남기듯이 leave comments. Leave comments. 들어보세요.
1: Leave comments. Leave comments.
0: 오케이.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댓글을 남겨. 응원도 해. I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and leave comments. 딱 떨어지죠? I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그리고 and leave comments. 이렇게 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I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and leave comments. I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and leave comments.
0: 자, 이렇게 SNS 학습 루틴에 관련된 얘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어 공부에 푹 빠져 있다. Be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나 요즘에 굉장히 영어 공부 재밌어. 빠져 있어. 그럴 때 into 잘 쓰세요. 들어볼게요.
1: Be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Be really into

0: to studying English.
1: 나의 일상생활의 일부야. 그럴 때 a part of day-to-day life. 그죠? a part of day-to-day life. 이 자체가 일상생활이란 얘기예요. 들어볼게요.
0: a part of day-to-day life. a part of day-to-day life.
1: 다른 사람의 게시물 확인하다.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예습지에서 일반화 들어볼게요.
0: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요. 내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 루틴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찔끔하고 끝나는 게 영어 공부가 절대 아닌 거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매일 10분 영어도 벌써 저희가 뭐 600회 방송이 다 돼가는데 이것도 몇 년을 같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꾸준하게 여러분의 학습 루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 앞으로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됩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시면 돼요. That'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비슷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단어들 한번 볼게요. Combine versus integrate. Combine versus integrat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combine 그리고 integrate입니다. 네, 오늘은 좀 난이도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combine 하고 integrate 느낌은 비슷하지만 뉘앙스 차이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combine부터 할게요. 자, combine은 단순히 합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combine이 아니고 combine. Combine, combine, okay? Combine, very good. Okay, combine의 뉘앙스 차이는요. 각각의 다른 요소들을 하나로 합칠 때 combine이라고 합니다. So we use the word combine when we are joining together or uniting various different elements together. Okay, 그리고요. 합치다, 결합하다. 혼합하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combine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좋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Combine the sentences together. Let's combine our ideas. Combine, 합치다. Combine.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릇에 재료를 넣고 혼합해봐.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mix라는 단어도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섞는 것보다는 그냥 혼합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그릇 안에, 한 bowl 안에 그냥 재료들을 그냥 혼합하는 거죠.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두 번째는요. 문장들을 합쳐서 결합해봐. Combine the sentences together. Combine the sentences together. 네, 그래서 영어로 문장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이제 문장들을 합쳐서 이제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단을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Combine the sentences together.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합쳐보자.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합쳐보자. Let's, 그러니까 뭔가 하자. Combine, 합쳐보자. 뭐를 합쳐봐요? 우리들의 의견들. Our ideas. Let's combine our ideas.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Let's combine our ideas. Let's combine our ideas. 좋아요.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Integrate. 사실 combine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integrate 같은 단어는 일상에서는 많이 듣지는 못하고 주로 business 아니면 어떤 제품을 소개할 때 아니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막 홍보할 때 integrate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Okay, integrate. 통합하다라는 말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Integrate, integrate, integrate. 네, 그래서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첫 번째 음절이죠. Integrate, integrate. Very good. Okay, integrate의 뉘앙스 차이는요,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 하나로 통합을 시킬 때 integrate 사용합니다. 그래서 combine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다가 왜 통합을 하는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So we use the word integrate when we are combining things together to make it more effective. Okay?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요. 그리고 integrate 단어는 뭐 연결하다. 통합시키다, 접목시키다 이런 단어들을 쓰고 싶을 때 integrate 좋아요.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y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It is an integrated system. They integrated comfort with design. Integrate, 통합하다. Integrate.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들은 한국 사회에 통합되었어. 네, 여기서는 뭐 외국인들 얘기하겠죠. They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그래서 통합이 됐으니까 they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Okay, very good. 그 다음에요. 그것은 통합 시스템이야. 네, 통합 시스템은 integrated, 여기서는 형용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Integrated system. It is an integrated system. 그래서 뭔가 통합이 됐으면서 더 효과적으로 뭔가 작동이 되나 보죠. It is an integrated system. It is an integrated system. 마지막으로 그들은 편안함과 디자인을 통합했어. 자,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봐요. They integrated comfort with design. 그래서 comfort, 편안함과 design, 디자인을 통합을 했는데 거기서다가 더 효과적으로 한 거예요. They integrated comfort with design. 따라해 볼게요. They integrated comfort with design. They integrated comfort with design. 네, 정리해 드릴게요. Combine,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합칠 때. Combine, integrate 같은 경우는 뭔가 통합할 때, 혼합하는 건데 뭔가 더 효과적으로 할 때 integrate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They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They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They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1: 이메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Exactly. 네, 그래서 이메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공개할게요.
1: Alrigh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My first email address was a secret.
0: 오,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첫 번째 이메일 주소는 비밀이었어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미국 분이시고요.
1: Yes, and she, her name is Jordan.
0: Jordan 씨입니다.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텐데 먼저 요약 문장을 만나볼까요?
1: Okay, Jordan 씨 나와주세요.
2: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0: 무언가를 비밀로 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 So Jordan said,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0: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Mm-hmm. 물론 I made my first email account라고 해도 됩니다.
1: Yeah.
0: 어, 이메일 계정을 처음 만든 거니까요. Mm.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메일 yeah. 주소를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목적은 뭐였냐면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부모님에게서부터 뭔가를 비밀로 하기 위해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 Ooh, I'm curious 네. to know what it is.
0: 그 비밀이 뭔지는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1: Okay, but first we need to review her speaking summary, so let's do it.
2: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Yeah, you're gonna pay, right?
1: For free, please.
0: Okay, well, in the future, you guys babysit my kids then.
1: For free?
0: Yeah.
1: Okay.
0: You know, give and take.
1: Reconsider it. 그래서 여기서 good with computers 하니 컴퓨터 잘 다루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요. 그런 후에 어떻게 말했는지 바로 다음 줄에 나옵니다.
0: Yes, and that is. And I was like, hey, they say they need my parents' email address. Should I put that in?
1: 어떻게 말했냐면 I was like, 아니면 I said, hey, they say they need my parents' email address. 부모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는데 should I put that in? Mm-hmm. Put in something. 물론 그 웹사이트에서는 put in이라고 할 수도 있고 enter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enter보다는 덜 딱딱한 put something.
0: Put in.
1: 네, put in.
0: Yeah.
1: 구어체에서 가볍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Mm-hmm. 그랬더니
0: her friend, who's good with computers, said she's like, no, absolutely not. Don't put it in.
1: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서 don't put it in, 입력하지 마, 넣지 마 라고 했대요. 왜일까요?
0: Let's find out.
2: Because if you put in your parents' email address, then it's going to email your parents and they're going to know you're playing games on the computer and not actually doing schoolwork. So don't do that.
0: Because if you put in your parents' email address, then it's going to email your parents.
1: 왜 입력하면 안 되냐면 if you put in your parents' email address, 부모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물론 put something in 이렇게 in이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your parents' email address 네 단어로 된 굉장히 긴 표현이잖아요.
0: Yeah.
1: 그래서 put your parents' email address in 그 put과 in이 너무 따로따로 떨어져 버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put in 함께 쓰는 게 더 여기서는 쉽고요. Then it's going to email your parents. 그러면 그 웹사이트에서 이메일을 부모님에게 보낼 거야. 보내서
0: so what happens when it sends an email to your parents and they're going to know you're playing games on the computer and not actually doing schoolwork. So don't do that.
1: 네. 그러면 they're going to know, 부모님이 아시게 될 거야. You're playing games on the computer.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야. And not actually doing schoolwork. 네, 다시 한번.
0: Schoolwork.
1: 학업, 학교 일이죠. 그냥 work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물론 상당 부분은 그냥 일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지만 공부, 노력해서 하는 거.
0: Literally be anything that you're doing.
1: 네, 하는 거를 wor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chool work는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말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야. So don't do that.
0: Yeah.
1: 그러면 안 돼.
0: Don't do it. So what does she do instead?
2: So instead, I made my own email address and I signed up for an account using that email and my parents were none the wiser. They had no idea that I was playing for hours on end. I just told them it was some school thing.
0: So instead, I made my own email address and I signed up for an account using that email.
1: 그 가상의 애완동물 만드는 그 게임을 친구들하고 하고 싶어서 So instead, 대신에 저는 뭘 했냐면 I made my own email address. 부모님 이메일 주소 넣으라고 했는데 제 이메일 주소를 지금 이게 첫 번째 계정이네요. 만들어서 I signed up for an account. 여기서 말하는 account는 이메일 계정이 아니고 그,
0: On the site.
1: 그 웹사이트 계정이에요. Using that email address 아니면 email account. 그래서 이 이메일을 이용해서 계정을 만들었대요. 부모님이 나중에 알게 되셨을까요?
0: Nope, she says. And my parents were none the wiser.
1: Wise 하면 현명한 거죠. Wiser 하면 더 현명한 건데요. 이렇게 뭔가 깨를 부리고 있을 때 더 현명하시면, 더 알고 계시면
0: Yeah, you became more wise, maybe.
1: 네, 안다는 거잖아요.
0: Yeah, because you know.
1: Wiser, 전혀 더 wise 하지 않다.
0: Yeah, so they never find out or never 네. found out about it.
1: 여전히 모르는 거 아니면 이 사람도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모른다.
0: Yeah. So they're none the wiser.
1: Yeah. So they know as little as the other person.
0: As little as the other person or they never found out about something.
1: 그렇죠. 어떤 거에 대해서 모르게 됐을 때 아직 모를 때 none the wiser를 많이 해요.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and my parents didn't know라고 해도 되지만 재미있는 표현으로 none the wiser.
0: None the wiser. They never found out.
1: 네.
0: Maybe even to this day.
1: 이 비디오를 한번 보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 yeah.
1: 마지막 문장 볼까요?
0: She says

0: 네, 먼저 there is this라는 이 패턴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제가 발견한, 제가 찾은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라고 과거형으로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걸 소개했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There was this TV show I found. There was this TV show I found. And 하고 연결되기 굉장히 좋은 형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Repeat after me. There was this TV show I found. One more time. There was this TV show I found. Great. Let's look at the next example.
0: 그녀가 안 좋아하는 또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 시작할 때 There's this guy that she doesn't like. There's this guy that she doesn't like. 어떤으로 this가 번역이 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There's this guy that she doesn't like. There's this guy that she doesn't like. Good. How about we move on to the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for 시간, 어떤 기간, on end를 이용한 건데요. 첫 번째 문장, 며칠 동안이나 계속 냄새가 날 거예요. 끊기지 않고 계속 냄새가 날 거예요. It will smell for days on end. For days on end, 이거 그냥 외워두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t will smell for days on end. 같이 읽어주세요.
1: It will smell for days on end. It will smell for days on end.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저는 그걸 몇 주 동안이나 못 찾고 있었어요. I couldn't find it. I couldn't find it. 못 찾았다. For weeks on end. 연달아서 몇 주 동안이나 못 찾아서 못 쓰고 있었다. 아니면 뭐 계속 찾고 있었다. 이런 말들 덧붙이기 좋은 형태죠. I couldn't find it for weeks on end. 발음 연습 같이 해주세요.
1: I couldn't find it for weeks on end. I couldn't find it for weeks on end. Great. Let's take a look at Jordan's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I actually made

0: 네, 오늘은 이메일 주소와 부모님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My first email address was on some kid's account so my parents could monitor it. Up until I moved to Europe, I kept my email address secret from my parents because my mom always forwarded chain emails.
0: 네, 첫 번째
1: Z019.
0: 아마 2019년을 이렇게 좀 재밌게
1: Oh,
0: 쓴
1: could be.
0: 아이디인 것 같은데요.
1: I don't know.
0: 아무튼 my first email address was on some kid's account. 첫 번째로 만들었던 이메일 주소는 아이용 계정 같은 데 있었던 이메일 주소였다. So my parents could monitor it. 부모님이 그거를 확인, 모니터링을 할수 있도록 그런 계정을 썼었다고 했고요.
1: And Robert says.
0: Up until I moved to Europe, 유럽으로 이사를 하기 전까지 I kept my email address secret from my parents. 부모님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리지 않았어요. 비밀로 했어요. 왜냐하면 because my mom always forwarded는 이메일 전달하는 거 말하는데요.
1: Yes.
0: forwarding하는 거 chain emails. chain emails가 뭐냐면 chain letters처럼 그냥 어디선가 날아왔는데 여기에 이 이메일을 몇 명에게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1: If
0: 돼?
1: you don't send it to 20 people,
0: Yeah.
1: then you will break your leg.
0: Something bad will happen. 아니면 이 이메일을 3시간 안에 누구에게 10명에게 보내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연쇄 이메일을 chain emails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1: Chain
0: 엄마가 자꾸 보내서 주소를 안 알려드렸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1: email. You did good, Robert.
0: Okay.
1: Okay, so those a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0: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갑습니다. I know why you're here. Yes, you want to read that book. Continue reading that book, The Day That Repeated Itself. 자, 저번에 시노이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계속 그게 또 반복이 됐죠? 그리고 해리가 등장했는데 또 없어지고. What's going on? So let's continue reading. But before we begin,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All right, the first word is passenger. Passenger, 승객, okay? So you have passengers on the bus, on the train, all right. The second word is a little serious. To confiscate, to confiscate, 압수하다. Sounds serious. The third word is loop, loop, 자, 고리인데요. We'll see how it's used a little bit differently in the book. All right, let's see how they're all used as we continue reading our story. All right, so the day is repeating and repeating. Is it going to continue? 계속 이렇게 반복될까요? All right, let's see. Let's continue reading. Chapter 2, The Bike. Shinoi pressed the Chaos Crew app, but this time Bug appeared in a flash of light. Shinoi, what needs fixing?
1: Well, I don't know, Shinoi said. Maybe me?
0: Bug peered at him. Oh, I'm seeing two echoes. Interesting.
1: That's what Harry said, only it was one echo before.
0: Bug frowned. Show me the problem. They left the house. They turned right. There was Mr. Blake.
2: Hi, Shinoi.
0: And Myra. Hi, Shinoi. Shinoi's phone made a bark sound.
2: Ruff.
0: He remembered to jump over the cat. They found his broken bike, and Bug handed Shinoi a screwdriver. Shinoi tightened the pedals. Okay, 자, 또 다른 히어로가 등장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Alright, so, what needs fixing? 이렇게 Bug가 물어보는데, 친구들, fix라는 거는 고치는 건데, 우리 Bug가 이런 technical, she's very good with technical problems. 뭔가, 뭐를 고쳐줄까? 이렇게 하는데, maybe me? 나? I'm the problem. 내가 문제야. 이렇게 하는데, 자, 친구들 그림 보면은, 우리 그때 echo, 네, like copy, 이걸 배웠죠? Now, how many echoes? Two echoes. 자, hero가 등장하면은 echo가 하나 더.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를 보면은 또 반복적으로 jump over the cat, bye, Shinoi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자전거,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는 거예요. 자, he tightened the pedals. 페달을 아주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Let's continue reading. Shinoi got on his bike with Bug on the back and raced round the corner. They crashed into Shinoi's head teacher, Mr. Amitri.
3: Oh, cycling without care, Shinoi, Mr. Amitri said. And with a passenger, I'm going to confiscate this bicycle.
0: Mr. Amitri grabbed the bicycle. Shinoi found himself back outside his house. Bug had gone. 자, 시노이가 이렇게 아주 빨리 자전거를 탔는데 Mr. Amitri하고 부딪혔네요. 여기에서는 crashed into라고 하는데 crash는 뭐 충돌, 충돌하다. 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충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Mr. Amitri가 화가 엄청 난 거예요.
3: Cycling without care, Shinoi.
0: 자, cycling without care. 자, 아니 조심성 없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니? 그래서 여기에서 아니, 뒤에도 passenger도 있다니. Passenger. This is our first word. 자, 승객이죠. 네, 뒤에 우리 버그가 탔잖아요. She is a passenger. 사실 이렇게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I'm going to confiscate this bicycle. 자, 이 단어 confiscate is our second word.
3: 친구들, confiscate 하면은 압수를 하겠다. 그래서 뭐 경찰이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나 I'm going to take away. 막 예를 들면은 친구들 수업 시간에 휴대폰 갖고 놀면은 the teacher can confiscate your phone. 이럴 때 confiscate를 씁니다. 이걸 내가 갖고 할 거야. 압수할 거야. 네, 아주 화가 많이 났는데 자, 그렇게 하고 What happened? Shenoy found himself back outside his house. Bug had gone. 자, bug는 사라지고 또 다시 집으로 갔어요. Uh-oh, 또 반복되네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Chapter 3, The Map. Shenoy pressed the Chaos Crew app. Now, super sneaky Laszlo appeared in a flash of light.
2: Oh, echoes, Laszlo began. That's what Bug and Harry said. Looks like three. You've done the same thing three times before.
1: I know, Shenoy said.
2: You're going round in a loop.
1: I don't want to go round in a loop. I want to go to the football pitch. I end up back here every time. I fall over a cat or touch a bike, Shenoy said.
2: What went wrong this time? Laszlo asked.
1: I crashed into Mr. Amitri, Shenoy groaned.
3: Hero 한 명 한 명씩 등장하네요. 그래서 자 드디어 Laszlo가 이런 말을 하죠. 자 세 개 있어서 you're going round in a loop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세 번째 단어 loop가 나오는데 친구들 loop는 고리예요. It's like a loop, a circle, like a round loop. 근데 여기에서는 고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Like a circle. 네, 계속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또 다시 가고 또 이 시점에 또 오고. 네, that's what he's talking about. So it's not a real loop. It is just a figurative loop. 자, 그래서 Shenoy가 나는 이런 이렇게 반복하기 싫은데 나는 지금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 왜 이러야? 왜 이러는 거야? 네, 이렇게 아주 좀 걱정이 되죠. So What went wrong this time? 자,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 I crashed into Mr. Amitri. 자, 우리 Mr. Amitri하고 충돌했죠? 네. So every time, 자, 한 번씩 뭔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벤트가.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0: They left the house. They turned right.
2: Hi, Shenoy.
1: Hi, Shenoy.
0: Woof. Bark from the phone. Jump over the cat. Bug's screwdriver was on the path. Shenoy grabbed it and fixed the bike again.
3: 자, 이런 이벤트 또 다시 반복되죠? 그래서 he fixed the bike. 자전거를 고쳤어요. 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하나가 신기하게도 어떤 이벤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Alright, so 다음엔 또 무슨 이벤트가 또 끝에 있는지 궁금하죠.
0: All right. So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of course, join me next time. Let's continue that book. All right. Take car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Yeah.
0: 자, 금요일에는 여행 영어 해봐야 되는데요.
1: 네.
0: 자, 오늘은요. ATM기는 현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해외 여행을 갔는데
1: 네.
0: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cash, 현금을 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네.
1: 심지어는 수수료가 없이도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카드도 있더라고요.
0: That's right. 네. 그래서 정말 현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걸 뽑으러 갔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뭐 전산 처리일 수도 있고
1: 네.
0: 기계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 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항상 그 오류라는 거는 네,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죠.
0: 맞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대화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ATM 이제 뽑는 데에서 바로 호출을 해서 상황 설명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남아있는 잔금 같은 거를 확인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Right. 자, 이 문장들을 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1: 아, 무조건 가봐야죠.
0: Alright.
1: 금요일이잖아요.
0: 그렇죠.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2: Sorry?
1: 현금 인출. 현금. 그, this machine didn't work.
2: Oh,
1: Yeah.
2: really?
1: I want to take cash, but it has not cash.
2: Could you
1: Yeah.
2: check the balance?
1: 응?
2: Could you check the balance?
1: Balance? Balance?
2: No, the balance. How much money?
1: 아, how much money? 아, 잠깐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어? Just a minute.
2: Okay.
1: $300, nothing.
2: Nothing.
1: Yeah.
2: Nothing or 300?
1: 300, 그, under.
2: Under.
1: 응.
2: Less than.
1: Less.
2: Oh, there's 300
1: Yeah.
2: less.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Yes.
2: Okay.
1: Oh, my phone number is.
0: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서 한국에서 갖고 온돈 어떻게 또, 돼가지고, 결국
1: 예.
0: 넘기기는 했다,
1: 한국 돈
0: 들었어요.
1: 받으시더라고.
0: 아, 그러시구나.
1: 한국 돈 받으시더라고.
0: 맙소사. 아니, 해외에 나갔을 때,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영어로 하는 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1: 네.
0: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배우는 거는요, 꼭이 정확한 문장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패턴이나 표현들을 또 다른 상황에서 써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리고 그 문장이 들렸을 때의 반가움.
0: Of course. Alright.
1: 이로 말할 수 없죠.
0: 우리가 try는 해봐야겠죠,
1: 네.
0: 그렇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4: Could you check the balance?
3: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4: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0: i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윙 하고 안 열리는 거예요. Right? 이랬을 때 한번 써볼게요.
1: I just try to. 나는 뭐 하려고 했대요.
0: 네.
1: 막 지금 뭘
0: 뭔가
1: 하려고
0: 노력한
1: 했네.
0: 느낌인데요?
1: 예. 캐시를 인출하려고 했네.
0: 오케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1: 하지만 it never came out. 나오질
0: 뭘까요?
1: 않았대요.
0: 오케이.
1: 오케이.
0: Alright.
1: 힌트가 지금 뒤에 너무 있어요. 예. came out이 지금
0: 뭔가
1: 나오지
0: 나오는
1: 않았다.
0: 거.
1: 근데 나오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0: 그렇죠.
1: I try to come out을 쓰면
0: 인출해.
1: 되겠네요. 왜냐면
0: 오.
1: come 뒤에는 원형이니까.
0: 2 뒤에는 2
1: came은
0: 뒤에는 원형.
1: 2D에는
0: 오케이.
1: 원형이니까 came이 아니라 come으로 살짝
0: 오케이.
1: 바꿔주는 거예요.
0: come out이 두 번이나
1: come out
0: 나오면서
1: cash.
0: 뭔가 라임이 생기는
1: 그쵸.
0: 느낌인데요.
1: 볼래요? I just tried to come
0: come
1: out
0: out
1: cash,
0: cash.
1: but it never came
0: came out.
1: out.
0: 느낌이 좋아서.
1: 그쵸. 래퍼예요.
0: 래퍼가 그냥 빠르게 읽으신 것 같아요.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come out cash. 이게 인출하다일지. 아닙니다.
1: 응? 응?
0: 네. 자, come out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는 게 아니라, 돈이 나오는 게 come out이죠.
1: 인출의 출이 나올 출인데요.
0: 아, 그건 그런데, 내가 돈을 빼는 거지,
1: 예.
0: 그죠? 돈이 직접 이렇게
1: 나오는 게
0: 그렇죠,
1: 아니니까.
0: 그렇죠.
1: 돈은 살아있지 못하니까.
0: 돈이 돈을 빼는 건 아니니까.
1: 아,
0: So,
1: 그쵸.
0: 나는 노력한 거잖아요. I just tried. 노력을 했는데, 방금 노력을 했는데, to 인출의 cash.
1: 아,
0: Right? 돈을 빼는 거. 자, withdraw라고 하는 게 인출하다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이게 격식 꼭 격식 단어도 아니고요. 사용빈도 가장 높다고 보면 돼요. 제일 무난합니다. withdraw. 발음할 때는 draw가 아니고요. aw라는 스펠링은 보통은 이 모양을 벌려주셔야 돼요.
1: 네.
0: So,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withdraw. withdraw.
1: Withdraw. Withdraw.
0: That's right. 자, 그런데 얘는 과거형 PP 형태가 조금 불규칙해요. 요거 한번 여러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도대체가 컴아웃을 썼는데 무슨 이거 과거형 PP형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0: Yes, yes.
1: 그러면은
0: 근데 나름 패턴이 있어요.
1: 패턴 있나요?
0: 네, 힌트를 드릴게요.
1: 근데 draw가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0: 맞아요. 오케이.
1: 그러면 with draw, drawn이잖아요. draw 이거 drawn이겠네요. 그러면은 drawn.
0: 오케이.
1: Yes.
0: Alright. 자,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오케이. 정답은요? withdrew
1: 아!
0: and withdrawn.
1: drew.
0: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다라고 하는 게 draw, draw인데요.
1: 그쵸.
0: 그거의 과거형이 drew, 그리고
1: drew,
0: PP 형태가
1: drawn.
0: drawn이에요. 그 앞에 그냥 with가 붙은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규칙 동사라고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 PP 형태가 막 다른 거. 걔네들도 나름 패턴이 있다.
1: 네.
0: Right? Okay, so, 인출하다, 인출했다, 그리고 PP 형태.
1: 으흠.
0: 참고로, withdraw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더 쉽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아까 전에 come out이라고 했었잖아요. 걔는 나오다고, 꺼내다를 쓰면 비슷해집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예. 네. take out 하는 게, 뭐예요?
1: 테이크아웃 하는 거는 우리 커피를 테이크아웃
0: 그죠?
1: 하죠.
0: 뭔가
1: 네.
0: 꺼내간다는 느낌, 이게 take. 취해서 밖으로
1: 아웃.
0: 가져가는 느낌, right? So
1: 아.
0: ATM 안에서 캐시를 테이크해서
1: 아웃.
0: out, right? So I need to take out some cash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Okay?
1: 네.
0: 그런데 얘도 많이 쓴다는 거, 둘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네.
0: 자, 그럼 반대로 예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deposit,
1: deposit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right? 오케이, okay? 뭐
1: 예.
0: 돈을 걸어놓는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은
1: 맞아요.
0: 뭐 명사로 deposit 써서 make a deposit이라고 한다든가 그냥 deposit verb로 동사로
1: 진짜
0: 쓴다든가.
1: 호텔에서 디파짓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0: 맞습니다.
1: 진짜 하신 적 있죠.
0: 그거는 돈을 걸어놓는 것을 얘기를 또할 수도 있고요.
1: 예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우리가 예금해놓는 게 걸어놓는
0: 맞아요. 결국엔
1: 거잖아요.
0: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요. 저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을 어딘가에 얹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패턴이라는 거, 뼈대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바로 여기서 있는 거는 얘입니다.
1: Try to.
0: Okay. So, 나는 캐시를 withdrew 했어요. 이거랑은 다르죠.
1: 네.
0: 얘는 하려고 했는데 그게
1: 안
0: 안된 거예요.
1: 됐네요.
0: 노력은 한 거예요. So,
1: 예.
0: try라고 하는 건 노력하다. So, try to 동사 원형을 쓰면 이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얘가 최종 목표인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동사 원형?
1: Withdraw cash.
0: withdraw cash 하는 게 나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it didn't work. 안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바뀌어. 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어. 그러려고 노력했다고. 자, 나는 노력했다.
1: I tried to
0: to 그 다음에 그들을 도와주려고.
1: help them.
0: I tried to help them. Right? 자, 진행형도 가능하죠. I'm trying to, 뭐, she's trying to, they're trying to,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살 빼다가 여러분들 뭐죠? 살 빼다.
1: Lose weight.
0: Lose weight. 오케이. 그러면 그는 살을 빼려고 노력 중이야. 진행형으로.
1: He is trying to lose weight.
0: 그렇죠. He is trying to lose weight. Mayu is trying to lose weight.
1: 진짜요?
0: 안 되죠, 근데. 네. 그래서 이런 느낌. So, try to 뒤에, 아, 동사원형을 넣으면 그 행동 하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 거구나. 자, 읽어볼게요. I try to help them.
1: I tried to help them.
0: He is trying to lose weight.
1: He is trying to lose weight.
0: 네, 여기서는 withdraw cash 하려고 했다. But 절대로 나오지 않았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1: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0: There
1: out.
0: you go. 두 번째 문장은요. 잔액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 Could you check the 잔액? Yes.
0: 그쪽에서 물어본 거예요. 예. 왜냐면 뭔가 전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뭔지 거기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1: 혹시 인출이 됐는데
0: 그렇죠.
1: 돈이 안 나온 건지.
0: Exactly.
1: 그러면 잔액이니까 남은 돈이잖아요.
0: 네.
1: 그 우리가 그 저기 거스름돈 할때 change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could you check the change?
0: 오케이.
1: 그러니까 바뀐 돈이에요, 어차피.
0: 아,
1: 왜냐면
0: 또 뭔가 논리화 또
1: 그쵸?
0: 하고 계신
1: 이해가
0: 거네요.
1: 쏙 되는데요?
0: 쏙 됩니까?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It's okay. 자, could you check the change라고 얘기를 했는데 잔액은 영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1: Balance?
0: balance요. Balance.
1: 밸런스는 균형인데요?
0: 맞아요. 그런 뜻도 있는데 이런 금융이나 돈 관련해서는요. 밸런스라고 하는 게 잔액. 내가 예를 들어 현금을 내 checking account 같은데 은행 계좌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신용카드로 가면 달라져요. 내가 신용카드에 얼만큼의 밸런스가 있다는 거는 내가 쓴 돈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는 돈이 또 남아있는 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원래는 balance는요, remaining balance라고 해서 남아있는 balance라고 하는데 보통은 remaining 많이 빼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그냥 balance 이렇게 얘기하면 잔액. 오케이? 자, 요거 balance 할 때요, 앞에 A의 강세를 찍어주세요.
1: A.
0: 그래서 balance 이렇게 삼음절이 나오면 안 되고요. 앞에 꽝 하고 들어가게. 자, 보여드릴게요. balance. balance.
1: Balance.
0: 좋아요. 자, 그리고 그쪽에서 굉장히 공손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수 있어요? 공손하다는 거를?
1: Could you?
0: Yes. 뭐를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can you보다 더 조심스러운 그런 말투가 바로 could you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는 과거형으로 돌릴수록 더 조심스럽고 예의 있습니다. So can you 아니라 could you do something? Say for example, right? 그 네임을,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약을 뭔가 했는데 내 이름이 안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어머.
0: 내가 당신은 그 이름을 다시 체크해 줄수 있을까요?
1: Could you check the name
0: 다시
1: again?
0: again 아주 좋습니다. Very nice. 자, about this. 당신 매니저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ask your manager?
0: Perfect, right? Could you ask your manager?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So, can you, could you 뒤에 동사 원형만 넣어준다면 조심스럽다. 자, 읽어볼게요. Could you check the name again?
1: Could you check the name again?
0: Could you ask your manager?
1: Could you ask your manager?
0: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할때 check가 있고 여행에서 많이 보는
1: Confirm.
0: confirm 하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개는 살짝 차이가 있죠. 혹시 구분 가능할까요? 틀려도 돼요.
1: 체크는 그냥 후루룩 훑어요. 후루룩 이렇게.
0: 호르기요.
1: 근데 컨펌은 자세하게 봐야 돼요.
0: 아, 그렇습니까?
1: 왜냐면 거기 계약사항이 저기
0: 네.
1: 위반될 시에는 큰일이 생기거든요.
0: Well, 완전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자, 그래도 틀렸습니다. 자, 체크는 그냥 가서 확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컨펌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아, 아 그게 맞군요 하고 컨펌 해주는 거.
1: 아,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주 쓰여요.
0: 맞습니다. Confirm. 그래서 여행 같은 데 갈 때도 confirmation number이라는 걸 달라고.

0: 필요하죠. 예약했을 때. 예약했을 때 혹시 컨퍼메이션 넘버 주실 수 있어요? 그걸로 이름 조회 좀 해볼게요.
1: 그 예약 확정 번호?
0: 맞아요. 그래서 얘는 확인을 시작하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확인해보는 느낌?
1: 네.
0: 근데 컨펌은, 아! 오케이, 맞네! 하고, 아, 이거 맞다고 합니다. 라고 확정해주는 느낌입니다.
1: 그 영어는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1: 우리가 C랑 look도 좀 다르잖아요.
0: That's right.
1: 네.
0: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을 글로만 그냥 의미만 딱 보니까 확인하다 돼 있으면
1: 네.
0: 똑같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맥락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1: 그 미세한 차이들을
0: 네.
1: 문장을 읽고 파악을 해서.
0: 그렇죠. 왕초보 영어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제가 그냥 체크란 단어 설명해주고 끝 이거 아니죠.
1: 네.
0: 대화에서 느끼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Could you check the balance?
1: Could you check the balanc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Could you check the balance? Could you check the balance?
0: 아,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 왜요?
0: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1: 세상에.
0: 그만큼이 빠져나갔는데 돈이 안 나왔나 봐요.
1: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돈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0: 아,
1: 기계한테 또 쓰기도
0: 기계가
1: 하죠. 예.
0: 가져간 거예요.
1: 우리 옛날에 자판기에다가 이제 음료 뽑을 때도 예, 가끔 안될때 있잖아요.
0: 음료는 안 나오고 돈은 계산은 됐고.
1: 돈은 이미 들어가 있고.
0: 이런
1: 예. 아, 너무
0: 상황입니다.
1: 속상. 300달러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0: 엄청나죠?
1: Give me a sec. 어, 시간 몇 초만 주세요. It's $300 less. 너무 속상하시겠다.
0: 레스는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1: 그쵸.
0: 네.
1: 뭔가 깎인 건데,
0: 네.
1: 표시가 된다.
0: 이건 좀
1: 그러면,
0: 의역이 되긴 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300달러 적게, 그러면은 표시되는 게 나타난다라는 의미잖아요.
0: 그렇죠. 힌트를 제가 좀 드릴까요?
1: 불안하시군요.
0: 네, 불안해요. 많이 불안해요.
1: 예, 힌트 주세요.
0: 기계가,
1: 예.
0: 자, 보여드릴게요.
1: 아! It's, 근데 it's, 그러면은 여기가
0: 구조에 맞춰보세요, 최대한.
1: it's, 가만 있어봐. 표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showed 할까요?
0: 오케이.
1: 아,
0: It's okay.
1: showing으로 할게요.
0: Alright.
1: it's
0: 저도
1: showing.
0: 모르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1: showing
0: Alright.
1: $300
0: 네.
1: less.
0: 이 우리말로 해석이 돼 있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진 마세요. 제 말에 전체적 아이디어는 어때?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아, 그
1: 그러네요.
0: 되뇌니까 잠깐만 뭐 수동태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1: 네.
0: 됩니다. Let's see.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맞습니다. There you go. 그 기계가 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300달러 less 하게.
1: 적게.
0: That's right. So show는 보여주다. 근데 이제 의역이 되는 거죠. 뭐라고 나온다. Right? 걔가 보여주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Alright. 자, 우리가 얼만큼 더 많이라고 하면 more이라는 걸 쓰지만 적게라고 할때 뭐라고 썼죠?
1: less.
0: less를 씁니다. So 금액 뒤에다가 less를 쓰면 이만큼 덜 혹은 이만큼 적게. Right? So 여기서는 $300 more가 아니라 less를
1: less.
0: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5를 덜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불했다. 일단 어떻게 해요? 난 냈다.
1: not paid.
0: I paid, right?
1: yes, I
0: 근데
1: paid.
0: $5를 더 적게 냈대요.
1: I paid $5 less.
0: Yes. 자, 내 계좌는 10달러를 덜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10달러가 덜 찍혀 있네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1: 네.
0: 내 은행 계좌나 계좌를 뭐라고 할까요?
1: account.
0: account. 그럼 내 계좌는 보여줬다. 과거형으로.
1: My account showed
0: 자, 10달러 덜.
1: $10 less.
0: Beautiful. My account showed $10 less. 그래서 내가 연락을 했지. 이러면서.
1: 네.
0: Okay? So, more에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less를 좀 써보는 연습하셔야 될것 같아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paid $5 less.
1: I paid $5 less.
0: My account showed $10 less.
1: My account showed $10 less.
0: 좋아요. 그나저나 이 SEC, second 뭐를 줄인 거죠?
1: Second.
0: Second, right? 물론 1초라는 뜻도 되지만은 잠깐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give me a sec 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r give me a sec, give me a second. 둘다 괜찮아요.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1: 네.
0: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1: Give me a sec.

0: Oh, it's showing $300 less.
1: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전화번호부터 불러주시겠어요? 왜냐면 이제 신원을 확인해야
0: 그쵸, 그쵸.
1: 되니까.
0: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1: 네.
0: 원래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요. 나는 당신의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을까요?
1: 근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0: 예.
1: 그 중에서 전화번호부터.
0: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아, 그러면 처음으로니까 first.
1: 오케이.
0: 예. Number first.
1: 오, 오늘 나쁘지 않은데요?
0: 컨디션 괜찮아요. 컨디션이
1: 본인이,
0: 오늘
1: 오케이.
0: 잠을 푹
1: 아,
0: 잤어요.
1: 붙잡군요.
0: 예.
1: 오케이. 자, so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0: First.
1: first? Perfect. 문장 맨 뒤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0: 와우.
1: 아주 좋아요. So, 뭐, 일단, 뭐, 뭐뭐부터 다른 거에 앞서 이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고요. 뭐뭐뭐, first.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공손한 게 여기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0: May
1: May I?
0: I?
1: Right? Okay, so, can I? 하는 것보다 may I? 라고 얘기를 하면 뭐뭐 해도 될까요? 라 해서 굉장히 격식.
0: 네.
1: 예의 있고요. 물론 이제 친구들끼리 하기에는 너무 어색하죠.
0: 그럼
1: 그죠?
0: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을 때도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이래도 돼요?
1: Oh, yes,
0: 아,
1: that's fine. That's
0: 그래요?
1: fine. All right. 근데 좀
0: 전화번호.
1: 너무 격을 이렇게 격식을 차렸기 때문에
0: 좀
1: 좀
0: 느껴요. 아,
1: 느끼하다 이럴
0: 느껴.
1: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위트 있게 다가갈 수도 있죠. 그렇죠? So may I do something? Right. So, for example, 제가 당신한테 뭔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봐도
0: 네.
1: 될까요? 그러면?
0: May I ask you something?
1: 그렇죠. May I ask you something? 너무 좋거든요.
0: 네.
1: 자, 두 번째. 제가 당신의 이름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0: May I have your name?
1: 이거는 호텔에서도 꼭 물어봅니다. 느낌 왔죠?
0: Yes.
1: Right. 물론 이제 confirmation number 이런 거를 주기도 하지만 이름을 물어볼 때 굉장히 많거든요. So can I도 좋지만 may I have your name? Just like that. 여러분, 읽으실 때도 조금 약간 느낌이,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may I ask you something?
0: May I ask you something?
1: Alright. May I have your name?
0: May I have your name?
1: Alright. 자, 그럼 벌써 이 부분이 처리가 된 거예요.
0: Whoa.
1: 근데 앞부분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I
0: I
1: see.
0: see. 네, 알겠습니다.
1: Right. I see라고 하는 것. see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라는 느낌도 되지만은
0: 네.
1: 알겠다, 이해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 여기에 뭔가가 꽂혀 있다. Right?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할 때, I see. I se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면 좋지만요.
0: 예.
1: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얘를 살짝 변형한 걸 많이 쓰거든요. 원어민들이 You see?
0: 오.
1: 들어본 적 있죠?
0: 네.
1: 이게, 그러니까 아까 see가 이해하다, 알겠다였잖아요.
0: 예.
1: So, you see? 알겠지? 이 얘기는
0: 오.
1: 뭐냐면, 봐봐. I told you. 내가 말했지? 이런 느낌인 겁니다.
0: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항상 Do you understand? 이렇게만 썼는데, 근데 You see?
1: You
0: 하면은
1: see?
0: 뭔가 좀더
1: 내가 말했죠?
0: 유연하고 편안해
1: 그렇죠.
0: 보이는데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마유가 뭐 족발을 좋아한다니까? 했더니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마유가 이렇게,
0: 믿는데요?
1: 아, 믿었어요? 마유가 막 먹고 있어요. 그랬을 때, You see?
0: You see?
1: You see?
0: 족발
1: 그러니까
0: 좋아하지?
1: 보여? 이게 의역이 좀 됐다고 보면 되겠죠.
0: 에에에 에.
1: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Very nice.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방금 현금 인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0: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1: It
0: out.
1: never came out.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0: Oh,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1: less가 되겠죠.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2: Could you check the balance? Could you check the balance?
3: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2: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네, 입으로 도전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만나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 뭐 하려고 노력하다. 근데 노력은 보통 한국에서는 빼죠, 그쵸?
0: 네.
1: 뭐 하려고 하다.
0: 맞아요.
1: 자, 갑니다. 나 걔네 도와주려고 했어. 난 노력했어, 그들을 도와주려고.
0: I tried to help them.
1: There you go. Just like that. 걔는, 그는 살을 빼려고, 살 빼려고 노력 중이야. 진행형으로요.
0: He is trying to lose weight.
1: Ooh, very nice.
0: Yeah.
1: 저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요. 전 방금 노력했어요. 현금을 withdraw 하려고.
0: I tried to
1: 방금?
0: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1: Ooh, nice. Mm-hmm. Okay? So just는 그냥 양념입니다. 사실은요.
0: 네네.
1: Okay, very nice. 읽어 볼게요. I tried to help them. He is trying to lose weigh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0: Less.
1: Mm-hmm. $5 나는 지불했다 $5 덜.
0: I paid $5 less.
1: That's right. Mm-hmm. 어, $300 적게 표시되네요. 자, 그건 보여주고 있어요.
0: It's showing.
1: Okay. $300 덜.
0: $300 less.
1: Yes. 자, 제 계좌에 $10 적게 표시됐어요. 자, 제 계좌는 보여줬어요. 과거형으로.
0: My account showed.
1: 자, $10 덜.
0: $10 less.
1: Yes. 읽어보겠습니다.
2: I paid $5 less. It's showing $300 less. My account showed $10 less.
1: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5: Could you check the balance?
4: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5: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2: Oh, could you check the balance?
0: Give me a sec. Oh, it's showing $300 less.
2: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Sure.
1: 아, 금요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0: 네.
1: Good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내 남편은 엄청난 가수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r husband is quite the singer.
1: That's right. 자, 이게 좀 해석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노래를 엄청 잘하는군 이런 느낌이 되겠죠.
0: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중요해요. Try to do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0: 네.
1: 난 돈 벌려고 노력 중이야. 나 돈 벌려고 하고 있어.
0: 오.
1: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해 주시면서
0: 네.
1: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아요.
0: 자, 그 미국에서요. 독립기념일 7월 4일이에요.
1: 네.
0: 근데 그때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꽃놀이가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올라옵니다.
1: 네.
0: 특히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뉴저지에 살았었을 때
1: 네.
0: 거기를 통해서 이제 뉴욕에 있는 막 불꽃놀이를 보는 거 그걸 보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고
1: 네.
0: 특히나 투어리스트들 같은 경우에 진짜 와 장난 아니에요.
1: 우와.
0: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봤습니다.
1: 그 시기를 맞춰서 또 여행도 오시겠는데요?
0: 일부러 그때 맞추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그 유명한 7월 4일 불꽃놀이 말인가요? 오,
1: 오,
0: 뭔가 가이드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쵸?
1: 그쵸. 가이드에게 하는
0: 아,
1: 질문.
0: 나도 보러
1: 맞아요.
0: 가는구나.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1: 그쵸.
0: 그렇습니다.
1: 이거는 눈으로 담기엔 좀 아까워요.
0: 맞아.
1: 두고두고 봐야죠.
0: 예.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는 좀 카메라 하나 있어서 쫙 당겨서 찍으면 좋겠죠.
1: 좋네요.
0: Alright,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불꽃놀이를 보러 가자고 또 영어로 한번 말해봐야죠.
0: Alright.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3: Firework?
2: Yeah, we're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3: 우와, 그 유명한 7월 4일 불꽃놀이 말인가요?
2: Fireworks show.
3: Yes.
2: Yes.
3: 그 this is a famous show. 그 July 4th.
2: Oh, yes.
3: Yeah? Wow.
2: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3: Fact.
2: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3: 아, 패키지. 아,
2: Not package,
3: 패키지.
2: no.
3: No.
2: Many, many people.
3: Many, many
2: It'll be very
3: people.
2: crowded.
3: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어요.
2: Camera.
3: Camera. I have to forget.
2: No, don't forget.
3: Don't forget.
2: Don't forget.
3: Yes.
2: Don't forget.
0: 아이고, 날짜 계산 잘못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또 불꽃놀이 보고 또
1: 아, 뭐 크리스마스에도 하지 않을까요?
0: 하긴
1: 어디선가는?
0: 하겠죠. 네,
1: 예.
0: 그렇습니다.
1: 잘
0: 아유.
1: 찾아보도록 할게요.
0: 안 되겠습니다. 자, 영어 제가 잘 알려드려서 잘
1: 네.
0: 알아듣고 말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유.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주세요.
4: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5: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4: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5: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투어 가이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불꽃놀이 쇼를 보러 강으로 향합니다. 네.
1: 와우. 아우, 말만 들어도 설레요.
0: Right, 그 맨하탄이 있으면은
1: 예.
0: 뉴저지랑 그 사이에 그 허슨 리버, 허드슨 강이 흐르거든요. 벌써 또 뭔가
1: 네네네네.
0: 이제 잘 보입니다.
1: 말만 들어봤지, 허드슨강
0: 네.
1: 직접 이렇게 뭔가 여행을 한다니 꿈만 같네요.
0: 왕초보 영어로 보는 거죠.
1: 네. We're now heading. 헤딩은 이건데요?
0: 오케이.
1: 헤딩 투더 리버 포더 쇼. 불꽃놀이 쇼겠네요.
0: 그렇죠. 어디서 일단은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1: We are now heading. 뭔가 BING
0: 오케이.
1: 느낌이고 얘가 동사 같아요.
0: Alright.
1: Heading to 강으로 향하네. 아, 향하다인가 보다. 그러면
0: 아, 오케이.
1: 이게 여기서 끊을까요?
0: 거기서 오케이.
1: 네.
0: That's good.

0: For the,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불꽃놀이 쇼를 위해서.
1: 네.
0: 불꽃놀이.
1: 불꽃놀이.
0: 불꽃놀이.
1: 여러분 먼저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진짜 이거 몇 분이나 맞힐지 궁금합니다.
0: 그쵸. 일단 불이니까 fire겠죠, 뭐.
1: 오!
0: fire. 불꽃이니까.
1: 아하.
0: fireflower. fireflower.
1: 와.
0: play. 좀 긴데?
1: 잠깐만, 플레이까지?
0: 예. 놀이니까.
1: 가끔.
0: fireflower playing.
1: 슬기 씨는 진짜,
0: 예.
1: you're different. You're
0: Oh,
1: something else.
0: yes.
1: 이런 생각은 상상도 못했어.
0: 알아들을까요?
1: 아, 못 알아들어요?
0: 왜?
1: So,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0: 응?
1: For what? Oh, for the 불꽃놀이 show.
0: 응?
1: 정답은요?
0: Oh?
1: Fireworks.
0: 불들이 일하는 건가 봐요?
1: Yes.
0: 아.
1: Okay, so fireworks. 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0: 예.
1: S가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됩니다.
0: 불꽃이 하나가
1: Fireworks.
0: 아니기 때문에?
1: 맞아요. 퉁퉁퉁퉁퉁 막
0: 아.
1: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불꽃 혹은 불꽃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go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0: 예. 예.
1: 조금 색다르게 우리 뭐라고 썼죠?
0: heading.
1: 아하. 향한다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0: 네.
1: head가 진짜 머리죠. 근데 보통 이렇게 나가잖아요.
0: 머리부터
1: Right.
0: 가요.
1: 왜냐면 눈으로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0: 예.
1: Right. So, 여러분들이 go to 대신에 head to 쓰게 되면 어떤 장소로 향하다가 되겠습니다. go도 상관은 없어요.
0: 네.
1: Okay. 자, 예를 들어서, 그 게이트 쪽으로 향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하자가 일단 뭐야? 하자.
0: Let's
1: Let's. 그러면 향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0: head to the gate.
1: 그렇죠. Let's head. 어디로? To the gates.
0: 음흠.
1: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해볼까요? 그들은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0: They are heading to New York.
1: 그렇죠. They are heading to New York.
0: 음흠.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Head to도 사용빈도가 워낙 높아서요. 죄송하지만 알아야 돼요.
0: 네네네.
1: Alright. So, 아, 그냥 head가 동사구나. 머리가 아니구나. 자, 읽어볼게요. Let's head to the gate.
0: Let's head to the gate.
1: They are heading to New York.
0: They are heading to New York.
1: 네. 자, 그리고, 아마,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0: 네.
1: head to 어디가 있고요.
0: 예.
1: head for 어디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만약에
0: 네.
1: 굳이 나눠야 되면, head to는 정확한 마지막 목적지를 보통 쓰게 돼요.
0: had to.
1: 그리고 head for 뒤에는요,
0: 예.
1: 꼭 그게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어도 그쪽 방향으로 향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0: 예.
1: 그게 좀 옛날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원어민들은 그거 잘 구분도 못합니다. 실제로 본인들도. 그래서 그거를 섞어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여기서 to 써야 돼, for 써야 돼 고민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0: 무조건 투로 갈까요?
1: 맞아요. 헷갈리면 to 쓰는 거
0: 네,
1: 추천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오케이? Alright, so head to 어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한마디로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로 헤딩하고 있는다.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0: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1: 왠지 여기 마이크 하나 달려 있을
0: 예,
1: 것
0: 깃발
1: 같아요.
0: 들고요.
1: 그렇죠. Very
0: 네.
1: nice. 자, 이랬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0: 응?
1: 진짜 그걸 보게 되는가? Right? So, 우리의
0: 오.
1: 미션. 그 유명한 7월 4일. 그렇죠. 독립기념일.
0: 네.
1: 불꽃놀이 말인가요?
0: You mean 당신은 의미하나요? 의미해요. The Fourth of July fireworks. 7월 4일에 불꽃놀이.
1: 네.
0: 그 유명한 그거 말인가요? 그러니까
1: 아하.
0: 유명한이 들어가야겠네요.
1: That's right.
0: 그러면 the famous 하겠습니다. famous.
1: 마우스인가요? 이거 뭔가요? 오케이. 자,
0: 뭐라고요?
1: 아니, 마우스가 여기 써 있길래.
0: famous예요.
1: 아, famous입니까?
0: 네.
1: 알겠습니다. 자,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아. 왜 굳이 이를 넣어가지고?
0: 이를 꼭 넣어야 되게 생겼잖아요,
1: 근데
0: 제가.
1: 그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0: 그니까요.
1: 이를 뒤에 넣어줘.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0: 확실히 마우스님께서 마우스냐 뭐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가 길어질 때 제가 알아봤어야 됐는데.
1: 느낌이 뭔가 쎘죠?
0: 예.
1: 네. 자, famous하다는 것은 유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꼭 그렇다고 해서 popular이랑은 좀 다르죠.

0: 이름이 하나요? 좀 의역을 하니까 혹시 뭐뭐 말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Okay, so you mean 하고 나서 명사를 그냥 넣어버리면 혹시 명사 말인가요? 그걸 뜻하나요? 그렇죠. So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전체가 명사 덩어리인 겁니다.
1: Yes.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왕초보 얘기를 한 거예요.
1: 오?
0: 왕초보 영어 얘기를 한 거예요.
1: 어머,
0: 그래서
1: 반가워라.
0: 당신 말은 혹시 그 영어 프로그램 말하는 건가요?
1: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0: 그죠?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이렇게 하는 거죠. 자, how about this? 자, 어떤 배우 얘기를 막 하는데
1: 네.
0: 이래 볼게요. 아, 그 잘생긴 배우 말인가요? 한번 해볼게요.
1: You mean the handsome actor?
0: 그렇죠. You mean the handsome acto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lright.
1: 네.
0: So, 커마를 살짝 쉬어주면은
1: 예.
0: 느낌이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러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1: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0: You mean the handsome actor?
1: You mean the handsome actor?
0: Alright, 자, 이번에는 본문 가보도록 할게요.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1: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0: Alright, 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네, 그곳은 사람들로 꽉찰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진짜,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느낀 게한 두세 번 정도가 있었는데, 제일 당연히 많았을 때는 마지막 연말에
1: 예.
0: 카운트다운 할 때, 맨해튼에 정말 못 걸어 다녀요. 아시겠지만, 그냥 가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럼 떠서 가요. You know?
1: 우와.
0: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파이어워크스가 유명한 게 있거나 할 때, 정말
1: 네.
0: 사람 많거든요.
1: 오,
0: So,
1: 가보고 싶네요. Yes, the will be packed with people.
0: Alright.
1: Packed with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0: 그렇죠.
1: 사람으로 뭔가 가득 뭔가 팩돼 있는 거.
0: 맞아요. 왕초보 영어에서 몇번 나온 적이
1: 아,
0: 있기는 해요.
1: 그래요? 팩될 거예요.
0: 그러면,
1: 그곳은.
0: 아, 저기 그래도 약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Packed with people인데요? Pack,
0: Will
1: 그러면은
0: be?
1: 여기까지 할까요?
0: 그게 좋을 것 같아요.
1: 예. 그곳은이니까 장소를 뜻하는 place를 한번 넣어볼까요? 저는요.
0: Alright.
1: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0: Alright.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지 말하기보다는 그냥
1: 네.
0: 아, 거기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로 place
1: 예.
0: 맞습니다. Alright. 어떤 장소, 어떤 곳. So 여기서는 the place니까 그곳.
1: 예.
0: 내가 방금 말한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그곳을 얘기를 하겠죠. The place.
1: Yes.
0: 자, 가득 차다, 꽉 차다라고 할때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법 책에서 뭐 filled with, 뭐 crowded with 많이 들어봤을 건데
1: 네.
0: 실제로 원어민들이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packed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거를 건들고 싶어요.
1: 좋아요.
0: 그래서 이 pack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1: 예.
0: 뭔가가 packed 돼 있다는 건 정말 꽉차 있는 건데
1: 네.
0: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로 차 있는지 쓰고 싶다.
1: 그럼 with가 들어가는군요.
0: That's right. So 여기 쓰는 the place will be packed 될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 있죠? 근데
1: 네.
0: 도대체 뭘로요?
1: With something. People.
0: With people.
1: Yeah.
0: 뭘로 찾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쇼핑몰을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 5억 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와우.
0: 현지형으로 해볼게요. 그 몰은 꽉차 있다. 일단은 현지형 거기까지만. The
1: The mall be packed.
0: 이, 아, 아, 아, 아. The mall
1: The mall is
0: is.
1: packed.
0: 깜짝 놀랐습니다.
1: Yeah.
0: The mall is packed.
1: Packed.
0: 오케이. 지금 카메라 감독님도 동화 아닌데. 이런 느낌. So, the mall is packed. 근데 사람들로.
1: With people.
0: There you go. The mall is packed with people. 자, about this.
1: 예.
0: 그 방은 꽉차 있었대요.
1: 예.
0: 근데 학생들로 꽉차 있었대요. 자, 근데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방은 꽉차 있었다.
1: The room was packed with
0: 사람,
1: students.
0: 학생들로 students.
1: Students.
0: 아주 좋습니다.
1: 예.

0: 뭘로 팩돼 있느냐? 그거는
1: with
0: 뒤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0: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Wow, the mall is packed with people.
1: The mall is packed with people.
0: Mm-hmm. The room was packed with students.
1: The room was packed with students.
0: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옵션이 또 생긴 거예요. 그렇죠?
1: 예.
0: 아, 뭐 예를 들어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예 말을 못했다가 예전에는.
1: 그죠.
0: 그리고 나서 뭐가 많은 뭐가 있다. 어, there are many 이런 걸 막 해보기도 하고.
1: 예.
0: 그런데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떤 장소가 packed with people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1: 우리는 그저 붐빈다.
0: 맞아요.
1: 에, 뭐 crowded.
0: 뭐 에. 그거를 아는 것만 해도 좋은 거지만
1: 예.
0: 계속 여러 가지 중에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뇌가 가장 편하고 익숙한 거를 뽑기 시작합니다. 네, 이 중에서 순간적이죠. 우린 생각도 못할 때 탁 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1: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Yes.
0: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1: 무조건 찍어야 되거든요.
0: 꼭이네요, 이거는.
1: 예, 왜냐면 이거 좋아요 많이 받아요.
0: 어,
1: 예.
0: 이거 100%인가요?
1: 그럼요. 100개 이상입니다.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써주는데요. would rather, had better이군요. I ha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하겠습니다.
0: 오케이. Okay. spelling C-A-M-E-R-A.
1: 네.
0: 오케이. Okay. 자, 카메라라고 아예 그냥 외래어처럼 발음을 해버리면 오히려 스펠링이 더 쉽기는 하죠.
1: 네.
0: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1: 음흠.
0: 그렇습니다. 카메라. 근데 솔직히 Oh, this is my camera 라고 할까요?
1: 아니요.
0: 아닌 느낌 있죠?
1: 예.
0: 강세 어디 둬야 될 것 같아요?
1: 카메라.
0: 맞습니다. 일단은 A의 강세를 주고요.
1: 네.
0: 카로 가지 마시고 캐로 가보세요.
1: 캐.
0: 그래서 앞에 강세를 꽝 찍어서 뒤에 강세를 다 끌어오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카메라. 카메라.
1: 카메라.
0: 오.
1: 카메라.
0: 와. 너무 좋았어요, 지금.
1: 오.
0: Okay. So camera. 해서 camera. Mra. 얘는 거의 흡수가 되죠, 그렇죠? Okay.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슬기 씨가 여기 헤드군요 한 이유는
1: 네.
0: 저는 알고 있어요. 슬기 씨가 이미 이 패턴 들어본 거예요.
1: 어디서 okay? 많이 봤어요.
0: Right.
1: 네.
0: 자, would가 아닙니다.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had better 동사 원형. 오케이. Okay? 오늘은 not이 들어가 있지만 일단 hold 할게요.
1: 네.
0: had better 동사 원형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알아야 돼요. 자, 뭐 예를 들어 you had better, I had better, she had better. 주어에 상관없이 얘는 모양이 전혀 안 바뀌어요.
1: 아.
0: 자, You had better do something. 이거는 뭐 하는 게 좋을 것이다인데 말투가 중요한 게 강해요. 경고 수준.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나 이거 꼭 해야겠다. 나 안 하면 큰일 나겠다.
1: 예.
0: 여기서도 뭐냐면 나 카메라 안 가져가면 나 큰일 나겠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Had better 동사원요. You had better win. 이거 뭐야?
1: 너는 이기는 게 좋을 거야.
0: You better win. 너 이기는 게 좋을 거야. 너 지금 계속 졌어. 막 이러면서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head 나왔다고 과거형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 네.
0: 하는 게 좋을 거야. 좋을 걸.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였죠?
1: 네.
0: 잊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자, 보통 head better 좀 아는 분들도 이건 어떻게 쓰지? 부정 어디다 넣어야 되지? don't 들어가야 되나? hadn't인가? 고민하시지 말고 head better. Not 동사원이야.
1: 되게 심플했네요.
0: 심플해요.
1: 예.
0: So, you'd better not do it. Oh, she better not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너 이기는 게 좋을 거야는 you better win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지는 건 뭐예요?
1: Lose.
0: Lose. 너 지는 게 좋을 거야. 일단 말이 안 되지만 한번 해보세요. 너 지는 게 좋을 거야. 일단은.
1: You had better lose.
0: 그렇죠. 근데 바꿔볼까요? 너 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1: You'd better not lose.
0: 그렇죠. 이러니까 말이 되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걸.
1: 강하게. She had better not lie.
0: 그렇죠. She had better not lie.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발음이나 이런 거 할 때.
1: 예.
0: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head를 주어랑 합쳐버리세요. 원어민들의 99.999%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오케이,
1: okay? yes.
0: so 여기서도 you had better 보다는 you'd better not.
1: you'd better not.
0: alright, you do인데 do 사운드가 거의 안 나요. you'd better, you'd better,
1: you'd better,
0: she'd better. 이렇게 하는 거 저 추천드릴게요.
1: Yes.
0: 자, 그렇게 좀 발음이 흐트러져도 한번 그렇게 발음해 볼까요? 오케이. Okay. You'd better not lose.
1: You'd better not lose.
0: Oh, she'd better not lie.
1: She'd better not lie.
0: Alright. 그래서 저는 이것만 연습하는 건 너무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had better 동사 원형을 먼저 그다음에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으로 부정형도 해보기요. 아시겠죠?
1: 점차적으로 뭔가 옵션을 바꿔가면서
0: of course,
1: 좋은데요?
0: Right? 그리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할 때 웃으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카메라 잊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강한 느낌이죠.
1: 예.
0: 안 잊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I'd better not. 심각하게 가야 돼요.
1: 근데 이게 진짜 표정으로 하지 않으면은 head도 그렇고 better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좋은 표현들이라
0: 맞아요. 뭔가
1: 하지 않는 게 좋을 걸 이게 연결이 안 돼.
0: 맞아요.
1: 네.
0: 오케이. 액팅을 제가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1: 오케이.
0: Alright, 읽어볼게요.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1: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네, 미션 복습하겠습니다.
1: 네.
0: 그 유명한 7월 4일 불꽃놀이 말인가요?
1: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0: 좋아요. 두 번째 미션은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1: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그렇죠. 안 잊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2: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3: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2: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자,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자, you mean 뭐뭐뭐?
1: 네.
0: 이런 느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 프로그램 말인가요? 당신 말은 그 영어 프로그램이요?
1: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0: 그렇죠. 자, 두 번째.
1: Yes.
0: 그 잘생긴 배우 말이야?
1: You mean the handsome actor?
0: That's right. 자, 하나 더요.
1: 네?
0: 그 유명한 7월 4일 불꽃놀이 말인가요?
1: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0: 좋습니다.
1: Oh.
0: 자, 이 부분 좀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1: 네?
0: You mean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1: Yeah.
0: 자, 읽어볼게요.
3: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You mean the handsome actor?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0: Alright, 자, 다음 패턴은요. Had better not. 저는 주어랑 붙이는 거 더 추천드릴게요.
1: 네.
0: 아니어도 괜찮지만, 자, 걔는,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1: She'd better not lie.
0: 좋아요. 강하게 들어갔어요. She'd better not lie. 이렇게.
1: Yes.
0: 자, 너 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뭔가
1: yeah.
0: 뭐 코치님인가 봐요. 네.
1: Okay, okay. Hey, hey, hey. You'd better not lose.
0: 저 안 이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Yeah.
0: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주어를 I로 잡아볼게요.
1: Mm-hmm.
0: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제 카메라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1: Oh,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Ooh,

0: 캐머러도 발음 좋아졌습니다.
1: Yes.
0: Very nice.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had better not lie. You had better not lose.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네, 여기도 she'd better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you'd better 아시겠죠?
1: 네.
0: Alright,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3: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2: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3: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5: Wow!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4: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5: Oh,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4: Oh yes, don't forget.
5: Yes.
0: Oh, great job, you guys. Wow.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로 지내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ey have been co-workers for 10 years.
0: 아, 굉장히 긴 문장이었습니다. 네.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현재도 결론적으로 그렇다. 이기 때문에 have PP를 썼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명적 패턴 had better not 동사원형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1: 네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또 주말입니다. 여러분 쉬시면서 영어 복습도 조금 해주세요. 저희는 월요일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Bye. By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네, 안녕하세요. I hope you're very well today and you are ready to study some great useful English expressions. So, we are continuing our job English interview series. And the question is, why should we hire you or pick you for our company? 왜 고용을 해야 될까요? Okay, I have a good reason. Let me tell you. Let's find out. Here's the answer. 저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야심이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끝낸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You can be sure tha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something done.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I don't easily give up. All right, let's look at the entire answer. Okay, so this person 아주 끝까지 해냈다, 해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팍팍 들죠. Okay, so let's look at this English, the first line. 저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야심이 있습니다. 야심이 뭘까요? Okay, I'm quite ambitious when it comes to work. I'm quite ambitious when it comes to work. 자, I'm very ambitious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quite를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이럴 때는 아주 꽤, 뭐 상당히 이런 표현이죠. So, I'm very ambitious보단 I'm quite ambitious when it comes to work. 왜냐하면 여기서 very 하면 너무 강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저게 아주 상당히 그냥 뭐 야심이 있습니다. I'm quite ambitious when it comes to. That's our key phrase actually. When it comes to. Which means when we are talking about this area or when we are talking about this subject. 자, 일 대해서는 대해서는 that's basically what it means. Okay, you can be sure tha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something done. You can be sure tha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something done. 조금 길죠. All right? 근데 아주 굉장히 it's very natural English. 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끝낸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You can be sure. 거기에서 확실할 수 있어요. 그죠? You can be sure tha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takes. 뭐를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해낼 수 있어요. Whatever it takes. Finally, I don't easily give up. I don't easily give up. 자, I don't give up 보다는 easily 하다 보면은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더 뭔가 좀 강하죠.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I'm quite ambitious when it comes to work. You can be sure tha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something done. I don't easily give up.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Key phrase, when it comes to, 굉장히, 굉장히 실용적이고 많이 써요. Okay,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라면, 네, 이런 뜻인데요. Let's see how it's used. When it comes to computers, John is your man. When it comes to computers, John is your man. 자, 여기서는 굉장히 natural English이라서 원어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John is your man. John은 너 남자야? What does that mean? 이게 아니라 컴퓨터에 관해서는 존이 딱입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 he's your man, 뭐 she's your woman. 이 business에서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완전히 도울 수 있으니까 물어봐. She's your man. He's your man. When it comes to English, Kristen is your woman. Okay. Next sentence. When it comes to presentations, Kristen is the best. When it comes to presentations, Kristen is the best. 자, presentation에 대해서라면 크리스틴이 최고입니다. 아니, this is a different Kristen, not me. Okay.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안다,
뭐를 잘, 뭐, 그 분야에서 뭔가 잘 알고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when it comes to 이렇게 쓸수 있어요. So when it comes to presentations, when it comes to emails, when it comes to 뭐, contracts, 뭐뭐에 대해서 누가 잘한다. Kristen, you should talk to Kristen. 뭐 아니면 Kristen is your pers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o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아. So you should ask her. All right. Next key phrase.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takes. So this means basically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어떻게 해라도 해야 돼. Okay, so here's the sentence. Do whatever it takes to meet the deadline. Do whatever it takes to meet the deadline.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마감 일을 맞추세요. Yes, that's right.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서 이렇게 그 미드에서 많이 보이죠. 뭐 do whatever it takes, you know, to get it done. 뭐 죽이든지 뭐를 하든지 do whatever it takes. 네, 이렇게 많이 씁니다. All right, do whatever it takes. 뭐 뭐를 하든 I don't care. Do it. 이런 뜻이 있죠. All right, next sentence. Let's do whatever it takes to get this contract. Let's do whatever it takes to get this contract. 자,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합시다.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Do whatever it takes. 좀 강하죠? Yes, that's right. So business에서는 좀 강하죠. 막 많은 일을 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회장님이 뭐난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해. Do whatever it takes. 이렇게도 많이 많이 말을 합니다. All right, let's now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Are you ready? Let's begin. I'm quite ambitious when it comes to work. You can be sure tha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something done. I don't easily give up. Okay, do whatever it takes. Do whatever it takes. Okay, let's do that one more time. I'm quite ambitious when it comes to work. You can be sure tha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something done. I don't easily give up. All right, when it comes to work, when it comes to English. Okay, very good. Let's take a little short quiz. 저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야심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끝낸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모를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할 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I don't know how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요. 그거를 할 줄 모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저 밥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 밥 할 줄 몰라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I don't know how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또 I don't know how to 동사가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할 줄 안다, 할 줄 모른다를 일단 떠나서 일단 알 때는 그렇죠. I know 무엇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그것을 작동하는지를, 어떻게 그것을 동작하는지를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무엇 자리에 how to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know how to 동사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저 알아요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ow to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할 줄 아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I don't know how to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don't가 나와야지 저 그거를 할 줄 몰라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 don't know 저 모르겠습니다. How to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는 의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 밥 할 줄 몰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짓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밥 짓고 요리하고 그것들 다 전부 cook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 밥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I don't know how to 동사니까 cook을 넣으세요. I don't know how to cook ric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죠. 저 밥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는 의미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don't know how to cook rice.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know how to cook rice. 라고 얘기를 해서 cook 뒤에 여러분들 요리, 음식 넣어주시면은 그 음식 어떻게 하는지 저 몰라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넥타이 이거 어떻게 묶는지 몰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묶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동사를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묶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tie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tie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제가 어떻게 묶는지를 모르거든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넥타이

0: 타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타이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tie a ti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넥타이를 어떻게 매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don't know how to tie a tie.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know how to tie a tie. 해서 이번엔 어떻게 넥타이를 묶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미. 예를 들어서 신발끈을 얘기를 하면은, 그쵸? tie 뒤에 shoelaces. 요런 것들 넣어주시면은, 그쵸? 운동화끈을 어떻게 묶는지 모른다. 라는 의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ie 뒤에 묶는 것들 여러분이 넣어서 응용해 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제가 옷을 어떻게 다리는지 몰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떠한 것을 다리다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쵸? 어떻게 배웠나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쵸? 아이롱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아이롱이 아니고요. 영어 발음은요. ir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iron clothe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그 옷을 어떻게 다리는지 모릅니다. 저옷 다릴 줄 몰라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 아이롱이 아니고 아이언이라고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don't know how to iron clothes.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know how to iron clothes.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옷 다리는지 모른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하다라는 거는요, 바로 pronounc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라는 명사가 바로 pronunci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is wor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is word.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is word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그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른다. 혹은 say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를 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I don't know how to 동사.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don't know how to cook rice. I don't know how to cook rice. I don't know how to tie a tie. I don't know how to tie a tie. I don't know how to iron clothes. I don't know how to iron clothes.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is word.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is word.
0: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밥할줄 몰라요. 라는 표현. I don't know how to, 그쵸? cook rice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럼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할줄 아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do you know라고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Do you know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아세요? 라는 질문이라면 Do you know how to cook rice? 라고 물어보면 밥할 줄 아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밥할 줄 아세요? 라는 질문 이외에도 Do you know how to 동사로 그거 할줄 아시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 you know how to cook rice?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know how to cook rice?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혹시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걸 바로 Do you happen to know how to 동사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저옷 다릴 줄 몰라요 라는 거를 I don't know how to iron clothes 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죠. 저요 옷 어떻게 다리는지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땐 알다보단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know보다는 learn이라는 동사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I learned how to

to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요 옷 다리는 거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I learned how to iron clothes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learned how to iron clothes. 한 번만 더. 시작. I learned how to iron clothes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는 이제 얘기를 해서 I don't know how to 동사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거를 질문으로도 여러분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자, 그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에 바로 이근철입니다. 10분 동안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궁금증을 갖고요. 오늘도 도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for this challeng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뭐가 나왔을 때 무조건 해보다, 아이, 모르겠다. 빨리 답이나 봐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나의 좋은 에너지를 줄여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challenge yourself. Challenge it till the bitter end. 마지막 힘들 때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the bitter end will become the sweet end. 아주 달콤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애완동물 있는데 애완동물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다들 목줄을 해서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요. 그 느낌인 거죠. 근데 그게 그냥 가장 간단한 권고가 아니고 강력한 권고인 거죠. 뭐뭐 해야만 해. 이거 영어로 다들 알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네, here it goes. 자, 맞습니다. 바로 must 다음에 동사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should의 거의 반대의 입장이 있을 정도로 should도 해야 한다, must도 해야 한다지만 구어체에서 must를 쓰면 no other options. 다른 옵션이 없더라. 다른 선택권이 없이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뜻이라는 어감을 갖고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연습을 즐겁게 해보는 시간이죠. 자, 여기 있는 네 가지의 모든 문장의 공통점은 받아야만 해, 있어야만 해, 뭐뭐 해야만 해. 저 첫 번째 게 뭐예요? 애완동물은요, 예방접종을 받아야만 해.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애완동물은 우리가 pet이란 단어 아시죠? P-E-T. 근데 한 개가 아니니까, 한 마리가 아니니까 pets라고 쓰시고요.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그 다음에 예방접종하다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vaccine이란 단어 쓰시면 돼요. 그래서 Pets must be vaccinated. 그래서 vaccinated. vaccinated가 예방접종을 하다고요. be vaccinated는 수동태라고 외우실 필요 없고 예방접종을 우리말에서도 당하다, 받다라는 느낌이구나. must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발음만 must be, no. must be, must be. 그렇죠? Pets must be vaccinated. Pets must be vaccinated. 아시겠죠? 이렇게 촥 주사 놓는 거잖아요. 그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해. 그러면 pets 자리에 he를 넣어보세요. 그 남자를 떠올리시고요. 뭐 브래드 피트 좋고 탐 크루즈 좋고 아니면 여러분 가족도 좋습니다. 그래서 he must be 이게 ready잖아요. ready. he must be ready.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됐죠? 자, 너는 이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렇죠.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you must know. you must know. 그렇죠? you must know. 다음에 뒤에 this가 나오니까 You must know this.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 그들은 여기 있어야만 돼. 아, 앞에가 pets, he, you, 그들이니까 they must stay here. 간단하네요. They must stay here. 자주 쓰이는 거니까. 딴 데 가면 안 돼. They can't go anywhere, right? They need to. 아니면 they must stay her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했습니다. 보고 읽으시면 you're wasting your time. 시간 낭비하시는 거니까 저 보시고요. 동작과 함께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Your turn. 애완동물은요. 예방접종을 맞아야만 합니다. Your turn. 네, 좋습니다. 연기 리얼하죠? 자, 여러분 기억이 잘 남으실 거예요. Pets must be vaccinated. 깅! 그쵸? Pets must be vaccinated. 자, 두 번째는요. 준비돼 있어야만 하지. He must be ready. He must be ready. 자, 세 번째는요. 이거 알아야만 할 거 아니야. 여기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네, 좋습니다. Your turn. You must know this. You must know this. 됐죠? 맨 마지막 거. 그들은 딴 데 가면 안 된다니까. They're not allowed to go anywhere. That means, 자, your turn. 네, 맞습니다. They must stay here. 자, 그렇다면 let's go and find out more. Step 2. 모든 애완동물은요. 언제든 반드시 목줄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앞에 나왔던 거 거기까지 그대로 이용해 보세요. 그렇죠? 바로 pets인데 무슨 pets예요? All pets. 그렇죠? 모든 애완동물은 must be. 묶여 있다. 물론 묶여 있다를 갖다가 뭐 chained나 이런 단어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개의 목사례가 있고요. 그 목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줄을 갖다가 영어로 leas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leash예요. 그래서 그 leash에 달려 있다. 어디를 가든 on 붙어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on a leash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ll pets must be on a leash.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든 반드시니까 반드시의 느낌이 must고요. 언제든이 그렇죠. 바로 at all times. 그 어느 때이건 간에 주인이 있건 주인이 뭐 어른이 한 10명이 있건 무조건 개는 공공장소에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은 그래야 됩니다. 나한테는 귀여운 애완동물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약간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All pets must be on a leash. 아시겠죠? Must be on a leash at all times. 자, 그 다음에는요. 아침 7시까지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must be ready. He must be ready. 그런데 언제까지예요? 그렇죠? 아침 7시까지니까 바로 뒤에 나온 내용. By 7 a.m. in the morning. 말씀드렸죠? a.m.에는 여기에 period, 마침표, 생략보를 찍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때 주의하실 것은 by는요. 이때 쌤, until 쓰면 안 돼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by는 그 근처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7시 근처까지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고 7시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until과는 다릅니다. 자, 너의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만 해. You must know. 기억하시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Your past, 과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know your future. 자, 이렇게 한번 연결하셔도 살짝, 예, 그렇죠. 심도 있는 의미까지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집니다. 한번 두 번 도전해 보세요. Try it again.

Okay, let's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모든 애완동물은 언제든 반드시 그렇게 목줄에 묶여 있어야 한다. 뭐 공공장소에서는요. 자, 그렇다면 반응은 애완동물은 통제하에 있어야만 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All pets must be, 그렇죠? 바로 on a leash예요. On a leash at all times. 같은 말 한번 반복해 볼까요? 그렇죠? They must be kept under control. Under control이 통제하란 뜻이고요. Must be kept,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courage. Thanks a lot.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